0: 운이 좋았어.
1: 오늘은 운 좋은 날. 얘들아, 아빠가 뭐 사왔게?
0: 뭐예요?
1: 워터 슬라이드!
0: 만세!
1: 준비 끝, 릴라.
0: 준비 끝, 빙고. 나도 준비 끝.
1: 우와, 이제 다 됐다. 재밌게 놀아, 귀염둥이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슬라이드.
3: 릴라, 빙고 간다.
4: 알았어. 우! 야! 우! 와!
0: 우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어린이야.
3: 다시 한번 해보자.
0: 준비됐어?
3: 준비됐어.
0: 같이 달려! 우!
3: 멈추라고 했어?
0: 나뭇잎 빨래가 앞에 있잖아.
3: 너무 귀엽다.
0: 나뭇잎 빨래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3: 우리랑 부딪히지 않아서 운이 좋았어.
0: 슬라이드 밖으로 꺼내줄게. 끼리와 귀염둥이야. 이제 출발해도 돼, 릴라.
3: 만세.
0: 안녕, 나뭇잎 빨래.
3: 잠깐, 멈춰.
0: 왜 그래? 와!
3: 무당벌레잖아. 릴라 무당벌레 좋아해. 우리랑 부딪히면 안 돼.
0: 이리와 무당벌레야.
3: 잠깐, 이제는 슬라이드에 개미까지 있어. 빙고, 개미들이랑 부딪혀도 될까?
0: 빙고가 무당벌레만큼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딪혀서 다치게 할 순 없을 것 같아.
3: 빙고가 맞아. 이리와.
0: 저기에도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3: 알겠어. 슬라이드 양쪽에 벽을 만들면 벌레들이 못 넘어올 거야.
0: 우와!
3: 다 됐다.
0: 릴라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메뚜기가 날 수 있었어? 멈출 수가 없어!
3: 휴, 부딪힐 뻔했잖아. 우와, 메뚜기야. 빙고도 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
0: 벽도 소용이 없어졌어. 벌레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3: 빙고, 우리 그냥 눈 감고 슬라이드 타면 안 될까?
0: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3: 그러면 우리가 벌레랑 부딪히는지 모를 거야.
0: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3: 그래도 한번 해볼까?
0: 알았어. 빙고 먼저 해볼게!
3: 빙고, 조심하자!
0: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3: 그래, 안 되겠어. 저기 봐!
0: 우와! 무지개 색깔이잖아.
3: 워터 슬라이드를 그냥 타면 안 될 것 같아.
0: 벌레들이 비켜줬으면 좋겠어.
3: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
0: 맞아.
3: 우리가 부딪혀서 다치게 할 수도 없잖아.
0: 우리 할머니는 벌레 잡는데.
3: 우리 할머니도.
0: 근데 엄마는 안 그래.
3: 우리 엄마도 안 그래. 엄마가 그랬는데 벌레들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대.
0: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를 안 탈 순 없어.
3: 우리가 운이 없는 거고 벌레들이 운이 좋은 것 같아.
0: 벌레들이 운이 좋은 거야?
3: 응, 우리 할머니가 없으니까 운이 좋은 거잖아.
0: 이름 좋겠다. 뭔데?
3: 누가 먼저 슬라이드를 천천히 타면서 벌레를 잘 살펴보는 거 어때? 그리고 벌레가 없으면 이렇게 외치는 거야.
0: 벌레 없어!
3: 그 다음 남은 친구가 슬라이드를 타면 돼.
0: 지갑놀이 하면 되겠어.
3: 그래, 벌레 검사원.
0: 알았어.
3: 릴라 먼저 할게.
0: 릴라 벌레 검사원 먼저 가!
3: 벌레.
0: 벌레 나갔어. 잘했어, 벌레 검사원.
3: 좋아, 벌레 없어. 빙고, 어서 출발해.
0: 알았어. 고마워, 벌레 검사원.
3: 빙고 차례야. 이제 출발.
0: 벌레 없어.
3: 검사원이 있어서 운이 좋은 거야, 애벌레 친구야.

0: 잘 관리된 멋진 창문이고요.
1: 근데 우리 지금 2층이잖아요.
0: 잘 가꾼 정원에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1: 전 창문 밖으로 안 뛰어내리거든요. 저 소리는 왜 계속 나는 거죠?
2: 유령 바구니지.
0: 자네.
1: 어?
2: 유령 바구니는 집 살 때 같이 와요. 이건 꼭 해줘야 할 말인데 유령 바구니는 젊은이들을 싫어해요.
1: 휴고.
0: 근데 사실이에요. 이 집은 유령 바구니 저주가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얘기했어야 하는데 전 그냥 이 집을 팔고 싶었어요.
2: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제니.
1: 진실이 뭔지 같이 알아봐요.
0: 안돼.
1: 여기 유령 바구니가 있네요.
3: 오 안녕하슈.
0: 에?
2: 어 리타 뭐야.
0: 잠깐만 기다려. 리타가 유령 바구니라고? 내가 이 집을 팔려고 6주 동안 노력했는데 모든 손님들이 유령 바구니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 그 유령이 리타였다니.
2: 어, 리타 왜 그런 거야?
0: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거죠, 맞죠?
2: 여기 떠나기 싫어.
1: 제가 살게요.
0: 에? 정말요?
1: 네.
2: 반생!
1: 할머니들 내보내면 계약하는 거예요. 여기 돈 있어요. 고마워요.
0: 해냈어. 팔았어. 팔았다고. 내가 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2: 어, 그래 알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0: 저분은 아주 좋은 분 같아요.
4: 내 마당에서 할머니들 내보내요.
0: 아, 아닐지도.
2: 어서 일어나 리타.
3: 고마워 제니.
2: 일어나. 아마 우리 양로원까지 걸어서 가야 할 것 같아.
3: 뭐라고?
2: 걸어가야 할 것 같다고!
3: 오, 구운 콩 좀 주겠어?
2: 잘 있어요.
0: 잠깐.
2: 응? 어?
0: 이번 한 번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1: 아, 집주인이 됐네. 어? 오, 안 돼. 저건 유령 손수레잖아.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나가라.
1: 어, 그럼 당연하죠. 이 집에서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유령 손수레가 여기 있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2: 안녕하슈.
1: 할머니들?
2: 제레미를 잊어버리고 갔네요. 미안해요. 어서 여기서 나갈게요, 지금.
1: 근데 리타가 거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손수레 안에는 진짜 유령이. 어? 유령 손수레다!
2: 만세!
0: 도망갔어요?
2: 네! 고마워요 젊은이.
0: 별 말씀을요. 근데 매번 해드릴 수는 없어요. 빙고! 빙고! 어디에 숨었어? 아, 도저히 빙고를 찾을 수가 없잖아. 식탁 밑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엔 없어. 빙고! 안녕, 블루이. 빙고 못 봤니?
5: 아니야.
0: 진짜 확실해?
5: 네.
0: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5: 그런 거 없어요.
0: 그런 것 같은데? 분명 찔리는 게 있어. 아빠가 모르는 비밀 같은 거 없어?
5: 아니야.
0: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를 절대 속일 순 없을걸. 안녕, 엄마. 혹시 빙고 본 적 있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
1: 어? 아니, 미안. 난 빙고를 본 적이 없어. 정말이야.
0: 엄마도 분명 찔리는 게 있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0: 이어서 EBS 시청자 리포트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모든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분석해 꼭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방송이 어떤 방향과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선일 텐데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는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눈으로 방송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안채린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오늘은 또 어떤 거 눈여겨보셨을까요?
2: 지난 5월 7일에 방송된 최고다 한신딱지, 오이동주 신랑감찾기 대소동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과학 건강 전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호빵, 호떡이 같은 친근한 캐릭터들과 함께 우리 몸과 일상에 관한 과학 상식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오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EBS의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오이왕국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 에피소드를 과학 상식 전달의 틀로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는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당근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제 성분이 오이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영양 정보를 왕국 이야기 속에 녹여내어 어린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한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야기의 마무리 역시 인상적이었는데요. 오이 공주가 아버지나 외부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했던 오이 기사와 결혼하게 된다는 결말은 기존의 전통적 동화의 클리셰를 깨는 설정이어서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체적 삶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공주의 신랑감 후보로 등장한 세 개의 패스트푸드인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이 각각 느끼하다, 짜다, 당독소가 있다는 이유로 차례로 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감자튀김의 경우 고온에서 튀길 때 생성되는 독소물질을 직접 언급하면서 부적합하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햄버거와 피자처럼 특정 메뉴 자체를 채소와 대비되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바로 단정지은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정 메뉴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재료 구성이나 조리 방식,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건강한 것, 패스트푸드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특정 식품군을 건강의 적으로 단순화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아이들의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0: 네,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은 그 메시지는 좀 단순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정보의 단편화만큼이나 시선까지 단순화돼선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주의사항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당연히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호기심 딱지가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유아들의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뭔가 선악구도로 이건 나쁜 것, 이건 좋은 것, 이런 정보를 주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취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음식을 먹어야 했던 또는 먹었던 친구들이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도록 조금은 우리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해라는 정도로 조금 순화해서 표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잘 유지하는 것.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축탐구 집도 한번 살펴볼까요?
2: 지난 5월 5일에 방송된 건축탐구 집, 양보하니 즐겁지 아니한가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건축탐구 집은 건축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다양한 집을 직접 찾아가 공간 자체에 대한 건축 이야기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담아내는 EBS의 대표적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1: 사람들도 있습니다.
2: 이번 회차에서는 서로의 삶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 집 자체를 다시 설계한 두 가족의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전망 좋은 2층은 첫 번째 이야기는 광교 신도시의 2층 단독주택에 사는 둘째와 넷째 자매 가족의 동거 이야기였습니다. 2층의 언니 가족이 1층의 동생 가족이 생활하면서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되 공동체의 장점은 함께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함께 사는 현재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헤어질 날을 떠올리며 동생과 언니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는데요.
3: 약간 눈물이.
2: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으로 읽혀서 더욱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런 눈물도 두 번째 이야기는 수원 화성 행궁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사는 3대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던 집이 수원시로 귀속되면서 딸 부부가 같은 동네 구옥을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의 생활 반경을 지켜드린 이야기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거쳐야 했고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비용도 상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감수하면서까지 같은 동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함께라는 가치에 있었다는 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건축 탐구 집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차는 그 기획 의도를 가장 잘 담아낸 편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대에 건축 탐구 집은 서로를 존중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슬기롭게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0: 집의 외관과 인테리어를 충실히 담아내려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간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 그 공간 안의 사람들은 다소 연출된 장면 속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미디어 소비자들이 연출된 완벽함보다 자연스러운 날것의 모습들을 더욱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거주인들의 일상을 조금은 자연스럽게 담아내려는 시도도 앞으로는 의미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항상 이 지점이 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탐구집은 좀 심미적인 영상 접근이 장점인 프로그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예쁜 걸 보여주기보다는 사실은 좀 살아온 흔적을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이 요즘에 대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날것의 일상과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네,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건축탐구집이 다른 건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집 자체에 아주 집중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나, 어떤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간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짝은 담아주시는데요. 이제 실내가 너무 심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하기에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뭐 어떤 장면을 연출해 달라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뭐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장모님과 사위분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 장면이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제작진분들과 그 공간에 원래 살고 계시는 이제 일반인분들의 출연자분들의 그 어떤 친숙함, 라포 형성이 충분히 좀 되어야 되는 부담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원래 살고 계시는 출연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또는 직접 촬영한 그 집에서의 일상의 모습들,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런 부분을 조금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자, 결국 공간의 완성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사람의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1: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0: 지난 5월 4일에 방송된 부모의 첫 성교육,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은 아이들의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다시 배워야 한다는 현실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여자다움, 남자다움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언어와 태도를 통해 형성되기 쉽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발레하는 소년, 야구하는 소녀의 사례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자유롭게 진로를 설정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남자가 여자 영역으로, 여자가 남자 영역으로라는 단순한 역할 교환처럼 보이기도 해서 성별 직종 분리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단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성별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예를 들어 요즘은 남성 셰프가 많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문 요리사의 세계는 오래도록 남성 중심의 영역이었고 반대로 가정에서의 요리는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 직종 분리를 다루고자 했다면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2: 그냥 아예 눈 맞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0: 세계 경제 포럼이 2025년 발표한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148개국 중 101위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7계단 하락했습니다. 성평등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다소 가볍게 다룬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던진

0: 질문 자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신체나 성지식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되 그 문제를 웃음이나 개인의 성향으로만 풀어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별 고정관념과 연결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성역할 고정관념과 그 성별 직종 분리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설명들이 좀 곁들여졌다면 더 좋았겠다. 사실은 이게 친근한 어떤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쉽지 않거든요. 조금은 딱딱해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0: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과 연결된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자료 화면의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1년차 전업주부이신 그 남성 출연자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평범한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제도잖아요. 그럼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이야기가 되고 지나가 버리는데 실제 남성 육아휴직의 이 활용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수치를 실제로 보여준다든지 또는 뭐 여성의 연령대별 취업 그 사회 진출의 그 추이를 보여주는 뭐 M 곡선이라든지 이런 좀 상식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튜디오에서 토크로 풀어내기가 어렵다면 중간중간 자료화면으로라도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 뭐 한국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뭐 상존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후세대에 또 이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상황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1: 네. 공감과 웃음도 좋지만 그 너머에 어떤 사회적인 맥락까지 짚어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다음으로 우리 다큐프라임도 한번 짚어볼까요?
0: 지난 5월 4일에 방송된 다큐프라임 아이의 시간 1부 부모님을 칭찬한 적 있나요?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다큐프라임 아이의 시간은 2026년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성장의 찰나를 포착한 2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중 1부 부모님을 칭찬한 적 있나요? 에피소드는 경기도 양주 덕정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50일 동안 부모님을 관찰하고 칭찬하는 비밀 칭찬 일기 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아이들을 단순한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자로 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칭찬하는 아이도 칭찬을 받는 부모도 서로 어색해하는 모습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부모를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고 부모 역시 아이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칭찬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처럼 보여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은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고 부모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기획 자체가 지닌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 또는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관계가 복잡하거나 조심스러운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점에서 부모님을 칭찬하기라는 과제가 모든 아이에게 같은 무게감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과 선생님들이 그 다양성을 어떻게 배려했는지가 조금 더 설명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다큐멘터리가 가족의 다양성까지

0: 조금 더 섬세하게 포용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아이의 시간을 어른의 시선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관계를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을 따라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 아무래도 좋은 의도의 프로젝트일수록 누군가에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겠죠. 어떤 부분들 보강해 나가면 좋을까요?
0: 이번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예. 다만 프로젝트 과정에서 그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존중되었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진행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없었는지,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 주었는지,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자막으로라도 제시가 되었다면은 프로그램을 보는 어떤 입장에서 아,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공공성을 지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작은 아쉬움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누군가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안채린 교수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e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테마기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테마기행은 2008년부터 세계 곳곳의 풍경과 다채로운 삶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EBS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여행지 소개를 넘어 현지인의 일상에서 엿볼 수 있는 생활 문화와 사람 냄새 나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며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테마기행의 이훈 PD, 박은영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이미 뭐 세계 테마기행 리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네. 애청자시죠?
0: 네, 그럼요. 항상 여행을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입장에서 매주 새로운 테마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항상 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두 분은 세계 테마기행 이제 제작하시게 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3: 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세계 테마기행에서 어떻게 보면 신입 PD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저는 201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게 나라 네 곳을 갔다 오면 1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벌써 한 8년 제작을 하고 있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1: 자, 세계 테마기행 촬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바로 여행지를 선정하는 일일 텐데요. 어디를 가야 될지 그 기준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4: 예전에는 갈 수도 없는 나라나 뭐 그런 나라들을 좀 많이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가봤던 나라나 아니면 또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들을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나라 위주로 많이 나라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1: 먼저 나라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네, 테마를 정하고
4: 그렇게 되죠. 풍경이 좋은 나라는 풍경 위주로 컨셉을 잡는 편이고 또 사람 얘기가 좋은 나라는 사람 얘기 위주로 또 컨셉을 잡는 편이고요. 네. 네.
0: 이제 매회 큐레이터 분들이 나오셔서 다른 큐레이터 분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회 큐레이터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3: 저 같은 경우는 두 편을 같은 분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선정 기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쪽 언어권의 언어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현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지에서 들을 수 있느냐가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분들과 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선정 기준을 제일 높게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4: 이거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젊은 큐레이터 분들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열린이 있으면 그런 경험치를 시청자들이 되게 만족할 수 있게 전달을 잘 해줄 수 있으시니까 큐레이터가 거의 70% 차지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 선정할 때 가장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전 미팅도 많이 하고.
1: 세계 테마 기행이 워낙에 또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전에 갔던 나라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리뷰할 때도 그런 부분 어떻게 좀 차별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간 곳을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3: 저는 웬만하면 그 나라를 가기 전에

0: 그 나라에 관한 영상이나 이런 걸 오히려 더안 보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약간 그런 영상들을 먼저 보면 좀 선입견도 생길 수 있고, 아예 제가 처음 봤다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처음 보는 느낌을 중요시하고, 큐레이터분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보고 가시지 말라고 좀 부탁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 가는 제작진과 큐레이터분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1: 타국에서의 그런 경험담 중에서 가장 또 생각나는 것들 혹시 뭐 있을까요?
2: 튀니지에서 비제르트라는 데를 갔는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찍기는 찍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SNS에서 아이템을 많이 찾긴 하거든요. 근데 현지인이 올린 SNS 중에서 너무 인상도 좋고, 그 현지 비제르트에서 먹을 수 있는 파스타가 있거든요. 그걸 직접 만들어서 요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 동네를 다 뒤졌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장님도 찾고 막 찾아서 끝나면 그분을 만나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1: 그럼 현지에서 촬영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2: 사전에 이제 한달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한달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현지 코디랑 연락하면서 뭐 이런 이런 아이템을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다 정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역만 정해져서 가는 거고 그 지역에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고 촬영만 한 20일에서 24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 예, 촬영만 그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섭외도 하면서 아이템도 찾으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거죠. 예.
3: 프로그램을 보면 저분들은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노는 것처럼 일하는 기분이 어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2: 항상 하죠. 이거는 어디가? 그러면 페루가? 그러면 와,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갔다 와서 후회하는 게좀 노는 것처럼 일하고 올 걸. 아, 좀더 즐길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현장에서 뭐 급할 땐 급하더라도 풍경을 보면 조금 저도 여유 갖고 즐기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직까지도 8년이나 됐는데 현장에서 그게 긴장감 놓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도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예, 노하우가 생겨서 조금 더 즐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저는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가는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또 가면 또 기대가 되고, 다음 촬영지는 이제 폴란드랑 슬로바키아를 갈 예정인데요. 거기도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제작하시면서 그런 희열, 카타르시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재밌었던 경험담은 없습니까?
2: 재밌었던 거. 네, 제가 중국 명상기행이라고 이제 처음 이번에 시즌 2,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으로 방송이 됐었는데 제가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달 촬영을 갔는데 한달 동안 중국산 7개를 탔어요. 근데 진짜 그게 말이 쉽지. 저는 사실 산을 진짜 못 타거든요.
4: 신선거. 말 그대로 신선이 산다는 산입니다.
2: 사실 그냥 뭐 여행을 한다 그러면 쉬운데 촬영을 하려면 저희가 올라가는 걸또 보여줘야 되니까 산을 다 일일이 다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 새벽에 케이블카가 안 되니까 이제 감독님하고 저랑 둘이서 일출을 찍으러 올라가서 감독님이 이제 여름이지만 긴팔을 입고 촬영을 하셨는데 그 긴팔에서 정말 땀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땀을 올라가면서 촬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다 힘들었는데 일출을 찍읍시다 드론을 딱 올리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메모리를 안 갖고 왔어 그러셔서 다음날 다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되게 고됐는지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뭐지 한의원에 가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맥을 이렇게 쫙 잡았더니 그 한의사가 이 맥은 6.25때 부모를 잃고 6남매를 혼자 키운 장녀의 맥이라고
1: 웃으면
2: 그렇게
1: 안
2: 얘기하셔가지고
1: 되는데.
2: 그때 한약을 2개나 처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1: 사실 여행지 가면 뭐 여행지 어떤 분위기, 숨결, 막그 현장의 공기, 이런 것까지도 되게 많이 담으려고
2: 네.
1: 하시잖아요. 가장 좀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2: 저희가 그 풍경은 어쨌든 아름답게 담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

0: 갔을 때 사실은 저희랑 소통은 안 되잖아요. 건너 건너서 현지인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분 얘기를 제가 다 알아들어야 그 큐레이터한테도 제가 디렉션을 줄수 있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었을 때 인상을 쓰면 현지인분이 자꾸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지 현지인들도 아,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니까 자기도 조금 신이 나서 더 본인의 얘기를 더 많이 해주고 하는 편이어서 제가 초반에는 그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상도 좀 쓰고 막안 되면. 근데 요즘엔 최대한 이렇게 웃으면서 안 되는 게왜안 되는 거야? 웃어.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게 좀 제일 많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되게 크게 와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 그 풍경도 풍경이지만 전 사람도 되게 풍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찍는 경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1: 사실 아직 한국은 여름이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혼자 여름 속에 계신 것처럼
0: 엄청
1: 이렇게
0: 까맣죠.
1: 예쁘게 그을리셨는데요. 혹시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0: 아, 페루 다녀왔거든요. 네, 페루 가서 돌아온 지한 일주일 정도 돼서 편집을 하다가 네, 왔습니다.
2: 피디님이 고산증이 오셔가지고 계속 뒤처지고 계세요. 우리 제 시간에 오늘 못 도착할 것 같답니다. 지금
0: 페루
2: 해발고도가
0: 가서 고산을
2: 4,500m예요,
0: 너무
2: 4,500m.
0: 맞아가지고. 그때 트레킹을 이제
2: 고산증
0: 바우산
2: 약도 챙겨
0: 카트라는
2: 먹었지만
0: 그
2: 증이
0: 6,000m
2: 찾아오면
0: 산인데 거기까지 올라간 건
2: 뒤처진다.
0: 아니고 그
2: 먼저
0: 근처를
2: 없죠.
0: 도는 트레킹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쭉 돌면서 걸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못 따라가면 촬영이 진행이 안 되고 해는 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에 이렇게 올라타서
2: 짐을
0: 네,
2: 내리고 아래
0: 편하게 편하진 않았어요. 사실 계속 머리는 아프고 그 고산이라는 게 내려와야 낫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2: 점점
0: 힘들었었던
2: 해내져가는데
0: 재미있던 얘기는
2: 마음이
0: 아니네요. 네.
2: 급해집니다.
1: 그렇게 일정이 촉박한데 막 자동차가 고장난다거나 뭐 고산병이 난다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0: 그런 걸
1: 하시는
0: 다 살리는
1: 편인가요?
0: 거죠.
1: 아,
0: 아, 예.
1: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0: 네. 요즘 최근 들어서는 리얼리티를 많이 살리는 편이어서 현장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제작진이 뒤처지면 뒤처진 대로, 뭐 그런 경우를 다 같이 담는 편이에요.
1: 저는 사실 박은영 PD님의 처음이 되게 궁금해요. 내가 이거를 다시 하면 박은영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진절이 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되게 많았을 것
0: 제가
1: 같거든요.
0: 인도를 첫 편으로 했어요.
1: 네.
0: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근데 언제 전 좋았어요.
1: 그래요?
0: 그리고 더 시골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순박하고 순수하고 미소만 봐도 되게 웃음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냥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거나 사람들 이렇게 찍고 있을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계속 하지 않나 싶어요.
1: 워낙에 많은 나라들 다니셨으니까 사실 각각의 매력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갔던 곳 중에서 한 곳만 골라라. 또 간다.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0: 제가 거기 가서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한 나라가 지역이 있거든요.
1: 네.
0: 스페인의 갈리시아라고 북서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원래 거북손을 찍으러 갔는데 대서양 한복판 들어가서 캐야 되는 거예요.
2: 저희 틈에 딱
0: 거북손을
2: 붙어 잘
0: 찍기로 했는데
2: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0: 사람을 찾지는 못하고 간
2: 바디언도?
0: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물색하던 중에 너무 인상 좋은 할머니가 앉아서 바닷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거북손을 손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외를 하려고 옆에 앉아서 말도 안 타고 하는데 계속 제가 거북손을 손질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분을 섭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도 그 할아버지도 다 거기서 거북손을 잡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서 거북손을 잡을 때그 바닷가에 앉아서 계속 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상이 너무 좋고 제가 계속 그걸 이렇게 옆에서 뜯고 있으니까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우리 집에 가서 이거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촬영을 다 마치고 같이 가서 그걸 먹는데도 좋은 거 팔고 나머지만 갖고 와서 이제 끓여서 주시니까 너무 뺏게뇨, 작다, 작다 이러시면서 그걸 끓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지금 생각이 나고 촬영이 다 끝났는데 아들분이 막 어딘가 달려가서 따라갔더니 자두를 막 따가지고 자두를 가져가면서 먹으라고 줬던 그 동네가 저는 다시 가고 싶고 장난도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던 좋았어요.
3: 저는 이번에 중국 촬영 갔다 왔을 때그 시장 촬영을 만봉님이라는 지역의 시장을 촬영을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중년 부부를 만났어요. 갑자기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시더니 우리 어머님이시다. 나이가 103세시다.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다. 혹시 인사하러 가지 않을래? 그래서 아무래도 103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잖아요.
1: 네.
3: 한국에서도 보기 힘들고 저희가 미리 섭외한 것도 아닌데 잘 됐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교수님이 만나고 계시고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셨는지 굉장히 교감을 잘 하시더라고요. 해바라기 씨를 그때 좀 사갔는데 그거를 직접 까주셔서 할머니한테 드리고 할머니는 이도 온전치 않으신데 그거를 또 드시고 마음이 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좀 뜻깊고 보람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4: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또 해외에 오고 계시고 그 계속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동기가 뭘까요?
0: 저는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고 많이 밝아졌어요. 네, 나가기 전엔 사실 조금 또 가서 어떻게 촬영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 언어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그 나라 사람이 돼서 한 달을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돌아오거든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저한테 힐링이 많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저한테는 이걸 계속 하게 되는 힘인 것 같아요. 예.
3: 저도 거기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듣게 되잖아요. 또 본받을 점은 본받고 제가 좀 더 그런 걸 통해서 성숙해지는 저를 봤을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이윤 PD님은 앞으로 세계 테마 기행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윤만의 연출을 하고 싶으세요?
3: 일단은 세계 테마 기행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일단 일반 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지의 생활상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얼하고 생생하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 박은영 PD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밝고 따뜻한 느낌의 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세계 테마 기행으로 이제 좀 제작해 나가고 싶으신지 각오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0: 저는 오래 해서 그런지 다른 것보다는 관성이 젖지 말고 뭐 현장 갔을 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예.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우리가 화면 너머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들과 낯선 나라에서의 일상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테마 기행은 시청자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여성 백년사,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2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2부 직업 부인 순례는 백화점의 안내원에서 자신의 글을 세상에 펼치는 기자가 된 송계월과 동양 최초의 여성 택시기사 이정옥, 그리고 한국 최초의 미용사 오엽주까지 세상의 편견에 맞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100년 전 그녀들의 일과 삶을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 저 혹시 길 좀 여쭈어도 될까요?
6: 네네네.
5: 함경도에서 왔는데요. 경성에 있는 개벽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희 언니가 개벽사에서 내는 인기 잡지 신여성의 기자거든요.
7: 그 유명한 신여성 잡지의 기자시라고요, 언니가?
8: 언니 만나러 가시는 길이세요?
5: 저희 언니는 지난 5월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6: 그 언니는 혹시 송계월님이신가요?
5: 저희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6: 개벽사에 정말 아주 유니크했었던 여성 기자?
5: 언니가 처음부터 기자로 활동했던 것은 아니고 언니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조지아 백화점의 데파트걸로 취직을 했었어요.
9: 응? 데파트걸?
7: 데파트걸?
9: 아, 데파트, 백화점인가? 데파트먼트인가 보다. 백화점.
6: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7: 그들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밤 11시 반까지로
9: 14시간?
7: 평균 10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하며 그 보수는 한 달에 15원에서 25원 혹은 30원. 이같이 고된 노동을 바치고 값싼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진 유혹과 조소가 있다.
5: 12시간 이상 웃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고 남자들의 야릇한 시선은 물론이고 대놓고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언니가 데파트걸로 취직해서 일한 지 두 달 정도 됐을 때 개벽사에서 제안이 왔대요. 기자로 와달라고. 언니는 경성 여학생 만세운동을 주동한 걸로 꽤 유명했거든요.
7: 그렇죠. 경성 여학생 만세운동?
10: 1929년에 네. 광주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성희롱, 성추행하는 사건이 좀 벌어져요. 이거를 계기로 조선의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좀 저항의 의미로 좀 진행을 하는데
6: 3.1운동 이후에 또 다른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었던 거였고 이 누님께서 아주 격렬한 저항의 주체가 되셨던 건데 결론은 이 주도자 6명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딱 형이 결정이 나요.
7: 오, 그럼 다행인데.
6: 다행이죠. 어, 예. 네, 풀려나가게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풀려난다고 하니까 다 몰려든 거죠. 그녀들이 나온다.
10: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6: 응원하는 사람들 기자도 와서 그때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
10: 이건 어떤 면에서의 승리의 포즈일 수도 있겠다. 기분 좋게 덤당하게 걸어 나와서. 이게 지금 1931년 4월 호 신여성 잡지거든요.
5: 아, 그게 언니가 쓴 첫 번째 기사일 거예요.
10: 아, 그렇죠. 그 언론 지금 제목이고요. 내가 신여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직업 여성은 어떠한 생각 밑에서 이 선상에 나왔는가.
11: 이는 단순히 시집을 가기 전에 시집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남자의 기생충이라는 이름보다도 독립하여 살아갈 토대를 쌓아야만 할 것이며 가정이란 세계를
10: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9: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기자가 되신 분이고 또 포부 독실하신 분인데 아까 금방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5: 언니는 경성 여학생 만세운동 때 옥살이를 한 뒤에 쭉 몸이 안 좋았어요. 얼마 뒤 폐결핵 판정을 받고 고향집에 내려왔어요. 정성껏 간호를 해서 건강이 꽤 좋아졌는데 누군가 송개월이 아이를 낳으러 고향집에 갔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10: 왜?
5: 언니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길 너무 싫어해서 처신이 깔끔했거든요.
11: 개월 언니는 상처와 분노로 괴로워하다 병이 재발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소문에 시달리다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23세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추모하는 글을 썼어요. 이걸 개벽사에 가져다 줄 겁니다.
7: 언니 대신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개벽사로 이렇게 가시는 길이었구나.
9: 좀 이렇게 유리천장을 뚫고 배운 만큼 직업적으로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뭔가 이루어낸 그런 모델은
7: 도대체 없었나요?
6: 있었어요.
7: 아, 있었어요?
6: 심지어 여성 CEO분이 계세요.
5: CEO?
10: 대박. 그때?
6: 1930년대 때 이정옥이라고 하는 여성 CEO인데요. 실제로 한 달 수입이 진짜 못 벌어도 한 600원 정도? 뭐 많이 벌 때는 뭐 한 1000원까지.
7: 아까 왜 데파트 거리 15원에서 평균 많으면 30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600원에서 1000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6: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 이 직종에서 이 일을 하는 여성은 이정옥 한 명이었어요.
10: 저분이신가?
7: 기사, 운전기사.
10: 자동차
7: 엔지니어? 자동차 회사?
10: 자동차 회사?
6: 정답은 택시 운전사.
9: 택시 운전사.
10: 뭐게 택시라고? 옛날 택시라고?
9: 왜 이제 짰지? 사진 봐봐요.
7: 이분이 직접. 내가 처음 자동차를 배우기는 벌써 제

0: 작년이죠. 여자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호기심에 끌려서라도 한 번씩은 다들 타볼 거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동양 자동차 연구소란 게 생겨서 거기 가서 의논을 해보았더니 여자는 특별 대우를 해서 따로 가르쳐준다기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어디 늘 따로만 볼 수가 있나요? 남자들하고 섞여서 어깨를 맞굽이고 야외로 실습을 다녔답니다. 이렇게.
1: 1936년자에도 이제 기사가 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라 나오냐면 남의 자동차부에 취직하기 싫어서 내가 자동차부를 낸 것입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아요.
2: 우와, 사업가네.
1: 자기의 집을 담보로 잡고 크라이슬러 차 두 대를 구입해서
2: 그 정말
1: 대양 자동차 부라고 하는 택시 운전회사를 연 거예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0: 어? 장안의 화제. 보잉? 여성이 운전을? 막 이런.
3: 대개는 이왕이면 여자 운전수를 불러라. 희약가시나 좀 하자꾸나. 이런 생각을 하고들 부릅니다, 그려.
4: 처음엔 어찌나 속상하던지 당장 뺨이라도 갈기고 채신 없는 자식들이라고 여기나 실컷 해주고 싶었지만 직업 성질상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3: 그래서 덜어는 말대꾸도 해주고 주정을 받아주는 척 해주기도 하면 좋아들 하지요.
0: 여장부네, 여장부.
1: 택시 요금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0: 비쌌겠지.
1: 비쌌어요. 한 시간당 4원.
4: 대파트 걸음 월급이 한 15원에서 30원.
0: 그래.
4: 그리고 택시가 한 시간에 4원이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월급인 거죠.
1: 그래서 빚을 몇 달 만에 다 갚아버리고 동양 택시 인수합니다.
3: 이야, 대박이다 진짜.

0: 영화배우신가 봐요.
1: 괜찮아요? 다들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수군대니까요.
0: 어머, 다르다.
1: 저는 엽주 미용실 사장 오엽주라고 합니다. 1933년에 제가 조선인 최초로 화신백화점 2층의 미용실을 개업했어요.
2: 아, 이분도 최초시다.
1: 그 주변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6곳이 있긴 했는데 조선인 미용실은 제가 최초예요.
2: 우와, 선생님 사진이에요?
1: 네.
2: 사진 잘 나왔네요.
1: 그럼요.
3: 내가 미용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조선 부인들이 미용이란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이니 나도 어지간히 담대스런 직업을 택한 셈이죠.
4: 삼천리라는 잡지에 1934년 8월에 실린 글인데 화장하는 솜씨가 놀라워서 아무리 호박같이 못난 여성이라도 나비되듯 절대 가인이 되어 나온다.
2: 아, 여기 오엽주 미용실을 가면?
4: 네, 네. 극찬, 극찬.
1: 거찬의 말씀이죠. 저는 이 미용사도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5: 저는 조선 부인들을 건강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요. 또 반드시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을 새가 없어도 이 마음만은 너무 기쁠 뿐이에요.
4: 우와.
2: 뭐 또 있어?
4: 아니, 되게 이력이 대단하신데? 조선 여성으로 일본 영화계의 스타로 서기는 이번 엽주 씨가 처음일 것이라고 한다.
2: 최초 타이틀이 몇 개예요?
4: 그니까요.
6: 근데 쌤, 이 쌤 맞아요 진짜? 눈 이때 쌍꺼풀이 없는데?
1: 어머, 눈도 밝으셔라. 맞아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한 여자예요.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아야죠. 인생 짧잖아요.
6: 와, 에스다지.
7: 잠시 후 사리원행 열차가 도착합니다.
1: 멋쟁이 두 분, 우리 옆주 미용실에 꼭 한번 들르세요.
8: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뭔가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뭐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9: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뭔가 정말 수많은 그 장벽들을 스스로 부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찾아갔던 여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8: 네, 이분은요, 100년 전에 그 신문 구석에 실렸던 토막 기사들을 추적해서 이런 위대한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고 해요. 제작진들의 노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여성들의 발자취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살펴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성공한 부자들의 인생관과 삶의 태도를 조명해 진정한 부의 의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13일에 방송된 산속의 2,500평 양장점 차린 패션 부자 편에선 누적 매출 5천억 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가 도심을 떠나 경상북도 청도의 깊은 산속에 2,500평 규모의 양장점을 차린 특별한 이야기가 공개됐는데요. 시련을 겪었던 신인 시절부터 세계 무대로 영역을 넓힌 성공 철학, 그리고 자투리 원단으로 인형을 만들어 또 다른 희망을 나누고 있는 그의 패션 인생을 돌려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그의 스케치와 의상을 다시 봐도 색감이나 패치워크 조합이 굉장히 세련됐다며 감탄한 시청자 의견이 있었고, 또 5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의 열정적인 삶이 멋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브랜드가 입점했던 백화점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동료 디자이너들과 근처 시장 상인들이 자투리 원단을 보내 도왔다는 따뜻한 일화에 대해 도움을 준 이들 모두 대단하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류 지성사에 이정표가 된 고전 100권을 AI 기술을 사용해 독서 지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5월 11일에 방송된 군주론 1강 마키아벨리 권력을 해부하다 편에선 메디치 가문에 의해 관직에서 쫓겨나고 모진 고문까지 당했던 마키아벨리가 실직자 신세가 돼 군주론을 집필하게 된 비참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강한 군주만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냉혹한 권력의 생리에 대해 논하고, 메디치 가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책을 헌정해야 했던 그의 절박한 비화를 다뤘는데요. 이에 대해 군주론의 거리감을 느꼈었는데 방송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으며,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공감하게 됐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호흡이 짧아서 좋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 재미있게 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성이 흥미로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서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된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AI의 발전을 새삼 실감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EBS 스페이스 공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은 오직 음악이란 슬로건 아래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장해온 프로그램인데요. 5월 13일에 방송된 악뮤, 마침내 꽃을 피웠네 편에선 독보적인 감성과 음악성으로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남매 뮤지션 악뮤가 출연해 한층 더 깊어진 음악적 세계관과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데뷔 시절의 풋풋함을 지나 자신들만의 확고한 음악적 꽃을 피워낸 이들의 성장 서사를 담은 다채로운 곡들이 무대를 채웠는데요. 오랜만에 재개된 라이브 공연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악뮤와 모든 연주자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즐겁게 공연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좋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으며,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실에서 함께 춤을 추며 방송을 봤더니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악뮤와 함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 전환이 됐다는 시청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체 공연 영상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는 호평과 함께 해외 시청자를 위해 외국어 자막도 함께 지원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식 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 채널 2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12일에 방송된 K-콘텐츠 백서 오마이갓 편에서는 한국의 전통 모자인 가시,
전 세계 유명 OTT

0: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게 된 흥미로운 배경을 조명했는데요. 한국인에겐 익숙한 소품이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과정을 통해 K-콘텐츠가 지닌 독창적인 문화적 힘과 파급력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통 갓을 제작하는 과정을 처음 접했다며 한 땀 한 땀 정교한 손길과 숭고한 장인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과거에 갓을 제작했던 선조들을 향한 존경을 표하는 시청자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국의 예술가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영감을 받아 갓 고유의 형태를 훼손하거나 인위적인 변형을 주지 않고 그대로 패션쇼에 활용했다는 내용이 흥미로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열광, 패션계를 뒤흔듦과 같은 일부 표현은 다소 과장된 느낌을 준다며 대중적인 열광이란 화려한 수식보다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문화의 재발견이란 표현이 더 담백하고 적절했을 것이란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 후반부에 갓을 두고 계급을 가르던 차별의 상징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굳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차별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다른 부드러운 표현으로 대체했다면 한결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5월 21일에 보도된 한 학기 수행평가 30개, 학교는 여전히 수행지옥 뉴스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른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한 학기에 수십 개에 달하는 과도한 수행평가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학교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집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내신 반영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방식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험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수행평가가 이어지거나 시험과 기간이 겹치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부담이 상당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1년 내내 평가 지옥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이 안쓰럽다며 보도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사 역시 과도한 평가 업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교육 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미디어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중심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LED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

0: 무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8: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특집 디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혁신하기.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엘도라도. 오후 3시 50분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밤 11시 10분 한국영화특선 터널.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올라왔다 올라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2: 먹어.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쳐요, 옛날서부터.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고려온단은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한국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4가지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5: 무더위에 지친 여름, 입맛을 돋워줄 윤숙자의 특급 한상. 된장으로 마실래 국물이 깊고도 진하다. 먹을수록 빠져드는 면요리. 한국인 입맛에 딱 좋은 구수한 된장칼국수부터 간식, 밥반찬, 안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여름철 별미.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영양만점 들깨 채소 전병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체오비의 에너지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6: 네. 선생님, 지금 칼국수가 맛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칼국수의 장을 풀어서 구수하게 맛을 내면 이 고향의 맛이 되잖아요.
7: 네.
6: 구수한 된장 칼국수 재료 한번 볼까요?
7: 네. 우선 여기 이제 맛있는 아욱이 준비가 됐고요.
6: 네.
7: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칼국수잖아요.
6: 네.
7: 그래서 이제 칼국수 생면이 준비가 됐고.
6: 네.
7: 요거는 이제 그 국수 국물.
6: 진한 하는, 맛을 살려줄. 네. 양념 국물이죠.
7: 고추장.
6: 예.
7: 여기 다진 마늘,
6: 네.
7: 그리고 파하고 홍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6: 예.
7: 여기는 이제 오늘 멸치 국물을 맛있게 끓여야 되잖아요.
6: 맞아요. 국물 중요하죠. 밑국물.
7: 네. 그래서 멸치하고
6: 예.
7: 네. 표고,
6: 네.
7: 다시마,
6: 네.
7: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6: 자, 아니 칼국수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김치도 필요 없이 이거 한 대 잡으면 식사가 든든히 해결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칼국수에서 오늘 아욱이 들어가잖아요. 아욱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7: 네, 아욱을 손질해볼까요?
6: 네.
7: 우선 아욱은 제가 한번 바락바락 주물러 볼게요.
6: 예? 자, 바락바락 주무른다고 했는데.
7: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 이렇게 아욱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는
6: 예.
7: 항상 아욱을 이렇게 물에서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 있어요.
6: 바락바락.
7: 네, 그러면 이 안에 예. 있는 이런 그 좀 심하게 이렇게 좀 풍내가 나요. 아욱은.
6: 맞아요, 맞아요.
7: 다른 채소에 비해서.
6: 예, 그런 것 같아요.
7: 네, 그게 이제 쑥 다 빠지거든요.
6: 예?
7: 처음에는 이렇게 억세잖아요.
6: 예?
7: 근데 한참 이게 조물조물 되면은
6: 예.
7: 이게 이제 이 안이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겉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화쇄되면서
6: 예?
7: 안에가 진액이 좀 나올 정도로.
6: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7: 네.
6: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렇게 아욱을
7: 네.
6: 좀 씻어내면, 바락바락 씻어내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아욱이 나옵니다.
7: 네. 그래서 드실래니까 또 너무 길면 좀 어렵잖아요.
6: 그렇죠.
7: 그래서 한 3, 4cm?
6: 네.
7: 네. 이렇게 잘라서.
6: 크기로.
7: 네.
6: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7: 네. 자, 준비가 됐네요.
6: 예. 자, 이렇게 아욱을 준비했고요.
7: 그 다음에 이제 아욱 칼국수로 하려니까
6: 예.
7: 된장 칼국수로 하려니까
6: 네.
7: 이제 우선 멸치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6: 그렇죠.
7: 요거를 이제 좀 볶으려고 그래요. 살짝. 다른 이유는 아니고.
6: 네. 네.
7: 팬을 냄비를 좀 달궈 가지고 네. 조금 제가 볶을게요.
6: 예. 뭐 아무것도 뭐 기름도 두르지도 않고 네. 그냥 이제 비릿한 향을 날리는 거죠.
7: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비린내가 좀 아, 날아가잖아요.
6: 예, 이제 거의 그런 향이 안 나요.
7: 네. 비린내가 안 나면 네. 이제 여기다가 네, 불량의 국물 네. 물을 넣고
6: 칼국수는 이 물이 많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7: 아니죠. 한 오늘 한 7컵 정도?
6: 7컵 정도?
7: 네. 물을 붓고 바로 표고, 건표고를 네,
6: 넣고
7: 처음에는 센 불에서 예. 끓이다가 예. 끓으면 중불에서 은은하게
6: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될까요?
7: 멸치를 넣고는 딱 10분이 좋아요.
6: 10분 정도? 네. 딱 10분을 네. 지켜주시고요. 이 다시마는 그 후에 넣나요?
7: 네. 이제 다 끓은 다음에 네. 이 그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네. 5분 더 둘 거예요.
6: 선생님, 다시마 넣은 후로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7: 네, 지금 5분 지났어요.
6: 예.
7: 자, 이제 예. 끓으면 예. 여기다가 이제
6: 칼국수의 국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늘 된장 칼국수잖아요.
7: 네. 그래서 한 3대 1의 비율?
6: 이게 또 황금 비율이에요?
7: 네.
6: 3대 1.
7: 그래서 예. 된장이 한 3큰술 고추장이 예. 한 큰술.
6: 한 큰술.
7: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풀은 다음에 예. 마늘도 애 넣어서 예. 국물에 맛을 내주면 좋을 듯 합니다.
6: 근데 선생님 요즘은 뭐 된장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요.
7: 맞아요.
6: 된장 칼국수뿐만 아니라 네. 된장이 들어가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된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섞은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7: 네. 된장만 넣으면 예? 좀 맛이 좀 텁텁하고 좀 된장의 그 냄새가 심한데
6: 콩콩한 향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7: 여기다가 고추장을 조금 넣었잖아요.
6: 예?
7: 그러면 조금 그 된장의 맛이 조금 더 상큼해진다 할까요?
6: 맞아요. 뭔가 조금 깔끔한 맛도 나면서 매콤한 맛도 더해져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맛이 날 것 같아요.
7: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 3cm로 썰었잖아요.
6: 예?
7: 이거를 넣겠어요. 예, 이걸 넣었는데 불을 세게 하면 이제 바로 또 이것이 끓어요.
6: 예.
7: 그러면 우리가 항상 네. 요거 끓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팔 끓었으니까 예. 아욱을 넣고 저 면이 네. 이렇게 칼국수가 빨리
6: 익지 않아요. 맞아요. 이 칼국수 생면은 네. 생각보다 익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7: 맞아요. 이때 네. 제가 면을 넣을게요.
6: 한 소금 또 끓은 후에
7: 네.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 하도 네. 이 생면이 빨리 안 익으니까
6: 예.
7: 네.
6: 그러면 선생님, 이 칼국수 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예. 이게 빨리 안 익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소면은 한 8분이잖아요?
6: 맞아요. 라면도 금세 익고, 그쵸? 네.
7: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시간을 잘 볼까요?
6: 예.
7: 네.
6: 칼국수는 익으면은 색깔이 조금 변했던 것 같기도 해요.
7: 그렇죠. 투명해가지고. 네, 벌써 다르죠. 좀 불어나죠.
6: 맞아요. 그래도 생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죠?
7: 네. 한 8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6: 그럴까요? 그럼 한번 또 맛있게 또 칼국수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아, 이제 잘 끓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 예?
7: 향채를 넣을까요?
6: 예. 지금 칼국수면이 잘 익은 것 같거든요?
7: 네. 잘 익었어요.
6: 예.
7: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하고.
6: 예. 향채를.
7: 향채. 네.
6: 넣어볼게요.
7: 홍고추를 넣어서 마무리 해볼까요?
6: 네. 자, 향채도 들어간 후에는 살짝 한 소금 끓이고 네. 내면 되는 거죠?
7: 그 면 좀 보세요. 아까보다 탱탱하게?
6: 예. 네. 그리고 아까보다는 약간 투명한 감이 있어요.
7: 이제 한 소금만 끓이고 네. 불을 끄겠습니다.
6: 네.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7: 네. 네, 이걸로 할까요?
6: 예. 또 면은 또 큼지막하게 또 선생님께서.
7: 네. 좋아요.
6: 예.
7: 이렇게 우선, 네, 면부터 좀 넣을까요?
6: 예.
7: 이렇게.
6: 또 오랜만에 칼국수면 보니까 그냥 후루룩 먹고 싶네요, 선생님.
7: 맞아요. 그리고 아욱하고 같이 들어가서
6: 식감을 더해줄 것 같아요.
7: 네. 면도 넣고
6: 네.
7: 아욱도 넣고
6: 이렇게 이렇게 완성도 없이 담을 때면
7: 네.
6: 군침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7: 네. 요리에 네. 취미가 있으셔서 그래요.
6: 아유, 진짜. 네. 아욱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선생님.
7: 네.
6: 식감이
7: 네, 그래서 예. 조금 국수하고 아욱을 담은 다음에
6: 네.
7: 그래도 된장볼이 좀 부지 많이 들어가는 게
6: 그럼요.
7: 네, 든든하고
6: 있잖아요. 이거 면 다 먹고 나서 네. 배가 덜 찼다. 밥 한 고기 이렇게 넣고 말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7: 네,
6: 그렇죠?
7: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할까요?
6: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든든한 된장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5: 오늘의 요리, 된장 칼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욱을 물에 바락바락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아욱을 바락바락 주무르면 특유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물기 제거한 아욱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국멸치 넣어 살짝 볶다가 물, 건표고버섯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끈 뒤 5분 정도 우려줍니다. 다시마 건진 미국물에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미국물에 아욱, 칼국수면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어슷선 대파, 어슷선 홍고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된장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6: 선생님, 이 전병을 여름의 명물이라고 하잖아요.
7: 네.
6: 구수한 들깨가루로 만든 들깨채소 전병. 재료를 먼저 볼까요?
7: 네. 우선 여기 이제 들깨가 있잖아요.
6: 맞아요. 보기만 해도 고소해요.
7: 네. 밀가루,
6: 네.
7: 전분가루,
6: 네.
7: 그리고 간은 간장으로 특별하게 맞죠.
6: 간장으로요.
7: 네, 물 여기 있고요.
6: 네.
7: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속재료예요.
6: 네.
7: 오늘 참나물 데친 게 있고 양파하고 당근을
6: 네.
7: 채 썰었어요.
6: 오.
7: 이제 볶을 때 네, 소금 넣으려고 하고요.
6: 예.
7: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6: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7: 네, 그래서 간장, 참기름. 계속.
6: 예. 그래서 간단하게 또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7: 네.
6: 요즘 만들어 먹으면 딱 좋을 면이
7: 네.
6: 같습니다.
7: 네.
6: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7: 네.
6: 선생님, 어떤 거 먼저 하면 좋을까요?
7: 네. 우선 전병을 한번 붙여볼까요?
6: 그럴까요? 그럼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7: 네.
6: 자. 자, 뭐 지금 만드는 들깨채소 전병은 뭔가 이제 간식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또 별미로 이제 먹는 느낌이니까.
7: 여름에 이제 몸도 좀 영양도 좀 갖춰주죠.
6: 예, 맞아요. 네,
7: 채식자들이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6: 예.
7: 이런 들깨로 지방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6: 맞아요.
7: 그래서 들깨가루,
6: 네.
7: 밀가루.
6: 들깨가루, 밀가루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7: 네, 조금 이제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6: 예.
7: 들깨가루 썼고 전분을 섞어 쓰는 이유가
6: 이거 특이했던 것 같아요.
7: 네, 잘 찢어지지 않아요.
6: 아.
7: 그렇다고 또 이걸 전분을 또
6: 많이 넣으면
7: 안 되죠.
6: 예,
7: 그 맛이 없어지죠.
6: 아, 또 그러면 또 전분 특 이 전병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7: 네. 자, 여기

0: 여기다가 이제 물을
1: 네.
0: 넣어서
1: 분량의 물을 넣고.
0: 네. 그래서 좀 섞어 볼게요.
1: 네.
0: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간장으로.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 그런 부침이라든지 뭐
1: 네.
0: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섞을 때
1: 네.
0: 이렇게 이제 잘 풀어서 섞어주지만 많이 휘젓진 않아요.
1: 오, 그러게요.
0: 네.
1: 이렇게 자르듯이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0: 네,
1: 선생님?
0: 그래서 조금 질기지 말고, 네, 맛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1: 예.
0: 간장 넣어주세요.
1: 이제 간장을.
0: 네, 우리가 보통 소금
1: 예,
0: 넣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1: 이
0: 요거는,
1: 반죽에는 소금을 넣었는데.
0: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1: 예.
0: 소금 넣은 것보다 간장 넣을 때가 더
1: 오,
0: 맛있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1: 사실은 이 전병을 먹을 때이 전병을 피라 그래야 되나요, 선생님?
0: 전병,
1: 그
0: 그냥
1: 전병,
0: 부친
1: 그 전병
0: 거.
1: 부침. 거기서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면
0: 네.
1: 너무 심심했거든요.
0: 네.
1: 살짝 이렇게 또 간을 해주고 고소하게 하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될것 같아.
1: 예.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그래서
1: 전병
0: 이제
1: 반죽이
0: 이게
1: 완성됐고요.
0: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채에다 한번 내리셔도 돼요.
1: 아, 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
0: 네.
1: 한번 내리시고,
0: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병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쓸때 우리가 이제 전병을 부치거나 뭐 달걀 후라이를 하거나 그럴 때
1: 네.
0: 항상 기름은 조금 이제 후라이팬을 충분히 좀 적셔는 줘야 되겠죠.
1: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전병이 잘 붙여지고 뭐 달걀 후라이가 잘 되는 것도 이 기름에 다 잘려 있는데 너무 많아도 또안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분히는
1: 예?
0: 두르고,
1: 구름
0: 예, 키친타올로 조금 고루.
1: 이렇게 코팅해 주듯이 이렇게.
0: 네, 이렇게 많이 이게 기름이 너무 많으면
1: 예.
0: 기포가 생겨서
1: 오.
0: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는 두르는데,
1: 예.
0: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1: 네.
0: 이렇게 할까요?
1: 여기서 팬을 코팅해 주듯이 키친타올로 한번 문질러 줍니다.
0: 네, 자 팬이 좀 달구어지면
1: 네.
0: 이제 부었을 때
1: 네.
0: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리저리 좀 흐르도록도 하지만 익기 전에 한번 둘레를 이렇게
1: 이런 장면도 봤어요, 선생님.
0: 익기 전에.
1: 예.
0: 익은 다음에 하면 달라붙어요.
1: 오.
0: 여기 뒤에다가.
1: 예.
0: 근데 이제 붓고 바로, 네, 한 번만 둥글게 하면은
1: 예.
0: 동그랗게 되죠.
1: 그러게요. 너무 예쁘게 됐는데,
0: 네.
1: 이게 금세 생각보다 익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중불에서
1: 예.
0: 은은히 익힐까요?
1: 중불에서 은은하게.
0: 지금 이렇게 더울
1: 예.
0: 때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기운도 없고 나른하잖아요.
1: 맞아요.
0: 땀을 많이 흘리니까.
1: 입맛도 없고.
0: 그랬을 때좀 별미를 좀 만들어서
1: 네.
0: 식구들하고 같이 드시면
1: 네.
0: 예, 기운도 나고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언제 뒤집는 게 중요해요,
0: 네,
1: 선생님?
0: 이제 거의 다 익어갈 무렵.
1: 이 윗면도 살짝 익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0: 네.
1: 그쵸?
0: 네. 그래서 조금 익어야 되고요.
1: 예.
0: 뒤죽개나 아니면 젓가락 하나로 가운데를 이렇게 톡 해서 해도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1: 예.
0: 네, 그래서 뒤죽개를.
1: 이야. 자, 선생님.
0: 네.
1: 원래 부침개는 왜 바삭바삭하게 해야 좋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전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전병은 좀 부드럽게 되는 게 맞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넣으면 부드럽고
1: 예.
0: 물을 좀 적게 넣으면 좀 조금은
1: 바삭한 느낌이 있는. 아, 어떤
0: 되직하고.
1: 되직한. 지금이 굉장히 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전병으로.
0: 네.
1: 아.
0: 잘 익은 것
1: 예.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셨네,
0: 같아요. 네.
1: 선생님.
0: 아까 제가 뒤죽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1: 예.
0: 젓가락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1: 예.
0: 이렇게 이제
1: 오.
0: 이렇게 가도 된다는 소리죠.
1: 그러니까 확실히 저기 전분을 넣어서 찢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0: 네. 자, 그 대신에 이제
1: 네.
0: 요거 하기 전에
1: 네.
0: 들어갈 소를 준비해야 되지.
1: 그럴까요? 소를 한번 준비해
0: 자,
1: 보겠습니다.
0: 우선 볶아 봅시다.
1: 네. 자.
0: 그래서
1: 네.
0: 네, 기름을 좀 두르고
1: 네.
0: 여기다가 색깔이 없는 것부터 볶는 게 좋죠.
1: 네.
0: 왜냐면 단 거를 먼저 볶게 되면 네,
1: 색이 나와서.
0: 빨간 물이 들잖아요.
1: 네.
0: 네.

0: 채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익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네. 시간 살짝 걸리긴 하지만 네. 확실히 맛이 달라집니다.
1: 아주 좋아요.
0: 네.
1: 자,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익는 정도가 다르고
0: 네.
1: 색깔이 곱고 말하고요. 자, 나물은 이제 양념에 묻혀야죠.
0: 아.
1: 항상 나물은 간장 양념에 묻히는 게 좋아요.
2: 오늘은 참나물을 이렇게 넣고 있어요.
1: 국간장.
2: 예.
1: 참기름만 넣어도 아주 좋아요.
2: 그렇죠.
1: 국간을 좀 간장으로 했죠.
2: 네.
1: 그리고 오늘 깨소금이나 통깨도 네. 좋고요.
2: 근데 오늘은 참나물로 했는데 집에 친나물이 있으신 분 혹시 친나물 넣어도 돼요?
1: 아, 좋은 질문이에요.
2: 괜찮아요?
1: 산나물은 다 좋아요. 지금 요거 이렇게 조물조물 해야지 양념이 배어서
2: 예.
1: 간이 예. 근데 만약에 대략 주물르면은
2: 네?
1: 어디는 간이 짜고 맞아, 어디는 싱거워요.
2: 맞아. 예.
1: 그래서 요 나물을 무칠 때만은
2: 네?
1: 조금 조물조물조물
2: 골고루.
1: 네.
2: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저희가 한번 묻기도 하고 네, 양념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병을 한번 싸봐야겠죠?
1: 네. 자, 두 장이니까
2: 네.
1: 하나 싸시고
2: 네.
1: 또 제가 하나 써.
2: 아, 그럴까요?
1: 여기 잘생긴 대로
2: 예.
1: 반질반질한 대로 넣고
2: 반질반질한 게 이제 바깥에
1: 네.
2: 오게끔
1: 네네 나물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2: 예.
1: 예, 하기가 쉬워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대단하게 많지도 않고
1: 맞아요.
2: 건강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래서 먼저 나물을 밑에다 깔고 이렇게 넣으시고 이 우유에다가 이제
2: 예.
1: 네. 빨간 것도 넣으시고
2: 네. 아니 진짜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1: 네.
2: 이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먹고 내가 건강해지니까.
1: 네, 이 들깨하고 메밀하고
2: 네.
1: 산나물이 또 궁합이 딱이더라고요.
2: 네.
1: 궁합이 좋았어요. 맛의 궁합?
2: 맛의 궁합이.
1: 내가 아무거나 넣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조금 전병이 식은 다음에 네, 준비한 것을 이렇게 넣고 또 많은 거예요. 네, 우선 이렇게 들어서
2: 예.
1: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감싸시고
2: 예.
1: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2: 감싸고 접고
1: 꼭꼭꼭
2: 꼭꼭 어, 확실히 이 전분 넣어서 잘 안 찢어지네요 선생님.
1: 네.
2: 네.
1: 네, 오늘 같이 하고 싶었어요.
2: 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1: 네.
2: 네. 그래서
1: 네. 아유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네.
2: 저도 잘 만들어서 엄마 보여줄 거예요.
1: 네.
2: 엄마 보고 있으시죠? 자, 토요일 날 제 방을 또 보세요.
1: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2: 이렇게 해서 선생님.
1: 네.
2: 몇 개 이렇게 빚어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1: 네.
2: 자,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썰어 볼게요.
1: 네. 완성 끓여 주실까요?
2: 네.
1: 우리 어머니들이 뭐 하실 때.
2: 네.
1: 이렇게 해서 자투르기는 우리 아들들 주잖아요.
2: 맞아요.
1: 먼저 먹어보라고.
2: 아이고.
1: 그래서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좋겠어요. 그래서
2: 선생님 따로 양념할 필요 없어요.
1: 네.
2: 그리고 이 전병 있잖아요. 전병이 반죽에서 정말 고소한 향이 나고 원래는 이 반죽이 아무 맛이 거의 안 나서
1: 네.
2: 조금 이 전병 반죽만 먹기 좀 그랬거든요.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2: 나도 짜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거 먹고 싶을 때
1: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2: 그러게요. 선생님
1: 네.
2: 오늘 이제 또 마지막 날인데 아쉬우시죠?
1: 네 다음에
2: 다음 주도 와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요.
1: 네. 또 가을에 만나요?
2: 그러게요 선생님. 가을에 또 맛있는 또 음식.
1: 네.
2: 선생님을 생각하면 이번 한 주는 이 된장과 고추장을 굉장히 잘 이렇게 조합해서 저희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제가
2: 네.
1: 전에

0: 한복하고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늘 한복 입었는데.
1: 맞아요. 오늘은 좀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이번 주는 한복을 좀 안 입고 왔는데.
1: 예? 네. 다음번에 가을에 오실 때 또 손님 저랑 같이 한복 같이 입으면 어떨까요?
0: 네.
1: 명절주에 오셔가지고.
0: 맞아요. 네. 자, 요렇게 해서.
1: 예.
0: 요런 모양으로, 예. 완성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됐습니다.
2: 들깨 채소 전병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들깨가루, 밀가루, 전분가루, 물, 국간장을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반죽에 전분가루를 넣으면 전병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월로 닦은 뒤 반죽을 얇게 올려 붙여주세요. 기름 두른 팬에 양파,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팬에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데친 참나물에 국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김발에 전병을 올리고 그 위에 참나물, 당근, 양파를 올려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 채소 전병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그릇에 담으면 들깨 채소 전병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갈치 애호박찌개부터 든든한 가지 돼지고기 덮밥까지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반려상담할료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6: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8: 이거 우대사나? 봐주세요. 너무 예쁘지? 어, 드디어 나이나 주스분지 지나가고 있어요. 시장 점심쯤에 포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기름을 끌어안고 기름을 뺄게요. 그냥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9: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8: Can I join?
9: 아름다운 해변에서 몸과 마음이 쉬어가고 눈과 코 그리고 입이 즐거운 맛있는 음식도 만납니다.
8: 이곳은 우다발라웨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9: 아주 오래된 이 땅의 주인 스리랑카 코끼리와 신비로운 고대 유적지까지 스리랑카의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0: 볼수록 매력적이고 오래오래 머무르고 싶은 나라. 이곳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남부 지역엔 크고 작은 해변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와 넓은 해변이 펼쳐진 스리랑카의 국민 휴양지 미리사에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해변 관광지로 사랑받아온 휴양 도시이자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작은 어촌이죠. 여행 중에도 잠시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바쁘게 달려온 스리랑카 여행의 작은 쉼표가 되는 시간.
1: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일 인기가 좋은 해안이거든요. 스리랑카에 오게 된다면 이 미리사를 들르지 않고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0: 맑고 투명한 물빛을 자랑하는 미리사는 스노클링, 고래 관찰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여유롭게 즐기는 힐링 여행이 각광받는 요즘, 이곳에서 특히 인기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Hi, hello. Are you Guan?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2: Yoga.
1: Yoga. Oh. Can I join?
2: Yeah, yeah.
3: Yes, you can join. Okay. To us.
1: 여기 스리랑카 분께서 이 외국인 여자분 두 분에게 요가를, 해변 요가를 가르치고 계신가 봐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볼게요. Can I join with you? It's okay.
0: 우연히 만난 여행객과 함께하는 해변 요가.
4: Each finger, three, three.
0: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니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합니다.
1: Do you like yoga?
3: Yes, we're trying to practice it here because Sri Lanka is a very good place to your mental health. Yes. Because the ocean, because the mountains, because it's natural, and we are coming here from the fridge. It's very cold right now in Russia, and this time is not so comfortable. That's why we are coming here.
0: 일주일째 이곳에 머물며 매일 아침 요가를 배우고 있다는 여행객.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고든 자세와 여유로운 표정까지 꽤 완벽한데요.
1: Thank you. Wow. Yes, beautiful.
3: Show me some yoga asana.
1: Okay, I will show you. This is Hanuman asana.
3: It's very important to start.
1: No?
0: 이분이 이렇게나 놀란 이유.
3: She's more professional.
0: 제가 이래 봬도 요가 경력이 꽤 되거든요.
3: I just have no words right now.
1: Oh, good.
3: Because how many years you already practice it?
1: 36 years.
3: 6 years.
4: Very good. Very good.
3: How many years you practice yoga?
4: Almost 10 years.
3: 10 years. So
1: 10 years.
3: 6 years and 10 years.
4: Yeah. Yeah. Very good.
3: Okay.
4: Well, after which?
3: Just 1 week.
1: Oh, that was good.
3: And thank you for you too, so we can help. Bye bye. Nice to meet you too.
1: Bye bye. 자, 이렇게 미리사는요. 요가하는 사람들과 서핑하는 사람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마음을 힐링하기에 찾아오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랍니다.
0: 평화로운 바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는 미리사 해변. 최고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명당이 있답니다. 쭉쭉 뻗은 야자 나무들이 반겨주는 곳.
1: 야, 좋다. 쭉쭉 뻗은 코코넛 트리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진짜 더 푸르네요. 너무 예뻐요.
0: 작은 언덕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미리사의 핫플레이스. 오,
1: 저긴가 봐요. 와, 탁 트였어요.
0: 일명 코코넛 힐이라고 불립니다.

0: 어때요? 너무 좋다. 와. 그렇게 코코넛 트리가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트리가 별로 없어서 하늘과 바다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뷰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맑은 하늘과 파란 바다, 야자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이룹니다. 마치 수채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곳이 바로 인도양의 파라다이스.
0: 바다 파도가 막 몰려오는 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코코넛 트리 사이에 앉아서가지고 이 바람을 맞는 이 기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답니다.
1: 이곳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생사진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진 찍으러 왔다가 놀라운 풍경 앞에 아주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보다 더 멋진 휴가가 또 있을까요? 세상 최고의 백색 소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곳에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힐링 여행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죠?
0: 여기는 제가 스리랑카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르곤 하는 곳인데요. 꽃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야채, 로띠로도 유명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에요. 오늘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헬로. 아이고, 완. 아, 오케이. How are you? 아, 메뉴 액각. 로띠 앤 꽃두? 로띠도 종류가 많아요. 뭐, 에그 로띠, 치즈 로띠, 치킨 앤 갈릭, 베지터블 로띠, 액갈. 그리고 치킨 앤 베지터블 꽃두? 이렇게. 원래 보통 로띠는 이렇게 딱딱하게 구운 뭐 빈대떡 같은 건데, 여기서는 짜파티처럼 넓게 밀가루 반죽을 펼쳐서 거기 안에다가 야채 다진 거를 넣고 이렇게 싸서 살짝 구워가지고 먹거든요.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스리랑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특히 가장 가까운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인도의 빵 로티를 스리랑카식으로 변형한 요리. 스리랑카식 군만두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간식이자 크기도 큼직해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내 더 맛있는 스리랑카식 로띠. 다음 요리는요, 스리랑카의 대표 볶음 요리인 꼬뚜입니다. 향신료와 채소, 달걀, 고기를 철판에 볶다가 독특하게 밥 대신 잘게 썬 로띠를 넣어줍니다. 꼬뚜라는 이름 자체가 타밀어로 잘게 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볶음밥이 아닌 볶음빵이라니. 참 재미있는 음식이죠?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스리랑카식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0: 와, 꽃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이게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밀가루 반죽이 들어있어서.
1: 한 숟가락 가득 떠먹어야 제맛입니다.
0: 밀가루 반죽이 야채와 같이 더불어서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진짜 맛있어요.
1: 스리랑카의 대표 향신료 후추도 듬뿍 들어가 풍미가 더 좋습니다.

0: 이번에는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채소 로띠를 맛볼 차례입니다.
1: 우와, 카레 소스를 듬뿍 묻힌 야채들이 속에서 쭉 빠져나오죠.
0: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1: 진짜 맛있다.
0: 웃음이 절로 흘러나오는 맛이랍니다. 스리랑카를 여행하실 때 음식이 낯설다면 이 로띠를 선택하시면 절대 실패 없으실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름다운 해안을 달려 이번엔 강으로 갑니다. 거대한 강 위로 약 60여 개의 섬이 떠있는 습지대, 마두강가입니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특별한 보물을 품고 있는 곳이죠.
1: 와, 여기가 시나문으로 유명한 섬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와, 섬이랑 연결된 다리가 있네요.
0: 일명 시나문 섬이라고 불리는 섬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도보교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섬 속의 마을과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통행로인 셈이죠.
1: 오, 미끼 옆을. 우와, 엄청 요란한 소리 나죠? 이 다리가 살짝 위태위태한데요. 차는 다닐 수가 없고요. 그래도 오토바이는 다닐 수 있나 봐요. 약간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 하는 게 산 위에 걸쳐져 있는 흔들다리 위를 건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보안. Where are you going? 클래스. 아, 프라이빗 클래스. 아, 나이트 클래스. 오케이. 스터디 하드. 하이. 스리랑카도 사교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저쪽 동네로, 메인 동네로 지금 저녁 수업을 들으러 나가고 있어요. 야, 이 다리를 건너서 매일 학교를 다닌다니.
0: 실론 시나몬이라고도 불리는 시나몬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로 이곳 스리랑카가 원산지입니다. 특히 달콤한 향과 맛이 일품인데요. 지천이 실론 대피나무인 향기로운 섬, 시나몬 섬에 왔습니다.
1: 와, 여기 지금 이게 다 시나몬 나무예요.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하고
0: 냄새가 너무 달콤해서 먹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1: 맛있다. 달아요. 어린 잎은 약간 붉은색인가 봐요. 이렇게 어린 잎은 붉고 다 자라면 초록색이 되는 것 같은데 진짜 향긋합니다.
0: 실론 계피나무가 많이 자라는 이 섬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나몬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가봐야겠다.
0: 우연히 발견한 농가.
1: 아유보안. 아유보안.
0: 주민분께서 시나몬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1: 발란나 블루안더? 아, 블루안.
2: 시나몬.
1: 아! 아, 꾸르두. 아, 이게 시나몬 나무라고 하시네요.
0: 우리가 아는 시나몬이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2: 메이카 야바라 타마이. 메 두두나르 타마이 고카테 메달라 렐라가니. 렐라르가나 이토바테 포리아르가나 렐라타 달 푸르오노마.
1: 아, 지금 수온다이. 수온다이.
2: 시나몬.
1: 아, 시나몬 수온다이. 수온다이. 아, 근데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계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벗겨낸 외피는 또 다른 나무의 비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작업은 손으로 직접 하신다는데요.
2: 시나몬 꼭 구워.
3: 시나몬 꼭 구워?
0: 시나몬은 실론 계피나무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속껍질을 건조시켜 만드는 향신료인데요. 세막대로 문질러서 질감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 속껍질을 벗겨냅니다.
4: 말 그대로 계피가

0: 계피나무의 껍질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1: 시누만 감?
0: 어? Yes. 간? Yeah. 간?
1: 예.
0: Yeah. 라싸이.
1: Very good.
0: 베리 굿.
1: 예.
0: 소운다이. 아, 진짜 너무 yeah. 그 계피의 그 정말 달짝지근한 향이 와, 진짜 있는 그대로예요. 너무 좋아요.
2: 구약 성서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지닌 향신료 시나몬. 시나몬의 깊은 향기가 사랑을 부른다고 해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선물로 통하기도 했답니다. 향기로운 시나몬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세막대로 문질러 부드럽게 벗겨낸 속껍질을 햇볕에 건조해줘야 하는데요.
1: 담메고 혼자 다 외일이다. 앞에 담메가 알아잖아, 하름.
0: 아, 아까 그 깐 게, 우와, 아싹 말랐네요. 아까 여기 물기가 촉촉하게 있었는데, 지금 싹, 웨디, 싹 사라졌어요. 물기가. 어, 이렇게 말려서.
1: 나 외운 알아봤대. 메가 알아가는 릴라랑 가뚜라티 이놈. 가뚜레 메 코나가 빠라. 메 버리푸르 언어.
0: 아, 카투르.
2: 우리가 아는 시나몬 스틱은 겹겹이 동그랗게 말린 모양이 특징이죠. 큰 껍질 속에 작은 껍질들을 채워 넣어줘야 비로소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눈대중만으로 길이를 척척 맞추시더라고요.
0: 꼼꼼하게 아주 채우고 계세요.
2: 장인의 손길로 모양이 잡힌 시나몬.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내에서 또 건조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달콤함과 매운맛, 청량감이 어우러진 시나몬이 완성될 수 있답니다. 천혜의 자연 안에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시나몬처럼 향기로운 섬 사람들의 삶을 만나보고 이번엔 스리랑카의 또 다른 명물을 만나러 갑니다. 스리랑카 중남부의 밀림 속 면적이 약 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국립공원 우다왈라웨입니다. 스리랑카는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면적은 작지만 바다와 고산 그리고 정글까지 다양한 자연을 품은 매혹적인 나라인데요. 그 자연의 위대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0: 이곳은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행하다가 만난 친구들이 이곳을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코끼리로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사파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려면 집차를 타야 해요. 하이.
2: 스리랑카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국립공원 중 하나인 우다왈라웨. 푸른 산과 넓은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스리랑카 코끼리의 매우 중요한 서식지랍니다.
0: Hi. Hi, how are you?
3: I'm fine.
0: Oh,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3: I'm from.
0: Okay. Oh, 이게 엄청 높은데요? 얍! 와, 너무 재밌겠다. Which side is good? Here?
3: This one.
0: 아, left side. Okay. 아, 여기 앉아야 동물들을 잘 볼 수 있나 봐요.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Hi. Hi, hi. Where are you from?
3: France.
0: France. 아. I'm from Korea.
3: Okay. So enjoy the trip.
0: So what kind of animal do you want to see here?
3: I hope we see sharks.
0: enjoy your safari. Bye.
3: Bye bye.
0: Bye, bye.
2: 저도 출발해 봐야겠죠?
4: Hi.
5: Hi. I'm guide of this park.
4: Okay, okay,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5: Danuska.
4: Danuska. Yes.
5: Okay.
4: Danuska. 와, 출발합니다.
2: 드디어 야생 동물의 세계로 입장합니다. 400여 마리의 코끼리를 비롯해 물소와 악어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곤 하지만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과연 오늘 저에게 행운이 따를까요?
5: This park, when come to the jungle, we don't allowed for get down. And we not allowed for make a horn. Because after they make a horn, animal will scare.
2: 이곳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동물입니다. 포유류부터 조류의 무리까지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 더욱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5: Deer.
4: Deer.
5: That's a deer. 아. 마리바다 파스라나.
2: 제가 만난 첫 번째 동물.
4: 오. I can see. Yes. 수컷인가 봐요. 큰 뿔을 달고 있어요.
2: 커다란 뿔. 몸에는 하얗고 예쁜 점이 콕콕 박힌 사슴이 보이시나요?
4: 와, 아니 벌써 사파리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슴 두 마리를 한꺼번에 보다니.
5: 오케이. 넥스트.
2: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의 정글엔 다양한 종의 뱀들이 살고 있기로도 유명한데요.
4: Here is something, a kind of snake also here.
5: Cobra.
4: Cobra?
5: Yes. Python. Oh. And because in Sri Lanka, python, some people call python. It's different on the country.
4: Ah.
5: Yes, python.
4: 제 공작새다.
5: Peacock. Peacock. That's a male because only the males have long tails.
4: Ah, yeah, yeah, yeah. 수컷이구나. 아름다운 꼬리가 있네요.
2: 화면보다 실물이 정말 예쁩니다.
4: How many peacocks here?
5: Yeah, I think so many. Because many? Sri Lankan you can see everywhere. Because Sri Lankan people not hunting them. Because of God.
4: 아, 네네.
5: So people don't hunt them.
4: 스리랑카에서 그 힌두교 시바 신의 두 번째 아들인 무르간, 전쟁의 신인 스칸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스칸다가 타고 다니는 새가 공작이에요. 그래서 이 공작새를 신과 같이 신격화하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는 공작새를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 힌두교에서 워낙 신성시되는 동물이라 암묵적으로 사냥이 금지되어 있다는데요. 그래서 국립공원뿐 아니라 스리랑카 어디서든 공작을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4: 아, 코끼리는 언제 나올까요? 와!
2: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난 코끼리 무리. 수많은 코끼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다왈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장면입니다.
5: Today you are really lucky because after a long time I saw like this big group with the baby. You can see very close.
4: Oh yes, yes, you are really lucky. Oh, yes.
5: You came good time.
4: So cute.
5: Yes, of course.
4: Baby elephant.
5: Yes, this is oh, not enough meal.
4: 너무 너무 귀여워요.
2: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네요.
5: Baby learning from the mom how to eat the grass. Now he know how to eat the grass.
4: 꼭 우리나라에서 아기들이 숟가락질 연습하듯이 지금 코끼리도 코로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지금 연습하는 중이래요. 너무 귀엽다. 숟가락질이 익숙하지 않네. 화이팅! 아, 귀여워.
2: 스리랑카 코끼리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다왈라베 국립공원. 그래서 이렇게 보기 드문 코끼리 가족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4: 지금 엄청 지금 코끼리 얼굴하고 저하고 완전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엄청 가까워.
5: Please come close.
4: Yes.
2: 코끼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정말 처음인데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마치 재롱을 부리듯 풀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코끼리가 발로 앞발로 풀을 톡톡톡 차가지고 그 다음에 그 풀을 모아요. 다시 모아서 풀을 털어내고 더러운 건 먹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쓱.
2: 코끼리 아저씨는 포가 손이라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갇힌 동물들을 구경하는 동물원과는 달리 야생과 동물이 공존하는 이곳. 행복한 풍경입니다.
4: Are you happy?
2: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저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 야생 스리랑카 코끼리들의 천국,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인도양의 보물섬이라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움튼 모든 생명력.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인데요. 다음 여정지로 향하던 중.
4: 어? 데스무우누네요? 예, 이사님.
6: 이거는 우리나라 마스 공장이에요. 한번 가봐요.
4: 아, 네. 내려보고 싶어요.
2: 네. 우연히 전통 가면 공방을 만났습니다.
4: 아유, 보안. So are you, what are you doing?
7: This mat making.
4: Ah, basement.
7: Ah, wow.
4: What does it mean, this?
7: It's a medicine mat.
4: Ah, medicine. Ah, 이거는 지금 스리랑카의 전통 가면인 베스 무후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로 쓰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2: 스리랑카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기원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은 베스무우누.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통 가면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4: Hi, are you born? Are you born? How are you?
8: Yeah, fine, madam. Yes.
4: Ah, are you?
8: This is the Aryapala traditional mask. Yeah. Yes. We have the various type of the mask in our showroom. Come and I'll see.
4: Ah, okay. Thank you, Mr. D.
2: 요즘 이런 공방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4: Wow.
8: There are various type of the mask we have.
4: Oh, yeah. So colorful. Yeah. Colorful world. Yeah.
2: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모두 다른 다양한 가면들. 크게는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각각 희망, 행운, 치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 The locally called Raksha.
0: Raksha. Raksha, like a devil.
8: Yeah, devil. The first is, this one is cobra mask. Cobra mask. This one is peacock mask. This one is fire mask. This one is bird mask. They all are used for protection, good luck, and prosperity.
0: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가면을 얼굴에 쓰고 어떤 의식, 세리머니를 행함으로써 병을 가진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고 악재를 쫓아내는 액막이 역할을 하는 거래요.
2: 아직도 스리랑카 전통 예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고 합니다.
0: This mask is a little bit small.
8: Yeah.
0: For me. So.
2: This is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특별한 가면.
8: This one is the medicine dancing mask. This one is dancing.
0: So how can I use woman?
8: Yeah.
0: Oh.
8: Like this.
0: 아니 스리랑카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저도 어디 갈 거 얼굴 크다는 얘기는 안 듣는데 웃기는데?
8: It's okay?
0: Oh, it's okay.
8: Yeah, like this.
0: Okay. 이렇게 리추얼을 해가는데.
8: Yeah, yeah.

0: 이렇게 해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해서 아기야 물러가라 아기야 물러가라 예스 와우 so heavy
1: yeah?
0: heavy
2: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는 베스 무흐누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0: Thank you for your kind explanation.
1: Yes,
0: it's gorgeous.
1: Yes, thank you.
0: Thank you, thank you. Okay. Okay, good saranae is to be. See you.
1: See you.
0: Bye bye.
2: 길에서 뜻밖의 즐거움을 만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스리랑카 중북부의 오래된 도시 폴롯나루아에 왔습니다. 옛 시날리지 왕조의 수도로 스리랑카 문화 삼각지대의 한 축인 역사도시죠. 제가 이번 스리랑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이곳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0: 저는 지금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제가 스리랑카에 오면 항상 이 집은 꼭 방문하고 있죠. 지금 3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라서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사이에 가족도 한 명 늘었다고 하는데 얼른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2: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제가 스리랑카에 관한 책을 쓸 때 한 달을 머물며 집처럼 지냈던 곳입니다.
0: Hello, 스바시니. Hello, 스바시니.
3: How are you?
0: Long time no see. Oh my god, I'm so good. 이 사람. Now, look we. Oh. Ah, hi. Where did you go? How are you?
4: How are you?
0: I'm fine. 혼달. 이 친구가 프라딥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수반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큰 아들 지금 11살 된 기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 제가 거의 데모입니다. 얘가 사신두이고요. 제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동안 새로 생긴 이신두라는 아이예요. 이 뒤에 있는 친구는 프라딥의 여동생입니다. 룸 now change, right?
5: Yeah, this is your room.
0: You making
5: This is your room.
0: This is my room.
5: Yeah.
0: Today can I stay here today? Yeah. Oh my god, thank you. you arrange my room here.
5: Yeah.
0: Oh my god. 저를 위한 방이라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5: This is your room.
2: 이곳은 원래 첫째 기사라의 방인데요.
0: 이런 게 일반적인 스리랑카 사람들의 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침대에 이런 담요나 이런 거 사용해서 항상 침대 이 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항상 스리랑카에는 이 모기장이 있어요. 저는 이 모기장이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2: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만 있을 순 없죠?
4: That's today we go into temple. Agil site in Polonnaruwa. I saw you all places. There were lot of spawn and so many image houses and several stupa.
2: 제 친구 프라딥은 폴롯나루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서 제가 책을 쓸 때도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프라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 옛 스리랑카 시날리즈 왕국의 고대 도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 사원이 잘 보존되어 있기로 유명한 유적지에 왔습니다.
0: Go inside?
4: Yeah, this is a nice place. They've got triangle. Yeah. This is Watadage and Atadage, Atadage. That's your good in front.
0: Here is Quadrangle.
4: Yes.
0: Quadrangle.
4: Triangle.
2: 2300여 년의 스리랑카 불교 역사. 그 중에서도 불교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가 바로 이곳 폴롯나루아가 시날리즈 왕족의 수도였던 12세기인데요. 당시

0: 부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던 사원인 와타다게는 불교 사원에서 보기 드문 원형의 건축물로 이곳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1: 프라딥의 이야기로 이게 지금 가드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절을, 이 안에 있는 사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고, 이 안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지금 코브라 얼굴이에요. 스리랑카에서는 뱀을 나야라고 하는데, 이 나야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해서 아마 이 사원이 물의 홍수나 이런 데로부터 범람하는 거를 막아주라는 의미로 이 나가 신을 여기다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라사나이.
0: 사원 안에는 사방으로 각기 다른 모습의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1: He is meditate.
2: Meditation sphere.
1: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손을 떠받치고 있는 요거를 불교에서는 디아나 무드라, 명상의 무드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0: 사색과 평온을 뜻하는 자세로 오늘날 요가 명상에도 사용되고 있죠. 이곳은 13세기에 타밀족의 침입으로 도시가 파괴되었다가 1900년대에 다시 발굴됐다고 하는데요.
1: 스리랑카 싱할라의 불교 건축물의 전통적인 양식은 돌로 벽과 기둥을 세우고 천장은 나무로 덮는 그런 양식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면서 나무는 다 불타서 사라지고 이렇게 석벽만 흔적으로 남은 것 같아요.
0: 사원 옆에 있는 석탑이 눈에 띄는데요. 독특한 건축 양식이 돋보입니다.
1: I like this
2: temple.
1: This.
2: It's like a Cambodian style.
1: This is different to another stupa.
2: Yes. No, only have this one only here.
1: Ah, here is also entrance.
2: Yeah. This one have like a Cambodian.
1: Cambodia.
2: Yeah.
1: Cambodia Khmer.
2: Yeah. This we believe Cambodian people here come to help.
1: Teru. Yeah. Cambodian Teru here.
2: Come to here help that make the building. After this, remember, is make this style stupa.
0: 스리랑카에서 보기 드문 동남아시아 양식의 석탑 사트마할 프라사다. 세어보면 층이 6개지만 7층 석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에게는 성지 순례지로, 서양 관광객에겐 이색적인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3: It's a nice place, a peaceful place.
4: Very interesting.
3: Very interesting, yeah. How they built this temple. 4,000 years ago. It's very interesting, yes?
0: 스리랑카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었던 시간. 마치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홀로나루와 관광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프라딥의 집. 잠시 쉬며 여독을 풀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1: May I help you?
5: Yeah.
1: Ah, what do I have to do?
5: You like
1: garlic?
5: Yeah.
1: Ah, this one bean.
5: Bean.
1: Our dinner menu today.
6: Today menu. fish curry.
1: Fish 말.
6: 마루.
1: 마루. 마루 커리.
6: 마루 커리.
0: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생선 요리를 참 즐겨 먹습니다. 이전에 제가 잘 먹었던 걸 기억하고 특별히 생선 카레를 만들어준다는데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카레 가루를 넣고 끓여준 다음 깔끔하게 잘 손질한 생선을 넣고 익히는데요. 취향에 맞게 각종 향신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들 육아로 힘든 아내를 위해 식사 준비는 같이 하는데요. 다정한 남편 프라딥의 손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생선 카레가 완성됐습니다. 아내 스바시니는 반찬으로 먹을 폴 삼보를 준비합니다. 양파와 마늘, 코코넛 과육을 으깨 각종 향신료와 섞어 만드는 스리랑카의 김치와도 같은 음식이죠.

0: 손발이 척척 맞는 천생연분 부부 덕에 금세 푸짐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스리랑카에선 이렇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차려 개인 접시에 덜어 먹습니다.
1: 혼다이. 혼다이. 라싸이, 라싸이.
0: 프라딥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2: Nowadays, how is your life? Is okay?
3: Yeah, it's okay. It's okay.
2: Because 드리프다.
4: 네. 드리프다 is a little bit busy.
2: Yeah.
4: I'm happy that normally we talk with the dinner time. We wait here, then we stay all the one table, then we eat all, then we talk. I ask how is it school, and I'm happy. I ask it.
2: 이렇게 멋지고 착한 부부를 제 친구로 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0: 저는 스스로를 스리랑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이렇게 순수하고 다정한 사람들 때문이죠. 아쉽게도 이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2: Yes, me too.
4: Good luck.
2: Yes. Okay.
1: 이 사람, 어?
0: 이렇게 떠나면 아이들이 또 얼마나 눈에 밟힐까요?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1: Okay, see? Thank you.
2: Okay, good. You too. God bless you. Yes, good Saranai. See you soon.
1: Okay, Subhashini and Ishi.
5: You come again, Sri Lanka.
1: Okay, sure. See you soon. Hi. Bye bye. Yes, it's our time to say goodbye. Bye bye.
0: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제 스리랑카의 친구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뜻밖의 행운으로 만나 확실한 행복이 된 나라. 스리랑카에서 예쁜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6: 얼마나 기다려왔던 우유니까 갑자기 거울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와. 그 자신의 역사에 대한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맛있다. 이게 꿈꾸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풍경인 것 같아요.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무게 감지 센서로 자동 동작.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8: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무게 감지 센서로 자동 동작.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을.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사회를 대비한 새 교육 과정과 대입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학생과 교사, 시민들이 머리를 맞댄 토론회 현장을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서울의 한 토론회장.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모여 AI 시대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신 준비와 가정평가의 비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 참가자들은 AI가 주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숙제라면서도 이미 학교 수업과 학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체감할 만큼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3: 예를 들어서 내신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본문에 던져주고 이에 대해서 뭐 지문 변형을 해달라 아니면은 유의어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물어보고.
1: 단순한 지식 암기 대신 정서 학습과 신체 활동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4: 정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또는 신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식의 외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주는 교육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은 AI를 활용한 선운수령 평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간 고유의 사고력을 키울 독서 토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5: 선생님들의 수업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AI 채움을 개발하고 종이책 읽기와 쓰기 그리고 대면 토론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AI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시안 두세 개를 공개한 뒤 구체적인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6: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사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고 법률상 규범력을 갖춘 법정계획입니다.
1: 국교의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토의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최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특수학급 신증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도교육청이 매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7: 재작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법정 기준을 넘긴 과밀 특수학급을 맡고 있던 고 김동욱 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0: 고인은 생전 과도한 수업 실수와 가혹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학급을 늘리거나 교사를 더 배치해달란 학교 현장의 요구는 교육청 내부 기준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수가 기준을 넘으면 특수학급을 신설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특수학급 확충을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해마다 수립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종합해 매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 내부에서만 관리되며 겉돌던 확충 계획이 국민과 국회의 직접적인 검증을 받게 된 겁니다.
1: 특히 그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수요를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학급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0: 현장에선 이번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계획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학급만 늘려놓고 정작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 정원 확보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 단순히 계획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실적을 교육감이 직접 점검을 하고 이행되지 않은 학교 및 지역에 관해서는 교육청 자체의 어떤 감사라든가 실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은 여전히 3.8% 수준. 특수교육이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않도록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3: 네, 조금 전 대한민국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경기가 조금 아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자, 한창 수업이 진행되는 낮 시간대에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 학생들도 온통 축구의 마음이 쏠리기 마련일 텐데요. 이렇다 보니 학교 내 단체 시청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4: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 대한민국의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큰 소리로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 학교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단체 관람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학습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관람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5: 이제 월드컵 보여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먼저 이제 교직원들 협의하고 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좀 경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수행평가제 미리 이렇게 좀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또 선생님들 협조도 구하고 해서 지금 뭐 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모든 학교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학급이 경기를 시청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자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집단 시청 역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교사의 자율성과 권위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학습권 침해와 수업 파행 등을 우려해 내린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은 학교의 상황과 교사의 판단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 교육 안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제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좀 믿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4: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처럼 희망자만 체육관에 모아 관람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곳도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월드컵 시청을 수업과정과 연계한 수업 운영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와 교사의 재량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관람이든 정상 수업이든 현장의 여건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신뢰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네, 이상으로 6월 19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특집 디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혁신하기.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엘도라도. 오후 3시 50분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밤 11시 10분 한국영화특선 터널.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0: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1: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진단군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1: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대학에 대부분 학생이 상담센터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이죠. 이 대학 내 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년 가까이 학생과 교직원들을 만나고 계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명문대만 들어가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텐데 의외로 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불안, 우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 그러네요. 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영 교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0: 세 곳에만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네요.
1: 네, 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고용된 형태로 상주하는 곳은 아직 얼마 없는데, 다른 대학에서도 대학병원 교수님 중에 일부가 학생들을 좀 전담해서 진료를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점점 더 많은 대학에서
0: 늘어나고 있죠.
1: 네, 학생들을 위한 정신과 진료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아무튼 세 곳의 정신과 의사가 상주한다는 것은 명문대일수록 그런 불안이나 우울을 호소하는 학생이 더 많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1: 그거는 딱히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원래 이제 대학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지적인, 학업적인 이제 발달을 이뤄내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정신질환을 잘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관리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0: 그 학생들이 왜 찾아와요? 주로 호소하는 게 뭡니까?
1: 네. 일단은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10대, 20대, 좀 뭐 넓게 잡으면 30대까지 불안장애,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령대보다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20대인데 그에 맞춰서 저희 학교에서도 불안장애나 우울증, 뭐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이런 증상으로 일단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0: 증상이 심각해요?
1: 심각한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 내 정신과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문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번아웃 상태에서 이게 공황장애인가 불안장애인가 우울증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학생들도 내 증상이 좀 병적인 것인가, 치료가 필요한가, 또 치료적인 도움을 받으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0: 상담을 해보시면 그 불안이나 뭐 이런 것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가장 공통되는 이유는 뭡니까?
1: 가장 흔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좀 과도한 완벽주의, 완벽주의적인 학생들이 많고. 이 완벽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약간 비현실적인 기대.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예를 들면 항상 이 정도 점수는 얻어야 된다. 전체 집단에서 항상 상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좀 비현실적이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쉽게 자기 비난,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0: 많이 번아웃이 돼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신입생으로
1: 입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만 들어가면 이제 마음 편하게 굉장히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이미 번아웃된 상태여서 많이 무기력하고 더 이상 이제 서울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새로운 목표 설정을 잡기가 어려워한 친구들이 많은데 목표는 불분명한데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1: 좀
0: 같습니다.
1: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0: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1: 시험.
0: 많이 오는데 그때 이 시험에 대한 불안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데 집중이 안 되거나 뭐 무기력하거나 하면 그때 또 내가 ADHD가 아닌가 이러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불면, 불안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1: 네.
0: 네.
1: 뭐,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일반 정신과하고 똑같은 거죠?
0: 네, 일반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거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처방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또 약물 치료를 조금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프로그램 상담 치료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 챙김 명상이라든지 공황장애나 강박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아니면 또 질병에서 약물 치료할 정도는 아닌데 항상 만성적인 뭐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몸을 이완시키고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몸과 마음을 조금 이완시키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뭐 뉴로피드백이나 바이오피드백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혹시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 가끔씩 있죠?
0: 가끔씩 있죠.
1: 그죠?
0: 네. 여러 가지 자살과
1: 아이고.
0: 관련된 어려움이라든지 뭐 다른 고 나이대 저희가 20대가 보통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1: 그래요.
0: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가까운 뭐 대학병원으로 바로 연계를 해서 입원 치료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1: 그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뭐제 또래들은 대충 그렇게 느끼는 게 우리 때는 대학만 들어가도 20대 초반만 돼도 다 자란 성인 같이 느껴졌는데
0: 뭐 법적으로는 사실 만 18세가 되면 뭐 투표권이라든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발달과 관련된 뭐 갈등들, 어려움들, 예를 들면 나의 적성을 찾고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능력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고 내가 이 전체 조직과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정체성의 형성에 굉장히
1: 그렇죠.
0: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입시 중심 교육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알아볼 그럴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모두 다 비슷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20대에 와서야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일단 서울대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이제 뭘 좋아하지? 내가 뭘할수 있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 명의 이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나는 어떤 역할을 잘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20대에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핵과족화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변화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청소년기에
1: 그렇죠.
0: 부족해서 20대에 와서야 다양한 집단의 친구들, 뭐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좀 성숙해 나가는.
1: 과도한 입시 교육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는 핵가족이라서 옛날에는 뭐형 누나들 틈에서 자라니까 거기서 사회성을 익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은 나 혼자나 둘이니까 그런 경험을 할게 없었던 거죠.
0: 네, 뭐 내가 원해도 때로는 그게 좌절이 될수 있고, 내가
1: 그렇죠.
0: 노력을 해도 좀 뭐가 안될 수도 있고, 뭐 타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내가 좀더잘뭐이 안에서 적응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뭐 교육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다른 뭐 친구들이나 다른 어른들과 부대낄 일도 별로 없고.

0: 하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1: 네.
0: 분들이 많습니다.
1: 박갈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이 어떤 학업 성적을 그또 높여주고 하는 이런 데 정신과적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인식,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해외 유명 대학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역사가
0: 그렇죠.
1: 오래됐다면서요?
0: 네. 이 대학 정신보건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1: 허이구.
0: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뭐 프린스턴 대학 이런 중요한 대학에서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작은 클리닉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전을 했다가 캠퍼스로 돌아오면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각종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이 보여서 이 대학에서 아주 심한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정신질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뭐 자살 예방을 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1: 그렇죠.
0: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이 학업을 끝까지 마치는 데 있어서 이 스트레스 뭐 관리나 회복력을 증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좀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대학 내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고용하고 사회복지사 뭐 상담하시는 심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팀으로 협업해서 학생들 전반적으로 발달도 촉진하면서 정신질환이 생기면 치료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도 겪고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한 5, 60년 정도 뒤처져서
1: 그렇죠. 이게 뭐꼭
0: 하기 시작한 것
1: 대학
0: 같습니다.
1: 뿐이겠습니까? 한 사회에서 정신과적 지원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는 바로 선진국이었던 바로미터, 그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서야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이제 만나시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또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건 뭡니까?
0: 교수님들은 좀 워커홀릭이 많으시고,
1: 그렇죠.
0: 뭐 학생 관리며, 뭐 교육이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또쉴 시간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쉬시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다들 좀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으셔서 일을 절대 놓지 못하시고, 그러시죠.
1: 완벽주의.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현대인들은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자동차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결국은 제대로 쉴 줄을 모르고 완벽주의가 번아웃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불안과 공황장애 같은 걸로 연결되고, 이런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번아웃. 몸에 나타나는 어떤 신호가 있죠?
0: 네,
1: 어떤
0: 그렇습니다.
1: 신호들입니까?
0: 일단은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간 과다 분비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 내가 좀 피곤한가, 활력이 넘치는가 이런 것도 조절을 하고요. 면역력도 조절을 하고 뭐 수면이나 식욕이나 이런 광범위한 신체 대사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과다 분비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식욕이 떨어지거나 너무 항진된다든지 잔병 치레 막 골골 된다고 하죠. 감기 뭐 목이 좀 쉽게 붓고 뭐 관절통, 뭐 두통, 어깨 통증 이런 근육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신체적인 통증,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효과도 있고요. 정서적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우리 뇌의 기능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기억력이 떨어져요. 네, 그뇌 중에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인데 이 해마가 낮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
1: 그리고
0: 이런 얘기도
1: 기억력
0: 많이
1: 떨어지면 또
0: 하시고요.
1: 그것 때문에 더또 번아웃이 더 오고.
0: 그렇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주의력도
1: 그럼 더
0: 떨어지거든요.
1: 스트레스
0: 그러면
1: 받고.
0: 일을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떨어지고 또 정서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화도 좀 많이 나게 되고 출근하면서 울면서 출근한다. 뭐
1: 아이고.
0: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0: 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와서 전문의한테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그러기 전에 스스로가 제대로만 쉴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제대로 쉰다. 진정한 휴식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제가 쉬라고 정말 진료실에서 권유를 많이 하는데 저 좀 쉬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쉬었느냐 하면 하던 과업을 모두 멈추고 일을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침대에 누워서 뭐 그냥 핸드폰을 봤다.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 TV를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재충전하는 시간.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막 여기저기 아프고 항상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초조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과한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휴식을 한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0: 그래요.
1: 활동이나 상태에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좀 감정적으로도 무뎌지고 의욕이 안 생기고 모든 일에 흥미가 떨어지고 권태롭다 이런 상태라면 나에게 좀 즐거움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게 예. 이제 좀 진짜 휴식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과도한 긴장일 때는 그걸 이완시키는 거.
1: 네.
0: 반대로 무기력할 때는 내 힘을 좀 증진시키는 거.
1: 네.
0: 그게 진짜 휴식이다.
1: 네.
0: 그렇죠. 그 진정한 휴식의 어떤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까?
1: 일단은 그 휴식을 할 때 내가 나 이제 쉬어야지라고 이제 뭐 한 30분 정도 쉬어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잘 봤을 때 이게 확실하게 좀 긍정적인 감정이나 감각이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0: 긍정적 감정.
1: 네. 왜냐하면 내가 멈추고 나서 일을 멈추면 바로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
0: 그건 휴식이 아니죠.
1: 그렇죠. 부정적인 예, 생각이 예. 든다. 그래서 가만히 몸은 누워있는데 쉬려고 머릿속은 굉장히
0: 돌아간다.
1: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0: 그건 휴식이 아니다.
1: 그렇죠. 가만히 누워있는데 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 게 순간순간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시선은 뺏기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뭐 행복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은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1: 내 몸과 마음에 뭔가 약간 긴장도 좀 확실히 풀어지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가.
0: 그리고 긍정적 감정.
1: 네.
0: 그게 1번 요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두 번째 요소는 또 뭡니까?
1: 어떤 이제 내가 휴식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좀 대화를 하면서 약간 이완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 일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고 나서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그게 그 좋은 기분이나 감정이 유지가 안 되고 네 끝나자마자 좀 괜히 한 것 같아 오히려 더 피곤해졌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0: 아이고,
1: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0: 친구를 만난 그 즐거움의 효과가 오래 지속돼야 한다?
1: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때는 너무 재밌고 무기력하던 좀 일상에서 좀 활력도 없고 그랬는데 끝나고 집에 오면서는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하고 좀 너무너무 몸이 지치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힘들

0: 쉴 때마다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런 뭐 오락을 즐긴다든지 하는 게
1: 그게 잘못된 방법인 거죠.
0: 좀 불충분한
1: 그렇죠.
0: 방법이죠. 네,
1: 그렇죠.
0: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뭐 어쨌든지 우리가 휴식을 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간을 보낸 다음에 좀 재충전이 돼서 그 다음 시간을 좀더 나은 상태에서
1: 그럼요.
0: 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좋은 감정이나 감각이
1: 예,
0: 좀 오래 지속되면 좋을 것
1: 알겠습니다.
0: 같아요. 네.
1: 1번, 긍정적 감정으로 휴식하라는 거.
0: 네.
1: 두 번째는 그 휴식 활동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0: 네.
1: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
0: 네.
1: 또세 번째 효과가 있습니까?
0: 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1: 오.
0: 분들이, 저좀 쉬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도저히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쉬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1: 예.
0: 어쩔 수 없이 뭐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시청 있죠. 가장 쉽게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몸이 무거워서 꼼짝도 할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쉬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약간 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란 건뭐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도 그렇지만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일단 알아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몸과 마음 상태를 좀더 나은 상태로 만들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중에 가장 나에게 좀 긍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하는 게 휴식인데
1: 그렇죠.
0: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네요.
0: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건 자발적 능동적이 아닌 거죠.
0: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나를 좀더 편안하게 하는 시간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내겠다 하면 가만히 누워 있어서 아, 난 너무 꼼짝도 할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누워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누워서 아, 나는 몸이 지금 내 몸과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구나. 어깨도 뭉쳐 있고 여기 가슴 근육도 조여서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도 잘안 쉬어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도 좀 빠져 있네.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이완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누워서도 아, 지금 굉장히 따뜻한 욕조에 누워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발끝부터 이렇게 스캔을 해가면서 발끝에 있는 이제 긴장도 좀 풀어보고 손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꽉 쥐고 있었다면 손도 손가락 하나하나씩 펴면서 더 이완하도록 노력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감각이 느껴지도록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아니, 아예
0: 내가
1: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0: 네.
1: 욕조에 물을 받고 반신욕을 할 수도 있죠.
0: 그렇죠.
1: 그럼 더 좋은 거죠.
0: 네. 그게 조금 능동적이고
1: 그러니까요.
0: 자발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내가 좀더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에 되게 또 중요한 의미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조금 관리할 수 있다는
1: 그렇죠.
0: 자신감, 좀
1: 그러니까요.
0: 주체성의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이 현실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적당히 풀 시간도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네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이럴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원, 장소나 시간,
1: 맞아요.
0: 10분이 있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돌볼 수 있구나라는 좀 자신감, 주체성 이런 감각을 회복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좀더 친해지는 거죠. 네.
1: 아, 나 이제 지쳐 쓰러지는구나 싶을 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아, 반신욕 해야지. 아, 공원 산책해야지. 뭐
0: 네.
1: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거네요.
0: 네. 약간 비탄에 젖어 있는 것보다는 좀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1: 그렇죠.
0: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의욕도 생기고
1: 알겠습니다.
0: 활력도 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1: 제가
0: 거죠.
1: 1번, 2번, 3번으로 긍정적 감정, 지속성,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렇게 했는데, 논리적 순서로는 3번이 1번 같아요.
0: 그런가요?
1: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긍정적 감정도 들고 그 효과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0: 네.
1: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교수님은 교수님만의 휴식법이 있습니까?
0: 저요? 저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1: 명상.
0: 항상 학생, 진료 보러 오시는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마음 챙김 명상을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0: 진료 시간 사이나 그 환자분들이 오고 나갈 때그 사이에 뭐 5초, 뭐 때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1: 예.
0: 그 사이사이에 뭐 마음 챙김 명상이나 호흡 조절이나 이런 좀 쉬운 방법을 통해서 좀 그때그때
1: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0: 조금이라도 쉬려고 노력을 하고
1: 마음
0: 있습니다.
1: 챙김 명상, 호흡법, 이거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데,
0: 네.
1: 교수님은 이제 그 분야를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평소 체득하셨으니까, 짬짬이 그걸 하시는구나.
0: 네.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는 뭐 30초에서 5분 정도의 이제 짧은 휴식, 마이크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짧은 휴식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좀 리프레시가 되고 이완이 되고, 그 이후에 집중력이 좀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정말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제가 프로젝트가 두달 후에 끝났는데 그때 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1분, 뭐 30초, 5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쉴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 그렇게
0: 이제
1: 시간이
0: 뭐
1: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뭐 반신욕도 산책도 안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건 정말 호흡법이나 명상 이거밖에 없겠네요, 거의.
0: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명상 중에서도 이렇게 시선을 좀 조절하는 방법이
1: 시선?
0: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가 일을 하다가 내가 15분이 생겼어. 그러면 15분 쉬어야지 했을 때이 15분 동안 주의 전환이 안 되는 게좀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계속 일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이거 쉬고 나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한다든지 쉬기 직전까지 못했던 일을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지만 머릿속은 뭐 과거에 뭐 해야 됐던 일, 후회됐던 일. 그래서 이 주의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5분을 쉬어도 확실하게 이제 몸과 마음을 이완을 시켰다가 다시 일을 할수 있는데, 이 주의 전환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즉각적으로 할수 있는 건 이제 호흡 조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들숨,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고 좀더 이완이 필요하다면 들숨보다 좀 날숨을 길게 쉬는 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고, 시선을 좀 조절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어서,
1: 먼산 바라보기 이런 거?
0: 네,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에서 먼 산이나 먼 풍경, 뭐 저기 멀리 뭐 노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 챙김을 하면서 지금 보이는 것, 그 자극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이 주의 전환이 좀 쉽게
1: 뭐
0: 이루어질 수
1: 말씀
0: 있는
1: 듣고
0: 방법입니다.
1: 보면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0: 맞습니다.
1: 5분, 뭐 1분이라도 잠깐 일어나 기지개 켜고 먼산 한번 바라보고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이런
0: 네,
1: 거죠, 그냥.
0: 그렇죠. 네.
1: 자, 아까 우리 대화 중에도 잠깐 잠깐씩 나왔습니다만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하는 게 스마트폰 들고 동영상 보거나 게임하는 거.
0: 네.
1: 이것도 진정한 휴식이라고 할수 없다, 이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보통 뇌가 굉장히 과부하되어 있을
1: 근데
0: 때잖아요.
1: 게임하면 더 과부하가 되죠.
0: 그렇죠. 자극이.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뇌가 좀 약간 꺼질락 말락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자극을 줘서 살짝살짝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식의 휴식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 미디어나 게임이 좀 좋은 주된 휴식 방법이 될수 없는 이유는 결국엔 이게 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절 불가능해진다는
1: 그럴
0: 게
1: 수도
0: 어려운 것
1: 있고,
0: 같아요.
1: 그 시간 대비 효과는 낮을 것이고.
0: 그렇죠. 또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거나, 아,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집중을 해야지. 이거보다는, 아, 좀 너무 오래 본것 같은데? 자괴감 느껴지고, 뭐, 30분 동안 뭐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1: 그럼
0: 잘 기억도 안
1: 기억도 안
0: 나고,
1: 나고.
0: 네. 아, 또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네?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1: 맞아요.
0: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조절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주된 휴식 전략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전혀 휴식과는 좀 거리가 먼 행동이지만 격한 달리기,
0: 네.
1: 수영, 뭐 자전거 세게 타기, 등산, 뭐 이런 거는 휴식과 어떤 연결을 갖습니까?
0: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좋은 휴식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 상태, 번아웃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력이나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그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고강도 운동이 인지 기능을 일단 인지 기능 회복에 굉장히 좋은 경도의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는 항우울제 약물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일단 고강도 운동을 좀 하게 되면 그때 처음에 이제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나오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근육이 뭉친 게 조금 풀려요. 그러니까 이완되거나 통증이 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겠죠.
0: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픈데 오히려 운동을 하면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고 몸이
1: 그렇죠.
0: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직후에 한 2시간 정도는 굉장히 이 각성도도 높아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그 이후가 되면 이제 굉장히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에 있다가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쫙,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깊은 이완을 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특히 또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하는 동안에는 그 신체 감각에 오로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딴 생각을 하면서 수영을 하기가 상당히 좀
1: 못하죠,
0: 어렵거든요.
1: 못하죠.
0: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마음 챙김에, 효과가 있다. 네, 그 순간만큼 온전히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마음 챙김의 효과가 있어서 내가 한번 또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1: 그리고
0: 도움이 될것
1: 동시에
0: 같습니다.
1: 그렇게 달리기나 수영이나 이런 걸 하면 또 체력적으로
0: 네.
1: 지치니까 안쉴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또
0: 다만,
1: 더 깊은 잠을 더잘수 있을 것이고.
0: 네. 이제 2~3시간 정도는 각성도가 오히려 더
1: 올라가지만.
0: 높아지고 몸이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제 잠들기 한 3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1: 네,
0: 끝내주시면
1: 그러니까요.
0: 잠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근육도 피로하고 그러니까 더
0: 네.
1: 깊은 잠을 잘수 있고 진짜 휴식을 더 취하기가 쉽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격렬한 운동 자체도 휴식이면서 또더 진짜 이완을 불러오는 효과도 있으니까. 뭐 곱빼기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군요.
0: 네.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이든 뭐 어떤 활동이든 간에 그 활동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활동 후에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관찰하지 않고 이런 게 좋다더라 하고 따라하는 경우가
1: 맞아요,
0: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피곤해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1: 자,
0: 이러면서
1: 바로 그래서
0: 하게 됩니다.
1: 사람마다 각자 휴식이 되는 방법이 다를 텐데, 그
0: 네.
1: 사람마다 개개인의 포인트를 찾기 위한 휴식 설계법 5가지가 있습니까?
0: 네.
1: 그거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죠.
0: 네. 제가 정리해본 방법인데, 가장 먼저, 그동안에 내가 어떤 너무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일단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동안 자기가 취해왔던 방법을 점검해 봐라.
0: 네.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동들. 그냥 자버리는 분도 있고, 그냥 일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그냥 아예 중단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긴장되고 가슴도 답답하고 막 통증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 신호가 왔는데 좀잘 쉬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1: 그런
0: 분들도
1: 경우도 있고,
0: 있고요. 그래서
1: 독한 술 한잔 차는 사람도 있고,
0: 네,
1: 뭐 여러
0: 그렇습니다.
1: 가지. 하여튼,
0: 네.
1: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행동을 점검해 봐라.
0: 네. 그래서 그게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1: 그게
0: 같아요.
1: 1번 첫 단계예요.
0: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이 조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환경.
0: 네. 심리학적으로 뭐내 방, 내 주변의 환경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지나치게 뭐가 쌓여 있는 환경이 뭐 나는 이런 환경 괜찮아 이렇게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는 게 심리적으로는 아직 미완에 해야 될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
1: 스트레스죠.
0: 자체로 굉장히 긴장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물건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사람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좀 과자극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제 잘 정리를 해놓고.
1: 자기 집도 그렇고 사무공간도 그렇고
0: 네.
1: 환경을 또 한번 체크해 봐라.
0: 네.
1: 예. 그리고요.
0: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새로운 휴식 방법을 찾으려면
1: 그게 어렵죠, 그게.
0: 네, 새로운 방법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필요한데 기존에 해왔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안 해봤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정말 반신욕을 안 해보신

0: 아니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도
1: 해본다.
0: 해보시고, 운동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내가 안 좋아할 거야. 난 이런 건 맞지 않아. 뭐, 내 여건상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이겨내고, 안 해봤던 방식으로 도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1: 새로운
0: 같아요.
1: 방법을 도전해봐라.
0: 네. 명상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명상 이야기 하면,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정말 치료의 일환으로 명상을 아침, 저녁으로 5분씩, 10분씩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절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항우울제나 다른 뭐 비싼 영양제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취미 활동 만드는데 너무 돈도 쓰지 않느냐. 쉽게 간단히 할수 있는 거니까 앱을 깔아서 한번 해봐라.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다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1: 요새
0: 그래서.
1: 명상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습니까?
0: 네,
1: 오,
0: 맞습니다. 네,
1: 그래요?
0: 초보자용도 있고, 초보자, 뭐 5분, 10분짜리부터 뭐 40분까지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 앱들이 많이
1: 저도
0: 나와서.
1: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0: 네. 그래서 안 해봤던 거에 대해서 난 이런 거안 맞아. 난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완을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를 하는 것도 추천을 많이
1: 그렇죠,
0: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나는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 싫어해요. 뭐,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아, 저는 원래 운동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번아웃이 돼서 이제 진료실도 오시고 하는
1: 그런
0: 거잖아요.
1: 거죠.
0: 그래서 뭐든지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듯이 혹시 나 이런 거 좋아할까? 혹시 나 이런 거에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뭐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1: 그새 방법을
0: 또
1: 찾고 도전해 보는 것 자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거니까
0: 그렇죠.
1: 시작이 되는 거죠.
0: 네.
1: 자, 아무튼 그동안에 내가 했던 행동들 점검해 보고 그 효과를 체크해 보자.
0: 네.
1: 환경을 좀 바꿔 보자.
0: 네.
1: 새로운 방법에 도전해 보자.
0: 네.
1: 네 번째 단계는
0: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재밌게 놀아보는 놀이를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어떻게 평상시에 노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놀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어른들은, 성인들은 약간 뭐 게임이라든지 뭐 어디 노래방이나 술 마시러 간다든지 이런
1: 그렇죠.
0: 오락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 안의 활력이나 에너지를 좀 북돋울 수 있는 놀이는 그런 뭐 오락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이 놀이를 함으로써 어떤 성취나 보상,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1: 예를
0: 의미해요.
1: 들면 어떤 거죠?
0: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는 것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던 걸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피아노 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잘해야
1: 이거
0: 되니까.
1: 실력이 안 늘잖아요.
0: 네, 뭐 테니스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못 칠까 봐 못하겠어요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생각해 보시면, 뭐, 숨바꼭질을 한다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순간의 짜릿함과 활력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좀 일상에 그런 놀이적인 요소가 있는 활동들을 조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그중에서는 어렸을 때 즐겼던 것들을
1: 다시
0: 다시
1: 해보는
0: 조금
1: 거.
0: 유치하게 보여도 다시 해보는 것도 이
1: 알겠습니다.
0: 어린아이의 어떤 활력과 좀 생명력을 다시 느껴보는 데좀 도움이 된다고
1: 놀이
0: 생각합니다.
1: 치료법이네요, 그거는.
0: 일종의, 네.
1: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0: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감각이나 감정에도 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굉장히 짜릿하고 막 황홀하고 쾌감이 있는 그런 각성도가 높은 상태의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아주 가라앉고 평온하고 무겁고 차분하고 고요한 낮은 상태의 긍정적인 감각도
1: 그렇겠죠,
0: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겠죠.
0: 이 아주 평온한 이완 상태, 고요함부터 아주 짜릿하고 황홀한,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이 스펙트럼까지의 즐거운 감정이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평상시에 조금 다양하게 해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 요새 최근에 많은 현대인들은 이 높은 각성 상태,

0: 그 상태를 굉장히 불쾌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거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잘 못해보고 항상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학업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가족 간에 뭔가 이런 뭐 해야 될일 때문에 긴장되는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내가 흥분이 되고 막 짜릿해지고 그러면 그거 자체를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1: 그거
0: 많더라고요.
1: 잘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럴 수
0: 막 기분이
1: 있겠네요.
0: 좋고 신날 때 오히려 나 이러면 좀안될것 같은데
1: 그거 이상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0: 자기의 즐거움을 좀 제한해서 좀 다시 좀 자기를 누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런 낮은 각성 상태의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이죠. 뭐 아주 이제 그 부모의 품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안겨서 잠드는 듯한 그런 느낌부터 아주 짜릿하고 재밌고 막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각성의 즐거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좀
1: 그렇죠.
0: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지금 쭉그 다섯 가지 설계법을 해주셨는데, 혼자만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냥 주변 친구들하고도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죠?
0: 서로 어떤 방식이 조금 도움이
1: 그러니까요.
0: 되는지,
1: 예.
0: 효과적인지.
1: 아니고, 야,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그동안 어떻게 해봤었어? 뭐 이러고, 그럼 넌 이런 방법이 좋든, 난 이건 효과 별로 없던데, 뭐 이러면서.
0: 네, 그렇죠.
1: 그렇죠? 네.
0: 아주 도움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뭐 이미 일단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희 서울대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한
1: 중요하죠.
0: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1: 네.
0: 또 개인적으로는 정신분석을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좀 불편한 증상을 그냥 없애는 수준에서의 치료가 아니고 이렇게 오늘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관심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 이해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방향에 접근을 해서 좀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즐겁게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1: 하긴 자기 이해가 모든 것의 출발이니까.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자,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잘 쉬는 거죠. 내가 잘 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는 도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0: 호텔을 모토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장을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망망대해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거센 파도와 맞서며 밤을 뜨겁게 지새우는 도시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5: 야, 강남시원은 뭐 여름에는 시원하고 바람쐬고 좋죠. 맛있는 것도 많고.
6: 25에서 47사이에서 지금 저 기록이 한치 어머니 다 달리고 있습니다.
7: 자, 한치입니다. 동해 한치입니다.
4: 그들의 밤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건 바로 야식.
8: 갈치 초밥은 싱싱할 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4: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야식의 맛, 무르나 마나겠죠?
9: 많이 좋지요. 배가 고프고.
10: 이런 재미가 없으면 안 와.
4: 손맛과 입맛이 살아있는 밤바다로 지금 떠나봅니다. 통영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작은 해안 마을로 하선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벌써 긴장감이 도는 이유.
11: 자, 추춤하겠습니다.
12: 또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11: 자리 추춤.
13: 자리 배정한 거예요. 자리.
11: 자리 배정한 거예요. 자리에 따라 하다니까 선호하는 자리가 좀 있죠.
14: 가운데 자리 피할라.
11: 그 좀 씨알이 큰 씨알들이 많이 잡히기도 하고 또 중간 자리에 갈치를 하시더라도 중간 자리에 서셔가지고 큰 씨알 잡기도 합니다.
4: 청탁까지 하는 이가 있을 만큼 치열한 게 자리 싸움.
11: 자, 먼저 늦게 뽑으시구나.
13: 나머지는 다.
11: 자, 각자 자기 자리입니다.
13: 차 있는 거예요.
11: 예예.
13: 4번.
11: 자, 4번 가시고
13: 15번.
11: 15번 가시고 그러면 사장님 3번으로 가시면 됩니까? 예.
13: 아, 3번.
11: 3번. 예.
13: 4번.
11: 4번.
4: 뜻대로만 되면 낚시가 아니죠. 싫든 좋든 자리가 정해졌으니 이제 바다로 향할 시간. 1박 2일에 걸친 여정. 장비 하나도 허투루 챙겨오지 않는 꾼돌이라죠.
12: 하나 더 5번 자리 가자.
4: 그러나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도 자리도 아니랍니다.
12: 이게 이제 우덕도 좀 따라야 돼요. 어복을 좀 징기고 오는 사람이 와야 앉아 좀 잡히지.
15: 단체로 오셨나봐요.
16: 네.
15: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16: 6명.
17: 6명.
15: 우리는 얼마 몇 마리 잡으실 것 같아요?
16: 오늘요? 목표는 20마리.
18: 여기 선생님이 잘 잡으세요.
15: 여기 몇 마리 목표?
19: 250마리요.
6: 자, 출발하겠습니다.
4: 하선장의 배에는 오늘 어복을 챙겨온 이가 탔을까요? 희망을 안고 먼 바다로 향해 봅니다. 낚시 포인트까지 뱃길로 3시간 가량.
5: 저희가 여기서 출발을 통해 출발해가지고요. 열두기 대마도고요. 그 중간 정도에 지금 갈치가 나오고 있어요. 따뜻한 물을 찾아서 산란을 위해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11: 아직까지는 좀 먼 데서 지금 어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 밤이 새도록 낚시를 할 참이니 그 사이 휴식은 필수.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갈치와 한치 어군을 찾아 망망대해를 쉼없이 달리기를 한참. 슬슬 도착할 시간인데 배가 멈추질 않네요.
12: 뒤로 바다 밑에 물 따신 거. 17도 이상 돼야 되는데 18도.
15: 16도 밖에 안 되는데. 17도 안 되면 안 잡혀요?
12: 입을 안 물려.
4: 10여 분을 더 내려와 드디어 배가 멈췄습니다.
11: 자, 기억해 주세요.
4: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전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답니다.
7: 아, 이게 그 물포이라 해가지고 배를 이게 이제 조류랑 배랑 일시적으로 이제 다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해주는 데.
4: 조류나 바람에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설치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 준비. 미끼부터 챙깁니다.
15: 꽁치. 꽁치를 좋아해요? 네, 갈치 잡는데 제일 많이 쓰는 미끼 중에 하나가 꽁치.
4: 갈치는 보통 줄 하나에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체낚시로 잡는데요.
15: 근데 이거 바늘이 엄청 많은데요?
10: 10단체입니다.
15: 이게 한 번에 그렇게 열 마리 올라오는 거예요?
10: 열 마리 올라오면 좋죠.
4: 그 사이 대한 쪽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선상에서 갓 지은 밥이래요.
6: 자, 저 식사하고 갑시다. 저 그 뒤에 가서 저 밥하고 받아가세요.
4: 미리 끓여온 따뜻한 소고기 무국까지 일단 밥부터 챙기는 이유가 있답니다.
11: 대부분 그 갈치 낚시나 한치 낚시나 그 해가 져야 이제 낚시가 시작되거든요.
4: 야행성 어종이라 밤이 돼야 수면으로 올라오니 그동안 든든히 속부터 채우는 거죠.
9: 바다에서 먹으면 뭔들 맛없겠어요. 다 맛있죠.
7: 사무장님이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하여튼간 낚시하기 전에 주출할 때 먹으면 다 맛있어요.
4: 드넓은 바다를 반찬 삼아 저녁을 먹고 나니 그새 바다 위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밤낚시. 미끼를 던지고 나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15: 어디서 오셨어요?
12: 장량.
15: 밤낚시는 얼마나 하셨어요?
12: 밤낚시 보자 한 7년 되나? 농사 짓고 나가면 어디 그 침해 방지도 하고 이런 데냐. 그게 내가 잡은 거야.
4: 무려 130cm나 되는 대물을 얼마 전에 낚으셨답니다.
15: 기분이 어떠셨어요?
12: 기분이야 좋지. 큰 거 잡으면 기분 좋고.
4: 이번에도 어복이 따라줄까요? 손끝에 매단 긴장이 고요히 흐르기를 한참.
6: 자, 25m에서 첫 번째 히트 받았습니다. 먼저 봅시다.
18: 오징어!
6: 아이고, 오징어다, 오징어.
15: 선생님, 오징어 왜 버렸어요?
18: 금어기요. 살려줘야죠, 금어기라도. 잡으면 안 됩니다.
15: 오징어,
7: 오징어. 오징어, 방생해야 됩니다.
15: 잡겠습니다.
4: 기다리고 기다리던 갈치.
15: 근데 좀 작아요.
4: 작으면 어때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한 번 입질이 오니 다른 곳에서도 줄줄이 갈치가 올라옵니다.
15: 어떠세요? 좋다 보니까
7: 재미있습니다.
4: 배물 갈치 잡은 농부 어르신도 손맛 제대로 보셨습니다. 크기가 꽤 큽니다.
12: 그래, 이점이란 댕기나.
4: 그 시간 하 선장님도 열일 중.
11: 지금 저기 어탄물

0: 보시면 이게 저 어군 탐지기입니다. 어군 탐지기. 아. 저 수심은 현재 85.7m. 예. 자, 거기서 한치들이 노는 층이 지금 25m에서 한 40m, 37.5m 요 사이에서 지금 뭐 날리고 있는 게 이게 한치 어군이고요.
1: 아, 25에서 37 사이에서 지금 저 기록이 한치 어군이 달리고 있습니다.
2: 선장님의 방송을 듣자마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치가 있는 바닷속까지 줄을 내리는데요. 드디어 잡히기 시작한 한치. 이제 낚시도 과학이네요.
3: 너무 크게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포 같은데.
4: 어떠세요, 기분이?
3: 예? 뭐 올 때마다 느끼지만 뭐 아주 즐겁죠. 집에 가서 애들이 날아물면 좋잖아요, 이거.
2: 흔히 물고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낚는 것이 낚시라고도 하죠.
5: 낚시 자주 오세요?
6: 자주 오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사회생활 시름도 있고 완전히 사회랑 단절된 느낌도 나고요. 좀 마음 정리하러 자주 나오는 거예요.
2: 적막한 밤바다에서 잡념을 버리고 오롯이 입질 하나에 집중하는 사이 어느새 자정이 다 됐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느라 체력 소모가 컸을 도시 어부들을 위한 야식 타임.
5: 뭐 하시는 거예요?
7: 무침에. 무침에.
5: 이 갈치는 어디서 산 거예요?
7: 손님 벌써 말하지. 내가 낚시를 하는 게 손님 그대야지.
2: 씨알이 작은 갈치는 뼈째 썰어 각종 채소와 초고추장을 넣어 새콤달콤하게 무쳐냅니다. 씨알이 굵은 것은 포를 떠서 갈치 초밥을 만드는데요. 갈치회 무침과 곁들여 먹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산해진미 부럽지 않을 별미 야식이랍니다.
5: 갈치 저렇게 초밥이라는 게 있어요?
6: 갈치 초밥은 싱싱할 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먹든지 안 그러면 배에서 먹는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죠.
2: 손맛은 물론이고 입맛까지 만끽하는 밤낚시만의 특권이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출출함을 달랩니다.
8: 아, 힘들게 잡아가지고 먹으니까 뭐 꿀맛입니다.
9: 많이 좋지요. 배가 고프고.
2: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를 느낄 새벽 시간이면 따뜻한 어묵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자차까지. 밤낚시 할 맛 나겠는데요. 세심하게 야식까지 챙겨가며 낚싯배를 운영한 지 어느덧 15년째라는 하 선장님.
5: 선생님은 낚시 안 하세요?
0: 네, 저는 그 법률상 그 배 안전요원으로서 낚시는 할 수 없고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연구소 설계직만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 2막으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낚시 다닐 때 아 이런 쪽의 분야에 일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전에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예, 그래서 바다를 못 떠나는 것 같아요.
1: 또 예, 저 3번 사장님 저 쌍거리 한치 쌍거리.
2: 월척의 기쁨 만끽.

0: 파선장의 아내가 낚시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1: 아무래도 출출하시잖아요. 이제 밤새도록 낚시하고 오시니까.
0: 밥 챙겨주려고 식당 영업 허가까지 냈다 하니 이 맛에 또 하선장 배를 타게 된다네요.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는 이유.
2: 저 먹고 또 일하러 가야죠.
3: 아, 바로 일하러 가세요?
2: 일하러 가야 됩니다.
3: 아니 밥은 꼬박 했는데.
4: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생업이 있으니까.
5: 가슴 졸이면서 하룻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좀 불안하죠.
0: 하선장과 함께 떠난 저 바다에서 힘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6: 우와, 뭐야?
1: 조금씩.
6: 우와, 크다.
1: 진해가 약. 몸에 좋으니까 약재라고 먹을 거예요.
7: 지금 아까샤 철이에요.
1: 꿀맛이다, 꿀맛.
8: 이 시기에 먹고, 원래부터 이거는 조금 귀한 거예요.
9: 상담 완료 시 보트 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8: 이게 왜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보트 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8: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만료국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장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저는 평소 생활을 운동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하루 중에 집 다음으로 아니면 집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진료실이라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짬짬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핵심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자신의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매우 일상적이고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 우리의 몸, 곳곳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면 다른 곳에 부담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고생을 하고 치명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심장과 뇌이겠죠. 따라서 우리의 신체 장기들의 혈액순환이 골고루 잘 되게끔 우리가 상호 협조한다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은 우리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뇌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교두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을 살펴보면 여기 목쪽 주변 성모근이라든지 목의 근육들이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굳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PC를 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위험한 자세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말린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말린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진료를 하다가도 목에 좀 부담이 좀 있다 그러면 바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자 머리를 천장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당긴다 생각하는 것처럼 쭉 펴고 이렇게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밑으로 숙이죠. 숙일 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네요. 긴장하고 있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뒤로 펴고 360도 돌려줍니다. 옆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밑으로 숙이고 바로 보다가 뒤로 빼고 그 다음에 360도 돌려주고 자 돌릴 때도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한 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대칭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이제 방향으로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시간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이디티 정후군의 희생양으로 거북목이 되기가 쉽상입니다. 두 번째, 목과 매우 가까운 곳이죠. 겨드랑이를 가볍게 두드려야 하거든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죠. 더불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액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테니스공이나 이렇게 마사지볼 같은 동그란 물체들이 있게 마련이죠. 없으면 수건을 둘둘 말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저 오늘은 제가 마사지볼로 해보실 건데요. 림프절 이렇게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이쪽으로 누를 때 통증이 유독 조금 심하게 옵니다. 자, 몸속에 염증이 그만큼 많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정체가 됐다는 거죠. 너무 세게 눌러주면 혈관이나 림프액 쪽에 부담이 오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고무 재질이나 테니스공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림프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로 벽이나 책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책상이 되고 팔굽혀기를 시간 날 때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문할 때 대략 20개, 30개 정도 해주는데요. 환자분들 진료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20개, 30개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팔굽혀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팔의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장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이 되고요. 이렇게 팔 근육이 잘 발달되신 분들은 나중에 오십견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팔을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벽이나 책상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족냉증이 심하다, 손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머리나 심장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수시로 손발을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공을 쥐고 잼잼하게 됩니다. 테니스 공으로 겨드랑이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손으로 잼잼하는 것까지 해주게 된다는 거죠. 손의 미세한 움직임 자체가 우리의 뇌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루에 일하면서 지루하다, 심심하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자기 몸에 자극을 주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한다면 하루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골반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뒤틀듯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골반과 복부는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골반이 뒤틀어져 있으면 양쪽 다리의 대칭이 틀어지면서 양쪽 다리의 혈액순환이 더욱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일어나서 골반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내 몸을 위에서 뭔가 끌어당긴다.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쭉 펴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조금씩 들면서 골반을 쭉 펴려는 노력을 해서,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통로인 골반의 대칭과 균형을 맞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가 매우 좋은 운동인데 자칫 잘못하면 무릎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스쿼트를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스쿼트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을 때 무릎에 부담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지 않고 하되 앞쪽 무릎이 절대로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뒤로 주저앉는 듯이 운동을 하면 되고요. 허벅지는 우리 몸의 근육공장이자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휴식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스쿼트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손허벅지 운동입니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허벅지를 가볍게 댑니다. 힘드시면 손을 더 내려야 되죠. 하루에 300개 이상 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한 번에 300개를 다 하게 되면 무리가 오고요. 한 번에 30개에서 40개 하루에 몇번 정도 하게 되면 하루가 금방 가겠죠. 그리고 다음은 천천히 숨깊이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모으고 엉덩이를 앞으로 뺀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 쪽으로 무릎을 당깁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죠. 내쉬면서 무릎을 들어 올리고 전기 동작을 잠시 한 다음에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내립니다. 바닿게 발바닥이 안 닿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좀더 좋겠죠. 한 번에 10개 정도를 하시고 한 10초에서 20초 쉰 다음에 또 10개. 그리고 10초에서 20초 쉰 다음에 10개, 하루에 적어도 30회를 오전, 오후 두 차례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 중에 우리 혈액이 가장 많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혈액이 몰리는 곳이 종아리죠. 그래서 종아리 들어서, 아, 종아리야, 수고한다. 종아리야, 고맙다. 이렇게 가볍게 양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의자 같은 경우는 앞에 두고 종아리를 자기 심장의 위치와 비슷하게 높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주물러 주시고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게끔, 그리고 주물러 줄때 우리 제2의 심장인 종아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우리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 좋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또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고 빈약하신 분, 그래서 종아리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버스 같은 것을 타고 이동할 때도 발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로 쓰고 이러면서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늘려주고 강화시켜주는 거죠. 종아리를 지배하는 발목 관절을 유연하고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셔야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발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물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번 이상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담는다는 것. 그래서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나올 때까지 수분 섭취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면서 자신의 활동량, 이동량을 늘려준다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방송이 끝난 다음 바로 일어나서 물을 드시러 가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료실에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들만의 맞춤형 방식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우리의 심장과 혈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앞으로 명상을 실천하기 위한 간단한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해 명상 모두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떠올려서 자해 명상과 호흡 명상을 함께 활용해서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화나 불안, 슬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정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은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감정은 나의 바람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겨난 아픈 감정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자신을 돌보듯이 아픈 마음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돌봄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하듯 스스로를 공감해주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처음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릴 때 너무 크지 않은 조금은 가벼운 사건으로 떠올려서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상을 위한 자세를 천천히 만들어 봅니다. 자세가 준비가 되면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의 날숨에 남아있는 긴장도 천천히 함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호흡은 조절하지 않고 이 순간 나의 몸이 만들어내는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그 마음의 공간에 내가 선택한 작은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껴봅니다.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은 어떤지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몸 상태도 한번 살펴봅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거나 긴장이 되어서 손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얼굴 표정이 번화하거나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 그 불편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 부위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 감각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충분히 느껴봅니다. 천천히 친절하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힘이 들구나. 그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봅니다. 화, 상처, 답답함, 어떤 것이든 내 감정에 가장 알맞다고 여겨지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만약 감정에 압도되어 허용하고 지켜보는 것이 힘들 때는 지켜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물러나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나의 상황을 존중하며 잠시 물러나는 것은 약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공간에서 어떤 바램과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인지를 헤아려 봅니다. 내가 그 바램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이 들구나 하고 나 스스로를 공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바램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이제 나의 손을 가슴 위에 놓아 봅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봅니다. 그 손길을 그대로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다음의 말을 전해줍니다. 내가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내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를, 이말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더 들려주셔도 좋고, 혹은 다른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충분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호흡으로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나의 들숨을 통해 세상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나의 내쉬는 숨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 있다면 함께 보내어 봅니다.

이 자임 소리가 자각이 되신 분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마무리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어떤 생각이 지나가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존중해 봅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좀 마주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저의 안내에 따라 잘 따라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공감해 주시고요. 대신 내가 회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꺼내어 보니 너무 압도되어서 마주하기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아픔은 여러 번의 공감이 필요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감정을 내가 보살피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시민성 질환으로 나타나거나 또 때로는 가족과 같은 쉬운 대상에게 그 감정을 다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아픈 감정을 용기를 가지고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명상을 익히는 것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균형을 잡기가 어렵지만 여러 번 시도하고 점점 익숙해지고 우리는 몸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몸으로 터득된 이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활동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명상을 통해 원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평화와 알아차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공간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의지만 낸다면 현재의 마음을 둘수 있고 그 단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8강 동안 함께해 주신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상 상황시 상황별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종류와 장소를 또 상황별로 먼저 구별해야지만이 대피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또 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위험이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좀 큰 흐름과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진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갖고 건물이 흔들린다 하면은 가장 먼저 책상이나 또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겨야 됩니다. 이게 마땅치가 않다면은 근처에 있는 가까운 화장실이나 또 기둥 벽 옆으로 가셔갖고 위에서 떨어지는 뭐 파편이나 조명 같은 것들 여기에 맞을 위험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지진은 보통 수십 초에서 1분 이내로

화염이 금방 끝나지만은 그 사이 천장이나 지붕에 있는 조명이나 파편이 떨어져갖고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대부분의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이 닥친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거나 붕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 천장에 있는 조명이나 또 환풍 시설, 공조기, 빔 프로젝트, 판넬, 선풍기, 전선 같은 것들은 떨어져갖고 나를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대피할 때도 지진이 다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건물 밖에서 떨어지는 유리 파편이나 전선 등을 조심하면서 이동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오래된 벽돌 건물이나 단독주택들은 지진의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밖으로 대피하시는 것들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또 지진이 있은 후에 바닷가나 강가에서는 쓰나미 경보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절벽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태풍과 수해입니다. 여름에 크고 강력한 태풍이 접근해오고 있죠. 자, 이때는 일기예보랑 기상 소식을 계속 청취하시면서 예상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또 상황을 보면서 내가 대피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또 행동에 옮기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피해는 크고 강력한 비바람으로 건물과 기물이 파손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비 때문에 홍수나 수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큰 태풍이나 장마전선이 다가온다는 경보가 보이면은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화분 같은 좀 떨어질 만한 위험이 큰 물건들은 다 깨끗이 치우셔야 되고요. 또 강풍에 우리 아파트 거실 통창이나 유리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에다가 테이프나 또 은박 담요 같은 것들을 붙여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폭우 경보에는 물의 장기 위험이 큰뭐 반지하나 또 저지대 상수 침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좀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옮겨놓거나 대피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좀 외출을 자제하시고 반지하 같은 침수 위험이 큰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외부 창문과 문에 이제 방수 보강을 하시고요. 또 비상시 방에 물이 찰 때에 대비해갖고 문을 뜯고 탈출할 수 있는 뭐 망치나 쇠 지렛대 같은 것들도 좀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거리가 물에 잠기 시작을 한다 하면은 차로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내 차에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찬다면은 서서히 운행하면 되지만은 그 이상이 차면은 차 엔진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고 시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배터리 단자가 물에 차서 합선이 되면은 창문조차 열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지대나 고지대로 탈출하시고요. 그게 힘들면은 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119로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 수위가 무릎만 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져서 휩쓸려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쓰나미가 있습니다. 2004년 남아시아에 진도 9.1의 대진이 덮쳤는데 쓰나미가 발생해갖고 인근 각국 최대 30만 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왔었죠. 쓰나미는 지진이나 해저 화산 폭발, 또 핵폭발, 운석의 충돌, 또 절벽의 붕괴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대개 시속 수백 킬로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내륙 쪽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쓰나미가 내륙 쪽으로 향할수록 속도는 줄어들고요. 대신 위치 에너지를 변화해서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형이 U자형이나 V자형으로 만들어진 곳은 바닷물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더 쓰나미 높이가 높아지고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한국은 뭐 쓰나미 안전지대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983년에도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한국 동해안에 4m의 쓰나미가 닥쳐갖고 사상자가 3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쓰나미는 해안에 당도할 때 시속 수십 킬로 정도 되지만은 달리거나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오로지 근처에는 높은 산이나 튼튼한 건물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 이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는지 잘 주의하시고요. 현재 대부분의 국내 바닷가나 또 강가 주위에는 고지대에 이런 쓰나미 대피소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 주변이나 또 생활권 주변에 혹은 내가 간 여행지에 이런 쓰나미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해 두시기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불 대응이 있습니다. 매년 초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고요. 2월부터 강원도나 영남지방, 남부지방에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은 사람이 인위적인 방화나 쓰레기 소각으로도 생기긴 하지만은 실화나 또 바람이 나뭇가지를 마찰을 시켜갖고도 이 산불이 자연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봇대에 전기 스파크가 나갔고 발생하게 또 되는데, 한국의 산림은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많은데 송진이나 기름 함유량이 높아서 한번 불이 붙게 되면 거세게 타오르고요. 불 끄기도 힘듭니다. 불똥이 생겨서 뭐 바람을 타고 이 수킬로까지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인근 수십킬로까지 연쇄적으로 불이 번지게 되는 거죠. 만약 집 주위에 산불이 났다 하면은 바람의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그 좌우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산에서 마땅히 대피할 곳이 없다면은 뭐 계곡이나 샘 근처, 저수지 또 바위처럼 좀탈 것이 적은 곳으로 가셔갖고 바닥에 엎드리셔야 되고요. 이미 타서 이 재만 남은 곳으로 가갖고 대피를 하셔도 됩니다. 또 차를 타고 대피하실 때는 좀 돌아가더라도 불길을 피해서 강이나 해안도로 쪽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만약 대피를 할때 도로 곳곳에 이미 연기나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했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앞차의 후미등을 보고서 따라하시고, 이때 공조기는 내부 순환으로 돌리시고, 에어컨을 강하게 켜셔서 열기를 막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피할 때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집안에 뭐 축사가 있다면 문을 열어서 가축이나 개, 애완동물을 같이 도망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재 대피가 있습니다. 화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이 난다면 빨리 최대한 소화기를 가져다가 초기 진화를 해야 됩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분만큼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불이 났을 때 겁이 난다고 소화기를 너무 멀리서 쏘는 건데요. 연기랑 불꽃에 놀라지 마시고 충분히 불 앞에까지 최대한 다가간 후에 이불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타고 있는 탈것에다가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분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길 자체 크기가 내 키보다 커졌다 그러면은 소화기로 이미 끄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즉시 건물에 화재 경보기 눌러갖고 알리고요. 또 119에 신고한 후에 외부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현관문을 방화문을 꼭 닫고 대피해야지만이 연기가 건물이나 아파트 전체에 퍼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죠. 이미 실내에 연기가 퍼져 오르고 있다 하면은 또 바로 대피하기 힘들다 하면은 이때는 자세를 확 낮춰갖고 기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내 연기가 어느 정도 차 올랐다 하더라도 이 바닷가 한뼘 정도 공간만큼 아직까지 맑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건이나 옷에다가 물을 묻혀갖고요. 얼굴에다 대고는 숨을 쉬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양쪽에 옆집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을 발로 차서 부수고 그쪽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량 칸막이라고 하는데요. 화재 대피를 위해서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곳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쪽에 이동을 방해하는 뭐 짐이나 또 서랍장 같은 것들, 세탁기 이런 것들을 좀 치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베란다에 왕관기를 이용해서도 탈출할 수 있는데요. 왕관기는 일회용만 쓸수 있는 간이 왕관기랑 또 여러 번 같이 쓸수 있는 일반 왕관기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 확인해 두실 필요도 있죠. 화재가 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이 불길보다도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한 모금만 흡입을 해도 바로 기절을 하고 그 상태에서 3분 동안 구조가 되지 못하면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방독면이 없다면은 큰 김장 비닐봉투나 쓰레기 봉투를 머리에 쓰고서 이동을 하거나 또 수건에다 물을 적셔갖고 호흡을 하면서 탈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재 때물 손수건을 쓰게 되면은 화재로 발생하는 열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열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은 폐 속에 있는 스펀지 조직, 그걸 페퍼라고 하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열기에 순식간에 익어서 흡입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한국에는 26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이게 대부분 대도시 주위에 부근에 있는데요. 100km 이내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 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이런 원전이 있다면은 만약에 사고 시에 비상시 어떻게 대피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죠. 원전은 그 자체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진든 자연재난 또 외부 공격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안전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었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수백 년 빈도의 큰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 쓰나미가 닥쳐갖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원전 이상 시
가장 먼저 할게이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은 바람을 타고 퍼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상청 홈페이지나 풍향 정보 관련 앱들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셨고 현재 시간에 각 지역의 풍향이나 그 바람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바람 진행 방향에 있는 주민들은 서둘러서 바람 방향 좌우로 대피해야 되겠습니다. 원전 사고는 핵폭발처럼 한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이런 방사능 누출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대피할 때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시고, 또 방수가 되는 우비나 자켓을 입어갖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 공기로 들어마시는 미세한 방사능 물질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수준이 낮아도 체내에 들어오면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 대피한 후에도 오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입고 온 옷들을 모두 벗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요. 손과 머리는 물론 노출된 피부를 다 물로 몇 번씩 씻어야 되고 머리카락도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내 집에 있는데 당장 대피가 힘든 상황이면은 창문과 출입문, 통풍구를 모두 닫고요. 최신 건물인 아파트는 창호가 2, 3중 기밀 창호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거의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들은 창틈이 있거나 좀 덜거덕거리는 곳이 있다면은 그 틈에다가 비닐 테이프 같은 것들을 붙여서 틈을 최소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8강에 걸쳐갖고 각종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생존 배낭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강의했었습니다. 재난안전, 생존, 참잘 모르면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요. 공포가 생기지만은 또잘 대비하고 내가 알수록 자신감도 생기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자, 이런 생존 전문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셨고 고맙습니다.

0: 수술 완전 작업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뭔가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땀과 몸의 땅. 야.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0: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글러브로 엄청나게 홍보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글러브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익수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북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북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 하는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이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 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노무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 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 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하라 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승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근우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성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타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치를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우호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배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전국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아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행가를 받았던 기억은 전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폼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날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길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 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통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폭우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 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 거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끼어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 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할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이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은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에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다섯 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네 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때인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쓸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의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 한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못 벌어봐라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 악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 생활을 할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 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함이 들때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에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쓴 거예요. 너무너무 못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못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게못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될 때가 많아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도구닥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0: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 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퇴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특집 디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혁신하기.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엘도라도. 오후 3시 50분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터널.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0: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한파! POE 급격히 떨어져 중대한 피해를 일으켜 그건 바로 한파! 나는 너를 저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동상 걸리기 싫으면 이것만 기억해! 방역품으로 손과 발을 잘 감싸주세요. 동상에 걸렸을 때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끼는 행동은 안 됩니다.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고 보온을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한파, 동파, 내 마음도 아파. 당황하기 싫으면 이것만 기억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수돗물이 계속 흐르게 해주세요.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은 천옷, 수건, 에어캡 등 젖지 않은 보온체로 잘 감싸주세요.

옷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건 위험합니다. 보폭을 줄여서 조심조심 걸어요. 행동요령 짜지키고 책 판판은 쩌리비키고 책 우리 모두 안전해지고 책이요. 어, 그래요? Yeah.

항상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지는 않나.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팀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유명한 기가리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리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리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소고기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작아져라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지구 영웅 헌개맨.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청소 도우미
2: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청소도구 벨트. 내 청소도구를 담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청소 도우미거든. 나랑 같이 청소 도우미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같이 학교를 청소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봐봐. 쓱쓱, 쓱쓱, 쓱싹, 쓱싹. 혹시 지저분한 데가 보이니? 여기야! 쓱싹, 쓱싹.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안녕 오지. 청소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좋아. 교실엔 선생님이 필요하지. 그럼 난 청소 도우미 할래. 근데 빗자루가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빗자루.
1: 우와. 찾았어. 아주 지저분하고 또 아주 끈적끈적한 엉망대마왕 할래.
0: 오, 엉망대마왕? 좋아.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을 깨끗하게 치워보자.
1: 근데 얼마나 지저분할까?
0: 한번 가보자.
1: 봐봐. 엄청 지저분하네. 예!
0: 그럼 바닥을 쓸어볼까? 쓱싹, 쓱싹. 근데 이 종이들은 어떡하지? 재활용통에 넣으면 돼.
1: 좋아.
0: 넌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까? 낙엽 친구야.
1: 비씨 선생님, 청소 중이거든요.
0: 예! 오, 죄송해요, 비씨 선생님.
1: 우리가 이 깔개를 깨끗이 치우는 거야? 신난다! 근데 여기 뭔가 끈적끈적한 게 붙어있어. 이걸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0: 이 끈끈이 지우개로 쓱쓱 문지르면 될 거야.

0: 아, 맞다. 곧 종이 따르릉 울리지? 학생들이 오기 전에 청소기를 돌리자. 자, 청소기 출동! 어? 이 놀이상자 원래 여기 있었어?
1: 몰라. 근데 왜 움직이지?

0: 엄청 끈적끈적해. 뭐라고? 반짝이 슬라임? 거긴 뭐든지 달라붙잖아. 모자, 날개, 종이, 연필, 또핑클도.
1: 그래, 맞아. 그래서 날 상자 안에 가뒀나 봐. 근데 이제 나왔지. 끈적끈적 착착.
0: 아, 진짜야. 뭐든지 다 달라붙어버려.
1: 크레용이네. 착. 또 마커랑 착.
0: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그렇지. 끈끈이 지우개가 있잖아. 어, 뭐지? 사라졌네. 우리가 막아야 해. 곧 학생들이 와. 도우미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됐지? 헤이지 슬라임이 보이니? 저기 있어.
1: 얘들아, 나 좀 봐봐라. 끈적끈적 착착.
0: 우와, 그 깔개는 그냥 좀 놔둬. 방금 청소한 거라고. 비씨 선생님, 슬라임한테 상자 안으로 돌아가라고 해주세요.
1: 오, 선생님이잖아. 난 보통 학생한테 달라붙는데.
0: 괜찮은데? 얼른 친구들을 떼어내고 헤이지 슬라임을 막아야 해. 근데 어떡해? 진공청소기를 쓰면 돼. 슬라임 빨아들이기 모드 작동. 미쳤다.

0: 다신 안 할게. 이제 내 상자로 돌아가도 되지?
1: 너 지저분하잖아.
0: 그럼 깨끗하게 씻겨줘.
1: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0: 좋아, 바로 그거야.
1: 우와, 너한테 이런 게 다 붙어 있었다니. 연필, 지우개, 크레용, 색연필, 공책.
0: 핑클까지! 곧 종이 울릴 거라고. 학생들이 올 텐데.
1: 그치만 바닥이 반짝이 투성인걸.
0: 아이, 걱정 마. 내 꼬리는 아직 끈끈하니까. 됐다! 이제 다 치웠어!
1: 자, 들어가! 서둘러야 해!
0: 다섯, 넷, 셋, 둘, 하나! 종소리야! 이제 전부 다 깨끗해져!

저기 학생들이 와. 지금 가요.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왔어요. 왔어요. 택배 배송원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커다란 트럭을 몰 거야. 택배를 잔뜩 싣고서.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있네. 이런 걸 배송할 거야. 들판 여기저기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배송 태블릿 같은 건데 택배 배송할 때 필요해. 사인해주세요. 띠딕.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택배 배송원이거든. 아우! 친구들, 나랑 같이 택배 배송 놀이 할래? 와, 좋다고? 아우! 그럼 택배 배송하러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뚜뚜뚜. 띠딕. 제 거라고요? 근데 뭐가 된 거지? 어? 종이야. 딸랑딸랑.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택배 배송원 놀이. 자, 그럼 택배 배송하러 가보자.

0: 보라색인거? 혹시 내 꼬리인가?
1: 이제 내 차례! 내가 찾은 건 뭐냐 하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게
0: 나 강아지! 딜런!
2: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린 택배 배송원 놀이 중이야. 딜런 회사에서 온 택배 받을 친구 있나요?
1: 나 받을래!
3: 나도!
0: 그럼 난 이거?
1: 난 이거 받을래. 집에 가야겠다. 택배 오는 거 받아야지.
3: 나도!
0: 비비비비
2: 택배를 정글로 배송해달라고?
1: 좋아! 가자, 택배 배송원 친구들! 모두 정글로 출발!
2: 우와, 이 정글엔 덩굴이 참 많네.
1: 근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을까? 아직 안 보이네. 어디 있지? 택배 배송원들, 손상안경으로 찾아보자.
2: B씨 택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1: 으르렁 소리가 들리면 계속 가세요.
2: 으르렁 소리? 방금 들었어?
1: 안 되겠다. 그냥 다른 택배부터 배송하자.

0: 맨 나중에 배송할래. 딜런 택배 배송 왔습니다. 여기 배송 안내표야. 배송기사님 보세요. 누군지 알 수 있게 특별한 노크를 해주세요. 특별한 노크라고? 아, 알았다. 똑똑 빙그르르.
1: 우와, 내 택배잖아.
0: 사인해주세요. 삐릭. 택배 여기요.
1: 고마워요, 딜런 기사님.
0: 아이, 뭘요?
1: 우와, 내 마이크. 이제 들판에서 노래 불러도 되겠네. 잘 자라 들판, 들판에서 잘 뛰어. 어? 이건 내 거 아닌데. 저기요, 딜런 배송기사님. 잠깐만요.
2: 우리 택배 배송원 배송 목록 확인해.
1: 잠깐만요.
2: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지.
1: 기사님, 잠깐만요. 기사님, 뭘 빠뜨렸어요?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0: 어, 그러네. 그건 데이지 거야. 잘 찾았네. 어, 잠깐. 근데 너도 한번 택배 배송원이 돼보지 않을래?
1: 좋아. 어, 근데 태블릿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1: 태블릿, 태블릿. 헉! 아, 이거야. 띠릿. 우와, 된다.
0: 자, 데이지 집으로.
1: 예.
0: 우후.
1: 오지가 택배 배송 왔어요.
0: 배송 안내표 주세요. 내 택배를 공중에 주세요.
1: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0: 공중에 달라고?
1: 맞아요. 내 헬기로 좀 던져줄래요?
0: 어?
1: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 낙하산이네. 어디에 사인하지?
0: 어?
1: 여기 해주세요. 띠릭.
0: 이제 택배 배송이 거의 끝났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바로 으르렁 택배야.
1: 뭐? 으르렁 택배? 으르렁 택배?

0: 그래. 택배를 문 앞에 놔두세요. 그리고 수호랑이를 조심하라고.
1: 봐봐.
0: 수호랑이라니 뭐지? 뭘 지키려는 걸까? 상어인가?
1: 이걸 배송해야 해. 근데 호랑이가 날 쫓아오면 안 되는데.
0: 아, 그럼 주위를 돌려보자. 내가 자장가를 한번 불러볼게. 좀 떨어져서.
2: 잘 자라 우리 호랑이 앞들 될 때.

0: 편지 어떻게 배송해?
1: 이걸 써봐. 내 낙하산!
0: 한 거야? 이 효자손이라고? 손이 안 닿아서 간지러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나웠던 거야?
1: 이제 남은 택배가 없네.
0: 남은 게 없다고? 네가 해냈어?

0: 정글근에 들어가자.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조심해! 커다란 뱀이 나타났어! 야!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완전 AI 로봇 네오미 원앤원.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2: 와, 시원해.
1: 스텔라 냉떡볶이.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6: 문양의 변신. 다녀올게. 응.

0: 배치가 저기 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1: 다녀오겠습니다.
2: 그래, 조심하고.
1: 네.
3: 윤호야!
1: 어? 안녕, 리아도 있네.
3: 안녕. 이따 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갈래?
1: 공원?
3: 자전거 타고 가자.
1: 좋아.
3: 재밌겠다.
0: 저에는
3: 삐요삐요
4: 미안하다.
3: 안녕하세요.
5: 안녕.
0: 뭐냐 이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6: 빨리 잡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저쪽으로 가봐.
0: 응. 골레리요!
3: 골레리요!
0: 가라리요! 다들 상당하군. 만만한 애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
4: 만만한 애? 누구?
0: 미야.
4: 개 실력도 장난 아니야.
0: 그래봤자 꼬맹이야.
4: 그나저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묶어둘 거냐?
0: 또다시 반항하면 그때.
4: 알아요. 약속할게요. 약속.
0: 좋아.
4: 살았다. 그나저나 미아가 날 알아봐서 접근하기도 힘든데.
0: 인간으로 변신하면 되잖아.
4: 응? 변신?
0: 미아처럼.
4: 미아처럼? 안 해봤는데. 니들이요? 우와, 괜찮은데?
0: 이건 선물이야.
4: 뭐냥? 이렇게 차는 거 맞냥? 뭐냥?
0: 마법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4: 니들이요?
0: 이제 미아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지.
4: 좋았어. 그럼 다녀올게요.
0: 다시 변신해야지.
4: 아, 릴리리요. 어후, 역시 몰라보네. 갑시다.
7: 두목 찾았어?
8: 안 보이는데.
9: 두목이 우릴 버리고 도망갔나 봐.
8: 그럴 리가 없어.
7: 아, 따라와.
8: 응?
7: 가자.

0: 자자자자.
1: 재윤아.
2: 나온다.
1: 공원 가는 거 알지?
0: 그럼. 빨리 가자.
3: 왜 그렇게 급해?
4: 마법 기운이.
0: 리아야, 뭐해? 어,
4: 아니야.
0: 가자.
2: 응? 찾았다. 자. 애들 오고 있어.
4: 숨자. 응?
0: 자전거 가져올게.
3: 나도 다녀왔습니다.
2: 여기가 좋겠다.
1: 어이,
2: 깜짝이야. 뭐냐?
1: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0: 수상하네.
2: 너희들? 아, 날 몰라보겠구나.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0: 숨었는데.
2: 아니라고. 왜 그렇게 보냐?
1: 가자.
0: 응.

0: 밀리리야? 됐다! 어디까지 왔냐? 응? 저기 온다.
1: 어? 자전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해요.
2: 좀 쉬었다 가자.
3: 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1: 나도.
0: 어디까지 간 거냐?
2: 물 좀 사올게.
4: 어?
0: 찾았당.
5: 지금이야.
0: 너 잘 만났당. 혼자 있을 때 해치워주마. 으라치야! 힘이 솟는다. 밀리리야!
1: 뭐야?
6: 일단 피해야겠어. 뛰어.
0: 어디로 도망갔냐? 응? 저기 땅!
7: 어? 나타났어.
1: 어?
7: 저기야!
0: 이제 또 어디로 도망갈 거냐?
6: 그렇다면 삐요삐요
0: 밀리리야. 그게 다냐? 그럼
8: 도망님.
1: 정말 주먹 맞네.
4: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
1: 너
4: 어디 갔었어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8: 조목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9: 정말? 그럼 뭐 한 건데?
0: 아, 잠깐! 나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야! 그렇지! 니들 때문에 아까운 기회 놓쳤잖아!
4: 우리 때문에?
9: 아, 우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 보소.
8: 얘들아, 조용!
0: 밀리리야!
7: 알아리오! 아자자자!
0: 밀리리야!
7: 어?
0: 하차!
4: 와! 주먹 뒤에 조심해요!
0: 뭐냐?
8: 뒤를 조심하라잖아!
0: 아, 깜짝이야!
7: 얼레리요!
8: 꼴레리요!
0: 으아! 아, 아이쿠야! 간지럽게 뭐 하는 거냐?
8: 어?
0: 밀리리야! 어떠냐?
7: 아라리오!
0: 아차! 이게 다냐?
7: 아라리오!

0: 괜찮아?
1: 고마워.
2: 도망님 정신 차려요.
0: 이제 선계로 가자.
3: 이든 비상작전 개시!
2: 이때다. 일일이요.
0: 어? 아휴, 또 놓쳤네.
4: 리아야!
5: 어디 간 거야?
4: 리아야!
5: 어? 리아다. 어디 갔다 온 거야?
6: 아, 공원에 잠깐.
7: 그런데 아까 벤치가 날아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6: 벤치가? 몰라.
3: 기껏 마법 능력을 올려줬는데 그런데도 처벌이다니.
2: 걔들 만만치 않다니까.
6: 여기 홍나다.
7: 건들지 마!
3: 그런데 얘네들은 또 뭐야?
8: 우리 나비의 나, 어시의 워,
9: 심심이의 심,
8: 나우심 특공대입니다.
3: 아이씨구,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원더의 꿈.
1: 제발 빠져라.
2: 안녕.
3: 안녕. 내가 좀 도와줄까?
1: 와, 고마워.
3: 내가 앞에서 당길 테니까 넌 뒤에서 밀어줘.
1: 응.
3: 자, 그럼 당길게. 야!
1: 도와줘서 고마워. 난 원더라고 해.
3: 만나서 반가워, 원더. 난 브룸스탄 구조대 헨리야. 그나저나 바퀴가 고장난 것 같은데 비가 그치면 구조대 본부에 가서 수리를 하고 가는 게 어때?
1: 정말? 그래도 돼?
3: 물론이지.
2: 다 됐다. 이젠 문제 없을 거야.
1: 고마워, 진.
2: 천만에. 그나저나 수레가 참 멋지다.
4: 맞아.
3: 사실 나도 아까부터 그 수레가 정말 궁금했거든.
1: 아, 이건 이야기 극장이야.
4: 이야기 극장?
1: 응. 이 수레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형극을 보여줄 수 있거든. 궁금하면 좀 보여줄까?
4: 응, 보여줘.
1: 좋아. 그럼 시작할게.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무시무시한 불을 뿜는 스피노라는 용이 살았습니다. 스피노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마침내 공주는 스피노와 함께 마녀를 쫓아내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4: 우와, 재밌다.
5: 난 이렇게 멋진 공연은 처음 봐.
2: 나도. 게다가 그 많은 걸 혼자 해내려면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
1: 연습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 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자동차가 되는 게 꿈이거든.
3: 정말 멋진 꿈이야.
4: 맞아.
1: 고마워.
2: 원더, 그럼 우리 마을에선 언제 공연할 거야?
1: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난 많은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5: 그래? 그럼 우리 마을에서 해보는 건 어때?
1: 여기서 공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2: 그럼 우리한테 보여준 대로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6: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
1: 어쩌지? 솔직히 자신 없는데...
3: 원더, 용기 내봐. 이런 멋진 공연을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고.
2: 맞아.
1: 알았어. 한번 해볼게.
4: 우와! 잘 생각했어, 원더.
2: 분명히 멋진 경험이 될 거야.
1: 응, 나도 열심히 해볼게.
7: 원더의 이야기 극장?
3: 그래. 멋진 수레가 순식간에 극장으로 변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신기한 공연은 처음 봤다니까.
4: 정말?
3: 응, 다들 보러 올 거지?
4: 물론이지.
7: 난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에서 볼래.
1: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불을 뿜는 스피노에게 칼이 이게 아닌데. 자꾸 틀리네. 친구들 앞에서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공연을 못한다고 말할까?
2: 모두들 공연 소식은 빠짐없이 알린 거지?
4: 물론이지.
5: 관객들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아.
3: 게다가 친구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해. 스푸키는 맨 앞에서 보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고.

난 몰라. 모두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이대로 공연을 했다간 창피만 당할 거야.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해.

0: 내 친구들이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1: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정비실로 모여주세요.
2: 무슨 일이야, 진?
0: 얘들아, 원더가 사라졌어.
2: 뭐?
0: 원더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려고 잠깐 들렀는데 보다시피 술에도 원더도 보이지 않아.
3: 본부의 다른 곳은 찾아본 거야?
0: 응, 본부 안엔 없는 것 같아.
4: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0: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밖으로 나가서 원더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5: 알았어. 우리가 지금 당장 찾아볼게.
6: 이야기 극장이라니 진짜 기대된다. 빨리 원더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 어? 원더잖아! 원더!
7: 누군데 날 부르는 거지?
8: 원더! 빨리 숨어야 돼.
6: 기다려, 원더! 원더! 왜 도망가는 거야?
7: 전 원더가 아닌데요.
6: 에? 분명히 맞는데.
7: 잘못 보셨습니다.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6: 어? 원더! 어디 가?
7: 전 원더가 아니라니까요.
6: 안 돼!
5: 무슨 일이야, 진?
0: 얘들아, 큰일 났어!
1: 방금 스프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원더가 강물에 빠져서 튼튼짜리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대!
0: 모든 대원들은 지금 바로 출동해줘!
2: 알았어!

0: 안전 그물을 설치해줘.
1: 알았어.
0: 로이, 멤버, 난 다리를 건너가서 구조 준비를 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준비해줘.
1: 알았어.
0: 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거라고?
1: 원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건데? 그게 아까 낮에 공연 연습을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너희들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 마을 친구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공연을 하다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엄청 창피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겁이 났어.
2: 그랬구나.
1: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쳐서 미안해.
3: 아니야, 원더. 이런 공연은 처음인데 걱정되고 겁이 나는 건 당연해.
4: 맞아.
5: 원더, 나도 친구들한테 마술을 처음 보여줬을 때 엄청 떨렸거든. 실수도 엄청 했고 말이야.
1: 그때 창피하지 않았어?
5: 당연히 창피했지. 하지만 친구들이 다 이해해 주던걸.
1: 정말?
5: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4: 그래,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0: 다시 한번 용기 내봐.
3: 우리가 응원할게.
1: 알았어. 다시 용기 내볼게.
5: 야호! 신난다!
6: 옛날 옛날에 무시무시한 불을 뿜는 스피노라는 용이 살았답니다. 스피노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불을 뿜는 용에게 칼을 뽑았습니다.
1: 끝이다!
5: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6: 아스말다 공주는 스피노에게 꽃을 건넸어요.
4: 원더가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
3: 게다가 정말 즐거워 보이고.
6: 아무래도 원더의 꿈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0: 원더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자동차가 될 거야.
6: 맞아. 마음이 아주 착한 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0: 데이지 할머니의 친구.
7: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8: 앰버,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7: 지나가는 길에 할머니가 보여서 잠시 들렀어요. 노래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8: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든.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설레는구나.
6: 정말? 데이지 할머니 댁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7: 응,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시는지 무척 기대하고 계시더라고.
0: 그렇구나. 그나저나 할머니의 친구분은 어떤 분이실까?
7: 할머니의 친구라면 아주아주 친절한 분이실 거야.
4: 할머니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실지도 모르고.
6: 우와, 어떤 분일지 진짜 궁금하다.
7: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2: 맞아.
6: 엄마, 울렁 계곡은 아직 멀었어요?
8: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도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
6: 좋아요. 야호! 드디어 무지개 꽃을 찾으러 간다!
8: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잘 모르겠네.
9: 안녕하세요.
8: 어머, 안녕하세요.
10: 저희는 이곳을 지키는 사막 구조대예요. 전 샌디라고 해요.
1: 전 드론이에요.
11: 전 키튼이에요.
8: 반가워요. 전 한나예요. 여긴 제 딸 마야고요.
6: 안녕하세요.
9: 반가워, 마야.
10: 길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8: 네, 저희는 울렁 계곡을 찾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10: 그랬군요. 지도에서 보이는 뾰족 바위를 지나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모래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울렁 계곡이 보일 거예요.
8: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6: 저희는 지금 무지개 꽃을 찾으러 가요.
1: 무지개 꽃?
11: 그 꽃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
6: 저도 알아요. 무지개꽃은 평소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씨앗을 퍼뜨려야 할 때만 반짝반짝 빛을 내거든요. 지금이 씨앗을 퍼뜨릴 시기니까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우와, 너 굉장한 식물 박사구나.
6: 네, 전 꽃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거든요.
9: 그렇구나.
8: 마야, 그럼 가볼까?
6: 네, 엄마.
9: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세요.
8: 네, 고맙습니다.
6: 우와, 울렁 계곡이다.
8: 잠깐, 마야. 혼자 가면 위험해.
6: 빨리요, 빨리. 무지개꽃 찾으러 가요.
8: 알았다니까.
6: 무지개꽃들아, 마야가 왔어. 어딨니?
10: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자.
1: 좋아.
11: 그럼 이쪽에 자리를 잡을게.
1: 그나저나 그 마야라는 아이 무지개꽃을 찾을 수 있을까?
10: 글쎄, 찾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 근처에서 무지개꽃을 찾았다는 여행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11: 혹시 모르지. 운이 좋다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그랬으면 좋겠다.
6: 여기도 없네. 여긴? 없네. 정말 어디에 숨은 거지?
8: 마야, 찾아볼 만큼 찾아본 것 같은데 이만 돌아가자. 잘못하다간 배를 놓치겠어.
6: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내 모자!
8: 마야! 거기서! 거긴 들어가면 안 돼! 마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6: 죄송해요.

0: 마야, 괜찮니? 안 다쳤어?
1: 엄마, 무서워요.
0: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입구가 막혀버렸네.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0: 걱정 마. 누군가 반드시 여길 지나갈 거야. 그때 도움을 요청해보자.

0: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 실씨! 승객들은 전부 다 나온 거니?
1: 네, 안에는 이제 짐들만 있어요.
0: 뭐? 그럴 리가 없는데.
2: 네? 할머니 친구분이 오늘 항구에 도착하지 않으셨다고요?
0: 그래, 사막을 여행하고 온다고 했는데 여행 중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구나. 혹시 그쪽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2: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3: 네, 사막 구조대에 연락하면 여행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0: 정말? 별일 없어야 할 텐데.
4: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5: 네.
2: 마야와 한나 씨? 그 가족이라면 어제 본 적이 있어.
6: 어, 그래?
7: 어, 무지개꽃을 찾으러 울렁계곡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줬거든. 그런데 무슨 일이야?
6: 마야와 한나 씨는 우리 마을 데이지 할머니란 분의 손님인데 오늘 브룸스타운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어. 그런데 배도 타지 않고 연락도 없는 상황이야.
7: 뭐?
6: 그 사람을 좀 찾아봐 줄 수 있을까?
7: 걱정 마. 우리가 찾아볼게.
6: 그럼 부탁해.
8: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7: 응. 모두 지금 당장 출동하자.
8: 알았어.
9: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모자를 주우러 오지만 않았어도.
10: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고란다.
9: 엄마, 무서워요.
10: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0: 세상에! 돌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모양인데! 얘들아, 저기 봐! 마야와 한나 씨의 바이크야!
1: 이 근처에서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2: 드론이 계곡 주변을 수색해줘! 알았어! 응?
3: 엄마,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4: 걱정 말래도 누군가 꼭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3: 빛이 나요.
4: 그러게.
3: 저기요.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엄마, 이것 봐요. 우리가 무지개꽃을 찾았어요.

0: 얘들아, 마요와 한나 씨를 찾았어.
1: 정말?
0: 무너진 동굴 안에 있어.
2: 가보자.
3: 응. 예쁘다.
4: 마야, 한나 씨. 어?
1: 마야, 누군가 우리 부르는 것 같아.
3: 네.
4: 마야, 한나 씨, 거기 계세요?
1: 네, 저희 여기 있어요.
2: 다행이다.
1: 곧 구조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3: 네.

0: 아저씨, 이제 나오셔도 돼요.
1: 야호! 살았다!
2: 나야, 동굴 안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 하지만 엄마랑 함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지개꽃도 우릴 지켜줬거든요.
2: 무지개꽃을 찾았구나.
1: 네, 동굴 안에 엄청 많아요.
3: 축하해, 마야.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구나.
4: 사막 구조대를 만난 것도 저희에겐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0: 그건 저희가 드린 행운이 아니에요. 두 분을 찾게 된 건 구름스타운의 데이지 할머니 덕분이거든요.
1: 데이지 할머니요?
2: 두 분이 구름스타운에 도착하지 않아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3: 할머니의 신고 덕분에 두 분을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1: 엄마, 데이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4: 그래, 얼른 만나러 가자. 마야!
1: 할머니!
4: 마야, 내 소중한 친구야. 정말 보고 싶었단다.
1: 저도요.
5: 할머니의 손님들이 구름스타운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야.
6: 할머니도 무척 행복해 보이셔.
2: 그런데 할머니의 친구가 저렇게 어린아이였다니 상상도 못했어.
4: 친구 사이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아이돌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 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2: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3: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4: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5: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6: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7: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나라쟁이 사마귀 부치.
1: 무시무시한 사마귀가!
2: 와! 사마귀가!
1: 놀래.

0: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친데 이번엔 또 누굴 속여볼까?
1: 사마귀 너 다른 곤충들을 괴롭힌다며?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2: 내가 괴롭힌 거 아니라니까.
3: 사마귀 이 녀석, 네가 내 아기를 괴롭혔지?
2: 몇 번을 말해? 나 아니야. 내가 안 괴롭혔다고.
4: 엄마, 아까 괴롭힌 건 이 사마귀가 아니야.
2: 뭐?
4: 그 사마귀는 훨씬 더 작았어, 엄마.
3: 아가, 혹시 다른 곤충을 헷갈린 게 아니니?
4: 아니야, 분명 자기가 사마귀라고 했는데.
5: 그럼 누구지? 그럼 우리 그 곤충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자.
2: 나도 같이 가. 날 악당으로 만든 녀석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저 녀석이 포민인가? 야!
3: 우리도 빨리 가보자.
2: 나는 사마귀다. 야! 너무 무섭지?
5: 왜 저래?
2: 진짜 사마귀잖아. 친구들을 괴롭힌 게 너 맞지? 너 사마귀가 아닌 것 같은데?
5: 맞는데?
4: 엄마, 저 사마귀가 절 괴롭혔어요.
3: 감히 우리 아기를 괴롭히다니. 거기서!
6: 엄마 하늘소야, 이제 진정해.
7: 맞아,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2: 어딜 또 도망가냐고?
6: 앞에 강이 있어. 이대로면 사마귀들이 위험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8: 출동!
9: 블루파워 변신!
6: 엑스 슈퍼 갈고리!

도무 불도저!

감옥이야.

0: 엑스 슈퍼 칼부리 발사!
1: 구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츠야.
2: 사마귀가 아니라고?
0: 내가 한번 스캔해볼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서로 다른 종이야. 사마귀는 사마귀류고 사마귀 부츠는 풀잠자리류의 곤충이래. 사마귀는 앞다리가 땅에 닿지만 사마귀 부츠는 안 닿지.
3: 그러네. 자세히 보니 날개의 형태도 달라.
4: 진짜 사마귀가 아니었구나. 신기하다.
5: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왜 사마귀인 척한 거야? 너 때문에 소문이 났잖아.
1: 미안해 사마귀야. 사실 난 약한데 멋진 널 따라하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3: 하지만 남을 괴롭히면 안 돼.
0: 맞아. 아까 사마귀가 널 구해준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강한 거야.
1: 아, 이제 다신 안 그럴게.
5: 내가 멋져서 그랬다고.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친구 할까?
1: 좋아.
5: 나는야 사마귀 사마사마.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정준순 씨와 화방나들이 어쩌면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기회인데.
3: 찾았다, 내 핸드폰! 왜 당신이 끼어든 거냐고!
4: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 마침 화방에 살 게 있어서.
5: 같은 밤 문우끼리 같이 가면 좋죠, 뭘.
4: 어머나, 친절하셔라. 자, 받으세요, 소나기.
6: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7: 이곳을 파괴하러요.
4: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한다고?

0: 아니, 재생물감 코너가 어딨더라? 김대리님, 색칠 공부?
1: 아, 고부장님. 컬러링북이에요. 제 취미요.
0: 컬러링북?
1: 그러고 보니 색칠 공부 많네요. 그림이 좀 세밀하다 뿐이죠.
0: 마셔요. 근데 이건 완성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1: 네?
0: 취미라도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력을 올린다든가 피아노 한 곡을 완주한다든가.
1: 글쎄요. 그냥 생각을 멈추는 거? 네, 그게 목표라면 목표죠.
0: 연봉 협상 때문이죠? 오후에 저랑 다시 상담하시죠.
1: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회사에서 생각하는 제 자리의 가치가 딱 그만큼이라는 거잖아요.
2: 한국의 새 시리즈? 대박! 사야지!
0: 이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2: 궁금하면 해봐요. 나 이 시리즈 안 뜯은 거 많은데 하나 드릴까?
0: 아, 아닙니다.
2: 왜? 해봐요. 해봐.
0: 아, 시간도 없고요.
2: 그렇다 이거지.

0: 제자리를 찾을 수 있죠?
1: 그렇군요. 그럼
0: 여기서 이만... 스페셜 팀! 자리 정할 땐 혼돈의 서로도 반드시 같이
2: 혼돈의 뭐야?
0: 도무지 자리를 정할 수 없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서랍 일종의 임시 대피서랄까? 이게 바로 내 혼돈의 서랍 이색 저색 골라 칠하다 보면 꺼내놓기 애매한 감정들이 쏙 들어가 버리거든
2: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요
0: 도망이든 혼돈이든 들은 힘도 있죠? 그렇죠?
2: 뭐 딱히
3: 저는 애플파이를 만들어요 레시피대로 계량하고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정된달 걸
4: 전 목욕을 해요 개운하고 기분 전환 되잖아요
5: 난 매직 블록으로 벽지 얼룩들을 키워요 진짜 뿌듯
6: 전 나만의 기념품 만들게요 머그컵 수첩 같은 거
2: 로란 부누님까지
0: 커봐요
7: 다들 갖고 있잖아
8: 보고서는 지시대로 완료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요, 부장님. 정말 이대로 보고해도 괜찮으시겠어요?
9: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1: 네,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10: 우와, 책장에 불도 켜지네.
9: 큰맘 먹고 사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10: 엄마, 이 의자 빙빙 돌아가. 근데 엄마, 나 2층 침대도 사준다고 했잖아.
9: 놓을 자리가 있어야 놓지, 자리가. 아휴, 좁은 방에 셋이나 있으니 뭘 할 수가 있어야지.
11: 어서 오세요.

0: 헐, 김 사장.
1: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
0: 아, 일하러 왔으면 일이나 해야지. 어? 손님 의자로 편하게 처지하고 앉아가지고.
2: 여기가 직원 공간이고 고드리 씨 책상은 저기.
3: 이 세상에 내 자리야 하나.
4: 그러니까 고부장 말은 소유주 1이 땅을 매수한 건 북글씨 선생 때문이고 그 선생만 자르면 땅을 도로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0: 참 잘했어요 두리 회원님. 다음 주부터는 꽃 단계로 들어갑니다.
5: 맞습니다 사장님. 이강주 선생을 도토리 센터에서 먼저 제거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성공 가능성도 제일 높습니다.
3: 내가 이 일을 지켜내면 일도 나를 지켜줄까?
5: 불법적인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론에 문제없게 깔끔히 마무리하겠습니다.
4: 우리 회사 말이야, 임원이 너무 많지?
3: 무슨 말씀이신지.
4: 유마트, 유마트 슈, 유스풀, 그리고 곧 탄생할 더 유레카. 각부 본부장들을 싹 없애고 전체 사업부를 지휘할 단 한 명의 리더만 둘 계획이야. 심플하게. 이거 고부장한테만 귀뜸하는 거다.
3: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도
5: 감사합니다 사장님.
3: 자리를 내어줄까? 질문할 수 없는 쪽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6: 오늘도 새로운 탐구대상에 푹 빠져있는 세미씨.
7: 에? 이게 다 뭐예요? 이번엔 또 뭐에 빠지신 거예요?
6: 장수씨는 그런 엄마가 못 믿어올 따름이다.
7: 또 어디서 강매당한 거 아니에요?
8: 장수씨, 엄마 집중하잖니. 아우, 그러니까 그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오소훈! 아! 맞아 맞아! 오소훈이랬어!
6: 유난히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세미씨.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생기면 끝장을 보고야 말았는데.
9: 할머니, 닭은 알 어떻게 나?
10: 몰라, 할미 바빠.
9: 그럼 언제 나?
10: 시간 낳고 싶으면 낳겠지. 궁금하면 기다려보든가.
9: 낳는다, 낳는다. 낳는다!
6: 공포 영화에서 호기심 때문에 죽는 캐릭터가 있다면.
10: 아유, 세미야! 아유, 내가 못 살아!
6: 그게 바로 세미 씨가 아닐까?
9: 아, 궁금하다! 궁금해 미치겠어! 오솔인지 오소운인지. 그 남자는 대체 둘이 무느님하고 무슨 관계지? 센터는 왜 파괴하고 사군자는 왜 배우는 건데?
6: 그러나 호기심 천국 세미 씨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9: 모르겠어! 잠마!
6: 세미 씨는 머리가 나빠. 아니, 사고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5: 네, 사장님. 네.
9: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둘이 무느니?
3: 방금 뭐라고 하셨죠, 세미 무느니?
9: 아니, 이따 교실에서 봐요!
6: 지금은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미 씨는 언제나처럼.
9: 오소은 씨, 도토리 문화센터를 파괴하러 온 오소은 씨, 맞죠?
6: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다.
11: 그럼 저도 자취에 들어갈 거예요.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저때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 혹시 저기 거꾸리에 있는 분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12: 에이, 저 회원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11: 아시는 분이세요?
12: 사군자 교실 다니는 남세미 회원님. 경비실까지 살뜰히 챙겨주시는 좋은 분이셔. 저봐, 30분 내내 매달려있다 그냥 가시는구만.
13: 축하합니다 남세미 회원님. 이것으로 저희 도토리 탐정단의 입단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9: 도토리 탐정단?
13: 저희 명함입니다.
9: 진짜예요?
13: 내 이름은 소은 탐정이죠. 몇 달 전 저희 탐정사무소는 한 의뢰인의 명령 부탁을 받아 수사하던 중 아주 엄청난 사건의 단서가 이 도토리 문화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9: 나 그거 뭔지 알아. 얼마 전에 센터 사무장님 택배가 사라졌거든요. 거북목 마사지기 맞죠?
1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9: 아, 그럼 알았다. 태권도 교실 춘실님이 날라차기 하다가 영탱님 돋보기가 날아가.
11: 아니라니까요.
9: 그럼 그건가? 어제요?
11: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곳을 파괴하러 온 저희는 파괴라는 단어는 저희 탐정단이 쓰는 은어입니다.

0: 저 눈치가 있어서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으면 궁금해도 더 묻지를 않죠. 근데 우리 천재만전 남세미 회원님은 어떻게 하셨죠?
1: 대답할 때까지 들이댔어.
0: 리스펙. 마지막 세 번째 재능. 탐정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능입니다. 바로 존재감 없음.
1: 네? 지금 내 욕하는 거지 이 오소리 같은 놈아. 그게 무슨 재능이야. 난 눈에 띄고 싶다.
0: 뭔 소리라뇨.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존재감이 없다는 건 적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는 의미. 이거야말로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생물교사셨으니 잘 아시겠죠. 진화의 역사에서 위장술이 얼마나 유용한 생존법이었는지. 스나이퍼? 닌자? 아, 찹상인?
2: 과장님, 아이돌 K군 좋아하세요?
3: 아니,
1: 사랑.
0: 오타쿠까지 온갖 직업인들이 자미과 위장술을 연마해왔지만 타고난 존재감 없으면 이길 수 없다군요.
1: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나 여기 있어.
0: 남세미 회원님은 거꾸리에 30분 매달려 계시면서도 전혀 들키지 않았죠. 그래서 세미님이 제게 접근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같은 인재를 정식으로 제안드리죠. 남세미 회원님, 저희 도토리 탐정단과 함께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시지 않겠습니까?
1: 거대한 음모와 비밀, 미스터리. 그건 언제나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 탐정님?
4: 탐정 자격증 취득하고 싶으시다고요? 협회 가입비, 교재비, 전형료, 교육비 100만 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0: 저희 탐정사무소는 국가공인 탐정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거든요.
1: 기다려요, 도토리 탐정단. 자격증 꼭 따서 갈 테니까.
5: 비서실에 전달해 뒀어, 고부장. 한 시간 뒤에 센터 행정실로 그 북글씨 선생에 대한 민원 전화가 갈 거야.
6: 두리문호님.
5: 뭐 노인네가 좀 난리를 칠지도 모르지만 그런 선생 자리 하나 뺏는 거야. 간단하지.
7: 하실 말씀이 뭡니까? 수업 중에 밖에 나와 있는 건지.
6: 아, 미안해요. 잠깐이면 돼요. 자, 선물. 더 빨리 주고 싶었는데 각인 새기는데 좀 오래 걸렸어.
8: 이강주 선생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7: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전 부시는 물 받으러 가야 해서 이만.
6: 아, 두리모노님, 아니 물그릇도 안 들고선?
8: 공문을 보시면 근무 가능 연령 제한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82세 되시죠? 사실 이건 담당자 재량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 센터도 만족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온 건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서요.
5: 내가 남의 자리를 뺏을 때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당분간 모르는 척 해주시겠어요?
6: 왜? 응?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5: 뭐라고요, 형님?
6: 이 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만두고 싶지 않잖아.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또 그때처럼 사람 좋은 척하다 사라져버릴 거냐고요?
5: 너 학급 부장이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잠깐 기다려라 얘야.
9: 학급 부장. 아니 중순아.
1: 새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래. 어떡해.
10: 청아, 이강주 화백. 녹산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다 써주셨네요. 난 우리 재단을 거쳐간 화가들을 숱하게 봐왔어요. 하나같이 나약해서는 도통 선생 자리를 오래 버텨내질 못하더라고.
9: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 왜냐하면 전 애초에 망가질 만한 재능도 없거든요.
10: 솔직하네요.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강주 선생님.
11: 아, 이 선생! 어? 오늘 자네 여기 온 지 딱 한 달 된 거 아니요? 축하주 한 잔 해야지.
9: 아, 아닙니다, 부장 선생님. 술은 못해서요.
11: 아, 그래요? 술을 못이요?
9: 그런데 미술실에 불이 켜져 있네요?
11: 냅둬. 이사장님 둘째 딸내미가 쓰고 있을게요. 아휴, 또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되나 보지.
6: 이제

0: 짠, 끝.
1: 중순이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몰랐네.
0: 저 그림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1: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니?
0: 학급 부장이요.
1: 그림이 싫은 이유가 있을까?
0: 미술 실기가 제 등수 다 까먹거든요.
1: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0: 난 그런 말이 제일 싫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는데 그런 힘 빠지는 말이 정말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러세요? 노력하다 안 되면 에이 애쓰지 말자 하고 포기하시냐고요. 뭐야,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실은 더 빨리 포기하지 못한 게 후회돼. 내가 재능이라고 믿었던 건 바닥난 지 오래고 진짜 실력을 들킬까 무서워서 그림을 즐기지 못하게 됐거든. 난 이제 뭘 증명하는 건 지쳤어. 지금은 아주 마음도 편하고 밥도 잘 넘어가고 인생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단다. 매달 봉급도 따박따박 나와.
0: 별로네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해볼래요. 뭐 잘못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1: 응? 뭐? 내가 어때서? 이번 중간고사 실기 과제는 난초화 완성해서 미모사 예술제 출품하기다. 출품만 하면 모두 30점을 인정해줄 거야.
2: 너무 잘됐다. 우리 맨날 실기 때문에 점수 다 까먹었잖아.
0: 그래.
1: 선생님은 너희들이 점수랑 상관없이 즐겁게 그리는 경험을 했으면 해.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아 어릴 때 사군자 그리기 재밌었는데 다시 해볼까 생각이 들 만큼.
2: 아 할머니가 뭐예요 선생님.
1: 그런데 학급부장, 넌 왜 네 이름을 싫어하니?
0: 할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지어준 이름이라서요. 여자의 이름은 막 지어야 아들이 태어난다나? 언니 이름은 엄마가 지어줘서 내가 태어나버렸대요. 선생님 혼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1: 내 스승님께서. 미술전에 처음 출품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호를 내려주는 게 전통이거든.
0: 그럼요. 만약에 제가 대회 출전을 하면 선생님의 호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2: 얘들아! 얘들아! 너네 그 얘기 들었어? 이번 미술 실기 100% 상대평가로 바뀐다잖아!
3: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 결과도 평가도 없으면 안 되죠. 유명 화가들에게 코멘트 받는 경험 우리 미모사인이라 가능한 겁니다.
1: 아이들은 이미 매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 이번 미모사 예술제가 그런 상황에서 숨쉴 구멍이 되어줄...
3: 그만! 난 이 업계를 잘 알아요. 성장엔 다 때가 있고 나중을 위해 꼭 필요한 자극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1: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0: 선생님 때문 아니에요.
1: 예술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같이 잘 완성해보자.
0: 선생님, 저는요 5살 때부터 잠옷 단추 5개를 완벽하게 잠글 줄 알았어요. 언니는 7살인데도 단추를 잘 못 채워서 매일 밤 엄마가 한숨을 쉬었거든요.
4: 아유, 네 동생 좀 봐. 얼마나 혼자서 야무지게 자라니?
0: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단추를 채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단추 개수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됐죠.
5: 리오야, 감기 걸려. 응? 이리 와, 누나가 해줄게.
0: 그건 언니와 엄마 두 사람만의 놀이였다는 걸. 언니가 일부러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엄마는 그게 귀여워서 웃어주는 놀이야.
2: 죄송해요 선생님, 마지막까지 손보느라 늦었어요.
1: 학급 부장? 언제 제출하고 갔지?
0: 그때부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선생님.
1: 학급 부장, 아니 중순아, 솔직하게 말해. 정말 네가 그린 거니?
0: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단추를 엉망으로 채우면.
2: 어?
1: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미술 과목 정도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실수라고 생각할게. 이 그림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잘 알겠니?
0: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1: 기다려줄게. 대신 8시까지는 그려와야 제출 인정이야. 과제 다시 완성해 올 수 있지?
0: 네, 선생님.
6: 언니, 그림 다시 그리고 싶지 않아? 중순이 어릴 때 병치레하느라 언니 그림 다 접었을 때 솔직히 많이 안타까웠어.
4: 중순아, 오랜만이다. 어디 나가는 길이야?
0: 학교에 두고 온 책이 있어서요.
4: 참, 이번 예술제에 중순이도 출품한다며?
7: 쟨 아빠 닮았어. 그림은 꽝이야.
4: 에이, 언니.
7: 엄만 너한테 잘 그리라고 말한 적 없다. 알지? 사람은 각자 갖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른 법이야. 그러니까 부탁인데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제발 미련 좀 떨지 마.
0: 왜 몰랐을까요? 엄마에게 내 단추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요, 책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2: 방금 이사장실 지나가다 들었다니까? 어제 누가 미술실에 서정 제출했는데 이강주가 눈 감아줬대.
4: 이강주 잘릴지도 모른다던데?
2: 진짜?
4: 그게 진짜야? 근데 그게 누구래?
8: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정중순 학생이 그림을 제출한 적이 없고 미술 선생이란 자가 혼자 오해했다고? 우리 손녀 말론 미술 선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낸 걸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모자라 다시 그리우라고 했다지 않소?
7: 글쎄요, 증거가 있습니까?
8: 증거? 지금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7: 정중순 학생이 다른 학생 그림을 훔쳐서 냈다면 분명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강주 선생님, 어제 그림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습니까?
1: 아니요, 없었습니다.
8: 당신 말이야, 백마리 이사장! 장녀가 미술과 영재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온 거 아니야? 두고 봐!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까. 채, 멀쩡한 젊은 선생이 남의 그림을 착각했다고? 그건 너무 수상하지.
7: 솔직히 이 얘기까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강주 선생에겐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불씨의 숙직실을 방문했더니 담금주가 몇 병이나 숨겨져 있더군요.
1: 네? 아닙니다. 그건...
7: 잘 그리던 그림을 관두고 학교로 온 이유가 주사를 부리다 스승의 그림을 망가뜨려서라는 소문. 녹산 선생이 몇 년간 준비한 전시가 미뤄진 게 당신 때문이라던데.
1: 그건...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이제 여러시고 내가 있지만 여러시고 내가 있지만 아까 신혼 남아이와 아까 신혼 남아이와

0: 자이언트 팬티비 팬팬 미녀상 군인기와 와타시와 자이언트 팬티비노 팬시대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일본어를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1: 좋겠어요
0: 아 진짜 지금 너무 기모티입니다
1: 근데 팬사 아는 사람이 좀 많으려나?
0: 아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일본 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1: 우리 팬사 아는 사람 많은지 한번 가볼까?
0: 좋아요 한번 갔으면은 몸소 느껴봐야 돼요 자 가시죠 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1: 고 그게 무슨 일본어예요?
0: 고니쿠와
1: 아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0: 팬사인이 있으니까 미리 공부했지 아이고 아주 짱깽빨 아아 아리가또
2: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맞다니 미나산 고니쿠와 와타시와 팬스 데스 와타시 이마스카
2: 있てます.
0: 오, 본토.
2: 見たことあ ります.
0: 와우!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를 아신다고 하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 감사합니다.
0: 이제 아이스테르.
1: 와, 펭수 벌써 아는 사람 한 명 만났네.
0: 자, 보셨죠?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스마켓 고아이.
1: 애기가 울렸어.
0: 공주와. 제가 말하는 거에도 놀라시네요. 히메사마. 고치니키테. 고니키와.
3: 고니치와.
0: 하지마시테.
3: 하지마시테.
0: 왓다시 시테이마스카. ちょっと敵ますよ。なんで聞かないんですか？なんで聞かないんですか？私していますか？はい。お、本当。お、本当。お、お。なんで？なんでしまいしていますか？ちゃんと好きだから。あ、本当。私の名前は。
3: フェンス。
0: 私の名前は
3: フェンス。

0: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를 다 아시면 돼요.
1: 진짜 이름을 아는 게 대박이다.
0: 저 살짝 지금 어깨 올라갔거든요. 보이세요?
1: 어깨 엄청 내려가 있는데.
0: 지금 어깨 올라가 있거든요. 고치키테 고치키테. 오늘 가이지만
2: 안녕하세요.
0: 어 뭐야? 니혼진이니까?
2: 니혼진데.
0: 난데 강국국어 샤베르 데키마스까?
2: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0: 어? 아 한국어 공부해요?
2: 네.
0: 오 정말로? 혹시 저 아세요?
2: 네.
0: 私たちとか家族とかみんな私知っていますか知ってます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3: 그 만약에 기관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2: 네.
0: 안 오는 거네. 안 오네.
4: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지금 일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그 사람마다 다 알고 계세요.
1: 근데 평소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
4: 바쁘신 거죠. 네, 희소가시, 희소가시. 또 일본은 맛있는 게 아주 천지예요.
1: 펭수 귀에 파리가 붙었어요.
4: 아우. 맛있는 거 먹으러

0: would you do it, Excuse me. Excuse me. これ何? 네. 우동? 美味しいですか?
1: 진짜 맛있어.
0: 어, 진짜로? 오! 내가 먹어야겠다. 오! 기대기네! 오! 오! 오! 스마트! 장인은, 장인의 느낌이 나.
2: 고니샤.
0: 주문 느낌.
2: 아, 주문 느낌하세요. 떠서.
0: 야수.
3: 빙수 일본어 읽을 줄 알아요?
0: 당연하죠. 볼래요? 우동. 아, 고민나사이. 이 맛이 오스스메가.
2: 오스스메와. 스메 타니아 스페셜티.
0: 스페셜로.
2: 하이 스페셜로 です.
0: 스페셜로 오니가시마스. 저 여기가 맛집인 것 같아요. 오. 저 앞에서는 반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자, 지금 앞에 지금 사장님께서 오, 저 단련된 숙달된 그 손길을 보세요. 면을 꺼내고 면을 만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까? 와, 이거 무조건 맛있다, 이거.
4: 어, 온다! 와라! 아리가또고자, 이마!
0: 파랑? 보면은 이건 다시마인가요? 쪽파랑, 레몬, 그리고 여기 그 교동고기랑.
2: 다시요, 묵가게てください.
0: 아, 소카!
2: 소데스!
0: 쭈쭈쭈쭈!
2: 아, 소데스!
0: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랍니다. 여기 안에 국물이 들어있거든요. 와. 와, 이 면발 보세요, 면발. 띵띵띵띵띵띵. 정말 또 튕겨낼 것 같은 이 친구야.

0: 칼. 그래서 맛있구나. 아, 잠깐만. 아, 이거, 또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팬싸이기 전에 붓거든요? 팬싸이기 때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힘낼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절제하겠습니다.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와,
1: 아리가또.

0: 알라라라라라라. 오, 에이, 에이, 오, 오, 오, 오. 아! 시무시무시야? 시무시야?
1: 지금 한 시간 전이야, 한 시간 전.
0: 아니야, 정신 차려. 난 잘할 수 있어. 와타시야, 펭수대. 그, 밖에 가봤어?
1: 아까 카메라 설치하는 가봤는데 많이 없던데.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0: 8명 인간인 거지. 지금 1시간 전인 게. 누가 1시간 먼저 와? 영화 보러 갈 때 1시간 전에 가?
1: 근데 팬사인회나 뭐 팬미팅 이런 거 좀 미리 가져왔나? 일단은 일정부터 좀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0: 네, 빨리 말하세요.
1: 행사 시작 안내 및 입장. 그 13초 50분에, 10분 전에 이제 입장합니다. 그리고 딱 14시부터 행사 소개 및 사인회 안내라고요. 1부 사인회가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0: 잠깐만! 네. 사인회 진짜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1: 그 상대방 이름요?
0: 어.
1: 그거 약간 한글로 쓰는 게 뭔가 좀
0: 한글로 쓰라고요?
1: 미나,
0: 오, 총, 미나 총진데?
1: 미나상 이렇게 팬분들한테 또 그래도 인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야죠.
0: 아, 그쵸. 자, 인사해보겠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와타시와 EBS 렌슈테이 자이언트 팬키드노 펭수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테루. 그 말고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더 인사합니까?
1: 근데 뒤에 보니까 막, 막 다른 분들 막 사인이 다 있네.
0: 야, 저도 여기다가 영역포시 한번 하고 갈게요.
1: 어? 저기 딱 비어있어. 저기 딱 한 자리.
0: 그러니까 나 지금 봐봐. 고질라 옆이잖아. 생질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래퍼 중에 쟤네도 질라.
1: 갈 수 있겠어요?
0: 아,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포토타임 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펭수 이제 시간 된 것 같아. 가자.
0: 가자! 재팬!
1: 갈 수가 없네.

0: 저기 뭐가 있어? 여기 사람들도 있어. 와, 하이, 고니기와, 고니기와.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지금 피하기 위해 피해.
1: 고니기와, 평화.
0: 고니기와.
2: 이야. 감독이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영아. 반가워요.
1: 나 페이스북 덕분에.
0: 어, 잠깐만. 아니, 한국말 너무 잘해서 일본분이세요?
1: 맞아요. 나 페이스 유튜브 보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게 됐어.
0: 진짜?
1: 맞아.
0: 오, 감동이야.
1: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0: 아니, 나도 일본 오고 싶어서 일본어 뱅크 간다고 했어.
1: 그래서 나중에도 꼭 일본에 와서 팬미팅도 해줬으면 좋겠어.
0: 내가 이것만 말할게. 무조건 온다.
1: 어, 진짜로?
0: 어, 진짜 올 거야.
1: 진짜로?
0: 어.
1: 말했어.
2: 잠깐만, 아, 긴장してるんで.
0: 아, 하이.
2: 読む. 書いて読む.
0: わ かりました.
3: 저,
2: 잠깐만. 아, 응. それも出てこなくなったから.
0: 大丈夫, 大丈夫.
2: 시무리, 토, 샬센, 요코. 목소리도 너무, 아, 좋아요.
0: 네,
4: 아, 사실은, 저는, 하얀 말이에요.
0: 하얀 말. 말. 아. 태영아. 오. 뭐야?
2: 네. 어제 밤에 만들었어요 이거.
0: 뭐인데?
2: 만나고 싶었어요.
0: 재밌게.
2: 네.
0: 야호. 땡큐야.
2: 책임져주세요, 저희 인생.
0: 알겠어.
2: 네.
0: 와타시가 책임지게.
2: 네. 보자.
5: 그래서 가까이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0: 아이고, 어떡해. 어깨 또 올라가게 해주려고. 고마워.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어깨가 없어. 뭐? 운동 많이 썼지.
5: 남편한테 좀 해놨다.
0: 아, 잘 찍어.

0: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이 딱히 준비되어 있어서.
1: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0: 앞으로도 많은 다른 생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비서시키다 보다
1: 한톤이 본톤이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맥자 우리 시카타였어. 아또데 또 보자.
2: 네.
1: 맞다네.
2: 맞다네.
1: 아이스테르요.

0: 가만히 있어봐. 일본 숙소 작다 그랬는 게 이거. 이야, 침대입니다, 침대. 와우. 오, 푸시, 푸시. 오,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자. 아! 욕조도 있네요. 오늘은 반신욕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 어? 엉덩이 캡. 조심합니다. 야,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순식간이네. 대체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이제 끝이 났는데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네. 하, 일본어 공부를 더 하고 왔어야겠네 이거. 누구세요?
1: 펜수.
0: 임무식이세요?
2: 아니, 어, 이거 높다.
0: 우리 좋지.
2: 오. 아니, 일본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던데?
0: 아니, 아니야.
2: 내가 봤을 때 영어보다 훨씬 나아.
0: 왓?
2: 영어보다 훨씬
0: 나아. 와, 나 이 터킹 하다. 잠깐만. 아, 근데 배고파. 아, 긴장 풀렸으니 갑자기 배고파서 생겨.
2: 아, 먹으러 갈까?
0: 편의점 가자. 다음 편!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EBS 뉴스입니다. 교권 침해와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응징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의 교육 해법과 혼동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그만큼 이 교권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메시지와 교권보호의 과제는 무엇인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정말 이 드라마 참교육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사이에서도 공감이 크다고 하던데, 이 열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만큼 학교와 교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악성 민원이랑 끝없이 지속되는 소송전, 그걸 다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구조의 교사들이 놓여 있거든요. 국가나 제도가 교사 개인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깊은 불신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드라마에서 악성 민원인이나 교권 침해 상황을 물리적인 힘으로 즉시 해결하는 장면을 보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 활동을 보호해줄 든든한 보호막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네, 그만큼 현실의 고민이 깊이 녹아 있다는 의미일 텐데, 하지만 또이 드라마 속의 해결 방식은 현실과는 구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참 많습니다. 특히 체벌이라든지 응징은 교육적인 해법이 될수 없기 때문인데, 우려할 만한 점도 참 많죠.
1: 네네, 맞습니다. 드라마처럼 사이다 같은 응징이 학교에 적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힘과 권력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이나

0: 활동 치매 학생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응징은 그들의 논리가 옳다는 결과를 반복하는 그런 증거니까요. 하지만 사이다 결론이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론에 그런 장면에 열광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교권보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요. 천여 명에 넘는 선생님들이 응답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40% 가까운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을 듣기도 했고요. 11% 정도가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법의 정사학대 조항으로 인해서 아예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되고 결국 각자 학생도 교사도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극우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지침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나열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이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게 반드시 아동학대법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최근에 드라마가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비슷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안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뭐 정책도 법률도 다 만들면 좋죠.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 언제든 나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국가 등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 불안을 해소시켜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안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시선을 끌었던 지점은 민원과 분쟁을 개인에서 기관의 책임으로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동학대 피소를 당했을 때 교육청 차원의 의견서 작성이나 증거 수집을 전담기구가 맡겠다라고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교권보호 업무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장에 많은 교사들은 사실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별로 효과는 없고 별도의 행정조직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업마다 교사들이 직접 여러 절차를 동시에 오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원과 신고에 대한 1차 대응의 책임을 교육활동보호국과 같은 기관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교권 문제를 담당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행정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0: 네,
1: 건데요.
0: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0: 일단 사건 발생 후 수습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약성 민원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피소 즉시 현장에 파견돼서 증거를 수집하고 학부모를 대면하는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인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겠죠.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로 끝났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당 민원인을 무고나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해서 2차, 3차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신문고나 또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쏟아지는 동일한 악성 민원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좀 걸러내서 그런 악성 민원인을 반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건 학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면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유사한 문제로 교직의 이탈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해외 여러 문제 해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교사 부족과 이탈, 그리고 악성 민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0: 일단 미국에서는요, 학부모의 소통 자체가 학교장이 전부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은 그걸 아예 괴롭힘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보호자는 아예 학교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있고요. 업무 시간 이외에

0: 교사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건 아예 금지되어 있고 그걸 위반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정해진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이미 조치를 취했는데도 똑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했을 때는 그걸 악성 민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자체가 바로 이 차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사회의 통념을 넘어서는 요구 그 자체를 구체화시켜서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 활동에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보인다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시간 학교에 머물고 반복적으로 학교에 전화를 한다거나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성적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과도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부모가 학교에 와서 교사와 면담을 해야 할 때, 최초 면담은 교사 2명 이상이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고요. 3차 면담부터는 교감, 교장과 같은 관리직들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차는 상담사나 변호사가, 그리고 5차부터는 변호사가 학교를 대리해서 단독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담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모든 상담은 녹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건 담임 혼자 대응하는 구조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민원이 길어진다는 그 자체가 교사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악성 민원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부모와 교사가 너무 대결 구도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공동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다수의 학부모님들과 학교의 든든한 보호막을 만드는 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수의 악성 민원을 만드는 그런 가로막는 민원 콜센터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실은 학부모를 학교 교육 활동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죠. 소수의 폭주가 대다수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다수의 학부모들과 연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학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또다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은 물론 학생들의 공부 방법까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특히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교육과 평가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2: 서울의 한 토론회장.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모여 AI 시대의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3: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신 준비와 가정평가의 비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 참가자들은 AI가 주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숙제라면서도 이미 학교 수업과 학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체감할 만큼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 예를 들어서 내신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본문에 던져주고 이에 대해서 뭐 지문 변형을 해달라 아니면은 유의어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물어보고.
2: 단순한 지식 암기 대신 정서 학습과 신체 활동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5: 정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또는 신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식의 외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주는 교육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은 AI를 활용한 선원수령 평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간 고유의 사고력을 키울 독서 토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 선생님들의 수업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AI 채움을 개발하고 종이책 읽기와 쓰기, 그리고 대면 토론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AI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시안 두세 개를 공개한 뒤 구체적인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7: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사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고 법률상 규범력을 갖춘 법정계획입니다.
2: 국교의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토의 등을 거쳐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1: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 특수학급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앞으로는 각 교육청이 해마다 수립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깜깜이로 관리되던 확충 계획이 국회의 직접적인 검증을 받게 된 건데요. 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재작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법정 기준을 넘긴 과밀 특수학급을 맡고 있던 고 김동우 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생전 과도한 수업 시수와 가혹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학급을 늘리거나 교사를 더 배치해달란 학교 현장의 요구는 교육청 내부 기준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수가 기준을 넘으면 특수학급을 신설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특수학급 확충을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해마다 수립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종합해 매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 내부에서만 관리되며 겉돌던 확충 계획이 국민과 국회의 직접적인 검증을 받게 된 겁니다.
9: 특히 그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수요를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학급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8: 현장에선 이번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계획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학급만 늘려놓고 정작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 정원 확보와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0: 단순히 계획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실적을 교육감이 직접 점검을 하고 이행되지 않은 학교 및 지역에 관해서는 교육청 자체의 어떤 감사라든가 실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은 여전히 3.8% 수준. 특수교육이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않도록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 오늘 오전 내내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로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한창 수업이 진행되는 평일 오전에 경기가 열리면서 학교 현장의 고민도 깊었다고 하는데요. 단체 시청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의견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데 어떤 선택이든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1: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 대한민국의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큰 소리로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 학교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단체 관람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학습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관람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2: 이제 월드컵 보여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먼저 이제 교직원들 협의하고 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좀 경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수행평가제 미리 이렇게 좀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또 선생님들 협조도 구하고 해서 지금 뭐 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 하지만 모든 학교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학급이 경기를 시청한 것을 두고 학교 측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자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집단 시청 역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교사의 자율성과 권위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학습권 침해와 수업 파행 등을 우려해 내린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은 학교의 상황과 교사의 판단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3: 교육 안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제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좀 믿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11: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처럼 희망자만 체육관에 모아 관람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곳도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월드컵 시청을 수업과정과 연계한 수업 운영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와 교사의 재량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관람이든 정상 수업이든 현장의 여건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신뢰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1: 6월 19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자원봉사자들. 그런데 그들의 손길을 피해 24시간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는 고양이 한 마리.
1: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0: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는 고양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사. 120마리의 고양이들 모두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담 너머로 귤향기가 퍼지는 제주도의 겨울. 이곳에 120마리의 고양이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2,500평의 넓은 부지에 고양이들의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20마리 고양이의 집사님을 만나볼까요?
1: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빠 우익홍이라고 합니다.
0: 안녕. 이렇게 많은 고양이를 돌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이제 어느 날 이쪽 뒤에 보일러실에서 이제 새끼 고양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그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주먹만한 애들 세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굶주려 있는 상태라서 그때 당시는 뭐 고양이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사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쌍해갖고 이제 참치캔을 갖다다 줬었어요. 참치캔을 갖다다 줬는데 얘네들이 되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이래서 아, 잘 먹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료를 계속 갖다 줬어요. 거기
0: 세 마리 악갱이들과의 인연이 이어져 구조된 길고양이들을 입양해 안식처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1: 이런 불쌍한 애들을 갖다다가 한번 케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0: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1: 얘가 이제 보호소에서 안락사 일주일 남기고 데려오는데 보통 이 종류로 따지면 페르시안이라고 해요. 페르시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입양이 되게 잘 되는데 얘는 한쪽 눈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입양이 안 돼갖고 안락사 명단에 올랐었거든요.
0: 다행히 이곳에 와서 묘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 고양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들을 보듬어주는 아이들.
2: 학대받은 흔적 같은 거는 봤던 것 같아요. 조금 고양이들이 불쌍했어요.
0: 구조된 길고양이들이 이곳에 많이 오다 보니 질병에 걸린 채로 다른 고양이들에게 옮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대여섯 마리가 이제 갑자기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범백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걔네들이 사실 다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것만은 철저히 해야겠다. 뭐 모든 범백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고 질병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자 해서 매주 실내는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질병 예방을 위해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집사.
1: 이제 살포를 하면 됩니다. 아, 이게 GCM이라고 고온성 미생물이에요. 인체나 동물한테는 아주 이제 무해합니다. 그래서
0: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넓은 야외 공간의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내 공간 청소도 예외일 순 없겠죠?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쓸고 닦으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전 손 소독은 필수.
3: 저희가 들어올 때 밖에서 들어올 때 그 나쁜 그런

0: 세균이나 이런 거 데리고 들어오면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1: 청결은 고양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의 털과 피부 건강을 위해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2: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타지방에 있는 그 원장 선생님들인데 원장 선생님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애들 미용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1: 고양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털 관리는 필수.
3: 털이 감겨가지고 점점 옆에 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더 뭉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당겨지면서 털이 빠져요. 그러면 여기가 피 빨개지기도 하고 이 밑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엉켜있는데 통풍이 안 되면서 각질이랑 유분기가 제대로 분비가 안 돼가지고 안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딱지처럼 뭉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빗질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미용해서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1: 미용 봉사자들이 단단하게 굳고 엉킴이 심한 털을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어느새 고양이 털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네요. 엉켜서 뭉친 털을 잘라내자, 어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용을 하다 보면 얌전히 있는 고양이도 있지만, 어우,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고양이도 있는데요. 심지어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아 한 번도 미용을 받지 못한 고양이도 있다네요. 바로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는 나나입니다.
2: 겁이 심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친구들한테도 뭐 힘으로 싸우면 분명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1: 얼마나 겁이 많은지 다른 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고 구경만 하는 나나. 결국 집사는 캣타워 위에 나나의 밥을 챙겨줍니다.
2: 많이 먹어. 아이고.
1: 이제야 밥을 먹는 나나. 얼마 후 캣타워 밑에 모여든 고양이들 고개를 쳐들고 밥 먹는 나나만 빤히 쳐다봅니다. 나나는 자신을 애워싼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위에만 있는 걸까요?
2: 아이고, 나나가 똥을 쌌나? 어우, 똥 쌌네, 쌌어. 어우. 많이 쌌네.
1: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다 보니 모든 걸 위에서 해결하는 나나.
2: 배변 활동도 다 거기서 해버리고 일부러 끌어내리려고 해도 꽉 잡고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얌전하네 오늘은. 나나야. 잘했어. 무서워? 아이고. 쳐다보지 않아도 돼. 아이고. 이렇게 내려놔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무서워. 이거.
1: 하지만 캣타워 위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나의 유일한 은신처인 캣타워를 향해 올라오는 쟤.
2: 이름이 잭인데 이제 걔는 눈이 하나 없어서 보호소에서 온 친구거든요. 근데 걔가 되게 착해요. 걔도 왜 걔도 쟤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잭은 나나를 향해 달려들며 위협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나나의 은신처를 점령합니다. 한참을 집 밖에서 눈치만 보는

0: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영역마저 빼앗겨버린 걸까요? 나나의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잭. 나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가 결국 공격을 당하고 마는데요. 정말 안쓰럽네요.
1: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올 때부터 다른 고양이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계속 이제 여러 친구들이 쟤를 괴롭히더라고요.
0: 그동안 여러 고양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나나. 밤에도 많은 고양이들이 나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잠이나 편히 잘 수 있을런지. 하지만 밤에도 잭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1: 일단 겁먹지 않고 내려와서 애들하고 그냥 어울릴 수 있을 정도? 편하게 뭐 진짜 밑에 와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그냥 편하게 이용하고 그렇게만 해줘도 지금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 앞에 3355 모여있는 고양이들. 문이 열리자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나갑니다. 아니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집단으로 탈출하는 고양이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틈을 노리면서 들어와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늘어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2: 사장이야.
0: 아이고. 직원들은 탈출한 고양이들을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3: 저희가 이제 카페 안에는 카페다 보니까 식음료를 팔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털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위생상 문제 때문에 바로 넣어주고 있어요.
0: 고양이들이 나오면 들여보내고 나오면 들여보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빨리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독특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애들 조금이라도 이제 성격이 좀 변화할 수 있게 그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0: 왕따 나나와 탈출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까지 날아온 나응식 수의사.
4: 우와, 이게 진짜 고양이. 고양이 진짜 많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4: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은데.
5: 네.
4: 몇 마리 있어요?
5: 아, 여기 지금 총 120마리가 있어요.
4: 120마리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누워있고, 얘도 쉬고 있고, 얘도 다 쉬고 있고, 정말 고양이 천국 같은데?
5: 맞아요. 진짜 천국이에요.
4: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좀 같이 좀 봐볼게요.
5: 네.
4: 이 친구가 이제 나나라는 친구.
5: 네, 그렇죠.
4: 왕따 당한다.
5: 네.
4: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5: 정말 착하고 예뻐요.
4: 착해요, 얘가.
0: 24시간 캣타워에서 생활하는 왕따 나나.
4: 나나가 이 동에 사는 친구들이랑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또 고양이 동이 있는데?
5: 다른 동에 있는 애들은 저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냥 그쪽 동에 있는 애들만 우선 그러는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5: 네.
0: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심지어 캣타워 위에서도 공격을 받는 나나.
4: 얘가 무섭다. 나나가 진짜 확실히 공포심이네. 귀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5: 아, 그런 거구나.
4: 네. 다른 고양이들 엄청 무서워하네요. 고양이끼리의 사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사회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익숙함,
5: 네.
4: 순화는 너무 잘 되는 친구고
5: 네.
4: 고양이로서의 식욕도 좋고 다른 고양이와의 사회화가 안 돼 있어서 공포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막 대놓고 막 뭐 막 괴롭히거나 막 털을 뽑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얘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냥.
0: 왕따 당하는 나나, 친구들과 잘 지낼 수는 없을까?

0: 볼까요?
1: 나한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저 동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0: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나나.
1: 나나는 여기가 네. 안 맞으니까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나 맞는 친구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가서 나나하고 잘 맞는지 아닌지를 좀 네. 테스트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애기를 일단 넣어서 그쪽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2: 이거 착하다. 어, 나나, 좋은 데 가자.
1: 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잠깐만, 여기 싫대, 싫대, 싫대. 미안, 좀만 들어가 봐.
2: 알았어. 어, 나나,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1: 네?
2: 그러면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 네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0: 어, 친구들에게 또 공격당하는 나나. 정말 심각합니다.
1: 이제 얘는 들어올 수 있나? 어, 여기 라면 좋은데요?
2: 괜찮겠습니까?
1: 네. 근데 여기는 누구 들어와요?
2: 처음에 했을 때 격리방으로 썼었거든요.
1: 아, 네. 근데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2: 네, 정리해서 이제 다 오픈을 시켜놓은 방이었어요.
1: 근데 여기 제 생각에는 친한 친구들을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얘가 혼자 쓰게 하다가 네. 걔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0: 나나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실 정리를 하는 나쌤. 과연 나나는 새로운 공간을 좋아할까요?
2: 바로 또 높은 것으로
1: 네, 일단 봐볼게요. 새로운 공간을 예, 네, 일로 와. 나나, 나나. 먹어요. 맨날 항상 이렇게 급하게 먹는 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애들 눈치 먹느라고 빨리 먹고
2: 그랬구나. 항상 주변은 엄청
1: 봐요. 지금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그죠? 됐어. 너무 많아. 이제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그치. 자, 너도 일로 와봐. 이 친구 일로 와. 아니야. 밥그릇이 딱 하나 더 줘. 이거, 일로 와.
3: 밥그릇이 딱 하나 더 줘. 이거, 일로 와.
1: 이렇게 네. 같이 먹는 게 얘네들한테는 네. 고양이끼리 사회하거든요. 얘 뺏어 먹는 게 자꾸. 이렇게 냄새 맡게 해주는 거. 얘하고는 지금 잘 있잖아요. 일로 와, 나나?
2: 어, 그러네.
1: 그치. 이렇게 먹고. 이 연습해야 돼요. 얘하고는 잘 먹어.
2: 아, 그래서 여러 명 친구들을 네. 조금씩 해도 되는 건가요?
1: 네네. 조금 거리를 두고 있죠, 한번.
2: 아.
1: 그리고 놀라지 않게끔 뺏어먹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은 더 줘야 돼요. 조금만 밥 먹어도 좀 더 주고. 한 번에 많이 주죠. 마주 보면서 먹는 거는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뺏어먹는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2: 아, 네, 맞아요. 속도가 늦어졌어요.
1: 네.
2: 느려졌네, 진짜. 와.
1: 그래서 하나씩 얘하고 얘 괴롭히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얘가 좀 상성이 맞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을 정해서 네.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먹고 쉬고 화장실도 쓰고 이런 건데 저기에서만 365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2: 맞아요. 아유, 그게 너무 안타깝죠.
1: 그리고 아마 거기 있는 애들 이쪽으로 잘 안 오죠.
2: 안 오죠.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입장에서 얘가 익숙해지면 얘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요.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10마리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상성이 맞는 사람들, 내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내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시비 거는 친구,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킹하는 친구. 이러니까 걔가 거기서 못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지낼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번엔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 얘는 가서 어디로 갔는데?
2: 카페 안으로 들어와요.
1: 카페가 뭐가 있죠?
2: 거기에 추루가 있어요, 추루.
4: 아, 네. 그렇지. 네.
2: 그걸 알아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2: 그냥 들어가도 무방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휴게 음식점이라서 이 카페가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게 출입이 안 돼요.
1: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2: 안 되는 건데 진짜. 자꾸 들어와서 문제예요.
1: 얘도 문제네. 네. 귀엽긴 한데 네. 거기가 보물 창고니까 얘한테는.
2: 그래서

0: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1: 그렇죠. 모방 네. 행동 네. 하거든요, 얘네들이.
2: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고양이들이네요.
1: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네. 뭐 어렸을 때 특히나 엄마가 사냥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네. 모방 행동이라는 걸 하는데 아.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회화 된 상태에서도 네. 따라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또 생겨요.
0: 아, 그래서
1: 예. 네, 그래서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한 마리를 교육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제가 안 하니까.
1: 네, 네.
2: 고양이들이 나가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문이 열리면 나가고 그렇잖아요. 네. 고양이가 특정 행동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ABC 이론이라고 하는데 A는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이 열린다는
0: 네,
1: 상황.
0: 네. 아.
1: 그럼 B는 행동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나가는 게 행동이 되겠죠. 근데 이 나가는 행동의 결국은 문이 열린다? 밖을 나가려고 한다? 그 C,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국에 그쪽에 누군가는 축을 줬다.
0: 네, 맞죠, 맞죠.
2: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는 거네요.
1: 이게 안 되려면 네. 이 친구들한테 보통 어떻게 되면 이 자극을 주고 네. 다른 교육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얘는 이 자극이 있었음에도 다시 여기서 줬잖아요.
0: 아, 들어가지 않고.
1: 네. 그러면 이런 자극이 네. 있어도 관심이 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초록이? 여기를 스팟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다양한 스팟으로.
0: 아.
1: 자, 이게 여기서 문이 열리면, 네. 여기서 관심 먹는 사람인
0: 아,
1: 거예요, 지금.
0: 아.
1: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0: 네.
1: 하늘이는 여기서만 줄게요, 이제.
0: 네.
1: 좋은 일은 다 여기서만
0: 해요. 하늘이 초록이도 알아버렸어요.
2: 아, 문이 열리면 문 안쪽에서 고양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군요.
1: 앉아 할 줄 몰라? 아니, 배우면 돼요.
2: 과연 문이 열리면 고양이들의 반응은?
1: 네. 이런 작은 소리가 나도 있으면
0: 아, 여기서 머물러.
1: 네, 여기서만 이렇게 주는 거죠. 잘했어, 자, 여기, 여기, 여기.
2: 문이 열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양이들.
1: 문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자, 여기. 하늘이 문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0: 네.
1: 자, 여기.
2: 그러면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1: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뭐 15분씩 두 번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은 문이 열리는 건 결국에는 밖에서 내가 간식이나 추르를 먹을 수 있는 여기서는 추를 못 먹으니까 그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 공간이 강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솔루션 후 많이 달라진 제주의 고양이들. 나나도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합니다.
3: 아무것도 먹고도 잘하고 아무나고 먹고 했지. 오미야,
4: 그래 왜 안 주면 안 먹어요?
3: 아이고, 그렇게 밥을 잘 안 먹는가 몰라.
4: 밥을 안 잘 먹어야지. 어이야.
5: 내만 신경 쓰지 말고 나 좀 신경 써.
4: 어이, 너는 밥 잘 먹잖아. 그리고 나는 몰라. 우리 뽀미가 밥 잘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5: 봐봐, 봐봐, 봐봐.
4: 밥을 먹어야지. 너 아침에 한 끼도 안 먹었잖아.
6: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8: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8: 후원문의 080-961-9595.
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8: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7: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8: 그 검사 다 하면
9: 얼마나 좋게.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0: 안 깨도 되네.
9: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1: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2: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13: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14: 네.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15: 사바나.
12: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16: 하나, 둘, 셋.
12: 그리고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0: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계속 막 붉은빛 번쩍번쩍하고 약간 위험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2: 와, 여기 진짜 깜깜한데?
3: 조심하세요. 어두워요.
1: 조심하세요.
4: 이문이 점 같고 이 계단이 저 계단 같고 그러다가 여기 갇혀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 잘못 들어가서 갇힐 수 있지 않을까?
0: 우와, 바람이 우와! 와, 밀릴 정도야.
3: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0: 뭔가 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1: 렁이라고 써 있어요.
0: 아, 왼쪽, 네.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렁.
3: 와, 폐가 있는 것 같아요.
0: 뭘 찾았나요?
3: 시스템 액세스 터미널.
1: 이게 정보의 전부예요?
0: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비밀번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흩어져서 또 단서 좀 찾으러 가는 건 어때요?
3: 단서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다른 길이 있었대요.
3: 다른 길로 가보시죠.
0: 다녀와요. 갑시다.
1: 찾아오겠습니다.
0: 뭘까? 무슨 비밀번호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5: 일단은 여기 근처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아니, 여기 숫자도 있네. 그러면은.
5: 근데 영문하고 지금 숫자 조합인데 글자 제한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올 때까지 뭐 없으니까 저... 눌러볼까요?
5: 어? 프로세싱? 뭐 안 되는데?
3: 우리가 이 길로 왔고 오른쪽 길로 안 가본 길로 가죠.
1: 아까처럼 어디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
2: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서도 주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3: 노어 사바나.
0: 여기는 밝은데?
3: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1: 우선 시원하다.
0: 여기 가볼게요.
1: 한번 가볼게요.
4: 폐랑 숨통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기압의 문제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제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6: 이거 아닐까요? 공기 필터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같은 건.
1: 이건 뭔가 필터들 같은데? 단위가 다 GPM이에요, 다른 장비.
6: GPM 무슨, 아, 왜 기억 말락말락하지? 그램퍼 마이크론.
1: 네, 아웃 마이크론인가 보다.
6: 그러면은 에어솔 아닐까요, 에어솔?
1: 에어솔의 양.
6: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공기 필터가 관련된 거니까.
3: 저희는 앞쪽으로 계속 탐험 중입니다.

0: 샘플인데?
1: 아까 거기서 써야 되는 샘플 아니야? 여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0: 여기서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유지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뭘?
1: 여기 노트가 있는데.
0: 노트예요?
1: 근데 이건 새 거예요.
0: 완전 새 거? 이곳은 정말 신기한 공간이다. 다소 삭막한 풍경에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충구를 발견하게 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고 또 걷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밀을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1: 피자를 만들어 먹었어.
2: 여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은 볼 수 있어요.

0: 있을 때 그때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소름 돋고.
1: 제가 자주 하는 비밀번호는 그냥 이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밀번호 아니에요?
2: 아니에요. 과연 태면은
1: 승호 씨 추천해봐요. 승호 씨 생일이에요?
2: 네. 될 리가 없지.
1: 아니, 0817이 생일이에요?
2: 네, 8월 17일.
1: 멋진 사람들이 다 8월 17일에 생일인가 보다.
3: 엄청 진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멋있었고.
2: 근데 이게 영문 조합이라. 뭔데 뭐 좀 찾았을라나?
1: 아잇!
2: 아, 될 수도 있으니까.
1: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2: 아, 될 수도 있으니까.
4: 저희는 계속 앞으로 탐험하고 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승호 씨, 이 비밀번호 어때요?
2: 네, 더 열심히 찾아주세요.
1: 아니면 비밀번호는 뭐니 뭐니 해도 486 아니에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2: 이게 된다고? 사랑에는 아니었네요. 은지님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재밌었습니다. 돌잡이 전문 MC답게. 네.
1: 안 되겠네요.
2: 이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지금 단서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좀 가볼까요? 저희도?
1: 같이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 봐요.
2: 네.
1: 가시죠.
2: 좀 움직여서 뭐라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1: 모르겠어요. 찾으러 가봐야죠, 이제.
5: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다시 한번
6: 돌아가는 길 한번 다른 데 찾아보죠.

0: 또 어디 위에 놓여 뭐가 놓여 있나 좀 잘 보면서 가야겠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0: 아, 여기는
2: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저기 실험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설비실.
1: 오, 워크샵 같죠? 네, 워크샵? 랩 워크샵. 오, 이거는 무슨 탱크지? 물 탱크인가?
2: 오, 이 공간에 도형 모형이 있어요.

0: 오! 도면이. 설마 우리가 선반 작업으로.
1: 뭐 펌프 같지 않아요, 이런 거?
2: 이게 이건... 이 공간의 기압을 낮춰줘야 되니까.
0: 핵반응모처럼 생겼는데?
1: 어, 이게.
0: 어, 이게 여기 모습이다. 펜가 봐.
1: 폐가 쪼그라들었어. 일단 도면이 있고 각도계가 있고 얘는 뭐예요? 필름인데 그냥 까만 필름이에요?
0: 네. 저쪽에도 워크플레이스가
1: 저기도 뭐가 있는데?
0: 아 뭔가 저기는 익숙한 모습이 많아서 가기 싫다.
1: 아. PPE 없이 들어와도 되나? 어 잠시만.
0: 여기는... 아 롱이다 롱이다 여기 중요한 것 같다.
1: 롱이. 바람 안 잡고
0: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야?
1: 이 U자 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3: 설계도 같은 그런 곳에 그 공기의 흐름을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안쪽에서부터 부풀도록 어떤 작용을 해야겠다 느꼈는데 이런 건물이 있고 내부 구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0: 공중에 뜬 기둥에 어딨어?
1: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것 같았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
0: 공중에 뜬 기둥이 있었어요.
2: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이던데.
1: 이게 뭔가
0: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그림.
1: 맞아요.
0: 근데 우린 여기까지밖에 없었고 이거예요.
1: 네, 그죠.
3: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밑에 있어요.
1: 네.
3: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1: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힌 거예요.
0: 네, 여기서 막힌 거예요.

0: 뒤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시끄러워. 와, 귀가 멀 뻔했어. 정말.
0: 근데 이게 너무 넓다.
1: 너무 넓어. 너무 미로 같아요.
2: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3: 어떻게 시간 얼마 안 남았나? 아, 왔다.
1: 왔어요.
0: 우리가 돌아서 왔어요.
4: 어떤 쪽지를 찾았나요?
5: 아, 전혀 모르겠네.
0: 이 전체적인 지도예요.
1: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이 남긴 것 같은 일기가 있어요.
3: 그래서 오. 이거랑 연결인 것 같아. BB팀이 찾은.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있는 그 비밀번호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문만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6: 숫자 알파벳이면은 그거 화학식 아니에요?
3: 화학 시간?
6: 화학식.
3: 화학식?
6: 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면은 CO2.
3: CO2 이런 식으로?
6: 어.
4: 아, 나 알 것 같아. 잠깐만. 이것들을 모으면 될 것 같아.
5: 이거 눈에 띄어가지고.
4: 요거를 모으면은 알파벳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Gravel, Cotton, Charcoal,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이.
3: 그만 좀 가요.
7: 저를 포함한 팀원 7명의 뇌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석하거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팀원들 한 명 하면 개성이 강하다.
0: 그리고 우리가 찾은 일지에 나오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3: 아.
8: 우선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 오케이, 좋습니다.
8: 이 그림이 네? 로고예요, 지금.
3: 네.
8: 그리고 얘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금 뭔가 여기 부분이 요 같거든요. 관이 이미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 왜냐면 이걸 개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어떠냐 불어넣어서 얘를 다시 부풀려야.
3: 아, 그래. 여기다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얘를 불어봐야 되나?
9: 근데 이게 구멍이 없어요. 내가 계속 만져보는데.
3: 여기? 어? 이거 그림?
0: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건데 이게
3: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0: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거든요.
3: 그러니까.
1: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기압이 얘네가 너무 높으면 얘가 들어 차야 되는 거잖아요.
3: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뭐가 뿅 하고 나올 것 같아.
1: 어떻게 부풀리지?
3: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풀릴까요?
8: 공기를 넣거나.
3: 아! 공기가 따뜻해지면 팽창을 하잖아요.
8: 온도를 높이거나. 우리 계산할 때 온도 높이는 거 계산을 해서 퍼즐 하나 얻었거든요.
3: 네. 그러니까
8: 온도를 높이면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데 되는. 그렇게 부풀 것 같아.
5: 열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10: 온실 같은 게 보였을 때랑 위에 창은 다 그 삼각형이 연결된 유리였을 때. 그때, 아,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니어처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따뜻하게 해야 공기가 팽창을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조합하보다 딱 든 생각이 옆에 스탠딩 램프가 있었거든요.
5: 그러니까 따뜻하게.
8: 근데 어떻게, 왜냐면 저기.
3: 고기로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1: 어, 쏴봐.
8: 뜨겁나?
3: 뜨겁진 않아.

0: 돋보기구나.
1: 네, 돋보기예요.
2: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3: 아, 이렇게?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2: 이렇게? 이렇게?
1: 오, 됐다, 됐다. 여기다 맞춰봅시다. 딱
3: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4: 아, 얘가 부풀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풀어야 되지 않아요?
1: 아, 요게 부풀어야 되지.
4: 그러니까 얘네를 부풀어. 뜨겁게 해야지 얘가 부풀어. 그러니까
1: 전체적으로 다 뜨겁게 하는
2: 거예요. 전체적으로?
4: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딱딱한 어떤 그 고체인 공간에 풍선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겠거니.
1: 우선 뭐뭐있나 한번 좀 보죠, 그동안.
5: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우리가 기체를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1: 빼내는 게 아니라 부풀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 호스가 이미 연결이 밑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끼워넣는 게 아니라.
5: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저 모델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공간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종류의 기체가 필요하고 빼야 될 기체가 있고.
1: 아니,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빼면 안 되고 뭔가 불어넣어야 혹은 팽창시켜야 이게 볼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5: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장홍재 박사님의 기여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1: 이거 켰어, 나.
6: 어?
1: 이거. 선이 다 빠져 있었거든? 여기서? 근데 연결하니까 켰어. 이거 온도 높이는 거죠?
6: 이거 온도 높이는 거요.
1: 이걸 가져가서 저기다가 해볼까요?
6: 그럴까요?
1: 뽑아갈 수가.
2: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열을 낼 수 있어요?
1: 이거
5: 우리가
1: 적에서 온열기 켜는 데 성공했어요. 있어요.
2: 그렇네. 그러면 이거를 적고 가야.
3: 근데 저거는 고정이잖아요.
7: 기압 이상 경고. 10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2: 오,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하면은 단서가 나와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봅시다. 상황을 좀 봅시다.
3: 보내고
2: 일단 그 단서를 또 찾아야 되고, 그쵸? 패스워드.
3: 패스워드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2: 그럼 결국에 이 모형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 뒤에 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도, 어떤 시스템이?
3: 아, 우리 돈 뒤에.
2: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1: 아, 이걸 어떻게든 뜨겁게 만들어야겠다. 솔직히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성냥이랑 램프가 보여서 그냥 불을 질러볼까. 어쨌든 부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5: 장비가 있어서
1: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5: 어디에?
1: 풍선에.
5: 팽창을 시키기 위해서?
1: 네.
5: 해볼까?
1: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게 어쨌든 모일 수가 있고, 아, 이게 그렇게 뜨거워질까?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 램프 갖고 와서? 아니,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됐다, 됐다, 됐다. 자, 이거.
5: 요 실험 장비가 맞는 것 같아.
1: 우선은 좀 걸릴 테니까 켜놔보고.
2: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더 뭔가 할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거.
8: 부풀어 오르려면 열을 가하래요. 과학자 선생님들에서 내가 이거 열을 내야 될 거, 그럼 열을 내, 열을 내보자, 열을 내보자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2: 여기서 열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열을 낼 수
4: 그
2: 있는 무언가.
4: 이런 C자 튜브가 뭔가 막 그려져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2: 이거 드라이기를 좀 쏙까봐요.
4: 세상에.
2: 쏙까봐요, 드라이기.
4: 네, 너무 좋아요.
2: 드라이기 찾았어요.
4: 드라이어를 찾아서.
1: 어, 진짜?
2: 네. 네.
4: 오!
2: 어, 많이 부풀어 올랐다. 오! 그죠?
1: 완벽하게 닫혀있는 그 밀폐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눌러보거나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0: 온도를 높여서 속에 있는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면을 밀어내도록 벽에 가한 압력을 높여준다면 얘가 분명 다시 늘어날 것이다. 뭐 일상에서도 유명한 탁구공 찌그러졌을 때 어떡하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팽팽하게 튀어나온다.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한 방식이었고요.
1: 근데 좀
2: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러네.
2: 올랐다.
1: 올랐다.
2: 올랐어요.
1: 올랐다.
3: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진 거야?
1: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0: 우선 부풀리긴 했고. 그 다음 힌트는 뭐가 없었나요, 우리가?
3: 잠깐만.
1: 글자 있다.
0: 글자가 있어.
1: 바이오스피어 2라고 있는데? 네.
2: 잠깐만. 그 글자가 힌트다.
1: 바이오스피어 2. 이게 비밀번호 같은데?
3: 이게 비밀번호 같아.

0: 바이오스피어 2.
1: 이게 비밀번호
0: 이게 같은데? 비밀번호 같아.
1: 가서 신호해봅시다. 아~ 시도, 시도, 시도.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2: 바이오스피어 2.
1: 같이 가, 같이 가. 시간이 없어. 갑시다, 갑시다.
3: 무전기 다 챙겼죠?
1: 무전기 챙겼어요.
2: 무전기 하나 제가 챙겼어요.
3: 아, 네.
2: 앞으로, 앞으로.
1: 앞으로.
2: 앞으로.
1: 선생님, 앞으로. 앞으로. 왔어, 왔어. 승호 씨.
3: 네네.
1: 비밀번호.
4: 바이오?
3: 바이오스피어.
2: 아. 틀리면 영구 폐쇄 이런 건 아니겠죠,
0: 바이오스피어
2: 설마?
0: 바이오스피어 2야.
3: 됐다.
4: I, O, Spear,
5: S,
4: S,
5: P,
4: P,
5: H,
4: H,
5: E,
4: E,
5: R,
4: R,
5: E, 2,
4: 2,
5: Verify.
0: 돼요?
3: 돼요?
5: Access granted. 오케이.
1: 성담이 해봐요.
0: 오. 이것도 힘으로 열어야 돼.
5: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턱 있어요.
5: 여기 계단 있어요.
0: 아니 여긴 뭐 가도 가도 터널이 계속 있어 이 건물은.
1: 아니 근데 지구에 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6: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궤도를 따라서 손전등이랑 워키토키에 있는 정말 미약한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1: 머리 조심하십시오.
7: 예.
1: 다, 발도 조심하십시오.
7: 예.
1: 우와.
8: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폐에 도달했을 때 진짜 압도당했어요.
9: 원초적인 경외감, 이건 뭐지라고 하는 amazing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줬던 건 그 폐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2: 이게 펜가 봐. 펜경막처럼.
1: 이게 여기가 조금 이거는 단단한데 얘는 부들부들한 걸로 생겼잖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10: 아, 그래서 얘가 바닥에 내려.
1: 얘가 다리 다리 아, 얘가 다리 예, 같은데?
3: 예, 예, 예.
8: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를

0: 고장난 폐를 고치면 좋을까?
1: 어쩌지?
2: 뭐가 없는데? 없어, 아무것도.
1: 이 일기장에 힌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처음 들어서 여기서 여기 들어왔었나 봐요. 공중에
3: 공중에 뜬 기둥에
1: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 것 같다.
3: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린다는 게
4: 이거 같은데?
5: 그러니까 이거 같아.
1: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달려서 무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 공기압을 바꾸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3: 그러면 아무튼 우리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1: 여기 아직 다 보질 못했으니까.
3: 우리가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위에 있는 기둥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공간이 수축을 가능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으면
5: 저게 만약에 횡격막이라 그러면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고
6: 그치.
5: 그럼 우린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 돼.
6: 그치,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내려오는 거니까.
5: 근데 제일 쉬운 건 사실 저 문 열어두면 되는데?
7: 근데 저는 수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그냥 여닫는 걸로 음압 장치를 하거든요. 압력을 바꿀 때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보니까 엑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고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러 갔는데

0: 여기 나가는 문을 찾았어요. 네.
1: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찾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 모든 관이나 구멍 같은 것들도 보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눈에 띄었던 거는 South Lung Exit, Emergency Exit. 그걸 보고, 아, 이 문이 열리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열어봤고. 오우씨!
0: 우와!
1: 여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을, 기압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역시 이 공간 안에 기압이 외부와 달랐구나.
0: 왜 내가 문을 혼자 잡게 하고 나가요?
2: 미안해요. 어떻게 닫아?
0: 좀 도와줘요.
2: 어떻게 닫아?
3: 파이팅!
2: 우와. 아, 이거 열어놔야 돼요?
1: 열어놔야지만 아. 저 공간이 내려와요.
0: 우와.
2: 그렇다. 맞네. 근데 많이 내려온 것
1: 내려오고
2: 같아요.
1: 내려오고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공간이 이 물질 자체가 우리 폐처럼
3: 이 기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온
4: 것 같은데?
5: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약간 부끄러웠어요. 아니 이걸 문을 못 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6: 왜 이게 기압이 올라갔을까?
3: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6: 기압이 올라가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2: 지구도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6: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기압 변화를 지금 벗어난 게 아닌가. 더 뜨거워져서 더 기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7: 실험기지의 폐가 호흡을 시작하여 실내 기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 중입니다. 거대한 시설을 관장하는 폐의 경이로운 숨결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진짜 신기하다. 와...
2: 진짜 폐구나.
8: 와.
1: 정말로 공간 전체가 인간의

0: 있어요.
1: 뭐야?
2: 뭐예요?
1: 이게 뭐야?
0: 이게 뭐예요?
2: 물? 이거... 물인데?
0: 안에 뭐예요?
1: 근데 이게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3: 네. 들어도 되나?
2: 방법 있어요?
1: 이거 약간 에코스피어 닮았는데?
4: 에코스피어가 뭐예요?
1: 동그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코스피어가 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생태계를 재현해 놓은 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영양분의 순환이 이 안에서 다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는.
4: 나는 이거 테라리움인 줄 알았어요.
1: 약간 그런 거예요.
2: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막걸리 발효하면 이렇게 돼.
4: 저도 혐오인 줄 알았어요. 네,
2: 이거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5: 근데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근데 어디서 온 거지?
4: 사실 이거 누가 우리를 여기 불러들였는지 누가 여기에 지금 물품을 조달을 해주는 건지 그럼 여기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냥 혹시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혹시 승우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승우 씨가 혼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 그런 게 조금 다들 의심스럽지 않냐라고 막 말을 했었거든요.
0: 이게 오늘 우리가 한 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2: 이걸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니까.
0: 네.
6: 근데 이곳을 보면 약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축소한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6: 사막, 사바나, 열대우림, 바다도 있다라고 하는 거.
4: 축소판에 지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열대우림이었잖아요. 근데 열대우림이 왜 그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렇게 있던데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7: 지구과학자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8: 그런 게 기후 위플래시라고 비가 내리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7: 여기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8: 그래요?
7: 여기 써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극단적 기후 변화.
8: 전체적으로 열을 받으면 대기가 따뜻해지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 대기가 팽창을 하면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대기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 한 7, 8% 물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땅은 더 이게 수증기가 사라지는 거고 대기는 점점 더 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쏟을 때는 또 그 양이 많아지고
1: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0: 사막과 비슷한 환경도 있었어요. 네, 선인장이 있었고 이게 퍼즐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불을 뿜고 밤에는 얼음을 품는다.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실험장.
4: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2: 저 아까 제가 읽었거든요. 느낌이 너무 다르네. 사람을 약간 속상하게 만드네.
4: 그러니까.
2: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약간 인문학의 언어 같아서.
4: 저희는 열대우림이랑 사막 사이에 사바나라는 곳에 있었어. 사바나? 저 근데 사바나에 대해서 완전 처음 안 게 저 그냥 사바나
1: 모하나
4: 그 뭔 줄 알아요?
1: 몰라.
4: 그 노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사바나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8: 열대우림과 사막 사이에서
4: 필요할 때 열었다가 남을 때 그 축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예 처음 알았어요.

0: 만들었는지
1: 그러게.
0: 그게 좀 궁금해요.
1: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우리 전에 왔던 사람들이 실험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도 살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구에 떠나면 여기 같은 생태계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라는 게빛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빛 에너지밖에 없었을 때,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2: 우리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지구가 망했을 때 밀폐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주를 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명 환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를 다 바꾸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4: 기지를
3: 만들어서
4: 만들어서.
3: 돔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주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닐까.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4: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간 거 아닐까요?
1: 우리가 자느라 누가 코를 골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났나?
5: 그럴 순 없어요.
4: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를 골면 오히려 생산을 더 못해요. 그냥 무호흡이 있으니까.
3: 아니, 근데 원래 기지가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4: 우리가 들어왔구나.
3: 우리가 대사를 시작을 했잖아.
1: 그래. 그렇네.
3: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대사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그 이퀼리비움이 깨진 게 아니야.
4: 그러니까 이 인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걸.
1: 생각하지
4: 근데 세균이 이렇게 7개나 들어왔다. 등치도 큰데.
6: 인간이 문제네.
4: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국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1: 지구는 어쩌다 인간의 터전이 되어서.
4: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터전이 된 바람에 폐가 고장 난것 같아.
0: 가이아 가설이라고
1: 가이아.
0: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생명체다. 허파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구가 갖고 있는데, 그 지구를 생명체로 보게 되면은 세균과 인간의 관계처럼.
1: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세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세균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3: 근데 세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조금 의문심이 드는 게, 우리가 지구의 상황을 지구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게 유리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이제 있지만, 바꿀 수
1: 지금 되게 미국 사람
3: 있는.
1: 같았어요.
3: 미국 사람 같았어요? 그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비난의 대상이라던가, 인간은 무조건 해롭다, 우리가 세균이다라는 프레임보다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0: 근데 제가 세균 얘기한 건 우리가 세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더큰 시스템 안에서 공생을 만들어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귀여운 별명 있잖아. 나는 그 캐릭터 좋아하거든. 나 세균맨 캐릭터 좋아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세균맨, 나 호빵이로 불러줘요. 나 호빵이라고 부르고 나는 세균이라고 부르고 싶어. 깜짝이야.
7: 여러분이 실험기지의 숨통을 틔운 덕분에 도만의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기려 생존을 이어갈 시대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폐를 찾아 숨결을 되살린 장동선님은 지금 시드룸으로 오십시오.
8: 가보겠습니다.

0: 그 열대우림을 약간 연결해주는 뭐 그런 다리 같은 존재인가 보다, 사바나가.
1: 그러면은 이게 지구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밀폐된 공간을

0: 어우, 아주 싱글벙글이신데.
1: 안녕하세요. 시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2: 좋다.
3: 몇 개예요?
1: 총 13개가 나왔어요.
3: 왜 13개지?
2: 뭐지? 근데 난 그리고 이 누수가 어제는 한결 씨한테 먼저 줬고 오늘은 동선 씨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
4: 아니, 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 제 생각에는 어제 금고의 문을 연 게 한결님이었어요.
3: 아~ 그게 키웠구나. 크게 가자. 아~
1: 그리고 오늘 문을 마지막에 연 게 저였어요.
5: 그 문을 열 수 있는 선택을 딱 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장동선 선생님도 우리가 모두 막혔을 때 뭔가 해결책을 만드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그 육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1: 근데 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 먼저 하세요.
1: 시드가 사실 종자잖아요.
6: 그렇죠.
1: 그 종자는 뭘 위해 필요해요?
2: 다음 생명?
6: 열매.
1: 돈을 붙이면 종자 돈은 뿔리기 위해 있는
2: 더 많은
3: 시드머니.
1: 그러니까 시드도 저는
2: 시드도 더 많은 시드를
1: 더 많은 시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물어봐, 알려주지 물어봐. 않을까?
2: 누수한테 물어봐. 누수한테.
6: 지금 AI 룸이에요.
1: AI 룸.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2: 갔다 와요. 갔다 와요.
6: 물어보세요.

0: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요?
1: 아, 그래. 멀미 좀.
2: 아, 나온다, 나온다.
3: 뭐예요?
4: 어, 뭔 종이를
5: 갖고. 답이 엄청 길게 나왔는데.
6: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나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진의 씨앗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해야 하고 파파야, 무화과, 열매로 뭐 재배를 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마토 씨앗을 말려서 보관해야 하고.
1: 그거 잠깐 진짜 씨앗을 말하는 거 아니야?
4: 진짜 씨를 물어본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동선 씨. 아니, 동선 씨 질문을.
1: 제가 평상시에 땡 GPT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씨드를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당연히 씨앗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우, 여기가 무슨 묘종 가게도 아니고.
2: 수확한 만큼을
0: 진짜 씨앗을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3: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0: 그러니까 토마토나 고추 이런 진짜 그 씨앗을 말한 것 같은데?
4: 아, 진짜 씨드를 말하는 거였구나 했을 때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답변이. 되게 단순히 웃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고 좀 우리가 다 같이 깔깔거리고 했던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았어요.
5: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혼자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중 누가 받더라도 이걸 일종의 개처럼 넣어서 뿔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같이 살아남으면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6: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 분배를 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된다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3: 하지만 생존했죠.
7: 막판에 몰빵하고 나누면 돼요.
6: 아니,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누군가가 모아서 그거를 받고 나서 나누죠.
5: 저는 그게 처음에 나누건 나중에 나누건 상관없긴 한데 항상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에 많이 생기고 나면은 나누기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자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다 같이 쓰기 위한 통에 넣고 싶으면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6: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5: 가져도 돼요.
6: 아니 왜냐면 여기 우리 갇혀있는데
3: 아 그리고 다 보고 있잖아요.
6: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라는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을까 봐.
5: 자, 두 개씩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6: 오케이, 줘봐봐요. 다 나눠줘.
5: 누가 준대요?
6: 왜 안 줘요? 다시 돌아왔다. 아니 갚을게요. 다시 돌아왔다.
5: 줄게요, 일로 와요. 아니 저는 오늘 받은 걸 다 나누려고

0: 씨, 나 무서워.
1: 아, 에바가! What, what's wrong with you?
2: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3: 으, 이 뭐야.
2: 아이씨!
1: 7, 9, 8, 7, 6, 5, 4, 3, 2, 1!
3: 엄마!
4: 망했다!
3: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5: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예.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가.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0: 하!
6: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준비할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가.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0: 하!
6: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3: 우리가 병원이라고

0: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5: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6: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5: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0: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제 손으로 한 거예요.
2: 아니, 이 집을 전부 혼자서 지었다고요?
1: 혼자 독학으로.
3: 독학으로.
1: 네. 책 보고.
3: 책 보고.
2: 지난 몇 년간 주말마다 꼬박 매달려서 만든 숲속 놀이터.
4: 하다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2: 하다하다 요즘 한 채를 더 짓고 있다는데 이쯤 되면 전생의 목수?
5: 지금은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6: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2: 정말로 스카프 성사는 되는 건가요?
7: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8: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9: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4: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2: 그런데 과감하게 지은 집이 효자노릇 톡톡이 한다는데.
8: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9: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뭔가 좀 인정받은 느낌?
2: 오늘은 집을 짓고 어쩌다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심산골로 가는군요. 오진 숲속에 뭔가 집이 보이는데. 오, 장작 펴는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10: 이 뒤에 이거 집인가요?
1: 아, 예. 작지만 집인데 제가 이거 직접 손수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갖고 100% 제가 지은 집입니다.
2: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혹시 자연인?
1: 3월 말로 해서 30년간 다니던 직장, 예, 퇴직하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예, 귀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은퇴를 하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을 만나러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11: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내린천에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연, 바람 너무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마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좀 도시 생활에 힘듦을 느끼고 요런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2: 도시에서의 묵은 때가 정말 싹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요.
12: 부장님!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13: 누구세요?
12: 아, 오늘 저기 그 건축 탐구.
13: 아, 오늘 촬영하는지 그 부분이시구나. 좀 태워 주십시오.
12: 예, 이 앞에 세워 계신다고 싶죠.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건축주.
13: 아니요,
12: 아니면
13: 한참 걸어갈 뻔 했네요. 좀 태워 주십시오.
12: 예. 얼른 타시죠.
13: 예, 예.
12: 아니, 이거 승용차에 지금 이 구조목이 이게 웬 거예요?
14: 아, 지금 집을 짓다가.
12: 예, 예.
14: 2x6의 구조목이 딱 떨어져갖고,
12: 예, 예.
14: 그 나무 그 파는 데 가서 지금 좀 사왔습니다.
12: 오늘 뭐 건축 탐구가 아니고 뭐 감리 하러 가는 건가요, 제가?
2: 아이고, 한참을 더 들어가는구나. 아이, 가는 길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 하셨어?
13: 와, 아니, 저 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이게 숲속 집이네요.
1: 예예, 예, 여기 맞습니다. 겨우 보이죠, 여기는.
2: 녹음이 우거진 6월의 숲속에 집이 세 채나 숨어 있었네요.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13: 와, 이거 완전 진짜 숲속 여정의 마을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1: 지금 현재는 거실로 쓰고 있는데 부엌하고 저기 이제 처음에 진 거고 여기는 놀고 먹는 장소고.
12: 아, 놀고 먹는 장소.
1: 저기는 이제 푹 잘 장소로 짓고 있습니다.
13: 근데 이게 손길을 보니까 전문가의 느낌도 나면서 약간 어설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직접 다 지으신 거예요?
1: 예, 지금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다 해갖고.
13: 진짜요?
1: 예, 저희 직장 다니면서 네. 주말마다 내려와갖고 첫 집이 마누리 2년 걸리.
13: 그럼 지금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오늘은 예. 같이 있습니다.
13: 아, 오늘은 같이 있어요?
1: 요정 한 분이 와 있습니다.
13: 아, 요정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12: 아, 여보!
3: 네,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요정님은 서울을 더 좋아해서 여긴 아주 가끔만 온다네요.
13: 남편분이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이 집들을 다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반대 안 하셨어요?
3: 반대했죠. 네.
13: 많이 반대하셨죠?
3: 많이 반대했죠.
13: 그냥 돈을 써서 해라.
3: 아, 네. 네. 아니, 아예 땅도 사지 말아라. 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 네. 땅도 사지 말아라.
13: 근데 어떤 연유로 또 허락을 해주셨는지?
3: 단식 투쟁을 하더라고요. 아.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1: 안녕하십니까. 처절한 단식투쟁을 통해서 현재 시골에서 3채째 집을 짓고 있는 남편 김주겸입니다.
3: 처음엔 뜯어말렸지만 한담은 하는 남편이라서 이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렇지만 아직은 서울이 좋은 아내 전영은입니다.
1: 처음에 이 땅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호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린애 땡캉 피우듯이, 엄마한테 땡캉 피우듯이 안 먹어 밥.
2: 10년 넘게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며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었다는데 급기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싶었던 거죠.
3: 아직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때 나중에 집을 짓고 싶을 때 그때 땅을 사면 되지. 뭘 길쭉 살 필요 있느냐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아까 단식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로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용히 쓰고 어느 날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물기 이렇게 묻어있는 냄비가 있고 라면 봉지가 있고. 단식 투쟁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투쟁이죠.
13: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게?
1: 8년?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13: 9년 차.
3: 예. 지금도 안 지치나 봐요. 아... 그만할 때가 됐는데 또 짓고 있잖아요. 아니,
13: 주말마다 오셔서 일하고 가시고 일하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13: 그러면 오늘 제가 어디부터 구경할까요?
1: 아, 뭐 처음에 진 집이니까 본체부터 한번 가보시죠.
2: 단식 투쟁? 아니, 그냥 투쟁 끝에 이제 숲속에 지은 첫 번째 집 탐구해보자고요. 작지만 아기자기 알찬 숲속 아지트로군요. 이 모든 걸 손수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13: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작아요. 이게 정확하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1: 20제곱미터.
13: 20제곱미터.
1: 딱 6평.
13: 그러면 처음부터 땅 사실 때부터 내가 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1: 그 생각 당연하죠. 내 거를 내가 직접 한번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예.
13: 이거 비용은 물론 인건비는 빠졌겠지만 자재값만, 순수 자재값만 한 얼마나?
1: 가구 다 넣고 해서 한 1800, 1900 정도?
13: 원래 이쪽 건축 쪽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1: 전혀 다른 관계없는 전공을 했고 그리고 회사도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 30년 다녔습니다.
13: 그쪽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2: 보험사 자산운용팀에서 일했던 주겸 씨. 조직 생활이 유난히 힘들었다는데요.
1: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잠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남자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3: 저희가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힘들면 와서 그만두고 싶다. 나 그만두고 싶다. 언제까지 다닐까? 내년까지 다닐까? 올해까지 다닐까? 뭐 당장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막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 그랬었어요.
2: 당장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주말이라도 숨통을 트고 싶어서 평일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인제 숲속에 있는 집을 짓는 오도이천 생활을 시작한 거랍니다.
1: 뚝딱뚝딱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집 짓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빼앗기냐 이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자신감과 뿌듯함이 같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풀고 회사에 가서 또 일하고.
2: 의지한 건 달랑 책한 건. 야, 정말 몫으로 전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배선 공사도 직접 배워서 혼자 다 했다네요.
15: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바로 물어보려 했는데 발가락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1: 이 집에 가장 큰 하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섯 개의 독립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로 판을 얹은 건데 저쪽 끝에 있는 그 기초 하나가 빗물바지 그 내려오는 거 물이 그쪽이 많이 있으면서 치마가 요만큼 더 많이 돼서 저쪽으로 약간
15: 집이 계속 지금 저쪽으로 지금
1: 아 이렇게.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15: 끝났습니까?
2: 문제 치마 현장이로구먼요. 빗물바지에 호스를 연결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조치했답니다. 엄마, 안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1: 지금 8년, 9년 차니까 예, 스스로 경험으로 안전을 예, 보여드린 거죠. 뭐.
3: 태풍이 오면 걱정을 했었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끝나면 꼭 가봐라. 집이 남아있는지 어디 오지마 없어서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말하면 거추탄 거 중에 못 나갈 것 같은데.
10: 아니, 이게 다 나갑니다.
2: 작은 오두막 주방에 무려 아일랜드를 설치했군요.
15: 그래도 나름 주방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1: 이게 지금 그 하이라이트인데요.
2: 오, 느낌 있다.
1: 나무 토막을 어디서 툭하니 가져와서 얼기설기 얹더니 불을 한번 켜보자 해갖고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빠.
15: 아내를 위한 선물?
1: 아 근데 이거 아내가 저한테 해준 선물이에요 진짜 거꾸로.
2: 아내는 미대 출신이랍니다. 어쩐지 이 벽시계도 아내 작품이라네요.
15: 그래도 이런 건 또 좀 좋은 거 쓰셨는데요 또.
3: 제가 직접 칠했어요.
15: 네. 아, 이제 칠한 거.
3: 페인트 이거는. 칠한 거예요, 그냥.
15: 직접 하신 것도 있네.
3: 아, 저 은근 와서 했어요.
1: 이 오두막의 색깔, 외장 색깔과 지붕 색깔도 이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드톤에 검은색 지붕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3: 자꾸 저를 개입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 애정을 갖고 관심 가지라고 제가 자꾸 안 온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살짝 이제 관심을 갖게끔 자꾸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음에 오면 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자꾸 관심은 가게 되잖아요. 별 문제 없는지 만져보고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15: 근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게 있다는 게 요거 다용도실도 한번 볼게요.

0: 아니 진짜 좀 아내분들이 안 올라 하시겠다.
1: 거봐요.
0: 왜냐하면 뭐 하고 있는데 이거
2: 네 이게, 맞아요. 설거지하다 나가야 돼요.
0: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와서 일을 못하네요.
2: 못해요.
1: 이것도 엇먹을 하면 분명히 뒤틀릴 거다. 예, 문이 예, 열리고 닫히고 예, 하기 예, 힘들 거다. 예. 지금도 열어놓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0: 자동문이네요. 친환경적인 한번 해볼게요. 자동문. 네.
1: 열어놓으시면 좀 있으면 닫힙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2: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동문으로.
3: 이거야말로 소가 뒷걸음 치다가 지잡은 격이로구먼요. 나이스.
0: 2층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우와, 다락이 왜 이렇게 작아요?
3: 이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입장 가능하군요.
0: 여기가 자는 데인가요?
4: 아, 예전에는 낮잠 자던 데였는데, 예, 예. 예, 뭐 진짜 자는 데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기 안에.
3: 뭐야, 이건 또 뭘이야?
0: 이야, 내 이게 진짜. 어떻게 들어가?
5: 머리 조심하세요. 오.
3: 우와.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0: 오, 이거 들어오니까. 이야, 공간 진짜 좋다. 완전 숲속 오두막이네요, 여기.
3: 매트리스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아늑한 쉼의 공간이네요.
0: 이때까지 살다 수없이 많은 집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집도 가봤는데 요렇게 작은 침실은 처음 봤어요.
2: 다 작죠, 이 안에는. 네.
6: 그때로 돌아갈게요. 저거 쭉 봤을 때 어떠셨어요?
1: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말. 말은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침실을 만들어줬다곤 하는데 개구멍을 만들어주고 저보고 기어들어가라는 거잖아요.
3: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나름 이 공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1: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 구겨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딱 들어와 보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향도 좋고 되게 아늑하고 조용하고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7: 안락하다는 느낌 남편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1: 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일낼 것 같아서요. 칭찬해주면 또 일낼 것 같아서요.
0: 제가 처음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트리하우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여기 계단은 좀 편하네요. 예? 엄청 여기는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3: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 소년이 꿈꾸는 공간이네요.
0: 역시나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욕망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저 허클베리 핀 톰 소여 뭐
4: 당연히 맞죠.
0: 너무 잘하셨죠.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위치에 처음에 이걸 구상하셨던 그 이유가
4: 아, 좀 높은 데서 관망해 보고 싶다. 바람도 세고 이렇게 바람
0: 말 안 말리셨어요?
2: 욕망은 어떡합니까? 저 끝도 없는 욕망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계속 그렇게 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도 아직도 열정이 엄청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2: 저 다리를 한옥 만드는 그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옥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본 것 같아요.
3: 한옥이랑 뭔 관계인가 했더니 주춧돌 기초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맞춤 방식으로 지었다네요. 이야, 환기 시스템도 나름 최첨단이라는데?
4: 폴딩도 나무로 만든 폴딩도인데 얘를 열고 밑에도 이제 이게 자물쇠가 있어서 이걸 열고 그대로 잡아당기면 예. 폴딩도우입니다.
3: 나무로 홀딩도까지. 야.

0: 솜씨 좋으시다.
1: 이렇게만 바람 불다가 낮에 좀 덥잖아요. 열기가 이제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창. 예. 이게 보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해갖고 저 위에 천창에 나사를 두 개, 하나씩 박아놨는데 걸고, 자, 1단계.
0: 아우, 가지가지. 아이디어도 기발하시고.
1: 1단계는 어떤 데 필요하냐면, 비가 오는데 열고 싶다.
0: 비 올 때는 살짝? 오, 무더울 때는 이렇게 활짝? 좋다. 석 달 전 주겸 씨는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1: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샐러리맨이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2, 3년 전에 이제 희망퇴직이 한번 떴을 때 꼭 참고 이 사람이랑 이제 합의해서 꼭 참고 안 하고 그럼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0: 공리 끝에 숲속 오두막으로 시험삼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봤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답니다.
2: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해주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오랜 시간을 봐왔고 그리고 힘들지만 가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도 제 눈에도 좀 보였고 끈기 있게 해서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니 믿고 지지하면 이 사람 여기서 뭔가는 해내겠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0: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이제는 평일 닷새를 인제에 머물며 세 번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3: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짓고 계신 집이네요.
1: 지금 여태껏 네. 연습해오고 단련해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쏟아보자.
3: 아니, 진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집에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0: 천장도 시원하고 화장실 자리도 널찍하네요.
4: 소장님 포인트 벽 하나만 이따가 하나 알려주시고 가세요.
3: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딱 들어와서 보통은 저기 폭 들어가 있는 이 집 모양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창이 다 끊고 있어요.
4: 네, 맞아요.
3: 그래서 요쪽 벽에 포인트.
5: 아, 요쪽 벽에.
3: 네. 네. 요, 요쪽 벽에 포인트를 딱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 너무 좋습니다. 네,
1: 잘 잡고 있어.
0: 여전히 손수 작업 중인데 아내의 전폭 지지가 보태져 부쩍 힘이 난다네요.
1: 사람들 많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길보다 이 길이 돈을 더 많이 벌어.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조금 편해.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나이에서 좀 더 지났을 때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네.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았네. 조금 더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았네. 그걸 비교, 전 돈보다는 그걸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3: 이 집은 진짜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상의 의미가 가장 큰 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했던 말 중에 이 깊은 거를 왜 돈 주고 시키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충만감, 그 다음에 힐링.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수거든요. 모든 남자는 수천 년의 인류의 유전자 속에 사냥꾼이고 농부고 낚시꾼이고 그 다음에 목수였어요.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걸. 그러면서 그 기쁜 행위를 하는 동안 이 표정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안정을 포기한 대신 건져올린 행복한 숲속의 나날들.
2: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있고 싶은 공간에 들어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정말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도

0: 없으니까 더 선해지고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간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사람 보면서 합니다.
1: 이 집 짓는 과정, 그 이렇게 나타난 집, 그리고 이 환경들에서 좋은 쪽으로 예, 많이 나도 변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주었구나라는 마음에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간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2: 진짜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궤도를 이탈하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갑니다.
3: 아, 운정 신도시에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공원도 다 조성되어 있고 천변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오늘 찾아가는 주택은 아마 이 아파트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로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있네요. 저런 숲도 잘 조성되어 있고.
2: 오늘의 건축주 부부시군요.
4: 오승현 소장님이 마산분이래. 사투리가 구수하고 장난이 아니죠.
5: 아, 근데 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4: 긴장 안 하고 그냥 난 동네 주민 만났다 생각하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6: 안녕하세요.
4: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눈물로 설득한, 그래서 집을 지은 아내 조윤아입니다.
6: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다 어느새 집사의 기술을 탑재하게 된 유훈종입니다.
4: 그때는 위치도 사실 저는 위치도 언덕백이면 어때? 그게 낭만이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멀면 어때?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아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6: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좋은데라는 표현을 하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어디라도.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조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5: 소장님.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8: 오늘 건축 두 분?
5: 네.
8: 나와 계셨네요.
5: 맞으세요.
7: 그럼요. 나와야죠.
8: 이 집인가요? 지나쳤는데.
5: 이 집. 네네.
2: 오늘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작은 숲을 끼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로군요.
8: 오늘 다가구를 탐구하는 거네요?
4: 네, 여기 다가구예요. 새 집이 사는 다가구예요. 네.
8: 저 옆집처럼 단독주택을 지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4: 처음엔 단독주택을 원했어요. 네, 많이 보러 다니고 원했는데 이제 좀... 자금이 조금, 네.
8: 그러니까.
4: 이게 조금, 네, 좀 어렵더라고요. 네.
8: 너무 궁금한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5: 네, 네. 올라가시죠.
8: 엘리베이터는 없죠?
4: 네. 엘리베이터
8: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운동이 되네요.
5: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6: 뱃살이 없는 이유가 있네요.
8: 아, 이거구나.
5: 이야,
8: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우와.
2: 와, 정말 반전인데요? 여기만 보면 어디 회장님 댁 대저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군요.
8: 좀 깜짝 놀랐어요. 다가구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임대세대를 많이 넣다 보면 자꾸 쪼개요. 근데 저는 올라올 때 이렇게 큰 공간은 진짜 상상 안 했거든요. 세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철근량이 적게 들어가는 벽식 구조로 많이 해요.
9: 근데 이거는 요거 보니까 요 중간에 이게 보가 들어갔네.
2: 벽지 없이 이렇게 큰 공간을 내면서 하중을 받치기 위해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가구면서 창의 크기도 위치도 제각각. 그러니 하중을 견디려면 보가 필수인 거죠. 보의 내구특이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센스 있게 스피커도 설치했답니다.
9: 이 벽체나 이런 구조가 받아야 되는 게 철근량이 엄청 많이 세지거든요.
6: 안 그래도 저희 시공사 대표님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많이 갔을 수 없다라고.
4: 저희가 뭐 그냥 생각 안 했어요.
6: 근데 사실은 처음엔 반만 믿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면서 아 그러셨겠구나.
2: 시공사 대표도 놀랄 정도로 철근이 많이 들어간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4: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제가 뭐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이미지를 모아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개방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생각이 동일하고.
2: 단독주택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금 현실에 맞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4: 우연히 어느 부동산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원하시는 주택을 살고 싶은 거를 조금 해결하기에 뭐 1층을 주인세대로 해서 사모님이 살던가 아니면 복층에서 그러니까 3층을 해서 3층에 이제 테라스를 잘 사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다.
2: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과감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한을 푼 거죠.
9: 일반적인 다가구 접근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간 만들어내겠다는 욕망이 더 강하셨네요.
4: 개방감도.
10: 네. 개방감.
4: 네, 개방감. 개방감을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9: 거실 주방에 큰 창이 하나, 둘, 셋, 여섯 개는 하나라고 보고요. 네. 넷, 다섯 개가 다 사방으로 있는데.
6: 처음에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막혀있는 곳보다 뚫려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느 게 막힌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막힌 거다.
4: 무너질까 봐도 걱정하고 창문이 너무 크니까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었어요.
9: 이 정도 통창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 유리 같은데.
2: 한쪽 벽면 전체를 거의 창으로 뚫었으니 어우 진짜 과감하기는 과감하시다.
6: 저도 카페를 많이 다녀보지만 통창이라고 하는 통창들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프레임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창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저의 최우선 고민이었습니다.
4: 잘했잖아.
6: 그렇죠. 지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4: 저거 안 했으면
6: 저희 집에 그냥 시그니처가 예.
2: 덕분에 사계절 늘 새로운 풍경을 누리고 산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향하는 이 집의 명당. 차 한 잔과 함께 초록으로 일렁이는 숲을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행복을 실감하는 일상이랍니다. 이제 주방을 탐구해볼까요? 주방 역시 개방감 하나는 일관성이 있군요. 상부장이 없이 창도 큼직하게 됐고요.
4: 상부장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9: 아니 보통은 상부장을 하더라도 네. 저런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요 창은 작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한 거는 답답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 아내 건축주분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2: 웬만한 방 하나만큼 널찍하네요.
9: 주방에 있는 색감들도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낮은 채도의 이 색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6: 처음에 어떤 막 계획을 막 해서 하는 건 아닌데 네.

0: 막 신나가지고 막.
1: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도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니 뭐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집을 짓는다라고 구상한 시점부터는 이미 백도화지가 본인한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내가 다 그려 나갈 거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점점 알아갔던 것 같아요.
2: 뒤늦게 한 거예요.
1: 예.
0: 너무 재밌었어요.
2: 근데
0: 잠을 안 자도 너무 재밌었어요.
2: 정말
3: 저쪽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쪽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더 놀랍네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면 완전 도시뷰. 이게 완전 100% 자연뷰.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한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색적이지 않아요?
4: 자연과 도심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지 한 공간에서 이런 뷰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3: 자세히 보니까 이 인테리어와 소품이 너무 센스가 있어요.
4: 공간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가만 둘러보니 가구며 작은 소품들 하나까지도 감각적이네요. 덕분에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는데요.
5: 우연찮게 촬영 대관 같은 걸좀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4: 예쁘게 지은 집을 SNS에 올렸더니 각종 촬영 문의가 쇄도한답니다. 덕분에 대출이자 걱정을 조금은 덜었다네요.
5: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드라마. 영화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왔을 때, 나온다. 모두가 다 뭐, 저희 남편도 신기했고, 뭐,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굉장히 컸었어요. 예.
6: 야, 이게 복도 진짜 넓어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5: 네, 안방이에요.
4: 안방은 거실과 또 다른 분위기네요. 드레스룸 옆으로는 숲을 향해 발코니를 냈고요. 욕실 역시 큼직한 조조 욕조에 숲 조망을 신경 썼군요.
6: 일단 이 노란색은 요거는 저기 거실하고 약간 다른 컨셉인 걸로 봐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건가요?
1: 아, 뭐 예상하셨다시피 전혀 제 색깔은 아니고요.
2: 아, 전혀 아니에요.
1: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 노란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2: 너무 좋아요.
5: 네.
3: 지금 이 노란색 분위기 안방을 보고 나서 이 밖에 초록을 봤는데 하늘색, 초록색 밑에 노란 꽃까지 세개 색깔이 보이는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4: 집이라는 도화지가 주어지니 창밖의 자연과도 조화로운 공간으로 마음껏 그려냈답니다.
3: 제가 이거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해갖고 등두개딱 달아놨는데
4: 이 스티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5: 저 뒤에 교묘하게 가려졌는데
3: 흔적이 있는데
5: 아, 새 똥이 좀, 예.
4: 통창에 새가 똥을 싸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를 붙인 거랍니다. 새똥도 참 센스 있게 가렸다마는 평소 창문 청소는 이거 어떡하나요?
5: 창문 닦는 거는 고민을 했어요, 나름. 자동으로 닦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1: 저 작은 창을 통해서 제가 그 기계를 붙였습니다.
5: 아, 붙여요.
1: 네.
5: 문제는 그게 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을 닦으면 더군다나 걸레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덜덜덜덜 떨면서 막 하는데 너무 안, 한번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죠. 사람 부르자 이제 이렇게.
4: 크레인불로 청소하는 비용이 한 번에 무려 70만 원.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해 주니

0: 기꺼이 감사한답니다.
1: 와, 위에서 보니까 또, 야, 진짜, 아니, 계단이 높다 했더니 이유가 있네. 이 높이를 뽑아내려고.
0: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사실이 이리 보니 더 믿기지 않네요. 와.
2: 촬영팀이 오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뭔가를 할 때 여기서 찍기도 하고, 반대로 찍기도 하고.
1: 이야, 이 강공간이 다 보이니까.
3: 저 작은 쪽창으로 보이는, 예, 살짝살짝 비춰지는 저, 예, 숲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0: 장 많이 내신 거 다시 봐도 참 잘하셨어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1: 생각보다 옥상 너무 높고 너무 크다.
2: 다각으로 선택하면서 마당을 못했잖아요. 마당을 하지 못했던 걸 여기에다가 사실.
1: 예. 뭐 흔적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2: 사실은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단이었었어요. 하단을 만들었었어요.
0: 마당을. 마당 없는 아쉬움에 옥상 화단을 꾸몄는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진 못했답니다.
3: 그 조적 화단 뒷면하고 이 붙는, 예, 요 면에 방수 작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2: 그해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3: 그 두곳 안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정말 길게 설득한 끝에, 네, 차라리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기는 없애고 이 공간을 차라리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0: 집을 지은 뒤 집사로 변신한 남편이 이렇게 바꿔놨대요.
3: 어떠한 대상이건 간에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걸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일 거라는 거는.
2: 애정이 그만큼 생긴 거죠.
3: 생긴 거죠.
1: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다가구의 틀을 깬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룰을 깨부수어야 되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에 다가구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놀랐고요. 내가 원했던 공간에 살게 되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열심히 쫓아가서 지어냈을 때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가족들을 또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원팀이 되어야만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부부가 원팀이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다.
3: 어떠한 일을 부부와 같이 함께 함에 있어서 거기서의 소통이 너무나 이제 원활한 부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집은, 특히 이제 건축은, 예,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제 공간이다.
0: 그저 원하는 집을 지었을 뿐인데 어쩌다 찾아온 변화와 행운들, 원팀이 되어 더욱 꾼꾼해진 부부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보너스겠죠.
4: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5: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6: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0: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먹자.
2: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0: 밝아 볼 뿐에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2: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통쾌
2: 변비엔 메이킨.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6: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7: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기다리는 도시.
8: 지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9: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요.
10: 아, 너무 행복해요.
11: 어때요? 왕비 같아요?
12: 소원이 있네요.
8: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터키 겨울은 어떤 빛깔일까요?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8: 고대 문명이 빚은 찬란한 유산과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시간 여행지.
15: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시작을 처음 봐요.
8: 이스탄불 구석구석. 와. 생생한 즐거움이 가득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푸근한 인심으로 맞아.

0: 넘치는 사람들. 신비로운 매력으로 여행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땅. 저는 지금 이스탄불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8,000km,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 터키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갈 목적지는 터키 남서부에 자리한 데니즐리입니다. 데니즐리는 터키를 여행할 때 한 번쯤 들러보는 하얀 온천, 바로 파무칼리가 속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파무칼레보다 현지인들에게 더 유명한 데니즐리의 명물을 찾아보려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1: 어머머, 저기 지금 닭 좀 보세요. 닭을 크게 무슨 동상처럼 만들어놨네요. 닭이 그래요? 되게 씩씩하게 생긴 닭을.
0: 시내 중심부, 광장에 우뚝 선 달개 동상.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주 섬세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닭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연히 만난 기자분이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1: 닭이 울기 시작하더니 끊이질 않네요. 이렇게 길게 우는 닭이 있다니.
0: 반신반의하는 저에게 닭 울음소리를 길게 내보라는 즉석 제안.
2: 1, 2, 3.
3: sizinle alaka şimdi Denizli'ye geldiniz ya. Denizli'yi de tanıtıyorsunuz.
1: Evet.
3: Deniz doğrusu zaten bu kentin simgesi. Siz de çok güzel ötüyorsunuz. Çok güzel öttüğünüz için de biz de sizi burada haber yapacağız.
1: Tamam.
3: Çok güzel öten kişi Koreli misafirimiz.
0: 농담처럼 들었는데 실제 터키 지역 신문에 데니즐리 닭처럼 길게 우는 한국인으로 기사가 났답니다. 그런데 길게 우는 닭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기자분이 알려준 한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농장에 길게 우는 데니즐리 닭이 있답니다.
4: 호러즈무스 burada. 비디오스 seyrettiğiniz horozumuz burada.
0: 야무진 외모의 데니즐리 수탉. 과연 얼마나 길게 우는지 궁금했는데요.
1: 오늘 진짜 울트메시드 백수. 울트메시드. 하이. 하이 박근. 야, 울어. 코코. 코코네.
5: 코코네.
1: 빨리 울어. 얘가 아직도 울 생각을 안 해. 야, 근데 기다려도 안 우네요.
0: 촬영한 영상을 들려주며 유도해보는 농장 주인.
1: 아니.
0: 울까 말까 망설이는 수탉.

0: 아직 어려서 그렇지 더 크면 1분 가까이도 운다고 하네요.
1: 무슨 올란 쉐이레르 말이야. 분날 캐스맨즈 비즈니스.
2: 뭐 캐스맨즈 그 영어 이즈한테 족발에 뛰어난 스캐스젠.
1: 얘네들은 오래 울기 때문에 안 잡아먹는데요.
2: 쉬는 데에 쉬는데 600-700유즈라.
1: 600-700유즈라.
2: 600-700유즈.
1: 얘네들은 오래 울기 때문에
2: Deniz'de horoz zaten denizde mal şey önemli tabii ki çok yetiştiriciler var. Yani bu Türkiye'nin birçok yerinden denizde hayran kalıp da horoz isteyenler var. Onları gönderiyoruz veya gelip alıyorlar, üretiyorlar.
1: Bakteri çokça öyle uğruyor.
0: Denizli'에선 칠면조보다 닭이 한수 위랍니다. 봄을 재촉하는 농촌 들판.
1: 어머, 와, 저기 지금 닭을 딱하니 걸어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3: 여러분.
4: 뭐 Denizli'nin doğal tavuk ve gezen tavuklar olur.
1: Tamam.
4: Köy tavuğu beslenir. Onu tandır yapacağım. O tavuğu biz burada pişireceğiz.
1: Buraya mı pişireceğiz?
4: Yiyeceğiz evet. Siz de gelin yiyelim beraber.
1: Tamam. Çok iyi.
0: 그런데 요리를 마당에서 합니다.
1: 오.
0: 달군 숯을 덜어낸 다음에 깊은 화덕 안에 음식이 담긴 냄비를 넣습니다.
1: 오, 여기다 이제. 아, 닭을 여기
0: 이제 생닭 두 마리를 철사에 꿰 걸어주는데요. 어떻게 요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1: 초가 이 아저씨 막 한 손으로 집으시네요. 와 장사네 장사. 와 뭐들 여기다 덮으시네.
0: 무거운 쇠뚜껑으로 화덕을 덮은 후 공기가 새어나지 않게 진흙으로 주변부를 막아줍니다. 그야말로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덜어냈던 달군 숯을 올려줍니다. 닭이 익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리가 되는 동안 분주하게 농장 일을 하는 아주머니.
1: 와, 아주 크고 예쁜 소가 있네요. 야! 후! 내려봐. 야, 저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오랑코이.
0: 터키 조선은 사람 말도 알아듣는 걸까요? 덩치는 큰데 순하게 말을 잘 듣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닭 요리가 다 된 모양입니다. 아저씨가 뚜껑 위에 숯과 흙을 걷어내면
1: 자, 이제 드디어 열립니다. 개봉 박두 오! 야! 우와!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요? 이야! 자, 이제 초종닭이 나옵니다. 오!
0: 육중하고 단단해 보이는 데니즈리 통닭구이.
1: 껍질도 아주 그냥 파삭파삭할 것 같아요.
0: 땅속 화덕에서 장시간 구워 보기 좋게 익었습니다. 농장 앞마당에 차려진 멋진 식탁. 그리고 정말 맛있게 닭구이를 드시는 아저씨.

0: misafirleri belli bir kum mu? Misafirleri belli bir kum mu? Yani şey misafir dedim. Önce misafir yedim. Yani Cahit'i bir çekiyor önce tamam mı?
1: Ben size gösteriyorum böyle gider.
0: Aa, ilki boguna bu.
1: Çıkıp öyle düşünüp var mı acaba?
0: Tamam yani.
2: Ya sen yavaş ağzını
3: geçeyim. Ya보기에도 정말 연하게 잘 익은 것 같죠? 진짜 맛있을 것 같네. 아 정말 살이 아주 연하고요.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야 진짜 맛있네요. 데니즈 통영닭.
1: 이건 바바라의 버러서 çok uzun ötüyor. 아. Deniz dünyada meşhur.
3: Siz tahmin edin bakalım. Nasıl uzun ötüyor? Bu ne şey ediyor cidden?
4: Hayır.
3: Bu kadar mı?
1: Evet çok uzun uzun. Ben nefesim yetmiyor. Ondan sonra bayılıp düşüyor horoz.
3: Aa, horoz. Evet, evet.
1: Tavuk da yetiştiriyoruz köy tavuğu. Böyle doğal yetişiyor. Besi falan değil. Otlarla besleniyor. Onun bu çiftlik tavuklarından çok pahalı. Aa. 3 kat daha pahalı.
3: Yumurtası pahalı.
1: Yumurtasını da pahalı satıyoruz. Onlar çok doğal olduğu için çok lezzetli. Oradan da geçimimizi sağlıyoruz biz. Evet.
5: 유쾌한 아저씨 부부와 함께한 데니즈릭 닭맛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시작하는
6: 기대.
0: 행복해.
5: 즐거운 만남이 이어지는 터키 겨울 여행. 다음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저는 이제 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트라부존으로 향합니다. 흑해에 맞닿아 있는 트라부존은 한때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중동과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거점이었기 때문이죠. 마침 출항을 준비하는 배가 있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3: 지금 저한테 이 옷을 입고 배를 타라고 하세요.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데. 아야, 잠깐만. 시원히 계세요. 오늘 뭐.
7: 오늘 이 오늘 제 운동 바.
3: 자, 이게 거의 뭐 목배 바지 같은 거네.
5: 작업복을 갖춰 입으니 진짜 어부가 된 느낌입니다.
3: 약시오 뭐.
7: 약시는 좀 드세요. 갤책 발릭 좀.
3: 제가 진짜 어부가
7: 되는데. 데니즈의 발릭 나스 붙어졌어. 나스 체크해
3: tamam. İnşallah iyi tutacağım.
7: İnşallah iyi tutacaksın. Hadi bakalım.
3: 자, 흑해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사는지 제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출발.
7: 야, 데니. 기다림. 하게.
5: 호기롭게 배에 올라타 흑해로 들어가

0: 흐린 하늘과 검은 바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져 저는 서 있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1: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파도가 너무 세게 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 심해요.
0: 한참을 달리던 배가 빨간 부표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미리 그물을 내려놓은 곳에 도착한 건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물고기가 올라올지 한껏 기대가 됩니다.

0: 우리가 첫 주인공.
1: 세명 소녀 세명.
2: 와, 저 입 좀 보세요.
1: 이스 분이 예비어로 분은 예비어로.
0: 터키 사람들은 가오리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오리를 보내고 잡아올린 건 작은 물고기들. 흑해에서 잡히는 함시라는 터키의 멸치종입니다. 다른 물고기들도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흑해의 겨울바다에선 작은 어종들이 주로 잡힌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오늘은 바람이 심해서 더 이상 조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2: 아, 메리타니 나온 게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0: 그래도 사진 촬영을 하며 즐겁게 마무리하는 트라부존의 어부들. 마음만은 풍성하게 항구로 돌아옵니다. 인근 식당을 찾았는데요. 바다에서 봤던 작은 물고기 함시입니다. 전분 가루에 묻혀 프라이팬에 튀겨내는 흑해 명물.
2: 정말 맛있어요.
0: 흑해가 주는 선물입니다.

0: 저는 아나톨리아 공원, 더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눈길은 이어지고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 녹록지 않은 겨울 여행. 마침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1: 아파한군 기레비드님. 아, 촉되실 기레비드님. 잠깐 좀 들었다 갈게. 몸 좀 녹이고요. 따뜻하다. 장작불이 아주 따뜻하고 잘 타네.
0: 난로와 물통을 연결해 온수통 역할을 합니다.
1: 강아지가 있네. 끼 강아지네. 야, 지금 얘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2: 빨리 따뜻해.
1: 지금 얘가 따뜻하니까 피하지도 않고 제품에서 아주 가만히 얌전하게 있네요.
0: 강아지와 같이 불을 쬐는 사이 제가 주문한 요리가 익어갑니다.
1: 지금 이게 여기 밀가루 넣고 지금 빈대떡을 여기 굽고 있네요. 여기 소뚜껑 같은 거 위에다 놓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프라이팬인가 봐요. 이게 지금 터키식 빈대떡입니다.
0: 주인에게 부탁해 그 속을 들여다봤는데요. 얇은 밀가루 위에 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괴즐레메라 부르는 터키식 빈대떡인데요. 소뚜껑처럼 생긴 화덕에서 만드는 간식이랍니다. 괴즐레메는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제맛.
1: 사실 이거는 체면을 버리고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너무 제가 추위에서 떨다 와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먹으니까.

0: 보니까 아 몸이 너무 많아.
1: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아나톨리아 고원.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의 눈길을 쉼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과 쌓인 눈 때문에 결국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1: 눈을 치우는 제설차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더 이상 산을 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길을 돌아나가 인근에서 숙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켜진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방이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늑하고 깔끔한 방안. 하마터면 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할 뻔했는데 안도의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0: 저 물소리 들으면서 이 산속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1: 다음날 아침. 새로운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아늑한 숙소. 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0: 어제는 밤이라서 몰랐는데 야 와보니까 물소리, 새소리 듣기도 너무 좋고요. 야 정말 좋아요.
1: 지난 밤 자장가가 되어준 물소리의 정체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물을 가지고 나타난 청년. 신기하게도 그물에 고기들이 금세 잡혀 올라옵니다. 알고 보니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두어 송어 양식을 하고 있답니다.
0: 야, 손님.
5: 이제.
1: 덕분에 오늘 아침은 고소한 송어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이 달궈지길 기다렸다가

0: 강하게 살이 오른 송어를 석쇠에 넣고 굽는데요.
1: 마르지 않도록
0: 굽는 동안 살이 마르지 않게 올리브유를 틈틈이 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구운 송어구이.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근사한 아침 식사를 즐겨봅니다.
2: 야. 근데 막 이렇게 경치도 좋고, 막 공기도 좋고 이러면서 수영장을

폭설이 가져다준 뜻밖의 행운을 만끽하며 저는 거친 협곡을 따라 토로스 산맥 너머에 있는 새로운 목적지로 향합니다.

0: 한반도보다 3.5배 넓은 면적을 가진 터키는 지역에 따라 기후도 다르고 풍경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동경과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키죠. 터키 북동부에 자리한 카르스는 평균 고도가 2000m에 달하는 고지대로 겨울이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실크로드 상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혹한의 땅 카르스. 이곳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기차역입니다.
1: 카르스, 에르즈룸, 에르젠장, 시와스, 그르칼레, 앙카라.
2: 이거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꼬박 하루를 앙카라에 가는 사람들은 기차에서 묵어야 되나 봐요.
0: 버스보다도 오래 걸리는 완행기차. 저도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카르스를 출발해 동부 아나톨리아를 횡단하는 문권열차는 좀 느리더라도 색다른 낭만을 즐기고 싶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2: 우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0: 특히 침대칸은 원룸을 옮겨놓은 듯 세면대부터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죠.
2: 체크해드림. 저희한테 이렇게 지금 저한테 오늘 뭐 침대포 같은 거 이런 걸 다 주시네요.
0: 깔끔하게 침대포를 깔아주는 서비스에 감동하긴 좀 이릅니다. 맛있는 간식까지 챙겨주니까요.
2: 이게 순식간에 아주 편안한 잠자리가 만들어졌어요.
0: 기차에서 보낼 오늘 밤이 기다려집니다. 설렘 가득한 여행길에선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되기 마련이죠. 소문대로 침대칸은 젊은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3: 저 굉장히

0: 씨 허락을 받아 기관실에 올랐는데요. 기관사도 감탄하는 터키의 겨울 풍경. 저도 잠시 빠져들어 봅니다. 동부 산악지대에서 출발해 새하얀 평원과 계곡을 끼고 도는 눈꽃 열차. 제 마음에도 눈이 내린 듯 눈부시게 달려갑니다. 출출해지는 시간, 식당 칸에 들렀는데요. 여느 레스토랑 못지않은 메뉴들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살짝 주방을 방문했는데요.
1: 지금 여기 지금 은스가라 쿄페라는 음식인데요. 이게 소고기로 만든 음식인데 지금 손님이 주문한 그런 요리인가 봐요.
0: 주방에서 고기를 익히고 채소를 손질해 바로 만들어냅니다.
1: 제가 막 덜컹거리는데
0: 흔들리는 구간에선 다리로 중심을 잡아가며 음식을 만드는 요리 고수이십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냈나요? 혼자 먹기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 옆 좌석 승객들에게 합석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고 여행의 추억이 쌓이는 완행 열차. 극한 겨울이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아시아의 끝이자 유럽의 시작인 터키. 그 중심에 이스탄불이 자리해 있습니다.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어 수천 년 동안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해온 이스탄불.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만나 다채로운 도시의 빛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죠.
1: 이스탄불이 동서양의 접점이었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종착역이었고 모든 상인들이 여기 모여서 온 세계 진귀한 물품들을 팔았던 바로 그 시장입니다.
0: 터키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
1: 진짜 얼마나 미로같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저 뒤에도 다 지금 길이에요.
0: 출입구가 20여 개나 되고 5천여 개의 상점들이 한데 모여 있어 길을 잃기 쉬운데요. 좀 헤매도 시장을 거닐며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시장 안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 시장 안에 이발소가 있어요. 이발소, 옛날 이발소네.
0: 호기심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1: 규제 재킷 어떨까? 예쁘게 제가 깎아달라고 했어요. 예쁘게 여행하시느라고 머리가 산발이에요.
2: 맨 이름은 압둘라. 압둘 김.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0: 자신감 넘치는 터키 이발사 아저씨의 빠른 손놀림.
1: 아, 신이 컴플레, 컴플레, 제로, 컴플레, 피니시야, 컴플레, 제로.
2: 네, 네, 컴플레 제로.
1: 야, 제로. 제로. 머리?
2: 아, 야. 사실은 두 클레제키.
1: 두 클레제, 해면 두 클레제. 캐, 캐 버려.
2: 지금 나중에 좀만 있으면 피니 머리 다 빠져가지고.
1: 비비, 비비. 비비
2: 머리 다 빠져서 대머리 될 것 같아요. 대머리 아가. 대머리 아가 될 것 같아요.
1: 마샬로
0: 말이 안 통해 어안이 벙벙한 PD.
1: 그라틱 베기젤 네 몸 꼬마냐 마사지 야 마사지
2: 이거 되게 따가운데.
1: 오케이.
0: 모든 서비스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2: 자, 지금 이 그레즈 바사르예요. 압둘라 이발사 아저씨의 완성된 작품입니다. 훌륭한 작품.
0: 발길 닿는 곳마다 낯선 즐거움이 함께하는 이스탄불. 복잡한 도심을 살짝 벗어나 거리를 걷는데 상자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2: 다 비둘기 들고 가시.
0: 상자에 새를 넣어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새를 사러 온 거랍니다.
2: 야, 진짜 새가 많아. 다 비둘기네요. 비둘기. 어, 비둘기가 굉장히 다양해. 색깔도 그렇고. 이스탄불에서 이런 새 시장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0: 애완용으로 새를 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를 사고 파는 이스탄불 새 시장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채로운 비둘기들.
2: 둘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얘네들이 시리아 쪽에서 온 비둘기래요.
0: 가까이서 보니 키우고 싶을 만큼 예쁩니다. 이렇게 날려보내도 새들이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2: 어, 진짜 가네. 지금 예민이 지내는데.
1: 분백사대대.
2: 80km래.
1: 50km래.
2: 5km 정도 떨어졌다는데 얘는
1: 집에서 찾아온다? 15시
0: 새를 키우는 할아버지는 선뜻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노부부와 아들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여기가 바로 할아버지가 키우는 새들의 보금자리인가 봅니다. 비둘기 박물관에 온 듯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새끼도 있습니다.
2: 부카치겐노?
3: 부 미라프타도 꽝긴.
2: 얘가 지금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비둘기 새끼예요.
0: 아파트 베란다에 조성된 새들의 세상.

0: 하늘에서 지중해를 볼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컵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기를 내서 생애 처음 하늘을 나는 모험에 도전해봅니다.
1: 육하루 치큰자 욕대 규제미 만자라스 규제미 전부 규제미 아름답다는데
2: 진짜 예쁘다.
1: 진짜 예쁘다.
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제 발 아래 펼쳐진 지중해의 멋진 풍경. 제 마음도 페티의 바다처럼 푸르게 물들어갑니다.

0: 아니 말이 안 돼. 이거 실제 봐야 돼. 와.
1: 살아있다는 기분이 이런 거죠.
2: 제가 본 풍광 중에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보여주세요.
1: 비디오를.
0: 쏜다, 쏜다, 나온다, 쏜다, 나온다. 쏜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1: 제가 밝혔죠.
0: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1: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0: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1: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0: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2: 왜 그렇게 설계했지?
0: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0: 오늘 고급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3: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4: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3: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4: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1: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진짜 찰떡 같네요. 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2: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 거미요?
2: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1: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Z.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철책 아래 마을 강원도 철원으로 향합니다.
2: 이 건물은 북한이 세운 북한의 노동 당사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상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 치열했던 총성은 멈추었지만 그날의 흔적은 세월도 쉽사리 지우지 못했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철책을 지키고 지뢰밭이었던 땅에는 푸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 위에 삶을 일구고 희망을 피워낸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최전방 경계 초소 GOP.
3: 네, 차렷. 수상의 기대와 붙들어 초.
4: 한결.
5: 한결.
6: 한결.
7: 폭음, 청취 같은 거 있으면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해주고.
4: 알겠습니다.
8: 저항탄 15발 이상입니다.
7: 저항탄 15발 이상.
1: 장비 점검과 탄약 확인을 마친 장병들이 철책 경계 임무에 나섰습니다. 비무장지대 철책선 아래로 차가운 긴장감이 감돕니다. 험준한 산악을 오르내리며 북한군 동향과 이상 징후를 살피고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9: 한결!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결!
1: 남북을 가르는 철책 아래 대한민국을 지키는 삼엄한 경계는 칠흑 같은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철책 아래 또 하나의 분단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2: 이 건물은 북한이 세운 북한의 노동 당사입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 체제 강화와 주민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에서는 북한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도 받고 취조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암울했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물 주변을 살펴보면 6.25 전쟁 때 있었던 상은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 그 위에 사람들은 다시 삶을 일궜습니다.
2: 전쟁 당시 거의 폐허가 되었다시피 했던 이곳에 마을을 세우고 삶을 이어나갔던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1: 지뢰가 묻힌 황무지를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들. 민간인이 지뢰지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물답니다. 목숨을 건 개간 끝에 삶의 터전이 뿌리내렸습니다. 대마리는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
2: 오, 집들이 마치 이 종이를 접었다가 딱 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만 바뀌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1: 열을 맞추어 선 집들, 전략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 아무래도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면 부동산에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계세요? 어? 잠겨 있는데요? 안에 안 계시나? 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5: 아, 예.
2: 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5: 예.
2: 혹시 여기 부동산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5: 아유, 1년 됐어요.
2: 아, 정말요?
5: 정주영 회장이 속보를 그 북한에 갔을 때
2: 네.
5: 그때 한창 이제 땅 뭐 이게 붐이 일어날 줄 알고
2: 네.
5: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 달라고 그래서 그때 줬던 거예요. 뭐 어디 앉든 게 이제 손.
2: 아, 그래요? 저도 앉아도 괜찮을까요?
5: 이쪽으로 좀.
2: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5: 여기 마을에 처음 오셨어요?
2: 처음 와봤습니다.
5: 아유, 큰돈 벌었네. 돈 주고도 못 들어오는데.
2: 어머님은 여기 혹시 얼마나 사셨어요?
5: 여기 60년 넘었죠. 처음 입주했을 때서부터 왔으니까. 나이가 22살 노란저고리 빨간 치마 입고 들어왔지. 20살에 결혼해서
2: 네.
5: 신랑이 14일 만에 군대 가가지고 월남 갔다가 65년도에 제대를 해서 왔어요. 2월 달인가.
2: 그럼 어머님은 이 지역의 1세대이신 거네요?
5: 1세대죠. 어이구, 어서 오세요, 이장님. 멋진 일이셔.
2: 어? 안녕하세요. 네, 네.
5: 이장님이 답변할 말을 내가 다 하고.
2: 아, 이장님.
6: 다 하시면 되지 뭐. 아, 산증인인데 뭐 그보다 더 훨씬 나으신 거지.
2: 그럼 이장님은 2세대.
5: 네? 그렇죠.
6: 2세대지, 2세대.
2: 아,
6: 네.
5: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6: 아버지 어머님 같이 그때 입주 같이 한 거지. 어려서. 아.
5: 처음에는 정부에서 한 3,000평씩 못되게 이렇게 그냥 나무도 많고 지뢰 미확인 지대지, 이 전방에가. 그러니까 지뢰 사고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났고 사람도 많이 죽었고.
6: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5: 그럼 우리 정배도 그냥 땀으로 쳐서 나흘만에 깨어서 그냥 살은 거예요.
2: 그럼 제가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5: 가볼 만한 곳은 처책이 맥혀서 가죠.
2: 그래요?
5: 그럼
6: 여기 마을 회관에 네. 가면은 세모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우리 마을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걸 해놨으니까 기록 박물관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2: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장님이 네,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아 너무 진짜 감정을 이입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아찌들도 갔대요.
1: 지뢰밭을 일궈 세운 마을. 그 모진 개척의 세월을 견뎌온 삶의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8: 67년도에 군인 전역하신 분들 15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시켰어요. 68년도에 읍에서 경기 15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 지뢰와 황무진 거를 개관한 거예요.
10: 지뢰를 밟아서 개관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2: 네.
10: 또 이 폭풍 지뢰라는 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걸 밟아갖고 발목 절단되신 분도 많아요.
8: 여기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2: 네. 입주증이.
10: 그렇죠. 요런 게 보면은 네. 출입증이라고 해서
2: 아...
10: 여기다 딱 해갖고선 저 뭐 보안부대 뭐 이렇게 딱 써 있어가지고.
2: 아무나 들어올 수 없네.
10: 그렇죠. 오...
8: 저희 옛날 그 67년도에 집이 요런 식으로 돼 있던 거예요.
2: 아.
8: 네. 옛날에는 저렇게 진짜 허름한
2: 응? 나무 같은 걸로?
8: 네, 네. 나무 까시 이렇게 철조망으로다가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2: 그럼 이때는 그래도 좀 긴장감이 있었겠네요.
8: 아유, 엄청.
2: 아, 네. 네.
8: 이 당시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북방송을 했고
2: 네.
8: 또 북쪽에서도 대남방송을 해가지고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았어요. 남북이 갈려있다는 거를 분단이 돼 있다는 거를 굉장히 느꼈는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분들은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2: 네.
8: 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요.
1: 철책을 사이에 두고 살아온 세월. 군인은 경계를 지키는 존재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이웃이랍니다. 모내기 철을 맞아 장병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우러 대민 지원에 나선 건데요.
11: 두 명. 네. 한 사람 아프다. 아니 그리고 촬영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12: 촬영! 안녕하세요. 여기!
11: 같이 갈 거야 지금?
12: 네. 너는 따라가. 네.
11: 저 같이 가야 돼. 네.
1: 논밭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어 주민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답니다.
2: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 여기 이제 민통 초소. 아. 여기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출입증을 네. 여기다가 이제 내는 거죠.
10: 현재 출입증입니다 이게.
13: 신분증 한 번만 주시겠어요?
2: 아, 네.
1: 통제선 너머로 들어가려면 엄격한 신원 확인과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2: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민통선 안쪽인 거죠?
6: 그렇죠. 응. 이렇게 이제 업무.

0: 바리케이트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1: 네.
0: 막 이렇게 돌을 캐내고 밭을 만들거나 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2: 김일성이 철원 평야를 빼앗기고 일주일 동안 밥을 굶으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비옥한 땅이랍니다.
0: 찾아오래도 못 찾아옵니다.
3: 알아도 못 찾아옵니다.
4: 그쵸.
1: 뭐 말로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주소를 찍을 수도 없고.
0: 아 여기는 내비 찍으면 안 돼.
1: 그러니까요.
0: 네, 군산 지역이라.
1: 네.
2: 지도에도 없는 길,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드디어 도착한 모양입니다.
0: 야.
5: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어떤 놈이 알아? 주변 지지.
6: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유 난 여기 가르쳐서도 못 올 것 같으네.
2: 평화로운 풍경 넘어 선명한 지뢰 경고 푯말. 철책 아래 감추어진 들녘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1: 아버님, 혹시 남는 작업법은 없겠죠?
5: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1: 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아, 장화.
5: 장화에다 뭐 바지, 몽대바지. 오, 오.
1: 아, 예쁜 걸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쁜데요? 오, 몽대바지도 이렇게. 좀 태가 나지 않나요? 일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5: 어울리는데? 네.
2: 오늘 일꾼이 꽤 많은데요. 기계화로 예전만큼 많은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나오진 않지만 대마리는 여전히 농사철이면 어김없이 군인들과 함께한답니다.
1: 장병분들이 네. 대민 지원 나와주시면 어쨌든 일손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5: 아, 무척 되죠. 옛날에
1: 네.
5: 철원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쳐요. 옛날서부터 다 대민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1: 네.
2: 비무장지대까지 불과 2km 남짓. 군단의 최전선에도 평범한 삶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배민지원 나온 중에 최고 덩치가 좋은 것 같아요. 힘도 좋고 일도 잘하고.
1: 오,
0: 성실한 것 같아요, 사람이. 최고의 병사 같아요. 오늘 온 사람들이.
2: 어느덧 반가운 새참 시간.
0: 이게 풀어서 이게 밥이에요.
1: 아, 이거요. 와. 오. 황금보자기. 역시 귀한 게 들어있다 보니까. 와.
0: 망자가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 그 반찬을.
1: 이 정성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0: 아유, 저 군인들이 도와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2: 장병들의 입맛에 딱 맞춘 고소한 햄 반찬에 매콤하고 칼칼한 돼지 불고기.
0: 먹어.
1: 잘 먹겠습니다.
0: 이거 있잖아. 숟갈로 퍼서 갖다 먹으라고?
1: 네.
2: 땀 흘린 뒤 먹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1: 짝지근하고 칼칼하고. 와.
0: 하루는 닭도리탕, 하루는 소불고기 돌아가면서 하는 건 날마다. 아까 메뉴를 바꿔서.
2: 손맛이 깃든 집밥이 그리웠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 그리움이 조금 가시겠지요.
3: 나와서 먹은 건 항상 맛있습니다.
1: 약간 집밥이 그리울 때.
3: 예.
1: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어머니의 밥이 그리운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어머니의 밥을 먹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0: 네.
1: 남은 군 생활 건강하게 하시고요.
3: 고맙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0: 네. 네, 수고하세요.
1: 감사합니다.
2: 철책 아래 만난 평범한 하루. 누군가는 삶을 일구고 또 누군가는 그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1: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숭고한 희생을 느낄 수 있는 백마고지 전적지인데요. 지금은 태극기 펄럭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아주 고유한 곳이지만 6.25 전쟁 당시 이곳은 가장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2: 열흘 동안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던 백마고지. 수많은 이들이 희생 끝에 지켜낸 땅입니다.
1: 앞쪽에 보이는 고지가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약 30만 발에 달하는 폭격이 떨어지면서 민둥산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백마의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2: 전쟁이 남긴 상처 위에 굳건히 삶을 일구고 오늘을 지켜온 사람들. 그 이름 없는 헌신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이어가게 합니다.
4: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섬이 좋아요, 저는.
5: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드린 공에 비해서.
6: 그렇지.
5: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4: 아, 공이야.
7: 기분 좋다. 왔다야.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0: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0: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5: 별처럼 많은 모두의 금융을 위해 신한 슈퍼금융시대를 열다. 내 손 안에 금융우주 다 있게 될 거예요. 신한 슈퍼솔.
6: 상조,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꼼꼼히 보고 마음까지 보고 변치 않는 가치를 본다는 것. 예다함을 보면 상조의 기준이 보입니다. 상조는 예다함.
7: 대한민국 전체 암 발생률 3위. 사망률 또한 폐암과 간암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대장암. 하지만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소리가 없다. 검사를 하기 전까진 모르고 산다.
8: 전혀 없었어요.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뭐 주기적으로 잘 갔었고 뭐 크게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9: 먹기도 너무 잘 먹었고요. 소화도 너무 잘 됐고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7: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암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10: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막 식은땀이 흐르고 또 구토도 나고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7: 용종을 떼어내면 대장암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심하는 그 순간.
11: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7: 위험한 착각을 불러오는 용종.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용종이 있다.
12: 어떤 용종들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발생이 되면 굉장히 빠른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용종의 개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 일반 용종처럼 볼록하지 않고 대장에 납작하게 붙어있어 발견하기도 까다로운 용종. 암으로 돌변하는 속도도 빠르다.
13: 그게 톱니바퀴만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몇 개월 만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14: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7: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력화시키는 존재. 거기엔 톱니 모양 병변이라 불리는 SSL 용종이 있다. 사각지대 용종도 꼼꼼히 찾아내는 진단 내시경과 점막하 박리술의 명의 김진수 교수. 치명적인 암의 경계에서 최선의 수술을 선택하는 대장암 수술의 명의 김형진 교수. 보이지 않는 암세포로부터 환자의 삶을 지키고 있는 두 의사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대장암의 숨은 위험들을 살펴본다.

0: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상황. 치과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황광복 씨.
1: 치과에 임플란트 하러 갔다가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넘어갔어요, 목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가정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주일 지나니까 대장으로 내려갔어요. 또 2주가 지나도 또 대장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고요.
0: 어쩌다 삼킨 임플란트 나사. 다행히 대장 내시경을 하며 이 나사를 꺼내긴 했는데 거기서 마주친 것은 나사만이 아니었다.

0: 이제 내시경을 하니까 용종이 뭐 21개가 있대요.
1: 21개요?
0: 예.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2: 게다가 나이 68에 대장 속을 들여다본 건 이번이 생애 최초라는 것.
0: 안 했어요, 한 번도.
1: 왜 한 번도 내시경 해본 적이 없었어요?
0: 16년 전에 외국 갈 때는 한번 하고 갈까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겪고 뭐 하면서 이제 늦어졌죠.
2: 이러다 덜컥 대장암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한강복 씨 걱정이 크다.
3: 네, 안녕하세요. 한강복 씨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죠?
0: 네. 네,
3: 여기 보이시는 부분들이 그 장 쪽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물은 뺐는데요. 근데 저희가 대장 시험 하다 보니까 대장의 혹이 용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혹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좀 되게 커가지고 좀 한 시야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0: 되게 크네요.
3: 굉장히 큰 혹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저 용종들은 그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암으로 됩니다. 대장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작은 혹돌이 아니고 굉장히 큰 혹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용종. 대장 곳곳에 흩어지듯 많다.
3: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불행적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물 삼켜서 그러신 것도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봤던 대장 시험을 하시게 되었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장암이 될 수 있는 다발성 용종을 발견이 됐기 때문에
2: 이름하여 다발성 용종. 한참 늦은 대장 내시경 검사다 보니 용종이 보란 듯이 커가고 있었다.
1: 인터뷰상에서 본인이 21개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3: 실제적으로 21개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보통 뭐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대장 내시경 해본 적이 없다. 긴장합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용종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단순한 용종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기 대장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고요.
2: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름 약 5cm, 길이는 1.5m에 달한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하행결장과 S결장으로 구분되고 항문에서 약 15cm까지에는 직장이 있다. 대장은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보다는 노폐물의 전해질과 수분을 빨아들인 후 대변을 만든다. 몸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은 약 48시간. 그동안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도 함께 머물기 때문에 긴 대장 어디에서든 용종과 암세포가 자라기 쉽다.
3: 혹처럼 생긴 모든 모양을 용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용종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미경으로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용종의 세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종성 용종, 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그 여러 가지 종류로 현미경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선종성 용종이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생애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20개가 넘는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내시경 시술로 용종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선 생김새와 크기를 보며 위험한 용종을 가려내는 김진수 교수. 거기엔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 있을 수 있다. 김 교수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
3: 이런 타입의 용종들은 시간이 대부분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암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이제 1년 뒤에 이제 암으로 진행됐었을지, 아니면 2년 뒤에 됐었지, 5년 뒤에 진행이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대장암으로

0: 되는데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제거다. 오늘 시술에서는 특수 올가미가 사용된다. 한광복 씨는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게 됐다. 내시경을 이용해 나사를 꺼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용종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 시술은 먼저 내시경관을 통해 얇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를 넣고 용종의 목 부분에 걸어준 뒤 단단하게 조여 잡는다. 이때 순간적으로 특수 올가미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용종을 말끔히 잘라낸다.

0: 대장의 벽 두께는 2에서 3mm 정도. 종이 두어 장을 겹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장 천공 없이 용종만을 잘라내야 하는 시술. 의사의 숙련된 손끝과 예리한 판단력이 안전을 결정한다. 김 교수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용종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 정상 점막의 형태를 잃고 크기가 가장 컸던 용종.
1: 네, 2번, 3번 동시에 자르겠습니다.
0: 이어서 그 다음 용의자들을 올가미로 거머쥔다.
1: 네 번째 용종입니다. 제거하겠습니다. 공격시간 세워주세요.
0: 크고 작은 용종들이 차례로 몸 밖으로 나온다. 간혹 용종을 철제한 곳에서 뒤늦게 출혈하는 경우가 있다.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개수를 제거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오늘 시술에서는 용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큰 것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10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6개월 후 제거하기로 했다.
1: 자, 눈 떠보세요.
2: 네. 끝난 거예요?
1: 아,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주무시는 동안. 네.
2: 몇 개만 뺀 거예요?
1: 네, 8개 제거됐습니다, 오늘.
0: 떼어낸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되는 선종은 아닌지 분석한다.
1: 선종도 보면은 이제 저도 이형성,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선종성 용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병리 조직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단순 선종이 아닌 고도 이형성 선종, 암에 바로 직전인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기 대장암 세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확진 과정, 병리적으로 현미경으로 봐서 미세한 그런 어떤 악성 세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용종은 암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다.
3: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악산이라고 있어요. 하장도성. 거기에서 안내소에서 일을 하는데 산이 꽤 높습니다. 폭통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걸어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내려와서 그 소방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0: 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고영환 씨. 대장암이 신호를 보냈지만 설마 했었다.
3: 전조 증상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 한 3개월 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약간 그 동글동글하게 나온다고 할까요? 좀 뭉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바로 위아래

0: 내 쪽에서 통증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 이거 위경련이 아닌가, 이렇게 그 자가진단을 했던 거죠. 네.
1: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는 혈변, 복통, 그리고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 등이 있다.
2: 증상 중에서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변비가 있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설사가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물은변이나 설사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뭔가 배변과 관련돼서 기존의 습관하고 좀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관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1: 암덩어리로 인해 장 폐쇄까지 온 상황. 고영환 씨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2: 대장내시경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0: 예, 제가 그좀 했어야 됐는데 그 분변 자멸 검사인가
2: 네네,
0: 그것만
2: 변 검사만
0: 예, 변
2: 하셨었고
0: 검사만 계속 했었습니다.
2: 거기서는 이상이 없으셨던
0: 예,
2: 거죠?
0: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2: 네. 대장암이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대장이 이제 암으로 막힌다든지 해서 출혈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커져야 되고 이렇게 장을 막을 정도는 돼야지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누워보실까요?
1: 분변 자멸 검사 결과만 믿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은
2: 보통 요
1: 채
2: 정도
1: 안심하고
2: 되시는
1: 지냈다.
2: 거죠? 더 부른 건 아니죠, 지금?
0: 그렇습니다.
1: 분변 자멸 검사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변에 섞여 있는 피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접 대장을 보지 않고도 간편하게 대장암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2: 문제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이나 용종이 없구나, 정상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장암이나 용종에서 출혈이 있거나 또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에서 설령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위의 내시경은 해봤어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간단하게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자 그런 느낌에서 뭐 별일 있을까? 그러고 그 대장 내시경을 안 했던 겁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1: 다음날
2: 횡행 결장에 크기는 한 3cm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덩어리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장을 막고 있어가지고 상부 상행 결장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덩어리 때문에 지금 변이 못 지나다니고 있고 그 후는 이제 이렇게 다 짜부러들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고요. 상부 쪽은 우리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
1: 오늘 수술은
2: 오케이,
1: 복강경으로
2: 이제
1: 진행된다.
2: 정도 되는 것 같고.
1: 고영환 씨는 횡행 결장에 암이 생겼다. 암덩어리가 대장을 완전히 막아 장 폐색이 발생한 상태였다. 막힌 장 위쪽으로 대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상행 결장과 횡행 결장이 심하게 팽창해 있어 복막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상태. 수술은 장 청소를 하지 못한 채 복강경을 이용해 진행된다. 먼저 장갑막의 림프절을 포함해 우측 대장과 암이 위치한 횡행결장 일부를 잘라내고 소장과 남은 대장을 자동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장이 막혀 대장이 심하게 부푼 상황. 자칫 복강경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복 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 김영진 교수가 조심스레 복강경으로 접근하며 암세포 주변 림프절부터 절제해낸다. 암덩어리가 있는 지점을 파악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대장을 절제해 나간다.
2: 방불 꺼주세요. 네. 네.
1: 형광물질이 고루 퍼진 것을 보고 자른 대장에 피가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 자동문합기로 남은 대장과 소장을 붙여 소화기관을 연결해준다. 암과 함께 잘려진 대장은 약 30cm 정도.
2: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고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암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결장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 동그랗게 장을 막아가지고 변이 못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궤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전형적인 대장암의 소견입니다.
1: 최근 의학계가 새로운 암의 씨앗으로 주시하고 있는 용종이 있다.
3: 검사를 받았는데 그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돌기형으로 나는 이런 종양이 아니라 지금 넓게 퍼져서 나는 종양의 형태라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일반적인 용종이 아니라는 이 용종 대체 어떤 것일까?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5: 오른쪽 대장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보이는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점액질 묻어있는 그런 평평한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SL이라고 해서 그 좀 다른 종류의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고 해서 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종의 모형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톱니 모양의 병변, SSL, 처음 듣는 용종이다.
3: 말씀하신 SSL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5: 네, 크기가 좀 크고 옆으로 많이 자라는 그 용종들 같은 것들은 단순한 증식성 용종이 아니고 악성도 위험도가 있는 톱니 모양 병변이라는 그런 어떤 진단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증식성 용종과 달리 그 대장암이 될 수 있는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류의 세포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름도 생소한 SSL. SSL이란 대체 어떤 용종일까?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병변을 말한다. 대장 용종은 보통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양성과 암이 되는 중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선종은 버섯 모양처럼 주위 점막에 비해 도드라진 양상으로 보이며 대장 전체에 고루 발생한다. 주로 APC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행한다. 반면 SSL의 경우 주로 오른쪽 대장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을 보이며 표면에 점액질이 덮여있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 SSL 용종은 조직검사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톱니처럼 들쭉날쭉하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보여 톱니 모양 병변이라고 부른다. SSL은 일단 세포 변형으로 이형성이 생기면 비교적 빠르게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5: SSL이라는 용종은 영어로는 sessile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약자를 앞에 따서 S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essile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경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자라는 건 이제 줄기 경자라고 해서 줄기가 없는 모양이다. 즉 아주 평평한 것을 무경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serra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니 모양이다. 톱니 모양의 용종이다라고 해서 serrated region이라고 해서 SL 되는데요. 그 SSL은 그 굉장히 너무 평평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특히 내시경에서 멀리서 보면 거의 대장 정상 점막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주로 왼쪽 대장보다는 오른쪽의 대장에서 관찰이 되고요. 오른쪽 대장에서 관찰되는 납작한 병변이라고 한다면 SSL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붉거나 버섯처럼 볼록한 일반 용종과 달리 SSL은 대장 천막과 색깔이 비슷한 데다 납작하게 붙어 있어 예리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김진수 교수가 SSL을 유심히 살피는 데는 SSL이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WHO에서도 일반 선종과 SSL을 명확하게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5: 점막화 방지술로 절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 오늘 시술에서는 후크나이프라는 내시경 칼을 사용한다. 박성준 씨는 오른쪽 대장에서 약 2cm 정도의 납작한 용종이 발견됐다. 볼록 튀어나온 용종이 아니라 평평하게 바닥과 붙어있고 표면에 점액이 많아 일반적인 용종과는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다. 시술은 점막하 박리술로 진행된다. 보통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로 용종을 묶어 떼어내지만 박성준 씨처럼 일반적인 올가미로 떼어내기 힘든 넓고 납작한 형태의 용종은 후크나이프를 사용한다. 먼저 용종 바로 밑인 점막 하층에 특수 약물을 주입한다. 그러면 점막 하층이 쿠션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용종이 있는 점막이 위험한 근육층과 안전하게 분리된다. 다음, 끝이 갈고리 모양인 후크나이프를 이용해 납작한 용종을 코를 뜨듯 정교하게 베어낸다. 이를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칼끝이 밑에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아 장 천공이나 출혈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크고 납작한 용종이라도 뿌리까지 통째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5: 네, 점막하 주입합니다.
1: 점막 하층에 특수 용액을 주입해 SSL 용종을 점막에서 뛰어 올려준다.
5: 그게 뭐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괜찮죠? 네.
4: 보고 있습니다.
5: 네.
1: SSL 용종은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잘 찾아내는 노련한 눈썰미가 중요하다. 또한 대장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은 채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병변을 통째로 도려내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SSL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 제거한 SSL 조직은 병리과 조직 검사를 거쳐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인지 정밀 분석하게 된다. 환자의 병변은 정말 SSL 용종이 맞을까? 김진수 교수가 병리과를 찾았다. 내시경 시술 후 병리과에서는 조직을 잘게 잘라 단면 조직을 다시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본다. SSL은 현미경적 소견이 중요하다.
5: 네, 교수님, 제가 이분은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증식성 용종인지 아니면 어떤 SSL인지 좀 육안적으로 좀 구분이 좀 어려워서 혹시 병리적 소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6: 지금 여기가 이제 점막 부분인데 점막 부분 글랜드들이 약간 통통하게 커지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글랜드 상피 세포들이 그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것이 SSL이다. 김진수 교수가 정확히 떼어낸 것이다.
6: 이렇게 루멘 안쪽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증식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뾰족뾰족한 이런 증식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우리가 떼어낸 용종이 SSL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6: SSL 같은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병변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과 그다음에 병리 전문의의 그런 역할이 둘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이분이 뭐한 10년 동안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 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병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SSL이었으니까 향후에 검사에서는 이제 대장암으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검사에서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암 검사를 할때 그런 미세한 병변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SSL을 관심 갖고 봐야 하는 이유.

0: 없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1: 언제부터요?
0: 작년 여름에. 그래서 별로 그냥 체했는가 보다고 약을 먹고 그냥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심해서 병원을 갔죠, 동네에. 그랬더니 아무 이상 설사녀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스트레스 장염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스트레스 장염일 것 같은 증상. 그것은 대장암이었다.
3: 복통 등이 있으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셨고 예전에 혹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0: 5년 전에.
3: 5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하셨는데 그때 뭐 특별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0: 아니, 깨끗하다고.
3: 깨끗하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보니까 그 대장 이제 오른쪽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우측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단순한 이제 용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악성 질환이라고 해서 대장암으로 확인이 되셨어요.
2: 이럴 수가 있을까? 5년 전 대장 내시경에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새 암이 자란 것일까?
3: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이제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5년 전에 대장내시 검사했는데 그때 이상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전에 대장내시 했던 분들이 5년 만에 이렇게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는 SSL이라는 그런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종과 달리 좀 빠른 시간 내로 대장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정진수 씨 대장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SSL이었다. 대장 내시경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이별하기 따로 없다. 정진수 씨가 이번에는 대장학문외과 김용진 교수를 찾았다.
4: 대장에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헐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암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가 잘 보이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이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보면 우측 대장 결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대장이 이렇게 D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쯤 돼요, 위치가. 요 부분에 아까 그 덩어리처럼 보였던 게 있는 거예요.
2: SSL이 잘 생기는 오른쪽 대장. 정진수 씨도 바로 그곳에 대장암이 생겼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잠깐. 검사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0: 나한테 이런 게 있으려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여태가. 뭐 혈압도 없고 다른 건 질병이 없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5: 5년 전에 검사하셨을 때는 완전히 깨끗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엄마도 이제 안심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뭐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2: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찾아온 대장암. 거기엔 SSL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었다.
3: SSL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중간암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 3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용종도 없고 아주 정상이었는데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암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중간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에서 암으로 진행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암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 이유가 SSL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대장암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SSL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 김영진 교수가 수술을 준비한다. 복강경으로 진행하려던 수술. 그런데
4: 일단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봤는데 지금 이 복벽에 쭉 유착이 너무 심해서 조금 돌려볼까요? 지금 장갑막하고 소장이 복벽에 지금 다 붙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너무 심한데? 지금 유착이

0: 너무 심해서 아마 개복으로 전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보다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개복으로 전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20년 전에 소장을 잘라냈던 환자. 예상은 했지만 배꼽과 자궁까지 복벽에 붙어 유착이 심한 상태. 복강경 기구를 넣어 수술할 공간이 없을 정도. 급히 개복 수술로 전환한다.
0: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와, 소장도 다 붙어 있고.
1: 흔치 않은 경우다. 정진수 씨의 암은 오른쪽 대장인 상행결장에서 발견됐다. 암의 크기는 7cm 정도. 대장 내시경에서는 암 병변 위를 점액이 덮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무경성 톱니 모양 병변, 즉 SSL 용종에서 발생한 대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수술은 먼저 복부를 절개해 들어가 림프절을 포함해 암이 위치한 우측 결장을 제거한다. 다음, 소장과 남은 횡행 결장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0: 유착이 심할 경우 복강경 수술은 시야 확보와 안전한 박리를 어렵게 한다.
1: 오비티 긴 거 좀 내주세요.
0: 개복 수술은 손길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김영진 교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개복 수술을 선택했다.
1: 유착이 진짜 심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보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평소에 소화도 안 됐을 것 같은데.
0: 김 교수가 엉겨붙은 장기들을 일일이 정리해 나간다. 유착을 떼어내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시작된 대장 절제. 암이 있는 대장은 자르고 자동 문합기를 이용해 소장과 연결해 소화기관이 이어지도록 해준다. 대장은 일부가 잘려나가도 남아있는 대장이 적응하며 예전의 기능을 대신한다. 암과 함께 잘라낸 대장은 25cm 정도.
1: 지금 덩어리는 이게 지금 덩어리입니다. 자루 크기를 재보면 한 7 곱하기 한 4cm 정도 되는 덩어리고요. SSL에서 생기는 그런 종양에 사실은 좀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점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SSL에서 생긴 종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0: 암덩어리는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 여부를 보고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게 된다.
2: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비교적 초기인 1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2기하고 3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과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병합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4기 전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야 되고 예후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레도 있고 우주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4: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6: 오늘 보고 선수 입장.
7: 멘탈 퇴장.
8: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파카.
6: 까짓 거 한번 해보자.
8: 지금 나를 재생. 파카스.
9: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10: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9: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10: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11: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12: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

0: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1: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 대장은 늘 암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어딘가에 암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암은 떼어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 조직 검사 결과를 듣는다.
2: 예,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마치 그 재판을 받으러 온 것처럼. 예.
3: 네, 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이 우리가 제거한 그 대장이거든요. 네, 네. 좀 많이 제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암 덩어리가 있던 부분이었고요.
2: 네.
3: 거기서 26개 림프절을 찾아가지고
2: 네.
3: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에서 네. 암세포가 보여요. 다른 데로 뭐 간이나 폐 같은 데로 전이된 거는 없었거든요.
2: 네네.
3: 우리가 대장암으로 나눴을 때는 1, 2, 3, 3기, 4기 중에 3기에 해당하는
2: 네.
3: 그런 상황이세요. 뭐 다른 데 전이가 된 건 없고
1: 림프절 전이가 보여 3기로 진단됐다.
3: 남아있는 건 없는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 후에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이라 그러는데
2: 네.
3: 항암치료를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재발 확률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 네.
1: 암만큼 버거운 것이 항암치료다. 암을 떼어내고 증상이 없는데도 항암치료는 꼭 받아야 할까?
3: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뭐 머리는 빠지지 않나, 뭐 식사도 잘 못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꼭 해야 되나. 보통은 수술 후에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재발이나 전이를 줄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고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 2기 대장암과 3기에서는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대장암. SSL로 7cm의 암을 떼어낸 정진수 씨.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떨까?
3: 그 덩어리는 꽤 컸었잖아요. 크고 주변에 림프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절제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나왔어요.
4: 아유, 감사합니다.
3: 네,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없었고요. 우리가 1, 2, 3, 4기로 나눴을 때는 1기에 해당하는.
4: 아, 감사합니다.
3: 네네.
4: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3: 네네.
4: 일기래니까.
3: 네네. 아주 잘 되셨어요.
4: 아, 제가 한 그 정도 되면 3기 돼요 이러는 거예요.
3: 네네.
4: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3: 네.
4: 아우 감사합니다.
3: 네네네. 감사합니다.
4: 아유 눈물 나.
1: 암이 커서 불안했는데 결과가 좋다.
4: 아유 어제 잠 안 주무셨어 엄마.
5: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지. 우리도 듣고서 3기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언뜻 들려서 많이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일기라고 하시니까 항암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4: 눈물 난다.
5: 그러니까
1: 항암 치료 없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일기 다시 희망이 생겼다.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며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떼어낸 8개의 용종 중 가장 위험해 보였던 1번 용종.
6: 분석 결과는 이제 고도 이형성 선종이라고 해서 금방 암이 되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하지 않아 이번에 제거하지 않았으면은 빠르면 내년에 조금 길면은 한 5년 이내로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 감사합니다.
6: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1: 다행히 대장암 직전에 위험한 선종을 제거한 황광복 씨.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암이 되는 이형성 선종과 톱니 모양 SSL 용종도 발견됐다.
6: 부추입을 삼키신 것이

0: 어떻게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1: 치과에도 감사 인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0: 네.
2: 용종, 떼어낸 걸로 끝이 아니다. 대장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종 외에 교묘히 숨어있는 SSL도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톱니 모양의 싹이 언제든 중간암으로 돌변할 수 있다. 완벽한 안심은 없다.
3: 국가암 검진 사업 중에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는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대장암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 국민 대장암 검진 사업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이 됐다면 대장암의 발생률도 줄어들고 조기 대장암의 비율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암 전체의 예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 시작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0: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보통 45세부터는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세까지 검사를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5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야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60대인데 한 번도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검사를 하십시오. 대장암 정기 검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0: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 아무리 일어나도 못 일어나셨어.
2: 1년 이내 사망률이 60-70%입니다.
3: 도관제 수술하면 굉장히 힘든다.
4: 잘 됐다가 혼자 못 찾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
2: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더 제 수명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5: 수술하기 전에 언니 죽었구나 이제 못 한다 이제 그랬는데 살아야 되겠다.
6: 상담을 요시 2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냉각 패드로 더 차갑고 더 강력하게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7: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8: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7: 아, 이래도 되나?
9: 예. AIA 생명
7: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0: 이동하실게요.
7: 네.
9: AIA 생명
7: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1: 다시 들어간다.
9: AIA 생명
7: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3W시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예.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3W시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불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링 날

0: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브리디라이프.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나우 나이트앤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3: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4: 나이트앤조이 오뚜기.
5: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다들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초능력이 딱 하나만 주어진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6: 투명인? 어? 진짜요? 어? 투명인간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해봐야 돼.
5: 어떤 의심이요?
6: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5: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을 좋아해요. 사람들 관찰하는 거 좋아합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보고 나는 남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7: 저는 순간이동이요.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여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타면은 힘도 들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
5: 텔레포트?
7: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8: 저는 힐러.
9: 힐러?
8: 치유의 능력.
5: 오, 아, 생물학자라 뭔지 좀 어울리네. 예.
8: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딱 손대면. 이렇게.
5: 그리고 네. 대가를 요구하겠죠?
8: 영생하시고 싶으시죠?
5: 그러니까 얼마면 돼요? 네? 얼마면 돼?
8: 퍼센트로 이제 재산의 퍼센트로.
10: 저는 근데 순간이동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비행 같은 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걸 갖고 싶어요.
5: 날아다니는
10: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좋아했던 게 점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5: 어? 뭔가 뭐 높은 데서?
10: 네, 뭐 떨어진 느낌도 좋고 재밌었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나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있어요. 오. 심지어 그 막 기류 불안정한 데가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도 뭔가 내가 탄 이 철로 된 큰 게 이 공간 속에 기체를 어떻게 뚫고 있는 것과 이런 걸 상상하면 오히려 더 즐거워가지고 전 비행하는 걸 되게
5: 비행하는 네,
10: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5: 근데 사실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10: 비행.
5: 네.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터뷸런스 만나면 와 그냥 저절로 손이 모아지면서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10: 그러니까 비행을 사실 흔들리면 우리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5: 네, 맞아요.
10: 사실 비행에 대해

0: 우리가 좀더잘 알면은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1: 야, 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또 선물해 줄 과학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주시죠!

0: 반갑습니다. 아, 그냥 느낌이 생텍쥐페리예요.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1: 우와.
0: 예, 어린 왕자.
1: 근데 진짜 찰떡 같네요. 예.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교수 조문성입니다.
0: 아,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의 생텍쥐페리. 우리 교수님은 비행에 대해서 예. 어떤 연구를 하시는, 비행을 연구한다. 좀 생소하긴 한데.
2: 저는 재미있게도 네.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0: 거미요?
2: 예.
0: 거미가 비행을 한다고요?
1: 아,
0: 비행이라는 건 난다는 건데 거미가 난단 말이죠?
2: 예.
1: 오. 그 곤충? 그 벌레 거미 말하는?
2: 예, 맞습니다. 거죠? 절지동물 네. 거미. 네. 이대한 교수님이 참 잘 아시는.
3: 원래 완전 나는 거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2: 저는 비행하는 생명체들의 비행 원리를 연구를 하고 예.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항공기 설계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아하.
2: 그래서 오늘 한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네.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훑어보면서
0: 아, 여러분도 오늘 멋진 시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비행하면 보통 비행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과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대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2: 예.
0: 몇백 톤쯤 되지 않습니까?
2: 예.
0: 거기 또 사람도 수백 명이 또 실려요.
2: 예, 맞습니다. 예.
0: 근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건지
2: 예.
0: 이게 좀 궁금합니다.
2: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본다면 예. 일단은 공기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0: 공기요?
2: 같아요. 공기요? 예.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기는 그러한 양력을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는데요. 네. 일단은 1m 곱하기 1m 네. 곱하기 1m 하면은 저희가 한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1m짜리 예. 정육면체요?
2: 예. 예. 그럼 그 안에 공기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0: 공기의 무게요?
1: 1세제곱미터면은 꽤 큰데 그래도.
0: 그러면은
4: 김상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0: 한 30g?
2: 실제로 저희가 예, 예. 측정을 해보면은 예. 1.225kg.
1: 킬로그램이라고요?
2: 예. 예.
0: 1.2kg요?
2: 예.
1: 아니, 지금. 1이래요?
2: 예. 1.2kg이면 사실 진짜 1세제곱미터가 보통 마시는 우유팩. 예. 그거보다도 이제 무거운 그런 무게인데 느끼시지가 않죠.
0: 말도 안 돼. 그 우유 그 1리터짜리 그거보다 공기가 더 무겁다는 거
1: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머리통에 우유팩을 올려놓으면 느껴지잖아요, 그 무게가. 예.
0: 그럼요.
3: 오, 헷갈려. 왜냐면 풍선이 되게 가볍잖아요.
2: 예.
0: 아니, 공기가 그렇게 무겁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착한에 있는 공기만 해도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수백 킬로그램을
2: 예.
0: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공기의 무게가요?
2: 저희가 공기라는 무게를 평생 느끼고 그렇게 지내와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진짜 신기하다.
0: 이야.
2: 이 공기라는 것이 질소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들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체들이 분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0: 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건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의 무게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냥 지내는 거지.
2: 예.
0: 실제로 공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2: 예. 공기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육중한 항공기가 어떻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한 60% 정도는 제가 생각에는 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와 같은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요.
0: 네.
2: 유체는 고체와 달리 흐른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1: 그러니까 유체라는 게 이제 공기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뭔가 흐르기만 하면은 전부 유체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2: 예.

0: 이러한 유체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네. 혹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
1: 그러면 비행체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작용이 되나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다 다르다?
0: 예. 네.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켜서 그렇죠. 그러한 생명체들이 그렇죠. 이제 공중에 떠서 이동을 하는가 그렇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2: 뜨려면은
0: 각각의 생명체마다 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네. 제일 왼쪽부터 예. 거미 그리고 민들레시아 예.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곤충 그리고 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 이렇게 전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근데 거미는 예. 그냥 거미줄을 타고 대롱대롱 건너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미가 비행을 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2: 거미가 비행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0: 실제로는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3: 4.5km 상공?
2: 4.5km를 예. 날아다니고 위에서 위에서 비행한다고요? 위에서? 예. 새들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새들보다? 4.5km면?
0: 예, 1930년대에 예. 그 미국 농림부에서 5년 동안 계절별로 그리고 고도별로 곤충 어떤 곤충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가를 다 채집을 했었어요.
2: 와.
0: 채집을 했는데 4.5km 상공에서 거미가 채집이 됐습니다.
2: 와.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뭐 증거가 보도록. 있어야죠.
1: 아니, 거미가 진짜 나르는 거예요? 아니,
2: 거미가 날다니요.
0: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이 거미의 종류는 이제 대륙개거미 종류고요. 예. 이게 제가 실험한 장면인데요. 예, 예. 지금 연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대략 정량 정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2: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예. 볼 수 있구나.
4: 다리로 바람을 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0: 예, 거미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바람을 체크하고 이제 비행하기에 적당하다 싶으면은 복부를 저렇게 올리고 허공에다가 실을 쏘게 됩니다.
2: 허공에다가 실을 쏴요?
3: 저기 나온다.
2: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네?
1: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날아가는데.
2: 여러분, 거미가 납니다. 거미가 날아요. 근데 희한한 게 스파이더맨 보면 일단 내가 이거 거미줄을 쏘는데 어디에다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4: 그렇죠. 예.
2: 그네 타듯이 타는 건데 얘는
4: 공중에다가
2: 대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원리? 예.
0: 아침에 해가 뜨면은 네. 해가 지면을 달구고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는 빨리 달궈지고 어디는 천천히 달궈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비열의 차이에서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달궈지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거미 입장에서 거미 실로 공기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 공기를 잡는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 바람에 예. 몸을 얹었다.
1: 날리는 예. 그러니까 거 아니냐?
2: 가차 플라이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냥 네. 바람이 부니까 예. 바람 부네. 이 정도면 조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지 해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사람도 태풍 불면 날아가듯이 그렇죠. 얘도 바람에 그냥 휩쓸린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0: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한 1800년대 다윈 시대부터 있었어요.
1: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0: 예,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기 거미의 비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윈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한 네.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그로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거미가 작은 거미가 비그로 위에 안착했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을 관찰을 하고 비그로 항해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야.
2: 거미 떼들이 내 있는 쪽에 왔다가 다시 또 얘네들이 날아간다?
0: 예.
2: 야, 무슨 특수부대입니까, 얘네들?
4: 스파이더맨이 문제가 아니네요, 얘네들은. 거기에다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쏴서 막 날아가.
2: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거미도 날아, 거미는 날아.
0: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이 물체 입장에서는 공기라든지 혹은 액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러한 유체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개미가 있을 때 이 개미였던 그 물방울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 물방울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네. 느껴져요. 그래서 나오지가 못하는 네. 거죠. 어떠한 물체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액체라든지 혹은 기체의 점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 그럼 잠깐만. 예. 그 점성이라는 건 공기 안에 점성이 있다는 거예요?
0: 예. 공기나 액체, 물 같은 것들이 점성도 갖고 있고 관성이라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2: 점성도 있고 관성도 있다?
3: 예. 점성은 알겠는데.
0: 우리가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른다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예, 예. 한번 흐르면 계속 흐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요.
2: 그렇죠.
0: 네. 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본다면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는가. 그것은 유체의 혹은 기체의 그 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다가
2: 나가는 힘 때문에
0: 예 가다가 어느 정도 돼서 멈추는 것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그러면은 이 거미는 줄을 쐈을 때 얘 작은 애들이니까 와. 우리가 못 느끼는 공기의 어떤 끈적임을 접착제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0: 예.
4: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거미가 그 마지막에 날기 직전에 막 거미줄을 막 이렇게
2: 뿜어냈어요.
4: 뿜어냈잖아요. 공중으로. 예. 예. 사냥할 때 쓰는 그 거미줄, 우리가 보는 거미줄이랑 예, 예.
2: 다른가? 예.
4: 똑같은 거미줄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거미줄이에요?
0: 아, 다른 거미줄입니다.
4: 아, 진짜요? 아,
2: 그래요?
0: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생물학자분들이 이제 기술해놓은 데이터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2: 이야.
0: 그래서 거미가 비행을 하는데 한 세네 가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 근데 이걸 유체역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어야지 얘가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네.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약한 바람에도 비행을 하거든요. 산들바람 한 우리가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한 2m/s, 3m/s일 때 상승기류에서 그 실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거미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행실들을 한번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2: 네.
0: 우리가 보통 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거미실들이 관찰이 잘 안 됩니다.
2: 네.
0: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거미실이 한 가닥이 한 2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200나노미터라는 크기가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실 그렇죠. 것 같아서 저희 머리카락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2: 100마이크로미터 예. 머리카락?
0: 예.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500분의 1 그 정도고요.
2: 네. 아, 진짜요?
1: 아니,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행실이 보였거든요?
0: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빛의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나노미터란 건 그거보다 빛의 파장보다도 작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데 빛의 입사각에 또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 실들이 보입니다.
2: 아,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각도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실이 잠깐 보인 거네요.
0: 예.
3: 약간 뭐 산란이 돼서 하얗게 그냥 예. 얼핏 예. 보이는.
0: 되게 운이 좋게 찍힙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200나노미터의 두께의 실이 한 50에서 60가닥. 그리고
2: 60가닥.
0: 길이로 치면은 한 3m에서 6m까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고 거미실이 200나노미터 정도 작으면은 거미실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러한 유체로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수많은 작은 가닥들 때문에 거미가 굉장히 작은 산들바람에 의해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 이걸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4: 와.
2: 예? 이거 누가 밝혀낸 거예요? 이런 거를.
0: 제가 밝혔죠.
2: 진짜로요?
0: 예.
2: 진짜요?
0: 예.
2: 거미 비행실로 이거 날리는 이걸 예. 교수님이?
0: 예.
2: 다인도 몰랐던걸요? 다인도 그냥 왔다가 어디 가니? 이랬던걸요?
0: 예.
4: 와. 거미 아빠?
2: 이분이 거미 진짜로 아빠. 스파이더맨이네.
1: 거미 전문가신데.
0: 사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과학자들 혹은 공학자들이 가보지 못한 그 영역을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는 그러한 예고 이러한 시각으로 각각의 곤충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보면은. 비행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 그럼 결국 거미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이 공기의 점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유체역학 중에서도 뭐 약간 뭐 표현하자면 미세한 유체역학을 쓰는 거잖아요.
0: 예.
3: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보단 작아야 공기의 점성을 쓸 수 있다거나
0: 예.
3: 이걸 넣으면 어렵다거나 약간
0: 총체벌레 혹시 아시나요?
2: 몰라요. 총체벌레?
0: 날개가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총체처럼 그렇게 필라멘트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총체벌레라고 합니다.
2: 네.
0: 그 크기가 한 1mm 미만으로 날개라는 그러한 형태도 갖고 있고요. 또 필라멘트, 강모라는 그러한 개념도 갖고 있어요.
2: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2: 예.
0: 총체벌레가 이제 4개고 그 이상부터가 날개라는 그런 막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2: 아,
1: 완전히 관성으로 지배당하는 예. 곤충은 어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0: 초파리 혹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그러한 곤충들은 이제 날개를 사용을 하고 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들레 홀씨라든지 혹은 거미는 실을 사용을 하죠.
5: 막이 없구나. 예. 예.

0: 그래서 이게 유착학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1: 그러네요. 차원이 바뀐다?
0: 예. 예를 들어서 점성이 강해지면은 필라멘트 구조가 생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관성이 강해지면은 날개 바깥은 그런 막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체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를 우리는 레이놀즈수라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점성이 강해지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관성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0: 예,
2: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공기 중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관성과 점성의 영향을 무조건 다 받습니까?
0: 예, 그럼요. 비행체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혹은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점성의 영향이 작은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2: 네. 초파리부터 지금 관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향하는 원리가 다 다른 거예요?
0: 예, 초파리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200번 정도의 어떤 날갯짓하는 이러한 진동수를 보입니다.
1: 엄청 빠르죠?
0: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게 되면 날개 앞전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요. 보시면은 날개 앞전에서 뭐 볼텍스,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관성의 영향이고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초파리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아,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날갯짓을 하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예. 그게 압력을 국소적으로 낮춘 역할을 해서
0: 예.
3: 상대적으로 몸을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0: 예, 그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 거죠.
1: 비행이라는 건 얘의 가지고 있는 뭐 장비든 뭐든 얘 능력으로만 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기하고 그 뭐 와류라든가 이런 예. 것들 이 뭔가가 적용이 돼야
0: 예.
1: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3: 예. 그 저는 그냥
1: 신기하네.
3: 초파리가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
1: 그러니까 그냥 날겠지 뭐.
3: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1: 그렇지.
3: 공기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 맞아.
3: 소용돌이가 중요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이제 비행하는 날갯짓을 보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팔자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곤충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높고요.
1: 네,
0: 그리고 빠르죠. 곤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1: 맞아요.
0: 여기에 보는 그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 300Hz 그 정도고.
1: 오.
0: 잠자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20Hz 그 사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작을수록 어떤 비행을 할 때 제자리 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고요.
1: 네.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파리나 잠자리보다 새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새는 비행하는 원리가 다릅니까?
0: 새의 비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 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곤충하고 새하고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1: 전진비행.
0: 예.
3: 초파리는 이렇게 막 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예. 그 소용돌이가 양력으로 날게 한다고 하셨는데
0: 예.
3: 어떤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나요, 새는?
0: 새가 이제 전진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2: 양력.
4: 뛰어오는 힘.
0: 예. 네. 그리고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1: 항력.
0: 이야기합니다.
1: 항력. 항력. 예.
0: 그리고 새가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중력도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뒤에서 밀어.
3: 힘이 일정해야
0: 예.
3: 되고.
0: 네.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추력.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날려면은 무조건 양력, 추력, 그다음에 뭐 항력, 중력 깔고 가고 이런 게 다 필요하겠네요. 그죠?
0: 예. 그래서 이제 새 같은 경우는 그 전략으로서 날갯짓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1: 예.
0: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들이 각각 다양한
1: 다 날개가 다르네요. 예. 다 새들 날개예요.
0: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날개 같은 경우는 벌새의 날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1: 근데 벌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벌새는 날갯짓이 약간 곤충 스타일의 날갯짓이라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리에서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0: 예. 예.
4: 벌새 날갯짓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진짜 팔자처럼 하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자연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네. 딱 명확하게 딱 분기가 되는
1: 그러네.
0: 게 아니라 이제 그 맥에 혹은 변하는 지점 그런 천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송골매라든지 혹은 제비 같은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비행하는 비행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비행 날개.

0: 그러니까 이게
1: 그 우리 주변에 많은 까치라든지 까박이라든지 예, 예. 그러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날아가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도심이라는 환경 혹은 어떤 숲이라는 환경에서 네. 기동성 있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날개보다는 타원형의 저런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2: 새들은 다 날개가 비슷한 줄 알았더니 다 들리네요.
3: 한 번도 이렇게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예. 활공형 날개라고 이렇게 활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수동형, 하나는 능동형인데 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그러한 새들의 날개를 보면은 저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예.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이런 와류가 생성이 되고 항공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깃털이 큰 볼텍스를 작은 볼텍스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3: 공격학적으로 예, 뭔가 있네요 다.
1: 예, 그러한 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능동 활공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알바트로스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날갯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거의 비행기와 같이 고정기처럼 이렇게 딱 락킹을 해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는데 저렇게 날개 길이가 길고 그리고 이렇게 폭이 작은 그러한 날개를 우리는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가 항공기나 혹은 새의 비행 효율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2: 속도, 기동성, 거리에 따라서 그 효율성에 따라서 날개가 다 다르게 진화했다라는 생각도
1: 예,
2: 들고
1: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진하는 비행을 하게 되니까 새의 몸통이라든지 혹은 날개가 이제 유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2: 그럼 이게 생물들은 다 이게 유선형이 앞으로 나가려면 그 유선형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관성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타나는 생명체의 어떤 모양의 특징이 예. 이제 유선형이 됩니다. 난류가 생성이 되면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난류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새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비행이 되겠는가? 네. 진화적으로 그게 점차 어댑테이션이 됐겠죠.
4: 그렇죠. 예. 날개는 있지만 못 나는 생물들은 저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구조를 갖는.
2: 펭귄.
5: 네, 물속을 나는 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2: 걔는 물속을 나는 새로 그렇게 봐.
1: 이제 재밌는 부분이 네. 이제 펭귄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라는 그러한 유체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새나 혹은 물 안에서 유영하는 그러한 어떤 물고기 그리고 뭐 돌고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서로 다른 종인데 어떠한 헤엄을 치기 위한 그 구조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공학 쪽에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그것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기술에다 접목시키는 그렇죠. 것을 우리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생체 모방 공학. 뭔가 멋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새들한테 모티브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좀 이용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1: 예. 그래서 곤충이나 새들이 이제 비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2: 그러니까요.
1: 거기에서 그러면 인간도 비행을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5: 아주 오래된 그 생체 모방 공학 바이오 미메틱스의 사례가 이 비행이겠네요.
1: 예. 와.
2: 야, 이 생체 모방 공학이 비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네요. 사실 난 그동안 비행기 하면은 그 라이트 형제밖에는 몰랐습니다.
1: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비행의 시초고요.
2: 네.
1: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2: 예?
1: 있습니다.
2: 오토 릴리엔탈이요?
1: 이제 오토 릴리엔탈은 동력이 아닌 글라이더 비행을 시초를 했는데 그동안은 인간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들이 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2: 네.
1: 매번 실패하고
2: 실패.
1: 근데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 로 유인 비행을 성공시킨 거지 릴리엔탈인 거죠.
2: 여기 자, 보시면은 근데 언덕에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날리나 보네. 와, 사람도 엄청 경하네. 예.
0: 스키 점프하듯이. 어,
2: 갤러리 엄청 많아요.
1: 예,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것이 한 15m의 산이에요. 오. 근데 이 15m의 산이 인공산입니다.
2: 만들었다고요?
5: 예. 릴리엔탈을 만들었어요?
0: 직접이요? 날기 위해서 쌓은
1: 예.
0: 거예요?
1: 예. 와. 독일 북부 지방에 산이 없습니다.
2: 그래요?
1: 예. 그래서 릴리엔탈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디선가 뛰어내려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을 하려면은
2: 대단하다.
1: 비행을 하면 비행기를 기차에다 싣든지 혹은 마차에다 싣든지 해서 네. 끌고 가서 어느 지역에 무슨 언덕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공을 할 때는 바람 방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상관없이 이제 비행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틀렛에 자기 집 주변에다가 산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15m 되는 그러한 산을 쌓고 거기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5: 아,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산이 70%.
1: 그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굉장히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보여요, 그것으로 그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네네. 그러한 체계적인 실험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새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정도에 그동안 이 새를 관찰을 하고 또 정량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입니다.
2: 와, 이 릴리엔탈 이분이 쓰신 거예요? 예.
0: 되게 원본처럼
2: 오토 릴리엔탈. 예.
1: 비행 기술의 기초로서의 새의 비행 그런 의미입니다.
2: 새 비행을 연구한 책이네.
1: 예.
2: 항공 기술 연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시초.
1: 예.
2: 아, 역사적인 책이네요.
5: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예. 날 수가 없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그 통념에 반하는 실제 자연의 사례가 새들이었으니까 예.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연구하면 예.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 담겨 있겠네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2: 자, 이렇게 새 날개, 야, 새를 이렇게.
0: 아, 잘 그렸다.
1: 여기 보이는 요 새가 황새입니다.
0: 예. 날개 끝에 갈라져 있네. 수동활공형.
2: 그렇지. 수동활공형.
0: 이야. 열심히 듣고 있어요.
1: 황새라는 것이 독일 북부지방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2: 릴리엔탈은 새 날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거를 알게 된 걸까요?
1: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이 화살표의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향해 있고요. 바깥쪽 날개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 날개에서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 날개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2: 그거를 그걸 다 계산을 한 거네. 야.
1: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한 그 13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정도의 관찰을 해서 그것을 기술을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싶고요. 새의 날개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네. 저희가 공학적인 용어로는 캠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캠버가 항공기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이제 비행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0: 꼬리 날개.
5: 예. 아, 기발하다 그건.
1: 이러한 형태가 현대의 비행기의 어떤 형상, 주날개가 있고 이제 꼬리 날개가 있는 네.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오토 릴리엔탈이 18대의 비행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5년 동안 2,000회의 시험 비행을 합니다.
2: 2,000회?
1: 예. 그 2,000회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언덕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2: 골절이나 어디 안 부러졌을까? 계속 달리는데 골반 들었을 것 같은데.

0: 이제 그 미국에도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1: 전해지고.
0: 됩니다. 예. 그리고 오토리한테 책도 이제 그 라이트 형제한테 이제 전해지고 아. 라이트 형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그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형제도 아 오토릴렌탈의 어떤 도움이 컸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그러한 그 기록도 있습니다. 아. 라이트 형제도 이제 처음에는 오토릴렌탈과 같이 이제 글라이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글라이더는

0: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
1: 12초 동안 36m를 달았다. 예. 최초로.
0: 예.
1: 프로펠러랑 엔진을 넣은 것도 라이트 형제가 그럼 최초겠네요.
0: 시도를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1: 있었지만,
0: 시도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1: 성공한
0: 실제로
1: 건.
0: 성공하고 그게 기록으로 남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인 거죠.
1: 그 프로펠러가 비행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프로펠러.
0: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이제 추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할까 어떨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추력을 발생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선박에서 이미 선박 프로펠러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1: 프로펠러라는 게 그러면
0: 예.
1: 새로 따지면 날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0: 새는 이제 날개에서 추력하고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데 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력을 부족... 발생시키는 부분하고 추력을 네.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예.
2: 그래서 날개에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0: 예.
2: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 비행체에 추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혹은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비행체인 거죠.
1: 새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든 건데
0: 예.
1: 거기다가 이제 엔진을 넣고
0: 예.
1: 프로펠러 넣었다라는 게
0: 예.
1: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창의적으로
0: 예.
1: 새 기술하고는 또 다른 진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최종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제일 길게 난 건 어느 정도예요?
0: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차차 항공기 성능을 이제 증대하면서 네. 38km까지 비행을 했어요.
1: 38km?
0: 네.
1: 와, 엄청 날라.
2: 미터를 킬로로 바꿔 킬로미터로 바꿨네요. 처음 했을 때.
0: 그 가운데 이제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체를 만들어서 1909년에는 육군에다가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2: 그 시기가 거의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기였네요, 시기적으로.
0: 예,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온 형태가 이제 복역기 형태입니다. 날개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1: 저런 스타일 비행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지브리 만화보고.
3: 맞아요.
1: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이때 당시 때 좀 되게 뭐 통용했던
3: 그렇죠.
1: 그런 중요한 그 말이었겠어요. 그죠?
0: 네. 예.
2: 1차 대전이 되게 참호전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존재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1: 그래서 당연히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비행기 연구가 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치열했겠네요. 그죠?
0: 예, 맞습니다.
1: 예.
0: 1920년 그리고 30년대 이때를 거쳐서 비행기의 황금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동안은 목재와 어떤 철 트러스 구조물을 사용을 했다면
1: 예.
0: 알루미늄, 드루알루미늄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항공기 구조적인 면에서도
1: 이제.
0: 이렇게 변화를 그렇죠. 갖게 됩니다. 항공기가 튼튼해지고 더 커지면서 이제 속력도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러한 영역에 도달을 하고요.
1: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고속으로.
0: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이러한 시점까지
1: 보이네요.
0: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0: 1923년에는 항공기의 속도가 400km 퍼 아워의 속력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1: 400km?
0: 예.
1: 라이트 형제가 38km 달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럼 한 20년 만에 400km로 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4: 유체역학을 쓰기 시작한 거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0: 예.
4: 적용을 해서.
0: 야.
1: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0: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라고 하면 이제 송골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1: 빨라요?
0: 예. 예. 그 송골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할 때
1: 네.
0: 이제 호버링을 하면서 제절빙에서 이제 사냥감을 하다가 사냥감을 이제 찾으면은 네. 그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1: 그 활강하죠. 그러니까 예. 날개 접고 예.
0: 날개를 쫙 접고
1: 맞아요.
0: 그래서 활강해서 그때의 속도가 한 300, 한 80, 90 그 정도까지 속도도
1: 엄청나네.
2: KTX보다 빠르네요.
1: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0: 예.
1: 그게
0: 예.
1: 대략 한 380km인데
0: 예.
1: 인간이
0: 예.
1: 자연에서는 정말 수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시킨 그 날개를
0: 예.
1: 그 속도를 꺾어버리고 20년 만에 400km짜리 주행기를 완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4: 인간이 미리 한번 걸어본 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기기관을 한번

0: 해봤고 또 증기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보니까 이 운송 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랑 아 이게 시작이 힘들지 우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로켓도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성공시킨 게 1903년도였잖아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1호가 나간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걸 넘어서서 우주까지 갑니다.
2: 그러니까. 미친 거죠.
3: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2: 그럴 수도 있겠다. 예.
3: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네. 사실은 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력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은 배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라이트 형제나 릴리엔탈처럼 이런 선구자적인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자원과 노력이 결합되면 인간들이 이렇게 확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극명한 예시인 것 같아요. 과학의 또 위대함이기도 하고. 예.
2: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 속도라던가.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또 터지잖아요.
4: 2차 세계대전은 항공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류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 되게 됩니다.
2: 저런 애들이 속도도 장난 아니죠?
4: 예, 속도도 이제 시속 400km에서 네. 이제 500km, 600km. 아하. 700까지도
2: 이제. 700까지 가버리면 계속 이제 저렇게 단엽기로 발전하는 거죠?
4: 예.
2: 이야.
0: 마지막 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데 M26 저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처음으로 그 제트 엔진을 써요.
2: 제트 엔진? 네.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0: 네. 저거 이제 그 케로센 같은 연료 써서 제트 엔진이 사용된 최초의 전투기.
3: 나머지 다 프로펠러 전투기.
2: 그렇죠, 그렇죠. 네.
0: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발전에서 이제 제트 엔진을 쓰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비행기가
2: 3세대. 3세대 비행기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정도로 비행기가 대단했으면 지금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4: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인류는 최초로 음속을 이제 돌파하고요.
2: 음속을?
4: 또 1967년에는 X-15라는 항공기로 마하 6.7이라는 속도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3: 말도 안 돼.
2: 60년대예요?
3: 몇 킬로예요? 그러면 거의 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4: 8,000km 파워로 환산을 하면 8,000km 퍼 아우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2: 진짜요?
4: 예,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에서 스위스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야,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국내산만큼 빨라요. 아니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근데 여객기는 왜 빨리 안 가는 걸까요? 저번에 그 스위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열몇 시간 동안
1: 너무 힘들었나 본데요.
2: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국내선만큼 그냥 한 시간 만에 그냥 스위스까지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1: 근데 그거 있었잖아요. 초음속 여객기.
4: 콩코드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마하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도로 이제 비행을
2: 빨랐다니까요, 콩코드가.
4: 하지만 음속에 가깝다든지 혹은 초음속에서 영역에서 비행을 하면 항공기에서 손실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 그
4: 항공기에 발생하는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수 1 바로 미만의 속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요.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마하수 0.75 혹은 0.85 마하수 바로 직전의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2: 여객기가
4: 합니다.
2: 여객기가 그래서 저 정도 속도구나. 예.
4: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초음속으로 여객을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고요.
2: 교수님은 이런 이론들을 다 계산하면서 비행기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4: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을 항공기 설계에 접목하면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다양한 항공기들을 한번 볼까요?
3: 그 뭐예요? 이야,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와.
2: 이야, 너무 다양하게 나오네. 와.
5: 끝도 없이 나오네.
2: 뭐예요, 이거? 우와.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 모형들이 지금 다 달라요, 너무.
4: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0: 비행체들이고요.
1: 네.
0: 여기에 보이는 이 항공기들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항공기들이 되겠습니다.
1: 네.
0: 보통 블렌디드 윙 바디 항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1: 얘는
0: 합니다.
1: 동력입니까? 무동력입니까?
0: 동력이 있습니다.
1: 동력이요.
0: 근데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항공기의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2: 탈소 발전 매우 높으니까
0: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출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항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교수님은 왜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0: 최근에 우리가 기후온난화인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1: 그렇죠.
0: 항공기도 점차 친환경 항공기로 변화해서 항공 기술이 우리 터전에 더 유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제 꿈입니다.
1: 너무 필요하겠네요. 아, 좋은 꿈이네요, 진짜.

0: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이 설계한 이 친환경 비행기에 많은 또 승객들이 타서
1: 그렇겠네요.
0: 예,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계속해서 멋진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이 꽃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거?
3: 예쁜 꽃?
0: 야, 이 꽃은 뭐지? 좀 특이하네. 내가 알던 꽃이 아닌데 처음 보네? 식물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3: 생물학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식물 분류학자.
0: 식물 분류학? 국내 식물 분류학계 1인자라고 하셨으니까.
4: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숲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5: 아, 이름 들어봤는데.
4: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트리가 Abies coreana.
3: 크리스마스 트리가
4: 우리 고유종이에요.
0: 우리 고유종이에요?
4: 아,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0: 우와.
4: 로드덴드론 태현이 아이라고.
0: 태현이? 손현 씨 태현이요?
4: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아. 정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릴 수 있어서.
6: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특집 디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혁신하기.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엘도라도. 오후 3시 50분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터널.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핵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무슨 헤드라이너 같았어?
1: 완전 광란의 도강이었습니다.
0: 와, 같이 즐기고 계시는구나.
2: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3: 2016 5월의 헬로루키가 이제 곧 발표됩니다.

반갑습니다. 피카지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가 그 헬로루키 영상, 쿠카스텐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밴드 음악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밴드 음악만 듣고 있는데,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

꿈을 계속 키워왔는데 또운 좋게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꼭 되고 싶습니다. 15년의 꿈입니다. 헬로 루키에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영상을 나와요? 영상이 뭐예요?
1: 댄스 같은 경우에는 재즈를 일단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 저희 다 연주에 굶주려 있어가지고
2: 지금까지 뭐 공연을 하고 연주를 했을 때는 소규모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3: 아, 스테이지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올라왔는데 한스 분들이 저를 약간 어서 오십시오 정원 씨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경연이란 말이죠. 경연이란 특성이 좀 있는데 그 강점을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믿고 조금 더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뛰셨으니까 저희 음악은 눈을 감거나 아니면 차분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다녔습니다.
1: 벌써부터 스타일링이 좀 돼 있네요. 팬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0: 아, 저 때는 돈을 많이 들였고요. 네. 이번엔 돈이 없어가지고. 네.
2: 저때 다 들여서 이번에 좀 품이 부족하더라고요.
0: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하고.
3: 아마 오늘도 장비 저희가 제일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0: 총기 분해처럼 몇 초 안에 타다다닥 하고 다시 타다다닥 쳤고. 저희 뭐 지금은 1분 안에 가능합니다.
3: 저는 딱 10%만 우리 팬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0명이니까 30명만.
0: 사이키 달리기에 정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4: 갈까요?

0: 저는 그게 1등입니다.
1: 터뜨려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니,
2: 그걸 네. 너무 정제됐다고 표현하면 그 장르는 좀 억울하지. 나도 한 팀을 꼭 발견하는 팀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고.
0: 소신 발언하면 저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3: 저 불만 네. 있어요. 말분 진짜 음원같이 잘해요.
1: 아, 그런.
2: 근데 뭐 너무 압도적이잖아.
1: 이번에는
2: 네 좋습니다.
1: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4: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된 두 팀은 헬로루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연말 결선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발표해볼까요?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팀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어흥! 저희는 우당상상거리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대부분이 항상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래서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제가 2008년도인가 23살부터
2: 15년 정도 8년 전에 데뷔를 해서
0: 어떤 계기로 모이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씩 죽었습니다. 하나씩 죽은 멤버들.
1: 뭐 많은 인디 밴드들처럼 그냥 활동 이렇게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면서 음악의 끈을 이제 놔야겠다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집에서 막 애들 재워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문을 열더니 그럴 거면 그냥 밴드를 활동을 해라 해서 공연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수 씨가 형님 다음 주 합주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공연을 리허설 들어가는데 드럼을 이렇게 웃으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영이 음악을 할 때 행복해야 하는 드러머가 제 최고의 드러머다.

0: 그래서 요즘에 좀 난감스러운데 애들이 아빠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락스타라고 원한다고 해서 아 되게 좀 난감을 해서 자랑스러운 군 락스타라도 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가타의 생애 첫 스페이스 공감
2: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죠?
2: 네, 강모야.
3: 이제부터 첫 곡 들려드릴게요.
2: 인사 한번 하자.

0: 감사합니다. 이렇게 TV로만 보던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아주 지속 감사드리고요.
1: 예, 여기 오렌지 빛깔로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2: 저는 긴장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오는 순간까지 긴장을 안 하다가 들어오는 직전에 긴장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아직도 너무 떨려요. 울진 않아요. 아무튼 신나게 달려봐야 되겠죠? 저희 근본 있는 그 가사에 면목중학교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니요, 오늘은 공감중학교로 바뀌겠습니다. 아흥!

0: 한명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맨날 이렇게 공연 끝나고 가면서 야, 경기 형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 그렇지.
0: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항상 뭉클해가지고
2: 우리를 봐달라고 저희가 먼저 찾아간 입장이었다면 어느 생각부터인가 팬들이 저희를 찾아와주는 시기가
1: 맞아 진짜
3: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까지 있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더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
4: 그냥 너는 그냥 계속 웃고 있어 네,
3: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0: 야, 뭐 아무리 생각해 뭐 약간 밴드 하는 것만큼 재밌고 내가 멋일 수 있는 일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냥 혹시라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 그러면은 또 하고 싶은 네, 그게 밴드지 않나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의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 딱 그 삶의 BGM이 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0: 오늘 이제 첫 출연이니까 다음번에 또 출연하게 되면은
1: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들려드릴게요.

0: 바보다입니다. 저희는 사실 사이키델릭 하면 뭔가 좀 더 제 이미지엔 좀 진하고 뭔가 뱅글뱅글 도는 좀 어지러운 느낌이라면 저희는 그게 연한 느낌?
1: 그때 저희가 이제 동아리 선배였고 제가 후배였는데 앞에서 어떤 빡빡머리인 사람이 너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점프를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을. 그게 이제 군대에 막 전역한 이승현이었고
0: 말년 휴가 나가서 공연한 데서 보러 갔는데 그롤링 보컬이었거든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랑 하면 뭐라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2: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응원에서 듣던 그 평면적인 사운드랑 굉장히 대비될 정도로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0: 공연만으로 라이브를 기준으로 한다면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관객들이 더 우악할 때도 있거든요.

0: 공감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 긴장된다 하고 딱 와서 고마운데 이야 막 이러니까

0: 진짜 최고 최고.
1: 저희 다음 곡은 플라워 테일 하겠습니다.

0: 그냥 다 같이 처음부터 잼을 해서 리프 하나 누가 치고 있으면 그걸 듣고 반응하고 또 그걸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굴러가던 잼들이 많았었어요.
1: 바다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대만 투어를 갔었는데 거기 무대가 되게 어둡고 되게 스모그를 되게 많이 뿌려서 시야가 가시거리가 되게 짧은 공연장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 아무도 안 보이고 나밖에 없는 기분은 드는데 되게 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현님의 베이스 소리, 승현님의 드럼 소리, 지혜님의 기타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할 수 있겠다. 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3: 뭐야, 네. 감동이야.
0: 약간 심쿵인데?
4: 그런 좀 하나씩 하나씩 좀 꿈을 이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 해외를 다니면서.
3: 엄청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토라던가 델타슬립이라던가 이런 팀들이 사실은 절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랑도 같이 공연을 했고 이 사람이랑도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밴드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공연하고 나선 것 같아요. 집에서 감사 샤워를 하거든요.
2: 그게 뭐야?
0: 공연이 끝나는 날 공연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샤워를 좀 길게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사실 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공연을 할 때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더 생각하려고요. 감사함을.
5: 샤워하는
0: 거. 네. 오늘 감사 샤워 꼭 해야 돼요.

0: 이거 정말 행복한 어. 경험이네요.
1: 한 말씀 올리거슈. 아, 참으로 오늘 그 공감을

시기 하면서 약간 딱 그 느낌입니다. 표지판 등산하고 있는데 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표지판에 딱 보는데 어? 잘 가고 있는 길.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1: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특집 디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혁신하기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엘도라도 오후 3시 50분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터널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탐험과 모험의 땅. 야.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0: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Это будет. Это получится.
1: Ну, я думаю, наверное, потери будут.

Заебли.

Сам тоже собирался уезжать, да?

0: Кэп, я мультик, ответь. Кэп, я мультик, ответь.
1: Стоим, ожидаем.

0: 예수가 지구주였거나 하나님은 다시 부르면 이빨 맞고
1: 그래서 비를 따뜻하게 다니로서 받아야 돼.

0: 야경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행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예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단지 산업적인 면을 뛰어넘어 인류의 역사와 생활양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금속의 왕이라 불리는 철입니다.

사실 철은 청동보다도 못한 금속이었습니다. 청동보다도 무르고요. 쉽게 녹슬기까지 합니다. 구리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어렵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이 마구 들쑥날쑥 바뀝니다. 그런 철을 왜 금속의 왕이라 할까요? 철에 다른 성물을 섞어 잘 계량하면 기가 막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세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옛날 고대에 좋은 칼을 만드는 법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요. 철을 녹인 뒤 딱정벌레 즙을 짜서 넣으면 명검이 나온다. 빨간 머리 소년의 오줌을 받아 뜨겁게 달군 철을 담그면 된다. 라는 구절들이 나올 정도로 철 계량에 대한 지식은 주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인류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철 계량에 성공한 것은 십자군 전쟁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맞붙은 전쟁입니다. 이때 기독교 세력은 약 200년에 걸쳐 8차례나 예루살렘을 탈환하려 원정을 떠났지만 모두 이슬람 세력에게 대패하고 말았죠. 이슬람 세력이 승리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세력 간의 무기 수준의 차이도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슬람 세력은 역사상 최고의 명검이라 평가받는 다마스쿠스 검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얇고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검을 사용하던 십자군에 비해 기동성이 훨씬 앞설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이 대단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얇고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 격렬한 전투에서도 좀처럼 날이 무뎌지지 않았고 잘 부러지지도 녹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검과 맞붙을 때면 십자군의 검은 맥을 추리지 못하고 족족 부러졌고요. 십자군이 아무리 두꺼운 방패와 갑옷을 준비해도 이슬람군의 다마스쿠스 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 군대가 다마스쿠스 검을 두려워했죠. 악마가 검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대에 와서 이 칼을 분석해 보니 겉면에 탄소 나노 튜브가 형성된 것이 발견돼요. 이것이 일반 철보다 약 100배 정도 높은 강도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을 깨우쳤을 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이슬람 세력은 이 제련 기술을 알게 됐던 걸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다마스쿠스 검을 만드는 소재는 당시 세계 최고 품질로 명성이 자자하던 우츠강으로 파키스탄 인도 지역에서 수입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철광석을 녹일 때 도가니 속에 나뭇잎이나 나무조각을 갖춰놓고 밀봉에 녹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밀봉된 공간 안에서 나무가 수치되면서 탄소가 철 속에 스며들었겠죠. 아마 사람들은 이때부터 철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숯 또는 탄소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탄소가 철 속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숯이 철을 정화시켜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라 믿었었죠. 이렇게 인류는 탄소가 제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철을 제련할 때 탄소 함유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탄소량을 잴 방법도 탄소량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도 몰랐죠. 그러니 철 제품의 가공도 대량 생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영국의 한 기술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바로 위대한 강철왕이라 불리는 헨리 베세머입니다. 베세머는 당시 금속, 유리 등 높은 온도로 녹여서 제조하는 소재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나폴레옹 3세가 베세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대포가 발사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깨져나가서 전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죠. 베세머는 우수한 강철을 생산하는 것만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머는 1년 동안 새로운 제강법 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5년 회전이 가능한 항아리 모양의 전로를 이용한 베세머 제강법을 개발해내죠. 이 전로 기술은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료인 탄소를 더 투입하지 않고도 쇳물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철 속에 포함된 탄소 함량을 조절하는 원리였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탄소가 철에 포함된 탄소와 만나 일산화탄소가 되어 철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불어넣는 공기량에 따라 탄소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베세머 제강법은 기존 기술 대비 10배 이상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제강 효율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기존 제강법이 한 번에 200kg 단위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의 제강법으로는 한 번에 20톤까지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제강 효율이 약 100배 향상된 것이죠. 베세머 제강법의 개발은 곧 강철 생산의 비약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증기기관과 철로가 대량으로 보급되어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리의 개념이 급속도로 축소되었고요. 선박과 무기도 강철로 대체되며 성능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또 석조 건물의 한계였던 5층 높이를 뛰어넘는 고층 건물을 탄생시켰죠. 파리의 명물인 에펠탑과 자본주의 상징인 맨해튼의 마천루 역시 베세머 제강법 덕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산업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운 베세머는 영국 정부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기사자기를 받았고요. 1874년부터 제정된 베세머 금상은 철강 산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권위를 가지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2022년 기준 세계 50대 철강 회사 중에 영국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강 선진국이자 베세머의 조국이었던 영국은 왜 21세기에 철강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걸까요? 당시에 영국은 기존 제강법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견제로 베세머 제강법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베세머 제강법을 재빨리 적용하여 제조업의 강자로 부상하였죠. 이렇게 허무하게 강대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철강 강국이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1860년대 미국 동부의 철강업자들은 발빠르게 베세머 공법의 특허 실시권을 미국으로 들여와서 개량을 거듭했고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가 큰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투자자 중에 훗날 철강왕으로 불린 앤드루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이들과 의기투합하여 1875년 제철소를 세웠고 베세머 공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톤당 $100가량이던 강철의 가격을 1890년대에 톤당 $12선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 철강 회사는 단숨에 세계 제일의 철강 생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카네기 철강 회사는 미국의 9개 철강 트러스트의 통합을 이뤄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철강 회사 US 스틸이 됩니다. 유에스 스틸은 20세기 초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초대형 철강 회사로 군림하면서 미국 경제 및 산업 발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죠. 유에스 스틸의 철강재는 미국 최초의 고층 빌딩에 공급되었고 학교, 병원 등의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와 외곽 마을 연결하는 도로와 다리, 그리고 철도에 이르기까지 미국인의 삶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구분할 때 현재를 철기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강철은 연간 18억 톤에 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만들 때도 그 도구를 만드는 수많은 도구도 강철로 만듭니다. 알루미늄이나 니켈처럼 중요한 금속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알루미늄과 니켈은 철만큼 힘을 못 받습니다. 아직 철만큼이나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든 소재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대체할 뿐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을 철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000년 넘게 철기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금 강철은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성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철의 친환경 공법 등 보잘것없던 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이어나간다면 한 차원 높은 철기 시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날아오는 철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 가운데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 다루는 것들을 특별히 소재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일상 속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세상의 얼굴을 바꾼 기적의 쓴 소재,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플라스티쿠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소성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이전까지 가소성을 가진 유일한 소재는 점토였습니다. 하지만 점토는 높은 온도로 구워야 완성되기 때문에 모양을 빚은 직후의 반제품과 굽고 나서의 완제품 사이에는 그 모양과 크기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굽고 나면 얼마나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예측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기물이라 해도 실제로 만들려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금속도 두들겨서 모양을 내거나 쇳물을 주형에 부어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간 중노동이 아닙니다. 고도의 정밀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푸석푸석해서 용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반해 플라스틱은 압출, 사출, 압축, 진공압착, 블로몰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도 자유롭게 배합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분자 구조를 설계에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합성 가능한

구조조합이 무려 10의 108제곱에 달합니다. 원하는 특성과 재질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무한한 응용력 덕분에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플라스틱 섬유로 된 옷을 입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에 앉아 플라스틱 식기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단말기로 영상을 봅니다. 이전까지 인류가 사용한 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소재를 분리하고 정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를 설계하고 합성하여 완전히 새롭게 만든 소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적이 굉장히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공 플라스틱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 플라스틱 제조의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독일의 화학자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슈엔바인인데요. 1845년 어느 날 그는 집 주방에서 몰래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실험하는 것을 싫어해서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아뿔싸 실수로 질산과 황산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아내 앞치마로 바닥을 닦고 앞치마를 난로에 말려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젖은 앞치마를 난로에 대는 순간 천이 불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타버려 재가 되고 말았죠. 근데 그 재를 만져보니 말랑말랑하게 뭉쳐지고 쭉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합성 섬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인조견의 첫 발견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합성 섬유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된 것은 한참 뒤입니다. 세계전쟁이 한창이던 19세기에서 20세기, 전 세계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특히 귀했던 것이 섬유였어요. 그전까지 우리는 면, 비단, 양모 등 다양한 천연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천연 섬유는 얻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전쟁 시기에 필요한 섬유 물량에 비해 수급할 수 있는 천연 섬유 양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천연 섬유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사는 천연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합성 섬유 개발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시 미국 하버드대 유기화학과 교수 월러스 캐러더스를 영입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와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다며 영입 제안을 거절했죠. 그러나 듀폰사는 제품화 여부 상관없이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해달라고 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삼고초려 끝에 캐러더스는 듀폰사에 들어가서 신물질을 개발하는 순수과학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신물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과정은 어렵고 길었습니다. 만 3년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1930년 어느 날 결국 캐러더스는 천연고무와 소매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물질을 발명해냅니다. 이것을 당시에는 슈퍼폴리머라고 불렀는데요. 슈퍼폴리머는 질기고 딱딱한 고체지만 열을 가하면 투명해지면서 찐득찐득한 액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섬유로 사용할 만한 안정적인 가공법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플라스틱의 첫 발견 때처럼 역사를 뒤바꾸는 우연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캐러더스 팀의 한 연구원이 열에 녹은 슈퍼폴리머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에 유리막대 끝으로 덩어리 한쪽 귀퉁이를 살짝 찍어보았습니다. 이때 슈퍼폴리머가 안정적인 실의 형태로 쭉 뽑아져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폴리에스터는 뜨거운 물이나 세제에 닿으면 맥없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즉 빨래를 할 수 없으니 그걸로 옷을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었죠. 캐러더스의 연구팀은 동물성 섬유인 명주실이 식물성 섬유보다 더 질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질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에 매진한 끝에 1935년 마침내 탄성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섬유가 탄생하였습니다. 듀폰사는 이 소재에 오리 나갈 염려가 없다는 뜻의 나일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1938년 10월 27일 듀폰이 나일론을 세상에 처음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강철보다 강하고 거미줄보다 가늘고 비단보다도 뛰어난 섬유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나일론의 발명을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1939년 듀폰사가 나일론

스타킹을 출시하자 여성들이 백화점 앞에서 장사진을 이뤘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는 3만 명의 여자들이 나일론 스타킹을 쟁취하기 위해 전투에 몸을 던졌다라며 나일론 스타킹의 인기를 보도했죠. 그런데요. 나일론이 발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폭격을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는데요. 이때부터 듀폰은 모든 나일론 스타킹 및 양말류 생산 라인을 전시체제에 맞게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천연 섬유로 만들던 피복류뿐만 아니라 총기끈, 낙하산, 타이어 코드, 밧줄 등 주요 무기나 장비 소재도 나일론으로 대체했죠. 전시 당시 여성들은 낙하산 만드는 애들 하면서 자신이 가진 스타킹을 나라에 헌납하기까지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방면에 활용된 나일론을 계기로 세계는 플라스틱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테플론 같은 새로운 합성수지도 발명됐고요. 섬유를 넘어 다양한 곳에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광고들은 빨래 같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플라스틱으로 해방해주겠다는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칼, 접시 등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 결과 현대 일상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플라스틱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셀 수 없이 많은 소재를 개발해 사용해왔지만 플라스틱만큼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재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에서 다른 걸로 바뀔 때마다 무엇인가 손실되는 게 있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펴려고 하면 아무리 감쪽같이 하려고 해도 결국엔 자국이 남잖아요. 세상 만물이라는 것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좋게 하려 하면 다른 어디에선가 나빠지는 것이 꼭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이 탄생한 초창기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됐었습니다. 19세기 당구공이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자 정말 많은 코끼리를 살려냈거든요. 또 비닐봉지를 발명한 것도 숲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순수 인공재료인 플라스틱은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천연재료와 달리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자외선을 받으면 잘게 분해되기는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에 대량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세계 정부가 나서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고 기업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발명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재료를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온갖 공해와 환경오염을 경험했고 또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우리는 플라스틱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플라스틱은 죄가 없다. 인간의 무절제와 탐욕만 아니라면으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은 넘겠죠?
2: 예.
1: 이거 지금 안감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3: 아유 다 벗겨졌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0: 모르고 어미가 어디서 새끼 낳나 보다 했는데 하필 그게 저희 가게 안에서.
1: 옳지, 옳지, 잘 먹어.

0: 탐험과 모험의 땅. 야.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도체 올려라.

0: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0: 아버지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 봐도 가슴 뻥 뚫리는 풍경. 거기에 볼수록 신기한 자연 현상까지 만날 수 있는 곳. 산도 좋고 바다도 좋은 고장 보령에 참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 뭐 많죠, 무창포
2: 해수욕장.
1: 보령도 많아요. 가수지. 외지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던데, 동호회들 이렇게 보면.
0: 쪽빛 호수를 따라 달리다 보면 싹 날아가는 스트레스. 보령은 구석구석 즐길 거리가 넘치는데요. 맑은 자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입니다.
3: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4: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갈 때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0: 보령 앞바다엔 제철 맞은 먹거리가 가득. 지금 와 보시라 보령이 손짓합니다.
5: 보령 대박입니다.

0: 보령시에서 지금 찾아가면 딱 좋은 곳. 오늘 첫 목적지는 웅천읍입니다. 보령 8경 중 제2경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자 보령을 찾는 사람이라면 열의 아홉은 꼭 들른다는 보령 관광 1번지. 바로 무창포 해수욕장인데요. 무창포 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입니다.
1: 여기 오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2: 좋아요.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여기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2: 아빠요.
3: 아빠가?
4: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는데.
3: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는데. 네.
4: 할머니, 제가 여기로 잡은 건데. 여기 저, 멋있잖아요. 제가... 이쪽이. 여기가 아이들 놀기에 잔잔하고 아이들 위주로 어린이날 기념해서 아이들 위주로 잡다 보니까 이쪽으로 잡게 됐어요.
0: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 살아 숨쉬는 자연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입니다. 특히 무창포 해수욕장에 올 땐 날을 잘 따져보고 와야 합니다. 매월 두 번 때를 맞춰 오면 볼 수 있는 놀라운 자연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다에 쫙 길이 나는 겁니다. 너른 갯벌이 드러난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별 재주 없어도 뭔가 그렇게 잘 잡힌다네요.

0: 어머머머머.
1: 우와, 그게 뭐야?
2: 몰라, 그냥
3: 잡았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4: 또 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3: 우와, 우와,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5: 칼국수 끓여 먹자.
0: 아까 다 잡아, 잡아. 다 잡아.
3: 암컷 같아, 수컷 같아.
2: 엄마, 얘는 수컷이야.
3: 왜 수컷이라고 생각해?
2: 개선이 이렇게 예쁜 애는 수컷이고.
3: 수컷 같고, 또.
2: 이렇게 넓으면은 암컷이야.
3: 어, 걔는 암컷이고.
6: 아직 봄의 끝자락이지만 벌써 해수욕장은 나들이 개구로 붐빕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있어 갯벌 생태 체험 장소로 무창포 해수욕장은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바지락이며 동죽 등 크고 작은 조개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3: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2: 좋아요.
0: 왜 좋아요?
2: 꽃게가 있어가지고.
7: 야, 주희야, 할머니하고 거기 새로 오는 거 좋아?
8: 좋아요.
7: 응? 야, 이렇게 올라오고 오늘 세수도 안 하고 왔잖아.
8: 맞아요.
7: 이렇게 사진 찍을 줄 알아서 이쁘게 새고 찍고 나서야지.
8: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응? 왔어요.
9: 경치적으로 이 앞에, 바로 저 앞에 저 숙소도 있고. 버릇도 많이 싸갖고 이거 잡아갖고 끓이면
8: 재밌어요.
0: 뭐가 좋았어요?
8: 야경도 좋고 어제 조개 진짜 많이 잡았는데 오늘 별로 안 잡히네.
9: 어제 많이 잡았어요.
6: 무창포 해수욕장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낙조와 야경입니다. 평소엔 야간 갯벌 체험 장소로 찾는 사람이 많은 데다 해마다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때 야간 횃불 업 재현 행사도 열려 밤바다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무창포항. 지금 이곳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북적이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가 했더니 광어, 광어 아닙니까? 실상이에요.
0: 아니 짠 거 줘야 돼. 야, 이거 낚시 잡아요.
10: 물 타나?
11: 안 닿죠.
0: 진짜.
10: 완전 꽂혔어. 빨리요.
0: 죽여.
10: 네.
11: 무슨 전화예요?
10: 아, 지금 여기 꽉 차가지고 아이스박스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불렀어요.
0: 아, 근데 큰 거 많이 덮였네요.
10: 오늘 되게 대광어 많이 나왔어요.
0: 대박.
6: 평균적인 광어 크기는 40에서 60cm. 이건 그 이상인 대광어입니다.
0: 우와.
11: 우와, 72cm.
0: 하얘.
11: 잡으시면 이 정도는 사이즈가 얼마 되나?
12: 이게 한 70 좀 넘어가네요.
6: 크기도 크긴데 무게가 3kg 가까이 나가는 대광어. 산란철 앞두고 보령 인근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날 광어잡이 축제도 열린 겁니다.
0: 진짜 많이 잡혔네.
13: 첫번에
0: 대전에서 왔는데
13: 와.
0: 여기 와서 날씨 오늘 원래
13: 같은 멜빵배가 오시길래 뭐 한다 구경하러 오는데 아우 이렇게 좋아. 와우. 놀란 거예요.
14: 네, 무창포 바다가 유명해요.
15: 네.
16: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17: 저 산란지가 있어요.
18: 네.
19: 아, 여기 들렸다가 이제 이게 여로 들어오고 나가고 또 위로 또 올라가요.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6: 보령 앞바다는 낚시 마니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실상부 대광어 낚시 1번지랍니다.

0: 다음날 이른 새벽 괴물이 잡혔다는 소식에 낚시꾼들이 몰려온 건데요. 뭔가 하나 잡을 기대감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1: 누가 더 맨더머예요?
2: 아, 이거 어제...
1: 알던서하고 둘이? 아, 둘이 더 맨더머?
2: 어저께 이렇게 더 맨더머라고 둘이 막... 아,
3: 아 어제 막...
4: 저 같은 경우는 82가 제일 컸어요.
1: 어느 정도 되고?
4: 82면 한 이 정도 나가죠?
1: 와... 대강어 만약에 손맛이 특징이 좀 있어요?
4: 아, 특징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텅 때린다 그러죠. 예? 텅 때려고 그 텅 하는 그의 손맛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강어의 매력이 텅 때린다.
0: 과연 오늘은 얼마나 잡힐지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대표적 육식 어린 광어는 먹잇감이 풍부한 비교적 깊은 바다까지 나가야 잡힌다죠.
1: 고령 앞바다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5: 그렇죠. 먹을 것도 많고 소질도 좋고 여러 섬들이 근접해 있어서 아주 좋아요. 경관이.
6: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갈 때 이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힐링이 많이 되죠.
0: 배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오늘의 낚시 포인트. 하하, 세상에. 눈 돌리는 곳마다 낚싯배가 즐비한데요. 이들 대부분이 잡고 싶어하는 물고기가 바로 대광어. 지금이 철은 철인가 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올지. 고요한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기를 잠시.
2: 기타! 안녕하세요! 와!
7: 네. 아, 올라오고 있어요.
8: 아!
7: 뭐야 이거?
8: 어 그래도 들어 있어. 들어 있어요.
7: 조금 있네. 여기 안에.
8: 아 쭈꾸미 잡으셨네.
7: 아 저 이거 만지는 거 무서워요. 낚시 그렇게 많이 다녀도.
1: 아니 이런 것도 잡혀요 낚시로?
7: 안에 조개 안에 이제 산란하느라고 애들이 숨어 있어요.
8: 아,
7: 네.
8: 아 유왕님 저 오늘 광어 잡으러 왔거든요.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유왕님. 재물 하나 바치겠습니다.
0: 과연 용왕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초조하던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2: 네.
0: 강태공의 유혹에 덥석 미끼를 문 녀석. 와와와와 이거 대물이 확실한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실로 대단한 크기. 제법 묵직해 보이는 대광어입니다.
8: 와, 무게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6: 한 3.5kg 정도 나오네요. 3.5? 네.
0: 오늘 잡은 첫 수의 크기는 과연?
8: 75 정도 되는 거네?
1: 나이스!
6: 나이스! 오, 좋죠? 시원한 손맛.
0: 귀한 자연산 대광어 구경하느라 정신 팔린 그때.
8: 가자! 가자!
0: 와! 이번에 잡힌 건 약 60cm 크기.
7: 오,
3: 손맛 좀 작아서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광어 손맛은 좋아요.
0: 더 큰 광어를 노리기 위해 선장님 감을 믿고 포인트를 이동해 봅니다. 자리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리는 소식.
2: 히트!
9: 네.
10: 우와!
9: 히트 안 돼요. 이거 히트.
0: 자연산 광어의 특징인 뽀얀 뱃살을 드러낸 광어.
9: 마시고, 마시고.
10: 우와.
9: 아자.
10: 우와.
0: 캬, 힘이 어찌나 좋은지 밥을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 녀석이 오늘 잡힌 녀석들 중 가장 큰 놈이라는군요.
9: 오령 대박합니다.
0: 그 크기가 궁금한데 세상에 무려 약 90cm에 육박하는 크기. 와,
9: 대박이다.
10: 이야,
9: 이야. 좋죠. 그냥 뭔가가 내 낚싯대를 땅 하고 때리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아, 왔구나 이런 느낌.
1: 저 잡은 거 오늘 네. 자랑 좀 하시겠네.
9: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죠.
0: 오늘 광어 낚시 이만하면 대성공입니다. 요즘은 위생 문제로 배에서 취식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라죠. 대광어 맛은 어떨지 다 같이 즐기기 위해 인근 횟집으로 향합니다.
9: 이야, 이 큰 걸 잡으셨어요?
10: 왜요? 왜요?
9: 이야, 이 큰 거 보기 힘든데. 이야.
10: 아, 여기 큰 거에 사시면서도 보기 힘든 거예요?
9: 아, 그럼요. 우와.
0: 귀한 대물을 만났으니 회 한 점 뜨는데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산란철을 앞두고 살이 제대로 오른 자연산 광어. 이야, 살점에 윤기가 절절절절 흐릅니다. 군침 돈다 아닙니까? 워낙 크기가 크고 살집 좋은 녀석이다 보니까 한 마리 다듬어서 나온 회의 양이 이만큼. 뭐 일행들 실컷 먹고도 남겠습니다.
9: 야, 광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2: 와, 아, 장난 아니네.
9: 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2: 이야,
9: 자, 1인당 1접시.
2: 한 사람에 한 접시예요?
9: 예. 자, 맛있게 드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갓 잡아 살은 탱탱. 기름이 쫙 올라 고소하고 캬.
2: 왜 이래?
0: 부부 사이도 깨가 쏟아집니다.
9: 맛이 좀 어때요?
2: 아, 진짜 더 맛있는데요?
11: 결혼 기념일엔 광어.
2: 광어. 보령에서 낚시해서 먹어야 제맛이죠. 갔다 와서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0: 이토록 풍요로운 보령 앞바다. 요즘 제철 맞은 또 다른 먹거리들을 찾아 인근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보령 일대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때마침 연휴라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보니 입맛도 돌고 보령의 어익간에 이래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12: 네.
13: 아니, 서해 하면은 여기 아니에요?
10: 아, 그래요? 왜요?
13: 깨끗하고 친절하고 많이 주고. 아, 그렇지.

0: 지금이 딱 제철인 갑오징어도 제대로 물 올랐고 알배기 꽃게도 지천 보령의 드넓은 갯벌이 품은 먹거리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1: 요즘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2: 대연산 광어, 쭈꾸미.
1: 쭈꾸미?
0: 때마침 수산시장 옆 항구로 들어오는 어선 한 척.
1: 네, 이거 뭐 잡으신 거예요?
3: 아니, 쭈꾸미 잘 먹으니 쭈꾸미 잡아요.
1: 아, 쭈꾸미예요, 이제 다?
3: 네.
0: 그 먹이를 앞두고 마지막 조업하고 돌아왔답니다. 이게 바로 보령 앞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쭈꾸미란 말씀.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한 탓에 올해는 쭈꾸미 가격이 비싼 편. 그래도 지금 아니면 8월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는 귀한 녀석이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1: 아, 뜨거워. 아이고, 이거 막 튀어나오네.
2: 쭈꾸미가 이게 딱딱해질때부터 소랑 껍데기잖아요. 네. 딱 들어가.
1: 아.
2: 이 딱부터 이게 새고요.
4: 쭈꾸미가 빨아먹어서 이래 쫙 붙어가지고 뛰었더니 이렇게 생겼다.
1: 아, 힘이 좋아요?
4: 힘이 좋아가지고. 이거 막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아, 이봐.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져?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알 푸른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은 알이 부드러워요. 요게 알이에요, 요만큼. 겨울에 움츠렸다, 우리. 영양분 없이 살다가 햇빛도 못 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기운을 받아야지, 봄 기운. 그리고 1년 살아야지.
0: 힘이 그냥 펄펄. 게다가 맛도 좋은 보령 쭈꾸미. 알이 꽉 들어찬 봄이 가장 맛있는 철이라네요. 여기까지 왔으니 쭈꾸미 맛은 꼭 봐야지요. 쭈꾸미 요리 하나로 손님 줄 세운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게 아는 손님들로 인산이네.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모양인데요. 다들 뭘 드시나 궁금한데 손님 대부분이 즐기는 메뉴는 바로 이것. 칼칼한 매력의 쭈꾸미 볶음입니다. 감칠맛 나는 쭈꾸미 볶음을 만들려면 싱싱한 채소부터 듬뿍 넣고 센 불에 볶아줍니다.
2: 양념만, 양념 골고루 배우잖아요. 거기 양념, 뭐 소스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숙성해서 하니까 그 양념이 배합돼서 맛있는 거예요.
0: 채소가 한숨 죽으면 이제 주인공을 준비할 차례.
2: 누야. 넣으면 이게 삼글 볶음은 나가서 자르기도 힘들고 이거 살짝 비틀어서 가야 미끄럼이도 좀 부드러워요.
0: 살짝 데친 쭈꾸미를 넣고 빠르게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불 맛까지 제대로 입혀주는데요. 캬, 색감이며 모양까지 완전 유혹적입니다.
2: 해서 이대 여기까지 마무리 끝. 이제 밖에 나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0: 자, 이제부터는 각자 스타일대로 마무리할 차례. 먹기 좋게 쭈꾸미도 자르고 열기 한번 쐬어주면 침이 꿀꺽 넘어가는 보령의 맛 완성.
2: 맛있어?
0: 아이고야, 얼마나 맛있을고. 그 맛이 어떤지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5: 쭈꾸미 맛집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6: 여기까지?
5: 예.
6: 왜요?
5: 알이 톡톡 튀고 예. 꼬들꼬들한 맛있잖아요, 이 다리가. 예.
7: 이 살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아주 살아서 탱글탱글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8: 달라요, 여기는 그냥 모든 채.

0: 살아있어.
1: 살아있는 바다가 반기는 곳. 보령에선 아주 신나고 또 맛있는 추억을 한가득 만들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푸른 바다가 있으니까요.
2: 보석을 살려면 여기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3: 라이딩 아주 좋죠. 성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뻥 뚫렸죠.

0: 또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1: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2: 그치.
1: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3: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4: 아, 따야, 너 고기 한 마리 잡으니 너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5: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함,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9: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8: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 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참 아름다운 거장 보령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쭉 뻗은 길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는 겁니다.
1: 라이딩 아주 좋죠. 송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뻥 뚫렸지. 거기서 송주턴을 걷고.
0: 보령이 품고 키워온 싱그러운 자연이 주는 선물. 초여름 보령에서 만난 즐거움입니다. 200년 호택에서 만난 특별한 맛. 투박해서 더 정겨운 고향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데요.
2: 쫄깃해서 맛있어요. 네.
3: 건강식품이라 잘 먹고 있어요.
0: 그리고 장인들이 지켜온 보령만의 멋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구수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보령의 허리춤에 있는 성주면과 웅천읍입니다. 보령의 중심에 있는 성주산은 해발고도 680m로 보령시를 상징하는 명산인데요. 예로부터 석탄과 다양한 석재가 생산되던 곳입니다. 성주산을 마주하고 형성된 특별한 장소. 1995년 12월 농공단지로 지정된 웅천 석재 농공단지입니다. 보령 일대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가공, 생산하는 업체가 모여있죠.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다양한 형태의 석재품 및 석공예품이 즐비한 곳. 2022년 기준 26개 업체가 입주해 다양한 석제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령의 석공들. 1980년대엔 석재 산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5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이 일대가 번성했었죠.
4: 70년대부터 시작. 70년대도 저대죠. 저 어렸을 때부터 활성화 됐습니다. 오석을 살려면 여기로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쪽 반대방향 이제 석산이 거기만 있는 거죠.
0: 주로 비석 재료로 사용되는 오석은 국내에서 보령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돌인데요. 여간에선 깨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단단해서 조선시대 왕릉 조성에도 널리 쓰였던 석재입니다.
5: 우와, 어마어마하네.
4: 이런 거면 한 5천만 원 정도 30톤 가까이 나올 거예요.
5: 이게요? 이게 5천만 원?
4: 5천만 원.
5: 가격 정도를? 돌 자체만?
4: 예.
0: 와. 이 단지에선 여전히 오석을 가공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오석은 연마하고 나면 까만 빛을 띄어서 까마귀처럼 검다 해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워 가공하긴 매우 어렵지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석재라 벼루나 비석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 재료로도 사용되죠.
4: 오석이 광내면 이렇게 꺾고요.

0: 쪼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서 그게 매력이죠, 이제. 글씨를 파면 이렇게 나오니까. 하얀 게 나온 건 우리나라 거 없어요.
1: 연마은 표면은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 그러나 그 안쪽엔 흰 빛을 띠는 독특한 돌. 그 특징 때문에 다양한 유물의 재료로도 사용됐는데요. 지금도 중요한 비석이나 표지석의 재료로 보령 오석이 사용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오석에 글귀를 새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 보령 농공단지의 제품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까다로운 오석까지 다룰 만큼 뛰어난 실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농공단지 인근에 보령은 물론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석공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올해로 60년 가까이 돌을 다루고 있는 석공.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 기능자이자 석공의 장인인 호석산 석장입니다.
2: 이 보령 오석만큼 색깔이 약 한 세 가지 정도. 처음에 원석은 집을 태웠을 때 그 잿빛 나는 원석 색깔하고, 다듬어서 연마했을 때는 거짓말처럼 검은색이 나고, 그걸 또 조각에서 글씨를 새기던가 했을 때는 밝은 색이 나고, 이 세 가지 색깔을 분명히 낼 수 있는 돌이 보령 오석밖에 없어요.
1: 특히 불교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석장. 보령의 고향인 그는 오석을 다루는데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10대 무렵부터 돌을 만지며 평생을 보낸 석장. 그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다루기 어려운 석재가 바로 오석입니다.
2: 이러면 손으로 이렇게 부서지는데 오석은 안 부서져요.
3: 일반적이요.
1: 네. 오석을 다룰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2: 안 돼. 이건 안 돼.
3: 선생님도 좀 다치셨어요?
2: 아유, 막 딴디 물체를 막고 안경으로 와서 안경 안에 유리 막고 눈으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와서 눈 저기 그 알을 맞으면 눈에 배겨요 그게. 그 안과 가서 빼야 된다고 그 저기 그 저 쇠나 돌을.
1: 그래도 고향 마을의 특별한 돌 오석은 장인에겐 보석이나 진배없습니다.
2: 물렁물렁은 밀가루 가지고 뭐 저기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조각품 만들으라고 하면 물렁은 이렇게 금방 만들 것 같아요. 그 밀가루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조각품이 안 나와요. 돌에 대해서는 잘 알으니까 처음에는 돌 큰 거 보면 야, 돌 엄청나게 크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저까지 그거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돌을 다룰 수 있으니까 제일 물렁한 게 돌이죠.

0: 석재로 유명한 보령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주산 자락에서 오래도록 생산되었던 또 한 가지. 여긴 석탄박물관입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관된 석탄 전문 박물관인데요. 과거 이 일대에서 석탄을 제법 많이 생산했었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된 특별한 장소. 실제 광산이 있던 자리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체험시설 중 하나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석탄하면 강원도만 떠올리시거든요. 여기 박물관 오신 분들도 여기는 석탄도 안 캤는데 박물관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0: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창 때는 전국 석탄 생산량의 한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쪽 지역이 석탄을 많이 캐서 제2의 탄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1: 고령의 탄광 역사가 시작된 건 지난 1947년. 그후 1980년대까지 이 일대에 40개가 넘는 탄광이 생겨났는데요. 9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 혹시 이 엘리베이터가 불이 꺼지고 예, 음향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무서워할 수 있으니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네.
1: 마치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2: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은 실제 갱도와 연결되는 지하 갱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형으로 예.
1: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탄광 작업.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고령 인구의 약 20%가 광산업에 종사했답니다.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 탄광에서 일하면 일반 공무원 월급의 3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2: 여러분, 우리 보령 석탄 박물관은요, 실제 신성 탄광이 있던 자리 앞에 석탄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1: 수많은 이야기와 땀이 서렸던 현장은 독특하고 새로운 배움터가 됐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고요.
3: 줄이야.
4: 네.
3: 우리는 여기 박물관 오니까 어땠어? 구경하니까?
4: 좋았어요.
5: 광산이란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제 가본 거는 저희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 막장이라는 데가 이렇게까지 진짜 힘든 데라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고령의 산이 품은 오래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적한 도로를 전세낸 마냥 즐기는 고령의 라이더. 이게 바로 보령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라는데요. 특히 보령호 일대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코스가 보령의 라이더들에겐 가장 사랑받는 길이랍니다.
6: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달리면?
7: 아무 생각 없는 상쾌함.
8: 풍경 보고 가로수 뭐가 심어져 있나, 정원을 어떻게 가꾸면 좋겠나.
1: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부부가 타는 오토바이가 좀 독특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3륜 오토바이.
9: 그래도 혼자 댕기는 것보다는 같이 또 댕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이가 있는데 같이 댕기다 보면 또 둘이 타는데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비싸도 저걸 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거를 샀지.
10: 딸한테 전화를 했어. 보아나, 아빠가 아무래도 일을 저질른 것 같아. 그랬더니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래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즐기자.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즐겼죠. 그랬더니 지금은 그때 이거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었을까?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1: 30년 전 아내의 고향인 보령으로 귀향한 부부. 중년에 찾은 이 취미가 부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답니다.
6: 우리 형이 라이딩하기 좋은 데다.
11: 라이딩하기 좋죠. 길이 잘 돼 있다라나. 길이 쫙 뻗고 진짜 성주고 벚꽃.
8: 가을 단풍이 이제는.
11: 예. 그래서 그때도 벚꽃도 많이 오죠.
1: 이렇게 화창한 날엔 꼭 여길 가봐야 한다나요?
8: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6: 여기 어딘데?
8: 여기? 성주산 휴양림.
6: 성주산 휴양림이 아닌가?
8: 응, 응. 저번에도 왔었는데 생각 안 나나?
6: 생각 안 나나 나도.
8: 응?
6: 언제 왔었나?
8: 근데 겨울에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네. 물소리도 좋고 바람소리도 좋고.
1: 80년대까지 석탄 광산이었던 지역을 자연 휴양림으로 개발한 성주산 자연 휴양림. 이젠 연간 15만 명이 찾는 고령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숲속길. 다양한 체험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8: 아, 이쪽이다, 이쪽.
6: 어, 그러네. 진짜 지압이네. 지압이네.
8: 신발 벗고 한번 걸어보자.
6: 얼마나 아픈가?
8: 오, 오, 진짜 아파, 진짜 아파.
6: 진짜 아프지, 그래.
8: 응?
6: 아, 이걸 순간순간 지나가야지. 거기서 밟고 기다리면은 더 아프지.
8: 그런가? 한 번 말고 다시 와야 되겠네. 동원 아빠.
6: 왜 다시 와요?
8: 왜 그러냐면 처음이라서 지금 엄청 아픈데 두 번 걸으면 훨씬 더
6: 누구나도 마찬가지야.
8: 적응이 돼서 어 이게 오늘 저녁에 나 집에 가면 다리 안 아플 것 같아. 이거 해서.
6: 지압해서?
8: 어, 지압해서.
6: 그럴 수도 있겠다. 어,
8: 내가 꼭 그 경험을 내가 얘기해줄게.
1: 이렇게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휴양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 현백나무 군락 사이로 나 있는 숲길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이 숲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
12: 아, 너무 편하고 좋죠.
13: 아,
12: 일단 그 말로만 듣던.
13: 만났어.
12: 현백나무.
13: 어디 어디.
12: 너무 좋잖아.
13: 바다 해수욕장 보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을까 검색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14: 선생님 오시니까 어떠셔요?
13: 너무 좋은데요. 자연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1: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숲이 주는 여유를 즐기는 부부. 여러분도 자연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모처럼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입니다.
8: 집에서 있을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연에 나오니까 훨씬 더 공기가 좋아서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
1: 보령의 자연을 즐기며 보낸 하루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음날 부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한옥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오래돼 보이는 고택. 박물관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소품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집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시계를 무려 조선시대로 돌려야 한답니다.
15: 와, 이게 몇 년 된 집이에요?
8: 200년 넘은 집이에요.
15: 200년 된 집?
8: 네네. 이 집은 제가 태어난 집.
15: 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0: 어느 방에서 태어났냐면은 이 방에서 요 자리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1: 아, 정말요?
0: 예.
2: 내부엔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외관은 덧대어 보수한 고택. 천양희 씨는 이 집에서 나고 자라 서울살이를 하다 귀향해서 고향 집에서 특별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주된 메뉴는 남편이 담당합니다.
3: 메밀입니다. 메밀이 지금 이제 봉평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묵을 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기 하루 종일 담궈놨던 걸 지금 이제 건져놓은 겁니다. 빨라고.
2: 손이 많이 가는 묵 작업. 김상진 씨는 30여 년째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메밀묵을 만드는데요. 메밀묵을 만들게 된건 어찌 보면 좀 충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3: 보령에는 원래 도토리묵입니다. 충남은.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냥 강원도에서 먹어봤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먹어보니까 메밀이 저한테는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았습니다.
2: 내 입에 맛있는 걸 만들어 팔아보자는 단순한 생각. 하지만 실제 완성품을 만나기까지 숱한 실패를 거듭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서 단골이 찾아오는 가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3: 전라도 분들, 서울 분들 많이 이제 오시는데 한여름에는 전또 이걸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이게 방부제고 뭐고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는 녹아요, 이게. 예. 그래서 한여름 같은데 어디 서울 멀리 갑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팔지 않습니다.
2: 묵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히 고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3: 이제 저기 판에다 퍼서요. 이제 말, 이제 굳혀야죠. 그러면 이제 묵이 되는 거죠.
2: 한나절 가까이 걸린 작업. 드디어 메밀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식혀서 자르면 우리가 아는 그 묵이 되는 것이죠. 이 묵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0: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애들은? 애기들은? 여기로 앉으세요. 네. 2000년 때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고등학교 정도
4: 그러니까.
0: 다녔을 거예요, 아마.
4: 그렇죠. 이런 게 보령 쪽에는 음식이 없었어요. 여기만에 있는 음식이 다른 데 저쪽에 시내 나가도 이 음식은 없어요.
5: 결정적인 게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이 가자고 해요. 아빠 여기 가자, 여기 묵쪽 가자 이렇게.
4: 묵도 먹어봤어요?
6: 네. 쫄깃해서 맛있어요.
4: 무기.
6: 네.
2: 어른은 물론 아이들 입맛도 사로잡은 고향의 맛.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인 묵사발부터 고소하고 담백한 메밀묵 무침까지. 자, 이제 한번 맛볼까요?
7: 황초에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2: 단순한 양념으로 메밀묵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이 식당의 요리들.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평생 단골 확정이랍니다. 하하,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하하.
7: 달콤하고 상추가 건강 지킵니다. 잘 먹고 있어요.
6: 묵이 너무 맛있어요.
4: 집?
6: 집에 나가기 싫어도 이건 먹으러 집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2: 오래 지켜온 맛, 그리고 멋. 보령에 가면 알록달록하고 구수한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될 겁니다.
8: 이보다 큰 놈도 있고,
9: 아, 큰 것도 있고,
8: 이건 중간.

0: 3단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 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네.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8: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50억은 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안감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9: 아유 다 벗게 됐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이 수선이라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0: 돌려온다는 한국인의 진심. 한국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고려온단이 한국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멀티비타민 올인원을 4가지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대로 올인원 맨, 우먼, 60세 이상 맨, 우먼. 한국인의 1등 비타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타민으로 나에게 딱 맞는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세요.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1: 다 비주얼로 뽑았다고 했는데.
2: 아 진짜?
1: 딱 티 나죠? 얼굴 지금 괜찮아요?
2: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영화 15도. 영화 15도 여기 어딘데? 영화 15도야. 여기 어디야?
1: 여기 화천이야. 화천.
0: 화천.
2: 화천입니다. 혓바닥도 얼었어.
0: 뭘까 얼고. 인생에서 지금 제일 춥지 않아?
1: 아, 나 지금 우리 그거 아니야? 꽁꽁 얼어붙은 화천이로.
0: 세미가 오늘 산천 축제에 왔습니다. 와. 나 빙판이 처음 써봐 살면서.
3: 아, 내가 언제 이렇게 겨울을 온몸으로 느껴봤었지? 눈 내리면은 밖에 안 나가고, 뭐 밖에 좀 얼었다 그러면은 그냥 동네에서만 머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엄청 피해 다닌 일 아닌가? 그래서 오늘 뚜벅뚜벅 걸어보았습니다.
1: 아니 근데 너도 와본 적 있어?
2: 아니 와본 적.
1: 나는 친구들이랑 많이 다녔거든. 막 빙어 낚시도 하고.
0: 진짜로?
1: 오빠랑 언니도 처음이야? 이런
4: 나도
1: 거?
4: 처음이야.
0: 비장애들로 30년 살았는데 뭐 한 거야?
4: 아니, 나는 원래 집순이. 집순이. 하고 눈이 있고 하얄 때 제일 안 보여. 아.
5: 저는 나연이가 스키 타러 가자고 사실 많이 꼬셨는데 그 스키장 가면 비장애인 분들도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눈부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였어요.
0: 나도 사실 나는 이게 축제를 근데 와본 적은 처음인데 알긴 알았어. 나 뉴스에서 어릴 때부터
1: 나도,
0: 보면서
1: 맞아.
0: 방바닥에서 귤 까먹으면서 세상에 저 날씨에 저길 누가 가냐 했는데
1: 저기, 우리가 왔다.
0: 세상에 와.
1: 근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부터
0: 맞아.
1: 오래됐더라고 연지가.
4: 작년에 무려 187만 명이 왔어.
0: 와우.
1: 대박.
0: 세계 4대 겨울 축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1: 4대 겨울 축제.
4: 얼음 낚시를 위해서 매일 새롭게 구멍을 뚫으신다고.
0: 지금 12,000개 구멍 뚫으신대.
4: 아 진짜?
2: 당황했지.
0: 구멍을 12,000개 뚫으신대.
1: 근데 내일이면 또 얼어서 또 뚫어야 된다.
2: 그러니까.
6: 오늘 내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당연하죠.
6: 내기?
0: 누가 고기를 많이 잡나? 어떤 장애가 고기를 잘 잡나?
4: 그 꼴찌가 밥 사고 두 번째가 커피 사기.
0: 좋아요.
4: 좋아.
1: 아 근데 약한데?
4: 너무 약해.
1: 약해.
2: 입수하기. 입수하기?
4: 아 벌칙. 입수 어때요? 입수.
1: 입수. 입수 괜찮지.
0: 아야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신고 들어와 이거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떤 벌칙 할지는 조금 우리 하면서 생각합시다.
4: 좋아.
0: 갑시다 출발. 와 화천이다. 야
4: 화천. 내려오면 안 된다.
0: 와. 와 사람들.

0: 진짜 하루에 10만 명 오시겠네.
1: 진짜 많다.
2: 탄천어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0: 탄천어는 한...
2: 아니야?
0: 100만 마리.
3: 야, 왔다.
0: 아, 여기 있다,
2: 여기 있다.
0: 여기 있다.
2: 다 왔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얼음 낚시 하려고 하는데요. 네 명이요.
5: 낚싯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0: 오, 네.
6: 아, 아니, 근데 이게 할까? 제가 한 손으로 써야 돼가지고, 낚싯대를.
5: 어린이 낚싯대는 어린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내려가거든요.
0: 오! 아, 나 이거 완전 재밌겠는데?
2: 근데 이게 잡혀요?
5: 잡히죠.
2: 아, 그래요? 아유,
5: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0: 오! 언니, 누나는 이게 날 것 같은데?
6: 언니, 이게 날 것 같아.
4: 왜냐면 이게 낫지.
0: 저희 그러면 투 어린이, 투 메탈.
5: 네.
6: 어, 나 핫팩 사줘, 오빠. 근데 낚시할 땐.
4: 형 이거 사줘.
6: 다 사달래.
4: 네, 말이야.
0: 그, 내가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와, 이거 진짜.
7: 19,000원?
0: 네.
6: 네, 네? 오, 비싸다.
2: 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0: 이렇게 많이 골랐어. 아? 이게 뭘 모르니까 어떻게든 좀 의자도 내가 제대로 앉아서 어? 이 대형 의자 막 이런 것들로 다들 좀 취했어요. 그때 뜰 채도 네 개를 그렇게 할게? 아니 진짜 아 내가 아까워서 그거 집 가서 뭐 국수라도 삶아 먹어야지. 그 뜰 채는 진짜
2: 와
6: 가자.
2: 어, 이제 와, 사람 거야?
0: 진짜 많다.
2: 그러니까. 갈까? 우리 자리로?
4: 어 뭐야? 아, 진짜로 그렇게 해?
0: 야 이렇게 가지?
4: 얼굴 다 막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0: 어 여기 네 개가 조금 있어.
6: 언니는
0: 어,
6: 그러네. 여기에
2: 나 여기 하자.
6: 어 이렇게 하자.
4: 한 명씩
6: 되겠다. 나 저기 할게.
0: 의자 의자.
2: 홍은아 너 발 괜찮아?
0: 어, 나 발 추워.
2: 아니 빨리 핫팩 붙여.
0: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아 간지러워.
6: 야, 재웅아!
2: 재웅아!
6: 야, 재웅아! 수익가이!
4: 뭔가, 지금 부르는 거야?
0: 아니, 괜찮아. 형한테 해주면 돼.
6: 재웅아! 좀 낚시를 여기가 꼈거든? 여기, 여기? 보여? 여기, 여기, 잠깐, 여기?
2: 오빠, 언니! 이거 찌 조심해야 돼!
6: 아, 그래?
2: 응. 날카로워.
6: 재웅아.
0: 재웅이 또 찬다.
4: 아, 그만 찬다.
6: 야, 누나 낚싯대 좀 줘.
0: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누나 낚싯대, 누나 발 옆에 있었어.
2: 아, 그래?
0: 누나 발 옆에 있었어.
6: 엄마! 야, 너 진짜 안 보여.
2: 언니 혼자 일어서지 마. 아니, 하필 언니 의자가 흰색이라서. 언니 검정색으로 바꿔줘?
8: 제가 컬링을 좀 몇 번 해봤더니 부딪혀봤거든요. 진짜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무조건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2: 이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 시간 제한을 할까 봐.
6: 우리 한 시간!
0: 지금 한 10시 시간? 8분이야, 10시 8분.
6: 11시까지, 깔끔하게.
9: 손으로 그 감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몇 번 배우면 좀 쉽게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또 기대도 있었죠.
8: 손톱의 이 느낌. 이거를 나는 오늘 이 강바닥 위에서, 얼어붙은 강바닥 위에서 스킬풀한 내 능력을 펼친다.
2: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야.
6: 됐어, 됐어.
2: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0: 야, 진짜로?
2: 야, 잠깐만.
6: 나 이거
2: 잡았어?
6: 어떻게 들어올려?
2: 돌려.
6: 아이,
2: 야, 얘 진짜 얘.
4: 와, 저거 어떻게?
2: 제발, 빨리 돌려, 돌려봐.
6: 아이, 야, 나 이거 어떻게 들어올려?
4: 됐어?
6: 됐어.
4: 오!
6: 됐어.
4: 오!
6: 됐어.
4: 오!
6: 잡아!
2: 됐어.
6: 아싸.

0: 알았어.
1: 그럼 나도 안 들린 척 해야지.
2: 이게 확 오니? 나연아?
3: 달라.
2: 묵직해?
3: 묵직해. 걔가 컸는데 걔가 너무 아쉬웠어요.

0: 산천어야 얼른 잡혀 얼른 잡혀 내가 1등 내가 1등
1: 아니 있는 거 맞아요? 물고기 있는 거 맞죠?
2: 어, 없는 거 같아요. 어, 없는 거 같은데? 다 도망간 거 같아요. 여기로 와라. 이제 저 고기를 우리가 잡는데
1: 방금 보셨어요?
2: 물고기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
0: 아 진짜로? 어. 그럼 이거 잡아야겠다.
2: 이제 내 거다. 나 왔어. 나 지금 내가 잡은 거야.
0: 나연이 잡았대요.
2: 나 잡았어.
0: 나연이 잡았대요.
1: 아! 진짜로? 누나, 진짜로?
0: 아, 또 놓쳤나 봐.
2: 놓쳤대. 아! 선배님.
0: 예. 도와주세요.
3: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제 낚시를 이렇게 풀으셨죠?
2: 네.
3: 그럼 우선 이제 여기다 담금니다. 구멍에다가. 구멍에 쭉 담그면 낚싯줄이 접히잖아요.
4: 네.
3: 거기서 이제 30cm 정도 다시 올립니다.
4: 어?
3: 물고기는 바닥에서 10에서 20 정도 위에서 당깁니다, 고기가.
4: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리액션을 좀 크게 이렇게.
0: 아, 보다, 이 정도?
3: 네, 그렇죠. 이렇게
0: 계속. 하면 팔이.
4: 아, 우리 넷 중에 한 마리 잡아야지.
3: 그냥 가만있다고 고기가 물질 않아요. 아. 절대로. 그러니까.
4: 뭐야.
0: 전혀 안 잡혔죠?
4: 웃기고 있네.
0: 아유, 나 액션했지?
1: 네. 아까 손맛이 느꼈습니다.
0: 진짜로?
4: 아, 얼음이겠지.
0: 얼음일걸?
2: 아이, 언제 잡히냐. 큰일 났다.
4: 우와, 또 잡았어. 옆집 또 잡았어.
2: 저거 내 고기 아니야?
0: 내 고기였어야 했는데.
1: 근데 다른 사람들 따는 걸 보니까 좀 부럽긴 하다.
0: 그니까 부럽다.
4: 너무 부러워. 우리만 뭐야.
1: 나도 한번 해볼까?
4: 야, 너 진짜로? 재웅아, 너 진짜야?
0: 아, 누워서 잡을게.
4: 너 진짜 그럴 거야?
0: 아니, 야. 근데 보여? 그렇게 하면? 와. 재웅아, 할 수 있다.
4: 재웅아, 너 이거 맞아?
0: 보여.
4: 너 국가대표야. 아야, 너?
5: 보인다.
0: 어, 보여.
5: 야, 보인다. 보여.
0: 보인대. 진짜 보여? 재용아, 제발 한 마리 잡아라. 어떻게 우리만 안 잡히냐고.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2: 놀리긴 해요. 얘네가 근데 놀리는 것 같아.
4: 아니, 사천어가 장애인 놀리는 거 아니거든요?
0: 아니, 장애인인 거 아는 거 아니야?
4: 장애인인 거 알아서 안 온다고? 아, 좀 도와줘라. 불쌍하다.
6: 아, 지금 시간 다 됐어요, 거의.
4: 아, 가면 있으면 이게 얼어 죽어도 한 마리 보고 가요. 아니 진짜. 야, 운천어 조심해라. 운천어 고기네.
0: 여기 돌아간다.
4: 야, 아. 장비 사느라 12만 원 썼는데 여기 고기 산천어 한 마리에 3천 원씩 팔아. 밖에 지금 40마리 사 먹을 수 있어. 지금
6: 10분 남았습니다.
0: 안돼. 기다려.
6: 10분 남았어요. 벌칙 잘 딱방으로 계속
4: 딱방.
6: 딱방?
4: 우리 한 마디로 못 잡으면 복희 PD님이 내 타 때려.
0: 춤이나 춰야겠다.
1: 아, 추워. 이제. 저 이게 아니야. 아닌 척 하지 마. 나 모르는 사람이라 하자.
0: 산천아, 잡혀라. 예.
1: 아, 근데.
2: 어쨌든 낚시 포기 한 거야?
0: 진짜.
2: 낚시 잡혔다.
0: 잡혀라.
2: 어, 나 진짜 잡혔는데? 잡혔어. 잡혔는데?
4: 오! 야, 제발!
0: 올려!
2: 아니, 나 여기 뭔가 도와줘. 올려.
0: 대박!
2: 와!
0: 잘한다! 이거 없다나? 잘한다! 역시 언니가 춤을 추니까 지금!
4: 그림 예쁘게 생겼다!
1: 봐봐.

0: 라이언이라도
1: 아, 라이언을 빼고 딱 봐.
0: 아, 근데 이거 어떠나? 어떠나?
2: 비나이다, 비나이다. 더 이상 딱밤 맞을 수 없다, 비나이다.
1: 혼자 맞은 거봐. 라이언이가 딱밤 쓸게.
0: 야, 한 발 더 잡을게요.
1: 아,
2: 왔다, 왔다. 아, 드디어.
1: 올려, 올려, 올려. 막 가봐야 돼, 가봐야 돼.
3: 진짜요?
2: 네.
1: 막 가봐야 돼, 가봐야 돼.
3: 아. 뭐야. 나 진짜 연기 좀. 아, 빨리 연기하지 마.
0: 연기였죠, 연기.
3: 나 안 좋았어.
2: 김다현만 성공!
3: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2: 저는 나인이 딱밤을 맞아본 사람이니까, 그, 빼주세요.
4: 아,
2: 저는.
4: 아카, 오빠. 하나, 둘, 셋.
2: 우와.
4: 어, 소리 못했는데? 괜찮아?
5: 나은아, 나은아. 재웅이는 벌칙으로 왼손잡.
0: 사실 지금 제가 손이 얼어가지고 딱밤이 그때 홍인이 오빠 할 때처럼 파워가 세게 못 나갈 것 같거든요.
2: 너 그때처럼 하면은 너
0: 그...
2: 너 가볼까? 너 그때처럼 하면 너 경찰서 가야 돼 너.
0: 약간 가위바위보 해서 맨손으로 잡는 거 보고 싶거든요.
6: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0: 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야 돼.
3: 가위바위보 해야 돼. 가위바위보 해야 돼.
0: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진 사람 맨손 잡기, 3천원 잡기.
1: 가위바위보.
3: 우와, 골 쳤다, 골 쳤다. 형, 형,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까요?
2: 뭘 왜?
1: 그냥 재윤이가 해주려나 봐.
3: 왼손잡기 할게. 대신 뭐 해줄 건데?
2: 내가 너한테?
1: 야, 다 해줘야지. 집도 사주고.
2: 집을 사주라고? 아, 집을 사주라고?
1: 소원, 소원을 하나 줘.
3: 그래? 그럼 소원 하나 들어주기.
2: 알았어.
3: 어때?
2: 그래.
3: 그래.
1: 그래서 재윤이가 왼손잡기 하고. 좋아, 그럼 우리 그러면은
2: 갑시다.
1: 가자. 고고고고.
2: 렛츠고.
1: 고고고. 고고.
7: 너무 추웠어요, 그때 당시에. 형은 정말 가기 싫은 표정이 바버렸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게 누굽니까? 접니다. 몸이 제일 튼튼한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다리가 멀쩡한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8: 자, 선수들 앞에 줄 서주시고요. 자, 우리 선수들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선수들 입장! 와!
1: 멋있다!
2: 재훈이 나온다.
1: 아이쿠!
8: 가지야! 쭉!
1: 아, 재훈이 어떠세요?
8: 박수! 자, 몸 푸는 거야. 몸 푸는 거야. 자, 천천히 조심조심. 네. 발부터 마디를 시킵시다.
3: 가까이 붙어 놔.
8: 오늘 웃기는 효과 좀 많네. 효과 좀 많네.
3: 팔 담궜어.
1: 괜찮아. 팔 담궈봐.
7: 선생님, 원래 좀 후회됐고요. 이거 내가 왜 이거를 했을까?
8: 조상님들 살짝
0: 너무 추워. 너무 추워.
8: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큰 박수 하나로 출발합니다. 준비, 출발!
2: 화이팅! 박재호 화이팅! 박재호 화이팅! 열로 던져! 야, 어떻게 진짜 튼가 봐. 아, 어떻게.
9: 정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진짜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온몸이 진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제 책임감도 있고 제가 도저히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눈 뜨고 그냥.
10: 내가 이겨서 그럴 이유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미안하고 뭔가 모르게 안쓰러워.
0: 최선을 다 그래.
1: 나 근데 물속이 많아?
8: 자, 테두리를 공략해 주십시오. 테두리.
0: 올라와.
8: 자, 잡는 분 계시죠?
3: 우와, 힘들면 하지 마.
8: 자, 몸에 약간의 이상이 느껴지시면
0: 대웅아, 나와도 돼. 나와도 돼.
1: 어떡해, 화이팅.
3: 앞에 가서 그냥 와.
8: 자, 여러분, 여기 잘 잡는 러브가 계십니다.
3: 해봐, 해봐, 화이팅. 할 수 있어.
8: 나이스, 역시. 우리 누님, 나이스.
7: 아니, 이미 들어가.

0: 갔는데 물고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포기하자. 아니다, 물고기 잡자. 포기하자. 물고기 잡자.
1: 해체!
2: 아, 엄청 잘 잡으시네.
1: 와, 다,
2: 어?
1: 와, 이렇게 잘 잡으시네. 큰일 났네, 이거? 와, 세영이 좀 줘요, 제발!
3: 잡은 거 아니야? 잡은 거 아니야? 세영, 제발. 와!
1: 여러분 저희
4: 시간이
1: 맛있어
3: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넘치면 그 시간에 굴직
0: 이게 딱 잡아. 이거 됐다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면 안 되니까 꽉 잡고 있었거든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대씩 내가 들어갔다 까먹지 마라 절대로.
5: 어, 우리 막내 고생했네.
4: 막내야 재영아.
2: 진짜 고생했어. 멋있었어. 진짜. 진짜로.
5: 너무 잘했어.
2: 나도 죽으려고 하는 거 표정을 봤어. 아, 너 진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야, 이 정도로 어떻게
6: 해. 아, 밥이 됐어. 근데 형이 나오래. 어떤 데서. 노다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나 밥 담고 가자.
7: 원래는 오빠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2: 진짜 멋있어.
6: 아니, 근데 들어갔잖아. 바로 나오고.
7: 아,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2: 들어가지도 못해.
6: 형이 왔어. 있지 않았지? 자,
7: 뭐야?
6: 증거 있으신가? 네.
5: 소원 뭐야? 소원
6: 따라. 오케이, 빌어야지.
2: 소원 천천히 빌어.
6: 지금 말고.
5: 그래.
8: 고마웠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해내주는 모습에, 아, 진짜.
5: 이게 또 국가대표의 그 자존심? 진짜 대견합니다.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재용이한테 몇 번 반했던 것 같아요.
7: 아, 이거. 이거 넣으면 될까요? 저희 이거 두 마리만 그러면 좀 구워주시면. 네.
6: 맛있겠다, 두 마리!
9: 어머. 이걸 잡았어요?
7: 네.
5: 바로 먹을 수 있구나.
7: 아, 이렇게 생선구이. 대박.
9: 이거 갖다 여기 주시면 번호 주실 거예요.
7: 네.
5: 감사합니다.
7: 아, 예. 아, 여기다가 굽나보다.
5: 바꿔야겠는데 날 버리고 가네.
7: 아, 오.
5: 그래서 군고구마 냄새가 나.
2: 11시 40분 감사합니다.
6: 네, 숫자가
7: 우리 11시 40분에 오면 돼.
2: 진짜 점심이네.
5: 여긴가 봐.
7: 들어가시지요.
2: 아, 따뜻하다.
7: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생선 잡느라고 진짜? 추운 줄 몰랐는데 추운 게 나네.
2: 다리 녹아.
6: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잡히니까.
2: 너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5: 맞아.
7: 근데 나 재웅이 덕분에 잡은 거야.
6: 아니야.
7: 재웅이 없었으면은 이거
5: 못 올렸지.
7: 아니 못 올렸어.
5: 막내랑
7: 나랑 갔다 오자. 40분이야. 늦으면은 고기가 탄대. 갔다 와자.
2: 갔다 와.
7: 동생들 사랑해.
6: 야, 우리 집에 갈게요.
5: 오지도 않네.
6: 와.
7: 4번이랑 5번이요. 4, 5번.
6: 우와.
7: 이거 진짜로 저 시간 낮으면 안 되겠다.
2: 와. 맛있겠다.
7: 자, 오픈식 해볼게요, 제가.
10: 따라따라따.
7: 오, 대박씨.
10: 따라따라따라.
7: 역시 90년대생.
2: 와.
7: 따라따.
5: 와, 냄새 미쳤어.
2: 우와,
6: 아니, 왜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2: 우와.
5: 전어 구이가 냄새가 좋다고 하잖아요. 산천어 구이. 산천어 구이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산천어 구이, 산천어 구이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2: 와,
5: 우와, 진짜 맛있겠다.
2: 이거 먹을 수가 있네.
7: 아, 조금 더 큰 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6: 그래, 누나도 먹어보자. 이거 잡은 거다.
7: 먹어보자.
6: 근데 누나가 먼저 잡았으니까.
5: 그래.
6: 먼저 시식.
7: 자, 시식 가겠습니다.
5: 네. 어때? 고소하?
7: 와!
6: 별로요?
5: 맛있대.
7: 너무 부드러워.
5: 너무 부드럽대.
7: 와, 너무 진짜? 부드럽다.
2: 먹어보자.
7: 살이 통통하고 엄청 그러니까. 부드러워.
5: 안 보여요.
6: 여기 있어.
7: 그래?
6: 그대로 안에.
7: 오케이,
6: 맞아.
7: 이렇게 하면 돼요. 대박.

0: 어. 야, 완전 어. 맛있다.
1: 어, 부드럽다.
2: 살이 부드럽다.
3: 어. 어때요, 오빠?
4: 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0: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어떡해?
1: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라 연어보다 더 부드러워. 아.
0: 고소와. 엄청.
5: 아, 피자.
4: 뭐야?
1: 와.
4: 아니야.
3: 와.
1: 감사합니다.
3: 와.
4: 야.
0: 우와.
3: 우와.
4: 맛있겠네. 장도 있어.
3: 와, 윤기봐 미쳤어.
0: 나 근데 회가 진짜 안 보여.
2: 아, 하얘서?
0: 어, 나 그냥 여기 위에 올려줄게. 아.
1: 되게 약겠다, 막.
0: 뭐, 뭐 올려줄까?
2: 초장.
0: 초장?
4: 우리 누나 또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누나. 누나 과연 뭐라 그럴까?
2: 어떤 맛이?
0: 엄청 신선해요.
2: 신선해요.
1: 신선하다.
4: 오케이, 알았어요.
0: 엄청 담백해.
2: 담백해.
1: 긴 다음에.
4: 한 번 더 찌.
0: 담백하지?
3: 어, 담백하고 쫄깃하지 않잖아. 부드럽잖아.
0: 맞아, 엄청. 맞아.
3: 엄청 부드럽지 않아? 어.
0: 아니, 먹어.
1: 아, 먹어. 나도 좀 빨라.
0: 아, 진짜. 감동해도 너 왜 이렇게 잘해줘, 언니야?
3: 언니한테?
0: 어, 너 그냥 버리고 다니는 거 그래.
1: 그래.
0: 오늘 굉장히 저 버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3: 아니, 언니, 내가 생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0: 뭐 하여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3: 정신.
4: 오늘 쌓인 게 많았는데.
3: 어, 언니가 쌓인 게 많았어.
6: 물론, 춥고 힘듭니다. 그치만, 그 이후에 오는 그 보상, 산천어 구이와 회를 먹는다면, 그 이전의 것은 리셋이 되는 게 이 축제의 아주 큰 묘미예요. 마법. 마법이에요.
2: 지금 우리 생선을 지금 우리 막내들이 하드캐리 했잖아.
0: 어, 그렇네.
4: 맞아, 그렇네.
2: 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4: 내가
2: 여기?
4: 주워온 거 얘기 안 해줘.
2: 어, 아니,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0: 공간 열심히 했잖아.
4: 아, 여기 근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놀거리가 짱 많아.
2: 그러니까,
4: 놀기가 장난이 아니야, 누나.
2: 그래.
4: 놀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오케이, 출발하자.
2: 가자.
1: 아티야,
4: 가자. 나 잡는 게 어딨어? 야, 뛰어!
2: 야! 안 돼! 안 돼!
4: 아, 여기 팔이 없어, 팔이 없어!
3: 팔이 없대! 야, 이거 이렇게 했어!
7: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8: 속옷을 입지 않는다.
7: 예? 아니,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9: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10: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병망으로 툭툭툭.
7: 얼씨구?
10: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1: 진짜?
10: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4: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2: 왜 울컥?
7: 얘기 들으니까. 우리 울컥하네.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4: 아이고, 잘하네.
1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어? 이거 실화야? 에이.

0: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좋았어.
1: 오늘은 운 좋은 날. 얘들아, 아빠가 뭐 사왔게?
0: 뭐예요?
1: 워터 슬라이드!
0: 만세!
1: 준비 끝, 릴라.
0: 준비 끝, 빙고. 나도 준비 끝.
1: 우와, 이제 다 됐다. 재밌게 놀아, 귀염둥이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슬라이드.
3: 릴라, 빙고 간다.
4: 알았어. 우!
0: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어린이야. 다시 한번 해보자.

0: 멈추라고 했어? 나뭇잎빨래가 앞에 있잖아.
1: 너무 귀엽다.
0: 나뭇잎빨래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1: 우리랑 부딪히지 않아서 운이 좋았어.
0: 슬라이드 밖으로 꺼내줄게. 이리 와, 귀염둥이야. 이제 출발해도 돼, 릴라.
1: 만세.
0: 안녕, 나뭇잎빨래. 잠깐, 멈춰. 왜 그래, 꽈. 무당벌레잖아.
1: 릴라 무당벌레 좋아해. 우리랑 부딪히면 안 돼.
0: 이리 와, 무당벌레야.
1: 잠깐, 이제는 슬라이드에 개미까지 있어. 빙고, 개미들이랑 부딪혀도 될까?
0: 빙고가 무당벌레만큼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딪혀서 다치게 할 순 없을 것 같아.
1: 빙고가 맞아. 이리 와.
0: 저기에도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1: 알겠어. 슬라이드 양쪽에 벽을 만들면 벌레들이 못 넘어올 거야.
0: 우와.
1: 다 됐다.
0: 릴라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메뚜기가 날 수 있었어? 멈출 수가 없어.
1: 휴, 부딪힐 뻔했잖아. 우와, 메뚜기야. 빙고도 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
0: 벽도 소용이 없어졌어. 벌레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1: 빙고, 우리 그냥 눈 감고 슬라이드 타면 안 될까?
0: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1: 그러면 우리가 벌레랑 부딪히는지 모를 거야.
0: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1: 그래도 한번 해볼까?
0: 알았어. 빙고 먼저 해볼게!
1: 빙고, 조심해!
0: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1: 그래, 안 되겠어. 저기 봐!
0: 우와, 무지개 색깔이잖아.
1: 워터슬라이드를 그냥 타면 안 될 것 같아.
0: 벌레들이 비켜줬으면 좋겠어.
1: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
0: 맞아.
1: 우리가 부딪혀서 다치게 할 수도 없잖아.
0: 우리 할머니는 벌레 잡는데.
1: 우리 할머니도.
0: 근데 엄마는 안 그래.
1: 우리 엄마도 안 그래. 엄마가 그랬는데 벌레들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대.
0: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를 안 탈 순 없어.
1: 우리가 운이 없는 거고 벌레들이 운이 좋은 것 같아.
0: 벌레들이 운이 좋은 거야?
1: 응, 우리 할머니가 없으니까 운이 좋은 거잖아.
0: 이름 좋겠다. 뭔데?
1: 누가 먼저 슬라이드를 천천히 타면서 벌레를 잘 살펴보는 거 어때? 그리고 벌레가 없으면 이렇게 외치는 거야.
0: 벌레 없어!
1: 그 다음 남은 친구가 슬라이드를 타면 돼.
0: 지갑놀이 하면 되겠어.
1: 그래, 벌레 검사원.
0: 알았다.
1: 릴라 먼저 할게.
0: 릴라 벌레 검사원, 먼저 가!
1: 벌레.
0: 벌레 나갔어. 잘했어, 벌레 검사원.
1: 좋아, 벌레 없어. 빙고, 어서 출발해.
0: 알았다. 고마워, 벌레 검사원.
1: 빙고 차례야. 이제 출발.
0: 벌레 없어. 검사원이 있어서 운이 좋은 거야, 애벌레 친구야.
1: 그게 아니었으면.
2: 네, 비켜라!
0: 후후후! 안 돼요!
2: 덩치 큰 아저씨를 멈출 순 없을까?
0: 아빠, 안 돼요!
1: 애벌레 친구를 움직여!
0: 하고 있어!
2: 우와!
0: 빨리 빙고 올라타지 않고 있어! 야하하! 빨리 벽을 잡아!
1: 거의 부딪힐 뻔했어.
2: 아니, 왜 그렇게 한 거야?
0: 벌레 검사원을 기다리셨어야 해요.
2: 아빠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1: 이제 가도 돼, 작은 친구야.

0: 파위 파위 부
1: 이겼다.
0: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2: 우리가 어떻게 러스티를 아웃시켰는지 이야기해줄게. 어떤 아이 생일날이었는데 누군진 기억이 안 나. 크리켓을 하고 놀았지.
1: 뭐야?
2: 어? 오, 아웃이야 빙고. 잘했어.
1: 다음 누구죠?
3: 내 차례.
2: 좋아 모두들 가까이 와도 돼. 가까이 붙어봐.
3: 그러시던가.
2: 공 이리 줘 블루이. 자.
3: 6점입니다. 아웃.
2: 아 진짜.
3: 아직 안 친 사람 누구야?
1: 러스티 안 했어요.
3: 여기 러스티. 이제 네 차례야.
1: 아빠 그냥 술래잡기 하면 안 돼요?
2: 어? 그것보다 크리켓이 더 재밌어.
1: 근데 크리켓은 풀바디에서 공이나 치는 거잖아요.
2: 크리켓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건 어때? 러스티를 아웃시킨 다음 술래잡기 해요.
1: 러스티 아웃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2: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완전 잘하네.
1: 보셨죠?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크리켓.
2: 지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러스티?
4: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아저씨.
2: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러스티가 크리켓을 좋아한다는 거야. 형제들이랑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거지.
1: 내가 공 잡을 수 있게 해줘.
4: 아직 안 돼 더스티. 50점 다 돼간단 말이야.
2: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연습하곤 했어.
3: 잘 쳤어.
2: 멀리도 쳤네.

0: 잘했어, 스니커즈.
1: 애들 잘하는데.
0: 러스티는 스퀘어 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스트라이프, 나랑 같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기둥 바깥쪽으로 공을 치게 해서 우리가 잡아버리는 거야.
1: 작전은 좋았는데 러스틴의 부엌 위치를 생각해보지는 않았어.
2: 오! 오, 안 돼!
3: 이야!
2: 이러지 못해!
1: 스퀘어 커트 작전을 연습하게 된 이유가 됐지. 최선을 다해야 했어. 작전을 좀 바꿀 때가 왔지.
0: 내가 할 거야. 지금까지 너무 못 던졌어.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러스티.
2: 네, 알았어요, 아저씨.
0: 스트라이퍼, 저기 호미파인 쪽으로 던져봐. 알았지? 오, 좋아. 좋은 생각이야.
1: 스트라이프는 작전대로 던지지 못했어. 만약에 호미파인 쪽으로 던질 수만 있었다면 러스티가 칠 수 없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러스티 아빠가 바쁠 때 친구 잭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갔다는 거야. 여기가 잭네 집 마당이야.
2: 그렇지! 어, 이건 아니야.
1: 러스티는 잭네 마당에서 자주 놀았어. 그래서 공을 막아내는데 익숙해졌지. 스트라이프의 작전은 더 이상 안 통했어.
0: 야! 뭐야? 저걸 어떻게 친 거야?
1: 모든 선수들은 각자의 약점이 있어.
0: 좋아, 이제 페이스 공격할 때야.
1: 그런데 러스티가 페이스였어.
0: 이제 5점 남았어, 러스티.
1: 가끔 러스티는 형 친구들과도 놀았는데 그들 중에 타인이가 공을 빠르게 던질 줄 알았어.
4: 잡았다!
1: 그래서 공을 칠 용기가 없었어.
2: 다음 타자.
1: 하지만 결국엔
2: 저요?
1: 해냈어.
5: 러스티, 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아무도 쉽게 봐주진 않을 거야. 알겠어?
1: 형들은 테니스 공을 쓰지도 않았어. 진짜 크리켓 공으로 놀았는데 정말 딱딱한 공이지.
5: 좀 더 커서 하는 게 좋겠네.
1: 러스티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타이니를 무서워하긴 했어. 어느 날 편지가 왔어.
2: 엄마, 아빠가 보낸 편지예요.
6: 그리고 네가 북쪽의 크리스마스가 더운 줄 알고 있겠지? 여기 와서 한번 느껴보면 진짜로 뜨거워.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아빠가 엄청 보고 싶어요. 러스티, 아빠 편지에 널 위한 글이 있어.
2: 읽어주실 수 있어요?
6: 타인이 공이 좀 빠른 것 같구나.
2: 네, 맞아요.
6: 아빠도 같이 공 던지고 놀 수 있으면 좋겠어.
0: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아들. 앞으로 어른이 되려면 크리켓 공보다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뒤로 물러서서 포기하거나.
2: 다음은 누구 차례지?
0: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는 것이지. 날아오는 공도 잘 보면서 동생도 잘 돌봐주면 좋겠어. 사랑하는 아빠가.
1: 럭키 아빠는 잘 해야만 했어.
0: 으아! 와! 아니, 이럴 수가.
6: 점심시간.
4: 와, 점심시간.
0: 안 돼, 잠깐만. 러스티, 한 번 더?
2: 좋아요.
1: 러스티는 50점도 더 할 수 있었어.
6: 그래,
1: 크리켓을 좋아. 좋아하니까.
4: 말했잖아요. 러스티 아웃 못 시켜요.
0: 힘내자, 패트. 자존심을 위해서.
1: 럭키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져야 했어. 그리고 러스티는 그 공을 더 멀리 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는 대신에
4: 내가 잡았어!
1: 동생이 잡을 수 있게 했지.
2: 아, 내가 잡혔네.
0: 이제 점심시간이야.
2: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0: 에이, 고맙기는.
4: 내가 아웃 시켰어.
2: 맞아. 정말 대단해. 정말 잘했어.
1: 크리켓이 이렇게 멋진 거란다.

0: 드디어 오늘이야, 휴고. 오늘은 집을 팔아야 해. 넌 할 수 있어.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마. 안녕하세요, 모니크.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1: 그런 것 같네요.
0: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신다고요?
1: 네, 그래요. 혹시 집을 팔아주시는 분 맞죠?
0: 네, 손님을 위한 완벽한 집을 소개해드리죠. 짜잔!
1: 좀 작은 것 같네요.
0: 안은 더 커요.
2: 홀로의 이번 이야기는 유령바구니.
0: 여기 아름답게 관리된 바닥을 한번 보세요.
1: 혹시 누가 여기 살고 있어요?
0: 네, 근데 외출했어요. 네?
1: 여기 문제 없는 거죠?
0: 아, 금방 돌아올게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마당에서 놀 거라고 했잖아요.
2: 필리스가 취소해버렸지 뭐예요.
3: 네, 수상스키를 타러 가버렸지요.
0: 아,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이 집 팔아야 해요.
3: 우리는 이 집을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요.
2: 네.
0: 저기 이미 얘기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두 분 자식들이 할머니들 양로원에 보낸다고 해서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요.
2: 나쁜 아이들이구만.
0: 무슨 문제라도 있다면 아이들과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가 할 일은 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2: 근데 우리가 이 집에서 50년이나 살았단 말이에요.
0: 아니요, 아니잖아요. 작년 4월에 서핑클럽에서 당첨된 거잖아요.
3: 그랬어?
0: 네, 제발 저 일하게 좀 도와주세요.
3: 그래요, 젊은이. 그럴게요.
0: 그럼 들어오시죠. 여기에 보시면 아름답게 관리된
4: 끈끈한 살자.
0: 절대로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2: 비스켓이다.
1: 방금 뭐 했어요?
0: 아무것도요? 아, 어서 주방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아, 오븐, 조리대, 냉장고, 아, 여기 서랍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다음은 거실로 가보실까요?
1: 잠깐만요. 여기 테이블이 마음에 드는데 오크나무로 만든 건가요?
2: 여기 할머니들이 가실게요.
0: 안 돼!
1: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0: 아, 혹시 저기 더 넓은 주방 구경은 어떠세요? 금방 돌아갈게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말했잖아요.
2: 이 집을 팔면 안 된다고 말했죠.
0: 걱정 마세요. 손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1: 마음에 드는데요?
0: 이 나쁜 할머니들.
1: 근데 이분들 누구예요?
0: 여기 이분들은
2: 미타와 제닉.
3: 그리고 여긴 우리 집이에요.
1: 더 이상 아니죠. 제가 살 것 같으니까요.
0: 정말요?
2: 마음이잖아요. 혹시 그 이야기는 들으셨나 몰라.
0: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바꿔드릴게요. 아, 원하신다면 뭐든지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살 준비 됐어요. 뭐 하나 문제될 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0: 안 돼.
1: 방금 뭐였어요?
0: 아무것도요. 다음은 침실을 보러 가실까요?
1: 아니,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2: 그건 바로 유령 바구니예요.
1: 유령 뭐요?
0: 유령 아니요. 제발, 해님방 구경 가요. 여긴 해님방이고 여기에 방이고 저기에 해님이요.
1: 잠깐, 저기 뒤에서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려요.
2: 들었어요?
0: 아니에요. 봐요. 없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클래식한 스타일의 욕실입니다.
1: 정말 좋아요.
0: 네, 그럼 계속 보실게요. 여기는 잘 관리된 멋진 창문이고요.
1: 근데 우리 지금 2층이잖아요.
0: 잘 가꾼 정원에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1: 전 창문 밖으로 안 뛰어내리거든요. 저 소리는 왜 계속 나는 거죠?
2: 유령 바구니지.
0: 자네.
2: 유령 바구니는 집 살 때 같이 와요. 이건 꼭 해줘야 할 말인데 유령 바구니는 젊은이들을 싫어해요.
1: 휴고.
0: 근데 사실이에요. 이 집은 유령 바구니 저주가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얘기했어야 하는데 전 그냥 이 집을 팔고 싶었어요.
2: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제니.
1: 진실이 뭔지 같이 알아봐요.
0: 안돼.
1: 여기 유령 바구니가 있네요.
3: 오, 안녕하슈.
0: 에?
2: 리타 뭐야?
0: 잠깐만 기다려. 리타가 유령 바구니라고? 내가 이 집을 팔려고 6주 동안 노력했는데 모든 손님들이 유령 바구니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 그 유령이 리타였다니.
2: 리타 왜 그런 거야?
0: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거죠, 맞죠?
3: 떠나기 싫어요.
1: 제가 살게요.
0: 정말요?
1: 네.
2: 안돼.
1: 할머니들 내보내면 계약하는 거예요. 여기 돈 있어요. 고마워요.
0: 해냈어. 팔았어. 팔았다고. 내가 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말아요.
2: 그래 알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0: 저분은 아주 좋은 분 같아요.
2: 내 마당에서 할머니들 내보내요.
0: 아닐지도.
2: 어서 일어나, 리타.
3: 고마워, 제니.
2: 일어나. 아마 우리 양로원까지 함께 걸어서 가야 할 것 같아.
3: 뭐라고?
2: 걸어가야 할 것 같다고!
3: 오, 구운 콩 좀 주겠어?
2: 잘 있어요.
0: 잠깐.
5: 아?
0: 이번 한 번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1: 아, 집주인이 됐네. 어? 오, 안 돼. 저건 유령 손수레잖아.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나가라.
1: 어, 그럼 당연하죠. 이 집에서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유령 손수레가 여기 있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2: 안녕하슈.
1: 할머니들?
2: 제레미를 잊어버리고 갔네요. 미안해요. 어서 여기서 나갈게요, 지금.
1: 근데 리타가 거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손수레 안에는 진짜 유령이요? 유령 손수레다!
3: 만세!
0: 도망갔어요?
3: 네! 고마워요, 젊은이.
0: 별 말씀을요. 근데 매번 해드릴 수는 없어요.
6: 빙고! 빙고! 어디에 숨었어? 아, 도저히 빙고를 찾을 수가 없잖아. 식탁 밑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는 없어. 빙고! 안녕, 블루이. 빙고 못 봤니?
7: 아니야.
6: 진짜 확실해?
7: 네.
6: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7: 그런 거 없어.
6: 그런 것 같은데 분명 찔리는 게 있어. 아빠가 모르는 비밀 같은 거 없어?
7: 아니야.
6: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를 절대 속일 순 없을걸. 안녕 엄마. 혹시 빙고 본 적 있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
1: 어? 아니 미안. 난 빙고를 본 적이 없어. 정말이야.
6: 엄마도 분명 찔리는 게 있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모두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7: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8: 알고 싶지 않아.
9: 죽음, 무서운 거
10: 이제 써내보려.
11: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잘못했어.
1: 이거 만들었잖아.
2: 잡아. 맞다.
3: 둠바라쿰 둠바라쿰
4: 쿰쿰
1: 어머니 버텨.
2: 뭐 뭐야 미사나무. 아니 이거 부러져.
4: 마블링이 훌륭한 최상급 재물 인정.
5: 어, 최상급이라는데?
2: 지금 좋아할 때야. 재물이라니. 어, 저건 해킹을 한 거야?
3: 그래. 그동안 너희가 착실하게 살을 지워준 덕분에 우주 괴물 소환식이 완성되었다. 옴바라쿵 둠바라쿵
4: 쿰쿰
3: 정성껏 준비한 먹음직스러운 재물을 받아주소서. 재물을 받아주소서.
5: 어떡해.
3: 큐브를 잘못 돌렸잖아. 다시 다시. 통통하고 싱싱한 재물을 대령했습니다. 어서 맛보시옵소서. 잘 가라 털복숭이들. 천사호는 내 거다.

0: 하우스 4.
1: 오, 통통하고 싱싱한 재물을 대령했습니다. 어서 맛보시옵소서. 아, 아, 아.

0: 이제 어떡해?
1: 일단 리그부터 풀어야 해. 쿠마, 네 차례야.
0: 난 맛이 없다고.
1: 어서 쿠마.

다시 해보자고. 에? 에? 어디로 갔어? 비서로가 빨리 잡아와. 지금이야.

0: 후, 남의 발명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1: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교양있게.
2: 뭐, 교양?
3: 이건 또 뭐야?

0: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0: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여행을 떠나볼까?

무슨 도전을 해볼까? 우리는 6살 불타라지 출발!

0: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진짜. 아유, 정말. 아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진짜.
1: 탱구야,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0: 얘들아, 누군가가 우리 교실을 잔뜩 어지러웠다니까. 정말 내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잡히기만 하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냐고. 잡히기만 해봐라.
2: 지난주 6살 캠프에서 있었던 일.
3: 세범아, 나랑 이 인형 갖고 놀래?
1: 와, 너무 예쁘다. 나도 오늘 인형 가져왔는데.
3: 와, 돌자. 안녕. 귀엽.
4: 재밌을 것 같고, 이 책도 재밌겠다. 뭐부터 읽지?
5: 별아, 이거 봐라. 내 지우개 자동차 모양이다.
2: 얘들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0: 아이고.
1: 뭐야? 그게.
2: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아볼까? 자기 이름 있는 자기 자리에.
3: 네.
2: 자, 오늘도 도전할 준비됐죠?
3: 네.
4: 아휴, 그런데 딩동쌤. 아휴, 우리 교실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 있죠?
2: 맞아.
4: 그래서 오늘은 정리정돈에 도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살의 도전! 정리정돈 하자! 뿅!
5: 정리하는 거 싫어요.
6: 맞아요. 정리 재미없어요.
7: 네. 너무 어질러져서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5: 네.
2: 그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늘의 도전! 다른 그림 찾기! 하자, 뿅!
8: 다른 그림 찾기요?
2: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해본 친구?
9: 저요!
7: 그거 알아요! 그림 두 개 놓고 다른 부분 찾는 거잖아요.
2: 와, 하늘이 잘 알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사진들로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볼 거야.
10: 근데 이 사진들 어디서 많이 봤던 곳인데?
2: 그래?
6: 아, 나 알았어.
2: 어딜까?
6: 여기 우리 교실이잖아. 우리 사물함이고
10: 그 옆에 우산 꽂이도 있어.
7: 저건 내 자리네.

0: 다들 잘 맞췄어. 자, 그럼 이제부터 다른 그림 찾기 하자! 야! 재밌겠다! 자, 여기 그림 속 사물함과 우리 교실에 있는 사물함이 어디가 다를까요?
1: 저기 사슴 속 사물함은 다 닫혀있는데 지금 우리 교실 사물함 문이 열려있어요.
2: 그리고 우리 사물함 안에는 장난감이랑 인형들이 어질러져 있어요.
3: 근데 누가 저렇게 장난감을 막 어질러놨지? 다 같이 쓰는 사물함인데.
1: 그러게, 저 장난감이랑 인형들 도대체 누구 거지?
2: 그게... 사실은 그거 우리 거야. 어제 세범이랑 같이 갖고 놀다가 깜빡하고 그냥 두고 갔다.
1: 세범이야. 아까 네가 누가 그랬냐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
4: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0: 우리 세범이가 다른 그림을 아주 잘 찾았네. 그럼 이번엔 다른 그림을 같은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까? 지금 우리 교실의 사물함을 여기 사진 속 사물함이랑 똑같이 바꿔보는 거야.
1: 네, 좋아요.
4: 좋아.
2: 해보자. 선생님, 저도 같이 바꿔볼래요.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1: 장난감이랑 인형들은 사물함 안에 잘 넣어주고
2: 사물함 문은 잘 닫고. 어때? 이제 똑같아졌지?
0: 아, 잘했어. 자, 이번 게임은 마리랑 세범이 승리!
2: 다른 그림 찾기 또 해요! 또!
0: 오, 그래. 그럼 다음으로 도전할 친구는
5: 유비! 여기! 사진 속에는 우산이 잘 꽂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실은...
2: 사실은요, 제가 어제 유비랑 우산 갖고 놀다가 그냥 두고 갔어요.
0: 그럼 하리야, 유비야, 너희 둘이 우산을 제자리에 좀 놓아줄래?
6: 네!
0: 그리고 하리야, 유비야, 우산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하면 친구가 다칠 수가 있거든? 우산은 비 올 때 사용하는 거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우산꽂이에 잘 꽂아두기 약속!
6: 약속!
7: 선생님, 사진 속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책도 없었고 책들이 책장에 잘 꽂혀 있었어요.
4: 와, 정답! 좋아, 짱!
3: 연필이랑 지우개는 책상에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통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4: 하늘이 너무

0: 다른 그림 다 찾았다.
1: 와, 다들 정말 잘했다. 박수. 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요?
2: 제 자리야. 제 이름이 붙어 있는 자리요.
1: 그래.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자리에 있지?
2: 네. 네.
1: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선생님 자리에 있지 않고, 보자, 보자. 어?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앉으면 어떨까? 별이 자리에.
2: 별이, 별이 자리. 별이 자리.
3: 선생님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뒤돌아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어머?
0: 만약 나 댕구가 시간에 여기 사물함 위에 이렇게 누워있다면
4: 저기 댕구야, 너 거기서 뭐해?
5: 어? 댕구, 너 거긴 언제 올라갔어?
4: 김댕구, 빨리 내려와.
1: 자, 저렇게 커다란 댕구가 교실 뒤에 저렇게 계속 누워있다면 다들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또 불안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겠지?
6: 네!
1: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기 교실에 있는 물건들도 다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야. 만약에 오늘처럼 물건들이 제자리에 안 있고 막 어질러져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5: 책을 제자리에 앉고자 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책을 보고 싶어도 못 찾을 수도 있고 책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7: 물건을 제자리에 안 놓으면 다시 쓸 때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맨날 그러거든요.
5: 그리고 물건이 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친구가 밟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3: 아, 뭐야.
1: 그래, 맞아. 그래서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두는 건 꼭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0: 쓰고 난 물건은 꼭 제자리에. 앞으로 정리를 잘 하자. 뿅.

0: 친구들, 오늘의 도전은
1: 정리를 하하하. 어? 화재봉이 어디로 갔지? 딩동쌤,
0: 어?
1: 제 화재봉이 없어졌어요.
0: 아이고, 댕구야. 그러게, 정리를 잘해뒀어야지. 가만 보자. 이 봉이 댕구의 하자봉일까?
1: 어? 아니요.
0: 아니야? 좋아, 그럼. 이 봉이 댕구의 하자봉인가?
1: 어? 아니요.
0: 오,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댕구의 하자봉인가?
1: 와! 맞아요. 이게 제 하자봉이에요. 아, 다행이다. 잃어버린 줄 알았네.
0: 댕구야, 그럼 앞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딩동쌤이 선물을 하나 줄게.
1: 응? 무슨 선물이요?
0: 짜잔!
1: 어? 김댕구?
0: 응.
1: 이건 제 이름인데요?
0: 맞았어. 친구들, 이렇게 물건에 이름표를 붙이거나 이름을 써두면 내 물건과 친구들의 물건이 섞여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1: 우와, 그럼 정리정돈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네요.
0: 맞아.
1: 자자, 으자, 댕구 물건은 댕구 자리에.
0: 응?
1: 그리고 딩동쌤 물건은 딩동쌤 자리에.
0: 맞아, 잘했어.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도전해봐요.
0: 정리 하자 뿅!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먹고 말 거야.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엄마 모기의 사냥법.
1: 누나!
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1: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1: 하고. 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1: 알았어, 누나.
2: 모기.
0: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1: 응? 아니?
0: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1: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3: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1: 모기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0: 저절로? 호떡이가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거지?
1: 어? 여기가 어디지?
4: 어디긴 어디야?
5: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1: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4: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5: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1: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1: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아이들아, 많이 배고프지?
6: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4: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1: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4: 그거야.
5: 당연히.
4: 신선하고.
5: 영양분이.
4: 풍부한.
6: 피지!
1: 뭐?
4: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1: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5: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7: 맛있어. 쭉. 상큼해. 수해.
5: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4: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1: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6: 엄마,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0: 오, 모기다! 아야야야야!
3: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8: 야호! 피다!
5: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1: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0: 네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아,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1: 어?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4: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5: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3: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1: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3: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0: 거지.
1: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0: 저 타이러니 너만 믿는다.
1: 예!

0: 자, 안녕! 오늘도 피부 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 셰프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으아! 으아!
0: 비상! 비상! 침입자가!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초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5: 네!
1: 네!
5: 떨어져!
0: 피부 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6: 히로딩! 모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1: 우와! 빨리 들어가자!
0: 아,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4: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4: 네! 비만세포님! 이야!
6: 혈소판!
2: 아유, 야, 소판! 괜찮아!
3: 안 다쳤어!
6: 누구냐, 넌?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틴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1: 어? 뭐라고?
6: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말할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1: 우와! 어떻게 해보세요?
6: 비만 세포. 뚱뚱해서 비만 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 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 세포다.
6: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6: 있다고?
4: 헛.
7: 설마 그분을
1: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7: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4: 핏줄이 돌아졌어!
1: 넌 이제 큰일 났다!
7: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6: 모기 여왕님, 어서 침을 빼세요! 모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7: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6: 아우! 아!
7: 여긴 끝장날 거야.
3: 폐허가 될 거라고!
4: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0: 히로딘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 세포는 이만!
7: 계속 거라! 폭탄 봐라!
4: 아우! 아우!
2: 아! 핏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6: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7: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0: 간지럽다. 아, 간지럽도다.
1: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0: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말이냐?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2: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0: 어이, 그럼 안 되지.
1: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2: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0: 아,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3: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4: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5: 어떻게 되긴?
6: 큰일이 벌어지지.
4: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루딘을 내보내고 히루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7: 그래!
4: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3: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4: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0: 장난감!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모기 박사, 호떡이.
0: 모기 물린데 가려워.
3: 배 아파.
0: 가려운데 긁을까?
2: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3: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와.
2: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4: 모기? 나? 혹시 나 숨고 들켰나?
2: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0: 가려워. 참아야 돼.
4: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3: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2: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웽웽웽웽웽웽웽웽웽. 오!
5: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6: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5: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만 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3: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7: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낳으려고 하잖아.
2: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5: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낳아!
2: 잘못 들었나?
3: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5: 삼파먹이
4: 2절.
3: 앵주! 앵주! 앵주!
4: 순풍! 순풍!
3: 알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6: 엄마!
2: 여긴 또 어디지?
7: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낳아주셨네요.
6: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6: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1: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8: 네, 엄마.
7: 넌 대답 안 해?
2: 응? 네. 엄마 모기는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1: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2: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1: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2: 아니.
0: 가려워. 긁을까?
2: 어, 아니야. 아니야.
0: 안 돼.
8: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9: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게.
10: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9: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0: 아니, 되옵니다.
8: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9: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10: 네? 네. 목이 물려 가려운데

0: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유한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아,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3: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3: 그만, 그만!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4: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5: 그러게.
6: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5: 히루딘이 죽었어.
7: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1: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6: 싸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4: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3: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8: 염증 발생! 염증 발생!
6: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덮어부어라!
7: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9: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이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6: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렵고, 그럼 호빵이 또 가렵고,
3: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4: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받아라!
6: 레니,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0: 괴로워요.
2: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1: 레이야?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11: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1: 레이야! 어디를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2: 뇌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기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1: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2: 그랬다네요.
1: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2: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4: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백혈구, 너 봤어?
12: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1: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13: 말라리아! 나 말이

0: 충! 척혈구 괴롭히지 마!
1: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퍼둬라!
2: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3: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2: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4: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3: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4: 뭐?
3: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 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4: 아! 누구죠?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기 누구야? 어? 사라졌다!
2: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5: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3: 어? 누나 긁지 마!
5: 어?
3: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쪽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5: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3: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5: 손 안 씻었다.
3: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5: 설마 세균이!
3: 어!
5: 아!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3: 어?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여보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붓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5: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주야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8: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9: 당장 진행시키지
7: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0: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1: 이걸 어디에 달지? 어?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2: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0: 야, 우리 사랑이 번개어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1: 친한 친구?
3: 생겼지, 그럼. 당연.
0: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3: 친구?
0: 어.
1: 아, 누구 이름 되지?
3: 좋겠다. 아빠나 갈게.
0: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3: 하늘아!
4: 어, 사랑아!
3: 안녕?
4: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3: 어? 할 얘기?
4: 뭔데?
3: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4: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5: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4: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6: 자, 친구들 안녕.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5: 아, 그게 아니고요.
4: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을 먹고 할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어?
2: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7: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0: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1: 맞아, 이건 지구예요.
2: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3: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4: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5: 1년에 137일 굶는데
6: 빙하가 녹아서.
0: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7: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8: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4: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5: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4: 근데 사랑이가...
5: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9: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0: 어, 한번기 쌤.
9: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4: 그런 거 같아요.
5: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1: 맞아, 그럼 되는데.
9: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10: 통했습니다.
5: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0: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4: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가자.
0: 밧줄 빔.
5: 이게 뭐야?
1: 꼼짝 마라, 지구인.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5: 멈춰. 내가 10명 묶인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5: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4: 제가 풀어드리죠. 자, 슛. 자, 번개 수출.

0: 그게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2: 전개 쉐드.
0: 전개
2: 컬러.
0: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1: 네.
0: 사이다.
1: 더 땅들.
3: 어, 동기회 기회.
2: 공포의 똥폭탄. 취합.
1: 어, 안 돼. 아, 넘어들어.
4: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0: 너희들!
5: 안되겠다! 도망가자!
1: 어, 저 악당들! 새똥이나 맞으라!
6: 이것도 뭐야?
4: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7: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8: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1: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8: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1: 같이?
6: 둘이?
1: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8: 같이 가.
0: 어, 사랑아, 실내 와.
1: 아, 맞다. 번개쌤.
0: 응?
1: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0: 아까 뭐?
1: 아까 번개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9: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오늘의 날!
1: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1: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뒤에서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4: 암흑 보석이요?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5: 이게 뭐야?
6: 공포의 똥폭

0: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1: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2: 빨리 열어봐.
1: 왔어, 왔어.
2: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3: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0: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3: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2: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0: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4: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5: 정정당당 웃음하는 날!
4: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6: 그러니까 반칙하면
7: 안 돼요.
6: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7: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8: 보기 좋구나. 우정.
7: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8: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9: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4: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7: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4: 잘 부탁해.
7: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10: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6: 역시 희망이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7: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8: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7: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너 웃긴다!
0: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6: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0: 여기까지. 잘했어.
1: 출발!
2: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0: 시간 초과.
1: 사랑 친구, 준비됐죠?
3: 네!
2: 밟아.
1: 자, 출발!
2: 오!
3: 이야!
2: 오! 비행기인 줄?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1: 자, 지구도 준비됐지?
3: 네! 지구야!
4: 힐링!
5: 지구 화이팅!
2: 만나, 지구.
1: 자, 출발!
3: 케미! 밟으면 안 돼!
2: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3: 생명은 소중해.
4: 역시 지구야.
3: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0: 힘내라! 힘내라!
1: 네,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공중 당당했으니까.
1: 오케이,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맛도 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줘라.
8: 범이 안경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10: 뭐야, 왜 울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0: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9: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기미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흥,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5: 아, 촉촉해. 뭐지?
11: 으아! 그건, 또? 선생님!
1: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11: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11: 아닌데요, 쌤.
12: 어?
11: 아, 웃겨.
12: 어?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3: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11: 밥 넘어져라!
3: 새똥이나 맞으라!
13: 이것도 뭐야?
3: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12: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12: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12: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이가 보면 난리 칠 텐데.
4: 선생님,
1: 응.
4: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할 때가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1: 자자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4: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8: 제가 내 짝이 나니 죽을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9: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해?
0: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8: 안 돼요!
1: 맞아요.
8: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1: 자, 모두 준비? 시작!
8: 우와! 야! 어, 살살해! 야!
1: 우와!
0: 어, 나 살살해? 어, 괜찮아?
9: 너 지기만 해봐.
8: 어?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보석의 힘을 부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망자!
6: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5: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7: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8: 저 중장비들 좀 봐.
9: 정말 멋져.
7: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